단어 세 가지 가져왔는데요. 오늘 이 단어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갈 수 있도록 쌤이랑 같이 핵심 예문 속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은 소통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친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죠. 가족들과도 의사소통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친구나 선생님들과도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소통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활짝 웃고 있죠. 또 우리는 꼭 만나서 소통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통화로, 전화로도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tell. tell. 자, 어떻게 쓰죠? T-E-L-L. L이 두 번 들어갑니다. 자, 써볼게요. T-E-L-L. 이렇게 쓰면 되고요. tell이라고 읽어요. 자, 여러분,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say, speak가 있는데요. 모두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말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다 라는 표현을 이 tell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Can you tell me about Sam?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tell me라는 건 나에게 말해달라는 거죠. 너 쌤에 대해서 나에게 뭐 해줄 수 있어? Tell, 말해줄 수 있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tell, 말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say나 speak와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단어는 call. call. 자, call입니다. 자, 쓸 때는 얘도 L이 두 번 들어가 있어요. C, A, L, L 이라고 쓰고요. call. call. 이렇게 말합니다. 자, call은요. 누군가를 부르다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부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call me 라고 하면 나에게 전화해줘 라는 의미거든요. 전화하다 라는 뜻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뜻 모두 자주 나오는 의미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넣어주세요. 먼저, I called your name. I called your name.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의 이름을 call 했어 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 너의 이름을 불렀어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My number is 123. Can you call me tomorrow? 이렇게 했어요. 자, 나의 번호를 알려주네요. My number is 123. 번호를 알려주면서 내일 뭐 해달라고 하죠? Call me 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전화해 줄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call이라는 것은 누구를 부르다 라는 의미도 되고 또 전화하다 라는 의미도 되니까 이렇게 예문과 함께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call까지 살펴보았는데 다음 단어는 laugh입니다. laugh. 자, laugh 어떻게 쓰죠? L-A-U-G-H. 자, 이렇게 써요.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laugh. L-A-U-G-H. 자, 그런데 발음은 어떻게 해요? laugh. F 발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쌤이 발음 기호 잠깐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laugh, laugh.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laugh는 소리를 내어서 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미소만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웃겨서 막 소리내서 웃는 거 있죠? 이게 바로 laugh입니다. 자, 그래서 smile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 smile이라는 것은 미소만 짓는 거, 인자한 미소를 떠올려주시면 되고, laugh는 정말 소리내서 웃겨서 웃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웃다의 반대말 울다도 있죠? 울다는 cry. cry도 모르셨다면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우리 예문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We danced and laughed at the party. We danced and laughed at the party라고 했습니다. 자, laugh의 과거형을 써줬군요. 우리는 파티에서 춤도 추고 또뭐 했어요? laughed. 웃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너무 춤을 추다가 너무 웃겨서 막 웃었나 봐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이라고 하였는데요. 너는 왜뭐 하고 있니? Laughing, 웃고 있니가 되겠죠? 상대방이 웃고 있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너왜 웃고 있어? Why are you laughing?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laugh라는 단어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처음 해봤던 그림으로 돌아가서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뭐 하고 있죠? 네, tell,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하다라는 단어는요, tell이라고 자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웃고 있네요. 소리내서 웃고 있어요. 자, 이 단어는 무엇이죠? laugh. laugh. 자, 그리고 하나 더.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다라는 단어 무엇이죠? 네, call, call. 자, 소통과 관련된 이세 가지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소통과 관련된 단어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우리요, 이 지구상에는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0: 식물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물을 분류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체계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요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면서 조사해서 발표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됐다면요 여러분의 뇌 속 포텐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생물 분류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생물을 어떻게 분류해?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앞에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생물 분류에 맞춰서 자세한 질문을 같이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한 가지의 예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우주 탐사 대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새로운 행성에 갔어요. 근데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아주 신기하고 기상천외한 외계 생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 털이 세 개인 강아지처럼 생긴 생물부터 노래하는 보석처럼 빛나는 식물, 혹은 하늘을 헤엄치는 거대한 해파리까지요. 이 외계 생물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기록한다면 나중에 어떤 생물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서로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생물을 분류할 때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외계 생물들을요 움직이는 방식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거예요. 네 발로 걷는 생물, 하늘을 나는 생물, 헤엄치는 생물, 혹은 먹이를 먹는 방식도 볼 수가 있죠. 풀을 먹는 생물이 있을 거고요.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생물이 있을 거예요. 혹은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몸의 구조가 있겠죠? 뼈가 있는 생물인지 아니면 껍데기가 있는 생물인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특징을 가진 무리로 묶어서 분류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이 생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생물을 분류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생물을 분류하는 까닭은 뭐냐면 지구에요. 너무나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발견된 생물의 수는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생물들도 아직 많으니까요. 따라서 비슷한 특징을 가진 생물끼리 묶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하면 우리가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일단 생물 다양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요. 새로운 생물을 예측하거나 연구하는 데 우리가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또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얘네들이 생물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인가 어떤 진화적인 성격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에 훨씬 더 유용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물의 분류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왜 생물을 체계적으로 어떤 기준에 맞춰서 분류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 내용부터 우리가 정보로 얻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했을까? 우리는 그 질문부터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질문은요. 만약 내가 전혀 새로운 외계 행성에 가서 다양한 생물을 처음 보게 된다면 그 생물들 를 어떻게 정리하고 기록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선생님이 생각해 보기에 그 상황으로 맥락으로 제시했던 것을 그대로 활용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특징을 가진 생물끼리 묶어서 분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예시와 함께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해줘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유용하고 아, 생물의 분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이 생물의 분류,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물 분류는요,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무리지어 나누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얘를 한번 여기 지금 모양으로 한번 분류를 해 해보면 가나다는 똑같이 생겼는데 라와 마는 다르게 생겼죠. 아, 그러면 그런 꽃의 모양으로 일단 얘네들을 나눠볼 수 있겠네요. 근데 기준이 바뀌면 어때요? 두 번째 기준, 잎의 모양으로 한번 볼까요? 잎의 모양은요, 나와 다는 같은데 가, 라, 마가 이번에는 같은 걸 볼 수가 있죠. 아, 기준이 달라졌더니 생물의 분류 결과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뿌리의 모양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그러면 가나다라 얘네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있는 마가 다른 거죠. 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생물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생물의 분류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인위분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인간의 편의인 거예요. 혹은 특정 목적에 따라 겉에서 드러나는 어떤 유사성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하는 거죠. 이 생물이 약용입니까? 식용입니까?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징이 아니고 이건 쓰임새인 거죠. 혹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뭐 물속에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육상식물, 수중식물 혹은 식용식물, 약용식물 이런 것들이 바로 인위분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인위분류에 집중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인위분류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자연분류에 조금 집중을 해볼 거거든요. 이 자연분류는요, 정말 생물이 가진 고유의 어떤 특징, 어떤 생김새, 그 안에 속의 구조, 한 사리, 혹은 번식 방법, 호흡 방법 이런 거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분류를 한다면 어떤 생물이 어떤 생물이랑 가깝고 먼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더라.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유연관계를 파악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시를 보면 꽃으로 번식하는 식물,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 척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로 분류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생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 보면 얘 지금 돌고래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 유사한 생물 하나 있거든요. 예, 얘는 상어입니다. 둘은 정말 가깝운 사이일까? 그럼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가깝고 먼 관계일까? 이런 거 한번 파악해보면 제가 보니 상어는요, 아가미로 호흡을 한대요. 근데 고래와 사람은요, 폐로 호흡을 하거든요. 겉에서 보기에는 상어와 고래가 훨씬 더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징을 봤더니 고래와 사람이 고래와 상어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라는 걸 확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겉에서 보이는 특징 말고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징을 가지고 생물을 분류하면 가깝고 먼 관계, 유연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공통점이 많을수록 가까운 관계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내가 답으로 얻고 싶어요. 어떻게 질문했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질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을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지 항상 궁금했어. 생물의 분류 방법과 생물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줘 라고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요, 질문 한번 생성해 보시고요, 답을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모진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단단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대들은 알고 있어. 바로 오늘 속담이 이런 의지, 꿋꿋함과 관련이 있어. 그럼 지금부터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이번 경기에 아쉽게 패했네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2: 중꺾마! 정말 멋진 말이야. 결국 우승을 하는구나. 대단해! 중꺾마!
0: 오늘의 속담, 국한은 서리를 맞아도 꺾이지 않는다. 절개나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이겨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지만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해나는 국한은 서리에 맞아도 꺾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국화야, 너는 어이. 이정보.
4: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동풍 다 지내고 낙목 한천에 내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3: 국화의 높은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는 작품이네요. 국화를 사람처럼 표현한 점도 인상적이군요. 이 작품을 지은 이정보는 조선 영조 때의 인물로 성품이 맑고 꿋꿋하여 남에게 아첨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시조에는 이러한 작가의 지조와 기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꽃들이 다 져버린 추운 계절에 서리를 이겨내고 홀로 피는 국화를 통해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선비의 굳은 의지를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절개입니다. 예로부터 국화는 지조 높은 선비를 상징하는 꽃이었습니다. 작가는 높은 벼슬에 올랐음에도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소신을 지킨 선비였습니다. 그는 영조의 탕평책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다가 벼슬에서 물러나기도 했고 훗날 이조판서에 오른 뒤에도 다시 소신 발언을 하다가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시조 속 추운 날씨에 홀로 핀 국화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작가 자신의 높은 절개를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0: 오늘의 속담, 국화는 서리를 맞아도 꺾이지 않는다였소. 절개나 의지가 강한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기 마련이다. 그대들도 인생을 살다가 시련과 역경을 만난다고 해서 그대들의 아름다운 향기까지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모형을 이용하여 호흡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형의 각 부분이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의 차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Y자관에 작은 고무 풍선 두 개를 실로 묶어 고정합니다. Y자관은 공기가 드나드는 길인 순간과 순간 가지를 나타내며 Y자관 끝에 매달린 두 개의 고무 풍선은 사람의 양쪽 폐를 대신하는 부분입니다. 실로 묶어 고정하는 이유는 실험 중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페트병의 중간 부분을 자르고 자른 부분을 셀로판 테이프로 감싼 다음 고무 풍선이 매달린 Y자 유리관을 페트병 입구를 통과시켜 실리콘 마개로 고정합니다. 페트병 속 공간은 우리 몸의 흉강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입구를 막을 때 실리콘 마개 대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고무 찰흙을 사용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Y자관 주변의 틈을 잘 막아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무 풍선을 잘라 페트병의 잘린 부분에 씌워서 고무막을 만듭니다. 고무막은 호흡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로막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고무막이 느슨하지 않게 팽팽하게 씌워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막의 움직임에 따라 페트병 안의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와 놓았을 때 고무풍선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무막의 움직임에 따라 페트병 안의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해보세요. 이러한 부피 변화가 고무풍선의 모습에 어떤 차이로 나타나는지 두 상황을 비교하며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모형을 이용하여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함께 정리해볼까요? 먼저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를 살펴보면 페트병 속의 부피가 증가하고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슴 속 공간, 즉 흉강이 넓어지는 상황을 나타내며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들숨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고무막을 놓았을 때를 보면 페트병 속의 부피가 감소하고 고무풍선이 오므라드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는 흉강이 줄어들면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날숨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고무막의 움직임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고무풍선의 부피가 변하는 모습을 통해 호흡 운동이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의 날개를 달아줄 강승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 우리 시험 대비 강의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읽기의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 보는 날입니다. 자, 우리 제목이 설명 방법과 논증 방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개념을 꽉 잡아야 할지 우리 개념 압축 정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이 이 설명 방법, 그리고 이 논증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논증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우리는 설명 방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명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설명할 때 쓰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 독자가 정확하고 쉽게 알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 종류들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아, 이 글에서 이 문장에서는 이러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네를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의인데요. 대상에 무엇을 밝혀? 그쵸. 뜻을 밝혀서 풀이하는 방법을 정의라고 이야기하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은 예시라고 하겠죠. 자, 비교대조 여러분 묶어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서로 간에 무엇에 대해서? 공통점에 대해서 찾아서 설명하는 방법을 비교라고 한다면 차이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방법은 대조가 되겠고요. 큰 항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작은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는 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작은 항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더큰 항목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는 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과는요,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인의 인, 그리고 결과의 과여서 인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방법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건 논증 방법인데요. 자,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논리적으로. 즉, 논리가 있으려면 이유와 근거를 들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 논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논증의 구성 요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글쓴이가 내세우는 핵심적인 의견을 우리는 주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주장하려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인 요인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근거라고 하는데, 이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논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논증 과정에서 여러분 예상 반론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장했을 때 상대 측이 이러한 반론을 내세울 것이다. 예상 반론이죠.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 이유 근거에 대해서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예상 반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예상 반론에 대응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반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상 반론에 대해서 반박을 제시하면 주장의 설득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상 반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논증의 구성 요소 이렇게 주장, 이유, 근거, 예상 반론, 반박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논증 방법의 종류에 우리 귀납과 연역이 있습니다. 자, 귀납은요,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귀납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우리 반 1번은 남자이다. 우리 반 2번은 남자이다. 해서 그러므로 우리 반 모두 남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귀납이에요. 근데 지금 확인했지만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죠.
방금 살펴봤죠. 그렇죠. 우리 반 1번, 2번 남자예요. 그렇지만 32번 여자일 수 있죠. 그래서 결론, 우리 반 모두 남자이다는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귀나베에 적용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에서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우리는 연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연역은 이런 거예요. 우리 반 모두는 남자이다. 지민이는 우리 반이다. 그러므로 지민이는 남자이다. 자, 이것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연역이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증 방법의 귀납과 연역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내용 자체로 잘 기억하겠지만 혹시나 내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선생님 시험 대비 강의니까 꿀팁을 주자면 개별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결론으로 이렇게 가는 걸 귀납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억, 기억, 기억해 주세요. 자, 일반적인 사실에서 개별적인 사실로 가면 일반에서 출발하죠. 일반적인 사실에서. 자, 일반, 이응, 이응.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납과 연역의 방식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확인 문제 2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논증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인데요. 자, 우리 논증의 구성 요소 배웠어요. 주장, 이유, 근거, 그쵸? 예상, 반론, 그리고 반박. 자,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인과는 뭐였어요? 그렇죠. 설명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사용된 논증 방법이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하면서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길거리의 식물도 생명이다. 그러므로 길거리의 식물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실에서 길거리의 식물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사실로 일반에서 개별로 가네요. 어머, 이응이네. 이거 뭐예요? 그쵸. 연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연역 방법 사용된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과 이렇게 살펴본 개념들 바탕으로 수행평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 수행평가 따라잡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설명 방법과 논증 방법과 관련된 단원에서의 수행 평가는 당연히 여러분이 설명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가, 논증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가, 그것을 글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이걸 사용할 수 있는가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글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기역부터 디귿에 쓰인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각각 쓰시오입니다. 자, 기역 볼게요. 광합성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광합성은 무엇입니다? 하면서 광합성이 무엇인지 뜻을 밝혀주고 있네요. 자, 이거 무슨 방법이에요? 그렇죠. 정의의 방법이죠. 자, 니은. 동물은 먹이를 섭취해야만 살수 있지만 식물은 태양빛과 이산화탄소만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이러이러해야 하지만 식물은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동물과 식물을 서로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이건 무슨 방법? 그렇죠. 대조의 방식이 되겠죠. 디귿. 식물이 광합성을 할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식물을 보호하는 일은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상의 식물을 보호하는 일이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까닭은 식물이 광합성을 할때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 있네요. 자,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인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2번, 가, 나를 읽고 1, 2의 활동을 해보자입니다. 자, 모든 양서류는 피부로 호흡한다. 개구리는 양서류이다. 그러므로 개구리는 피부로 호흡한다. 자, 그러면 자, 양서류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실에서 개구리라고 하는 개별적인 것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인 것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왔으니까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응, 연역이죠. 자, 나, 제주도 여행에서 먹을 수 있는 흑돼지 김치찌개는 맛있다. 부산 여행에서 먹을 수 있는 돼지국밥도 맛있다. 따라서 모든 여행지에서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요리는 맛있다. 자, 흑돼지 김치찌개, 그리고 돼지국밥이라고 하는 이 개별적인 사실에서 모든 여행지에서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요리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실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그러면 개별에서 일반으로 왔으니까 기역, 그렇죠. 기납이 되겠죠. 자, 근데 나 여러분 읽는 순간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왜요? 그렇죠. 이렇게 일부분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의 논증이 가진 문제점은요. 충분하지 않은 사례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납의 문제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글을 읽고 1, 2의 활동을 해보자 인데요. 논증 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논증 요소들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학교 교복은 활동하기 편안하도록 디자인을 개선해야 한다. 왜냐하면 편안한 복장은 학업 집중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글쓴이의 주장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 학교 교복의 디자인을 개선해야 한다. 이게 주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이유로 뭘 말했어요? 왜? 그렇게 하면 학업 집중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뭘 제시하고 있어요?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이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최근 학생회의 설문조사에서 우리 학교 교복의 재질이 뻣뻣하여 수업 중 불편을 느낀다는 학생의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학생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뭐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학교 교복의 디자인이 바뀐 지한 해밖에 되지 않아 교복 디자인보다는 교복에과 관련된 교칙의 개정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뭐예요? 예상 반론. 그렇죠. 예상 반론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지만 교칙 개정의 방향이 불분명한 것과 달리 교복의 디자인 개선 문제는 재질 변경으로 개선 방향이 분명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예상 반론에 대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논증 과정에서 쓰인 근거, 우리 근거 뭐 찾아줘야 돼요? 그렇죠. 학생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복의 재질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학생의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학생회의 설문조사 결과,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 글은 예상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반박을 제시하였을 때의 이점에 대해 말하시오. 자, 그럼 여러분이 써야 할건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반박을 제시하였을 때 이점. 이두 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반박을 써주면, 그렇죠. 나의 뭐가 높아져요? 그렇죠. 설득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개선 방향이 분명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복 디자인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그때 이점이 무엇인지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 따라잡기까지 만나봤고요. 우리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같이 읽어볼 글은요, 이해하고 나면 너무나 쉬워지는 발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개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갈래 설명문이고요. 설명문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성격이 객관적이고요. 발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고, 그래서 발명의 다양한 종류, 그리고 종류별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발명이 어렵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먼저 설명하고, 계량 발명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자 하는 글이고요. 발명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구분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잘 찾아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발명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예를 돕고 있다 했으니, 구분과 예시의 설명 방식을 사용 하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 발명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실전 책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개념 책에 제시된 개념들도 있으니까 글 전체를 읽고 싶다면 개념 책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고 오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발명한 것을 원천 발명이라고 하고요. 이 원천 발명을 이용해서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방법을 개선하는, 그래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내는 발명을 한 것을 계량 발명.

인과의 관계로 밝혀야 되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인과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가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명은 원천 발명과 계량 발명으로 나눌 수 있어. 지금 이거 뭐한 거예요? 발명을. 그쵸. 종류별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구분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원천 발명이란 어떤 분야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라고 하면서 원천 발명에 무엇을 밝히고 있어요? 뜻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원천 발명을 다른 말로 개척 발명이라고도 부른대요. 뉴스에서 어느 기업이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 말을 친구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원천 기술이 바로 이전에 없었던 분야에서 새로운 발명을 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원천 기술을 통해 등록받은 특허가 바로 원천 특허가 되는 거야. 하지만 원천 발명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 발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야 라고 하면서 이 원천 발명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계량 발명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발명이 바로 계량 발명이야. 계량 발명이란 이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뭐 나오겠어요? 계량 발명에. 그렇죠. 뜻. 즉, 정의 나오겠죠?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방법을 개선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내는 발명을 말하는 것으로 얘도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용 발명입니다. 자,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이 그 대상이 되므로 소재 또한 무궁무진하고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발명이야. 때문에 계량 발명의 관점에서 발명을 다시 정의한다면, 계량 발명의 관점에서의 발명의 정의도 다시 제시하고 있죠? 불편한 점을 찾아 편리하게 만들어도 발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실제로 현대에 이뤄지는 대부분의 발명과 특허가 이 계량 발명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라고 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설명 방식을 사용해서 얘기를 전개하고 있죠. 자, 계량 발명 역시 원천 발명이 가지지 못한 새로운 효과를 가진 또 다른 발명품이기 때문에 발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 자, 여러분, 때문에 나왔습니다. 발명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잠깐, 이건 무슨 방식을 활용한 거예요? 저 인과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만약 원천 발명에 특허의 권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계량 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허락을 얻어야 하고요. 자, 이렇게 허락을 얻은 다음에 원천 특허에 대해서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로열티라고 한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 때마다 원천 특허를 가진 다른 기업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해라고 하면서 로열티를 내는 예를 들어주고 있죠. 이런 이유로 원천 발명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이유로라고 하면서 원천 발명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까닭. 왜? 그쵸.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인과를 사용해서 설명한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특허의 권리가 이미 소멸된 경우라면 원천 발명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로열티 역시 지불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가 구석기 시대라면 발명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때라 원천 발명의 소재가 무궁무진했을 거야. 하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인류 문명은 그동안 수많은 발명을 해왔고 다양한 발명품을 탄생시켰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발전을 시작하는 신생 분야가 아니라면 원천 발명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라고 하면서 원천 발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왜? 우리 인류 문명은 그동안 수많은 발명을 해왔고 다양한 발명품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쵸? 이것도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방법? 그쵸? 인과의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1번. 발명 활동에 대한 글쓴이의 주관적인 경험과 느낌을 밝히고 있다. 라고 했는데, 글쓴이의 주관적인 경험 느낌을 밝히고 있는 글이 아니죠. 이 글은 객관적인 설명문이니까. 그쵸? 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독자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발명의 역사적 변화 과정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발명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발명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객관적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뒷받침하는 글이다라고 했는데

객관적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죠. 발명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글의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구분과 예시라고 하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에요. 자, 1번. 원천 발명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기술을 포괄한다. 그렇죠. 원천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원천 특허를 확보하면 해당 기술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천 특허에 내야 되는 비용, 뭐라고 했어요? 로열티. 그래서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을 했었죠. 자,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원천 발명을 통해 일반인이 특허를 얻는 일은 쉽지 않다. 오, 이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명을 어렵게 생각한다 얘기했었죠. 자, 원천 발명을 이용하는 모든 개량 발명은 원천 발명 특허권자의 허락이 필수적이다. 자, 얼핏 보면 맞는 설명 같은데 틀린 게 있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모든 개량 발명은 원천 발명 특허권자의 허락이 필수적인가? 아니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답답이 찾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로열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쵸. 하지만 특허의 권리가 이미 소멸된 경우라면 원천 발명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로열티 역시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개량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개량 발명을 할때 원천 특허를 활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우리 뭐라고 한다? 그렇죠. 로열티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몇 번?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3번. 기역과 니은의 공통적으로 쓰인 설명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글을 읽었으면 설명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기역. 하지만 원천 발명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 발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야. 어머어머, 때문에가 있잖아. 그쵸? 자,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왜? 원천 발명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머, 원인과 결과가 있네요.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인류 문명은 그동안 수많은 발명을 해왔고 다양한 발명품을 탄생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발전을 시작하는 신생 분야가 아니라면 원천 발명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원천 발명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인류 문명은 그동안 수많은 발명을 해왔고 다양한 발명품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인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뜻을 밝히어 설명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정의가 되겠고요. 어떤 현상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원인을 밝히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건 뭐예요? 그쵸.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인과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인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3번 설명하려는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거. 이건 뭐예요? 그렇죠. 구분이라고 했고요. 둘 이상의 대상이 가진 공통점이나 유사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하는 건 비교가 되겠죠. 복잡한 대상의 전체를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분해하여 세밀하게 보는 건 그쵸. 분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과에 관련된 설명 몇 번? 2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 지우에게 필요한 조언의 내용을 두 가지 쓰래요. 그러니까 지우에게 여러분 조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우에게 무슨 조언이 필요할까? 지우는 새로운 재질로 만든 충격 흡수 운동화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특허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충격 흡수 운동화와 관련된 원천 기술의 권리가 아직 살아 있었다. 자, 여러분, 원천 기술의 권리가 아직 살아 있으면 우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그 다음 그 대가, 즉 무엇을 지불해야 돼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우에게 뭐라고 조언해줘야 하냐면, 첫 번째, 특허권자에게 원천 기술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허락을 받고 나서 뭐 해야 돼? 그렇죠. 너 대가 지불해야 돼. 로열티.

지불해야 돼 라고 하는 이두 가지 조언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서술형 답에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보기에 반응을 보인 학생이 해야 할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에 어떤 학생의 반응이 있냐면, 나를 읽고 나니 계량 발명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해졌어. 즉, 계량 발명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뭘 찾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례를 찾아보고 싶은 걸 이런 뜻이에요. 자, 발명의 정의와 역사를 정리하여 원천 발명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오, 이런 활동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기존의 발명품에 새로운 효과를 더하여 개선한 발명 사례를 찾아본다. 자, 여기까지. 기존의 발명품에 새로운 효과를 더하여 개선한 발명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계량 발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 사례를 찾아본다. 맞죠? 특허 등록 시 필요한 기술적 이론이나 구체적인 법률 지식을 습득할 필요 없고요. 계량 발명을 이용한 발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아니죠. 얘는 지금 사례를 찾아보고 싶어요. 원천 발명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발명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조언을 구한다. 위에 보기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우리 5번의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기는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인데요.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 지금 이 글쓴이가 뭐뭐 했어, 뭐뭐 했지와 같은 편안한 말투를 설명문에서 쓰고 있고요. 독자를 우리라고 지칭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건 나와 너를 함께 묶어서 우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 친근한 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친근한 어조로 독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려 한다. 오,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글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서 편안한 말투를 쓰거나 우리를 우리라고 묶지는 않겠죠.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정적인 문장을 사용한다. 위에와 상관이 없고요. 발명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 글은 객관적인 설명문이라고 했고요.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권위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권위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 목적이었다면 편안한 말투를 쓰지 않고 전문가다운 말투를 썼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효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친근한 어조로 독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려 한다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글과 관련해서 여러분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발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가 됐잖아요. 그 종류별 특징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사용된 설명 방법,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설명 방법 어떤 것을 사용됐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 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 5번 문제에서 만났던 학생이 되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계량 발명의 사례를 한번 찾아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글, 그리고 새로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오늘도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영어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45강이고요. 이번 챕터의 실전 문제, 본책에 나와 있는 1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이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1번 문제부터 출발해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빈칸 다음에 climb up the tree, 나무에 올라가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정답은 바로 2번이었던 이유가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don't 다음에 동사원형 나와주는 그런 여러분들 바로 부정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나무에 올라가지 마. 그거 위험해. 바로 1번에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부정명령문 뭐뭐 하지 마라. don't 다음에 동사원형 나와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네요. 와스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되겠고요. 와를 형용사, 명사, 그 다음에

그렇죠.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정답은 바로 그러네요. 1번이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에 대한 걸 얘기하죠? 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보기가 1번과 3번과 4번이 있는데요. 한 권의 책이니까 대의로 받아주는 것도 안 되고요. 희로 받아주는 것도 안 되죠. 바로 주어 자리는 is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비동사 is가 나와주는 왔을용한 감탄문이에요. What a funny book it is. 그거 정말 재밌는 책이구나. 됐죠? 이번에 1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 don't로 시작하는 부정명령문입니다. Don't forget. 잊지 마라. 뭐를? To bring your ticket. 너의 표를 가져오는 거 잊지 마.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가 의문 형태를 묻고 있는데, 아, 우리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긍정의 명령문이든, 여기처럼 부정명령문이든, 명령문의 부가 의문은 그래요. 바로 will you가 들어가 주는 거지요. 3번 보기 정답 확인해 주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명령문의 부가 의문, will you가 나와 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거 물어보는 건데, 결국 여러분들, 감탄문과 연관된 내용이었죠? 근데 차이가 뭔가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 나와주고,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명사를 강조해 주고 있는 감탄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로 왔을용한 감탄문이 되겠고요. What a beautiful house it is. 그거 정말 아름다운 집이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뒤에 the house가 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보이죠. 그 앞에 beautiful,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를 강조해주고 있는 감탄문이에요. 우리 how로 시작되는 감탄문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how beautiful the house is. 이런 식으로 how 형용사, 주어 동사가 나와주는 문장이 된 거예요. 결국 간단하지만 우리 4번 문제를 통해 감탄문이 두 종류가 있는데 what이 이끌어주는 감탄문 그리고 how가 이끌어주는 감탄문의 특징 문장의 구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정답은 바로 우리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 자, 일단 A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not이 들어가 있는 바로 부정 의문문이에요. Aren't Jerry and Julia from England? 제리와 줄리아가 영국 출신이지 않니? 만약에 영국 출신이라면 뭐 여러분들? Yes, they are. 아니라면 No, they aren't. 이런 식의 답이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빈칸 다음에 그들이 미국 출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당연히 영국 출신이 아니다라고 답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 여러분들? No, they aren't. 바로 4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했지요? 그들이 I got it. 내가 알겠다. 우리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해하게 됐을 때 I got it. 이런 식의 표현도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 표현 잡아주고요. 어쨌든 여기는 자 우리 그들이 미국 출신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영국 출신이 아니다. 부정의 답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진 6번부터 8번까지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건데요. 진호와 지수 중에 누가 설거지를 했니? 누가라는 의문사 바로 그렇죠. who가 정답이 되겠고요.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됐죠? 자, 바로 6번의 정답이었고 우리 6번 문제를 보니까 그렇죠. or가 사용된 선택 의문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7번 문제 가볼까요? 회의 중에는 휴대전화를 끄세요. 이렇게 하는데 명령문으로 뭐뭐 해라, 뭐뭐 하세요. 바로 긍정 명령문이 되겠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뭐뭐를 끄다라고 얘기할 때이 표현 기억하시나요? turn off가 뭐뭐를 끄다라는 의미가 되고 우리 명령문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 줍니다. 바로 1번 보기의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 turn up your cell phone during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됐죠? 뭐뭐 해라, 뭐뭐 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긍정 명령문을 활용해 준다라는 거 7번 문제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진 8번 문제는요. I'm tired of arguing with you. 이렇게 문장이 시작하고 있죠. 일단 비동사 나와주고 tired of

뭐뭐에 지치다 뭐뭐에 싫증 나다 라는 의미가 됐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 단어는 동사 원형이 argue 이거 여러분들 논쟁하다 말다툼하다라는 건데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of라는 전체사 다음에 나와주려면 동사 원형이 안 되고 여러분들 ing 형태가 돼야 돼. 이를 빼버리고 ing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I'm tired of arguing with you. 난 너와 말다툼하는 거, 논쟁하는 거에 지쳤다.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지요. 자, 우리 뭐뭐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요. 바로 let's not 동사 원형 활용해 주는 거예요. let's 다음 바로 동사 원형 나와줄 때는 뭐뭐 하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let's not 동사 원형은 뭐뭐 하지 말자의 의미를 전달해 주죠. 4번 보기 정답이고요. 여기 여러분들 anymore가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let's not do it anymore. 아, 그거 더 이상 하지 말자.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let's not 동사 원형 뭐뭐 하지 말자. 됐지요? 자, 9번 가보도록 합니다. 과거의 단어를 순서대로 배열할 때 여섯 번째로 오는 단어. 자, 그가 말했다. 말한 내용인데요. 이거 보니까 뒤에 우리 자, 문장 부호를 통해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죠? 느낌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how를 이용한 감탄문. 그렇다면 형용사나 부사가 강조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는 형용사가 보이죠. 두 개가 보여요. 뭐? 아름다운, beautiful, clean, 깨끗한. 자, 그러니까 how beautiful and clean 또는 how clean and beautiful 이런 식으로 자, 형용사가 두 개가 강조되는 거기 때문에 and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먼저 나오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뭘까요? 주어는 이 도시예요. 그 다음에 동사 is가 나와줍니다.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how clean and beautiful 또는 how beautiful and clean 나와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오는 단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바로 city가 정답이 되겠네요. 1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됐죠? 이 도시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구나. 또는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구나.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감탄문이 되는 겁니다. 됐죠? 9번에 1번 보기 정답이었고, 다시 한번 우리가 how가 이끌어주는 감탄문의 구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10번째 문제로 갑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너는 버스 타고 왔니? 아니면 택시 타고 왔니? 이거 뭔가, 여러분들? 바로, 그렇지요. or를 이용한 선택 의문이 되겠고요. 1번 보기 정답이네요. Did you come by bus or by taxi? 이런 식으로 1번 정답이었고, 결국 선택 의문의 핵심은 또는 혹은 아니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or. 이 단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10번에 우리 1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11번, 12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일단 정답은 그렇죠. 바로 우리 보기에 2번에 나와 있는 don't가 정답이 되죠. 아,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 바로 부정 명령문이 되겠고요. pick이란 단어가 뽑다, 고르다 이런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얘가 또 꽃을 꺾다라고 얘기할 때그 꺾다의 의미로 사용 가능해요. 여기는 꺾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픽이 되겠고요. Don't pick the flowers in the garden. 정원에 있는 꽃들을 꺾지 마. 라는 의미의 부정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에 나와준 거는, 아, 그러네요. 여기는 부가 의문에 사용된 don't가 되는 건데, 앞에 보니까 마이크와 주디가 노래하는 걸 연습한다. 뭘 위해? 경연대회를 위해. 자, 긍정문이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하고요. 일반 동사가 원형 그대로 나와줬네요. 현재형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형 뭐가 오는 거예요? Don't가 나와주고 마이크와 주디를 they라는 인칭 대명사로 받아준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바로 2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11번에 2번 보기 정답이었고, 이어지는 문제. 자, 보니까 역시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건데. 우리 첫 번째 문장을 통해 바로 정답이 나와주죠. 보니까 부가 의문문을 완성해 주셔야 되고요. 앞에가 이 시계가 looks good, 좋아 보인다. 그렇지 않니? 라는 의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일반 동사가 사용됐고요. 긍정문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주어에 맞게 s를 붙였다는 얘기는 그래요. 바로 일반 동사,
현재형이 사용되고 있는 평범한 문장, 평소문이 여러분들 긍정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doesn't. 맞죠? 그리고 이 시계, this watch는 이시라는 인칭 대명사로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을 통해 바로 3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 확인되고요. 두 번째 문장에 doesn't를 넣어주게 되면 이거는 이번에는 뭐예요? 의문문인데, 오, not이 들어간 거니까 부정 의문문이 되는 거죠. Doesn't she go to school by bike? 그녀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지 않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죠? 12번에 우리 세 번째 보기, 3번 보기가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것, 자주 나와주는 문제 유형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의 감탄문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what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지 또는 how가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식의 문제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죠. 결국 what이 이끌어주는 감탄문의 구조는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what의 형용 주동, 어나 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what 다음에 바로 나와주고요. 그다음에 형용사, 명사, 주어동사. how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주고 주어동사예요. 형부 주동이지요. 자, 지금 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언이 보이고 형용사와 명사가 나와줍니다. 주어란 동사, 주어 동사는 생략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what이 들어가 줘야 되네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구나. What an amazing story. 그 다음에 자, 2번 볼까요? 2번은 long, 긴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나와주고요. eternal, 주어예요. 그 다음에 is, 동사네. 그렇다면 여기는 형용사를 강조하는 그렇죠. how를 이용한 감탄문이 나와주는 겁니다. 됐죠? 3번 볼까요? 짧은 형용사지요. pencils, 연필들.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네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와줍니다. 아, 명사를 강조하고 있죠.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고요. 어나언이 붙어주지 않은 이유는 뒤에 복수 형태의 명사 나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정답은 2번이네요. 4번도 볼까요? 형용사, 그 다음에 toys. 명사 보이고요. the children, 주어지요. have, 동사입니다. 역시 what이 들어가 주고요. 자, 그 아이들은 정말 예쁜 장난감들을 가지고 있구나. 역시 5번도 what이 정답으로 들어가 주지요. 빈칸에 나와주는 거예요. 왜냐면, 나와주고,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가 보이거든요. 너는 정말 멋진 휴대전화를 구입했구나. 됐지요? 우리 13번에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이어지는 문제.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건데요. 이거는 바로 부가 의문문과 연관된 내용이었죠. 일단 1번은 우리 긍정문이 나왔기 때문에 부정의 부가 의문문, don't 나와주고, collage를 day로 받아준 거 너무 잘했죠.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보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make라는 동사가 과거에 나왔죠. 긍정문이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가 의문문 만들어주기 위해 didn't가 나와준 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Tom과 나, Tom and I는 인칭 대명사 써주게 되면 he가 아니라 그렇죠. we가 맞겠죠. 바로 2번 보기 정답이 되겠고, Tom과 내가 훌륭한 노래, 아주 멋진 노래를 만들었다. Didn't we? 그렇지 않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 나와주는 거예요. 됐죠? 3번은요, 긍정문입니다. 우리 부정의 부가 의문문. 그리고 제인을 시로 받아준 거 잘했죠? 그 다음에 긍정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의 부가 의문문. 그리고 미나와 수빈이를 데이로 받아준 것도 잘했네요. 그리고, 자, 5번입니다. 일반 동사, 우리 현재형. 긍정문에 사용된 거고요. 우리 부정의 부가 의문 만들어주기 위해 don't 나와주고 you라는 인칭 대명사 그대로 써주는 거죠. 됐죠? 다시 한번 2번 보기가 정답인 거 확인되네요. he가 아닌 we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어지는 15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 뒤에 shall we가 부가 의문 붙어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그러고 보니까 바로 let's로 시작하는 문장의 부가 의문은 shall we를 활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에 2번, let's가 들어가주고요. 의미는 뭔가요? 여기서 길을 건너지 말자. 그럴까? 어때?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이네요. 부가 의문문, 당연히 긍정의 부가 의문문 나와주는 거고요. not 떼버리고 두가 들어가줍니다. 1번 사용되네요. 그들은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감탄문입니다. 자, 나와주고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그러니까 그렇죠. was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되는 거고요. 4번 보기가 들어가네요. What a busy day it is. 정말 바쁜 날이구나. 그 다음에 자, 우리 마지막 빈칸 들어간 문장 같은 경우는 뒤쪽에 부가인문이 shouldn't. 그렇다면 그렇죠. 당연히 뒤에 부정의 부가 의문이니까 앞에는 긍정문으로 not 떼버리고요. should가 들어가 주죠. 3번이 활용이 되고요. 마리아는 그녀의 약을 복용해야 한다. shouldn't she? 이런 식으로 부가 의문이 사용된 거예요. 그렇지 않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 그러네. 자, 지금 보기 가운데 5번 보기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네요. 16번부터 18번까지는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주는 문제였고요. 16번 정답 바로 가볼까요? 3번 이상하죠, 여러분들. 일단 앞에 나온 문장은 전혀 문제가 없는 올바른 문장입니다. 날씨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날씨를 얘기할 때 freezing, 얼어붙을 듯이 몹시 추운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몹시 춥다, 엄청 춥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가지 말자. 이런 의미의 문장을 써주고 싶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낯의 위치가 잘못된 거죠. 자,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얘기할 때는 let's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주고요. 뭐뭐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때는 let's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not 써주고, 동사 원형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let's not go out. 밖에 나가지 말자. 이렇게 바꿔줘야지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밖에 몹시 춥다. 엄청 춥다. let's not go out. 밖에 나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뭐뭐 하지 말자, let's not 동사 원형. 다시 한번 우리 낯의 위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16번에 3번 보기 정답이었죠. 17번 역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주는 건데요. 자, 요번에는 정답 뭔가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요. 우리 am이 사용됐기 때문에 부정의 부가 의문문 그렇지요. 안트를 활용해 준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i라는 인칭대명사 주어 그대로 나와 주는 겁니다. 특이한 형태였고, 그다음에 2번은 how를 이용한 감탄문입니다. how 형용사 주어 동사 잘 써줬고요. 그다음에 3번은요. 자, 앞에가 긍정문입니다. 부정의 부가 의문문 만들어 주기 위해 doesn't가 나왔고요. 마이크를 he라는 인칭대명사로 받아준 거 전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4번은 지금 not이 들어간 부정 의문문 역시 문제가 없는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에요. Didn't they take a walk after lunch? 그들이 점심을 먹은 후에 산책을 하지 않았니?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 바로 5번입니다. 자, 일단 앞에는요 스페인이 멋지지 않니? 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lease 나와주고 아 그러네. 명령문인데 please가 붙어준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동사 원형이 보여야 되는 거죠. s를 떼어주셔야 되고요. Please visit Spain someday. someday는 언젠가를 얘기하고요. 언젠가 스페인을 방문하세요. 이런 의미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죠? 17번에 우리 5번 정답이었고 자, 18번 가보도록 합니다. 바로 정답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정답 그렇죠. 2번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가 보세요. Don't로 시작하는 부정 명령문입니다. Don't take pictures here. 여기서 사진 찍지 마라. 그 다음에, 자, 우리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든 긍정이든 부가 의문 만들어줄 때 do가 아니라 그렇지요. 자, will you를 붙여준다. do를 will로 바꿔줘야 돼요. 명령문의 부가 의문은 부정이든 긍정이든 뒤에 will you를 붙여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18번에 2번 보기 정답이에요. 자, 이어진 19번째 문제.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모두 골라주는 문제였죠. 일단 1번은 잘못된 문장이야. 왜냐면 fill 일반 동사 우리 현재형 유가 좋으니까 동사 원형으로 긍정문입니다.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가 아니라 그렇죠. Don't가 나와줘야 되는 자리예요. You feel thirsty. 또는 목이 마른다고 느낀다. 그렇지 않니? Don't you?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can. 긍정형으로 나왔지요. 긍정문이에요.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 필요한 거지요. 여기
can't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can she 이게 올바른 부가 의문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있는 어법상 올바른 문장. 일단 3번에 하나 나와주네요. 기훈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 그렇지. 부정문이니까 우리는 긍정의 부가 의문문. 그리고 기훈이는, 그렇죠. he라는 인칭 대명사로 받아준 거. 너무 잘했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답. 바로 4번입니다. 부정문이죠. 나 떼버리고 우리 긍정의 부가 의문문. 두가 나와주고요. they라는 인칭 대명사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들은 유럽으로 여행 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들은 유럽으로 여행 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렇지. 됐죠? 그 다음에 동훈이가 컵케이크를 집에서 구울 것이다. 긍정문이에요.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 will 나서 직격형, want를 활용해 주셔야 되고요. 동훈이는 히로 받아준 건 문제가 없죠. 자, 20번에서 22번은 빈칸에 들어가면 순서대로 짝지어진 걸 골라주는 건데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장, 부정문입니다. will 나서 직격형, want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긍정의 부가 의문문 필요하지요. 바로 will 써주고, 그 다음에 you라는 인칭 대명사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너는 늦지 않을 거야. 그렇지. 라는 의미로. 자, will you가 첫 번째 빈칸 정답이었고요. 반면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티파니가 그녀의 반려견을 사랑한다. 정말 좋아한다. 라는 의미의 긍정문이 남아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합니다. 3인칭 단수 주어고요. 현재형이에요. 부정형 만들어주기 위해, 그렇죠. doesn't를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 Tiffany는 she라는 인칭 대명사로 받아주면 되겠네요. 여자 이름이니까. 자, 우리 보기 가운데는 will you와 doesn't she 바로 4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이어지는 21번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만한 순서대로 역시 짝 지어주는 건데요. 여기는 뭐가 정답일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는 비동사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don't나 doesn't가 나와주는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 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do나 does가 주 앞에 보이는 거고, 여기는 부정의 우리 의문 만들어주기 위해 not이 들어가서 축약형 상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데 여기 일반 동사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don't나 doesn't는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비동사를 필요로 하는데요. 주어가 your father예요. 그렇다면 are 사용되는 거 또는 과거형으로 were 사용되는 거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첫 번째 우리 빈칸 통해 1번 보기가 정답이고 금방 확인이 되는 문제였고요. 부정의 의문문이네요. Isn't your father a taxi driver? 너의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이시지 않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n't가 들어가주면 너이 질문을 이해할 수 없니? 라는 의미의 역시 부정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21번에 우리 1번 보기 정답이었고, 22번 정답은 그렇죠. 4번이 정답이었죠. 사실은 두 번째 우리 빈칸을 통해 결정적인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일단 표현 잡아줘야 되는 것이 stay up, 잠안 자고 깨어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stay up late at night 하게 되면 잠안 자고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뒤에 나온 내용이 you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너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너 밤늦게까지 잠안 자고 깨어 있지 마. 뭐뭐하지 마라. 바로 부정 명령문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Don't stay up late at night. 너 밤늦게까지 잠안 자고 깨어 있지 마. 너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됐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는 try가 들어가지고요. try가 여러분들 노력하다라는 의미 외에도 시도하다. 음식을 얘기할 때 음식을 시도하는 거는 맛보다, 먹어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스파게티 먹어봐. 명령문이에요. 그거 정말 맛있어. 됐지요? 4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23번째 문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골라주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 잘못됐죠? 그치요? 틀린 문장입니다. 왜? let's로 시작하는 문장은 부가 의문문 will you가 아니라 shall we를 붙여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확인해 줘야 돼요. let's go for a picnic. shall we? 우리 소풍 가자. 그럴까? 어떠니?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했죠? 자, 두 번째 문장은 잘못된 거 없고요. 너이 식당에 음식 좋아하지 않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도 맞는 문장이지요. 밥 또는 빵 중에 어느 거를 먹고 싶니? which가 잘 사용됐고요. 또 하나의 잘못된 문장, 그 다음 문장이었죠. 뭐냐면, 자,

0: 의문이에요. 부가 의문은 긍정의 부가 의문 필요합니다. 나 때불이고요. was가 사용돼야 되겠지. She wasn't there on Tuesday. 그러는 화요일에 거기 있지 않았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문장은 잘못된 거 없죠? 정답은 두 개예요.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24번입니다. 평소문을 감탄문으로 바꾼 것 중에 어법상 어색한 것. 바로 정답 가볼까요? 바로 맨 마지막 보기 5번이었죠. 이것들은 매우 비싼 신발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 복수형의 명사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어는 붙어주면 안 되겠네요. 완 나와주고 바로 형용사 나와주고요. 명사, 조동사.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 확인해 줘야 되는 거 뭘까요? 아, 왓을 이용한 감탄문. 어나 언이 무조건 붙는 것이 아니라 세는 것이 가능하고요. 단수명사 앞에만 붙여줄 수 있고요. 이렇게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줄 때 또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가 강조될 때는 어나 언은 붙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 다시 한번 잡아주면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짝지어진 대화 중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자, 바로 정답 가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정답은 그렇지요. 2번 보기가 정답이었던 이유가 you didn't get the job. 자, 여기 부정문이 남아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긍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합니다. 낫을 떼버리고요. 디드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유라는 인칭대명사 그대로 나와주는 거예요. Get the job. 뭘까요? 일자리를 얻다. 흔히 얘기하는 취직하다, 취업하다. 의미를 볼수 있겠고요. 너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그렇지. 그런데 Yes, I did. 어떤 의미예요? 일자리를 얻었다, 취업했다, 취직했다라는 의미의 대답이 되는 거고요. 2번 보기 정답이었고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5번 보기 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대어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 우리 부가 의문 만들어줄 때는 보세요. 일단 긍정이니까 부정의 부가 의문 필요한 거.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여기는 is를 isn't로 바꿔준 거. 너무 잘했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대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 부가 의문 써줄 때는 보세요 여러분들 대어를 그대로 활용해줘요. 인칭대명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isn't 다음에 대어가 활용된 거 올바른 문장이고요. 여기에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저쪽에 노란 집이 있다. 그렇지 않니? 문법상으로 맞는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Yes, there is.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거 우리 5번 보기 전혀 문제가 없는 대화 내용입니다. 정답 다시 한번 2번 보기 확인해주시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자, 남아있는 26번부터 50번 문제까지 풀이해드릴 테니까 문제 먼저 풀어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열고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오늘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의논하며 토의해요.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쭉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오면서 잊어버린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장 처음에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에는 당나귀가 물에 빠졌어요.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한 글도 읽었었고, 그다음에 공공 자전거에 대한 글도 읽었었고, 우리 모둠 토이는 불협화음이라는 글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쭉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원을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단원 정리 학습 시작하기 전에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협력하며 토의하려면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답은 O입니다. 나랑 같은 의견이 아니더라도, 즉 의견과 달라도, 나의 의견과 달라도 존중하는 태도 굉장히 필요하죠. 존중한다 이런 말은 긍정적일 때 많이 쓰이죠. 존중하는 것. 물론 우리 모둠 토익은 불협화음이라는 글에서 친구사가 저의 의견도 존중해 주세요라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뭐 존중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우기는 그런 태도여서 발생했던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존중하는 태도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 단원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단원 확인 평가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도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일단 교재는 134쪽을 펴주시고요. Book 1입니다, 여러분. 자, 핵심 1번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살펴봐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관점. 하나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전에 선생님, 관점이 뭐였죠?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단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핵심을 꿰뚫어보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관점이란 무엇이었느냐?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처지를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 나왔던 그 그림 기억나시나요? 어떤 친구는 벌써 반이나 먹었네 라고 아쉬워했지만 어떤 친구는 아직 반이나 남아있네 라면서 좋아했었잖아요. 똑같은 현상 또는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처지, 관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토의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봐도 관점에 따라 생각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으면 물론 갈등은 없겠지만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색다른 의견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아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점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글을 읽거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뭐 토의를 할때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어떤 친구의 의견을 듣고 맞네. 그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네. 너의 의견도 정말 좋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하나의 문제인데도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생각해 볼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죠. 혼자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거나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그런 실수를 줄일 수도 있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한 가지만 봤는데 다양한 글을 읽거나 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때 다양한 글을 읽거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까닭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관점을 확인해 볼수 있죠. 꼭 토의 상황, 사람들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글을 읽고도 관점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뭐 세계의 다양한 그 문화 행사, 좋게 보는 글도 있었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글도 있었고, 공공 자전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내용을 짐작해 보는 거예요. 사실 제목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한줄 또는 두 줄의 짧은 제목을 보고 내용을 다알수 있을까 싶지만 거기에 사용된 단어를 통해서 아,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겠군, 부정적이겠군, 가능성을 의심하는군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글에 포함된 사진이나 또는 그림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뭔가 낭비된 물품의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그 물품을 낭비하게 된 행사를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알수 있고요. 공공자전거가 막 쌓여가지고 통행을 방해해요. 그것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어떤 문제가 될수 있구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요.

사진이나 그림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낱말이나 문장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표현이라고 하죠. 이것을 살펴봐야죠. 즐거움, 편리하다, 좋다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문제점, 불편함, 위험 하면은 아, 우리가 글 쓰니가 관점이 이런가 본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며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봅니다. 제목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아, 확실히 이것에 대해 이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알수 있잖아요. 글을 읽고 이제 내용을 쭉 파악해 봅니다. 글쓴이의 생각이 이거군, 우리한테 전하려고 하는 말이 이런 거로군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 문화 행사만 봐도 이것이 제목이었잖아요. 즐거움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세계 문화 행사를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알수 있죠. 좋은 점이 많다. 제목만 봐도 알지만 이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 좋은 점이 이렇게 있어 하는 글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글쓴이의 관점을 알수 있다. 관점이란 뭐라고요? 하나의 현상,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처지, 방향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관점을 왜 우리가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하나요? 어떤 좋은 점이 있길래요? 첫 번째로는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었는데요. 문제는 한 가지인데 관점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죠. 그리고 글의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이 세계 문화 행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시각도 있고, 이런 시각도 있네, 관점이 다양하네,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신이 기존에 지니던 생각을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원래 이런 생각이었는데, 만약에 나의 의견과 평소의 생각과 비슷했다면, 아, 역시, 나도 이 생각이 더 깊어졌어, 할 수도 있고요. 아, 나의 생각은 이랬는데, 다른, 반대되는 관점의 글을 읽으면, 아, 그러네. 또 생각해보니까 그런 점도 있네,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통틀어서 이제 점검해본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을 뚜렷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관점도 조금 더 뚜렷해진다는 거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선입견이나 성급한 판단을 수정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해보지도 않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갖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을 말하죠. 초록색 채소는 맛이 무조건 쓸 거야. 먹어보지도 않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선입견이라고 해요. 선입견 또는 너무 급하게 판단 내리는 것을 수정하고 고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런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었을 때의 좋은 점이죠. 글에 담긴 의도나 목적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을 왜 썼을까? 무엇을 알려주려고 썼을까? 하는 것을 더 확실히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 모둠 토의는, 우리 모둠 토의는 불협화음이라는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핵심 내용인데요. 일단 실천 가능한 의견을 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실천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토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하는 방법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죠. 실천을 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누구만 할수 있어 이런 것보다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건지 생각해 보고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지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아, 그 의견이 좋다고 해서 했는데 뭐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비교해요. 좋은 점만 있는 자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이 있으면 이런 거는 좀 조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필요성을 좀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가능성 있는가? 이런 글도 보면 비교해서 보면 훨씬 좋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글을 읽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야기합니다. 나랑 다른 관점을 가졌어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 퀴즈의 내용으로도 나왔었는데.

이게 당연한 듯 보여도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강력히 주장했는데,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의견은 어때요? 하면은 괜히 상처받으면서 내 의견이 나쁘다는 건가? 기분 나빠?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 그럴 수도 있지. 관점이라는 건 사람마다 달랐었지. 친구의 의견도,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꼭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도 꼭 회의할 때,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나와 의견이 달라도 존중하자라는 거요. 핵심 네 번째는요,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 협력적 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합쳐서 토의를 해야 할지 우선 절차부터 한번 살펴보면 그글 생각나시죠? 친구 1, 2, 3, 4가 나와서 같이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친구 1이 사회자의 역할도 했었는데요. 가장 처음에 했었던 게 뭐예요? 토의 주제를 정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정한 후에 의견을 마련할 수가 있죠. 그래, 우리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럼 각자 의견을 생각하고 근거를 생각해봐. 마련이 다 끝났으면 이제 그 의견들을 나누어야겠죠. 손 들고 발표하면서 저는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까지 있죠.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을 충분히 나누었으면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요.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결정하게 되겠죠. 의견 결정하기.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은 주제를 정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의견 반복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아, 주제가 이거였지? 그러면 처음에 나의 의견을 생각하고, 그것을 발표하면서 나누고, 친구들이 다나 말고도 얘기를 했을 테니까, 한대 모아 모아. 그리고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결정한다.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표를 한번 볼 건데요. 토의하는 방법과 장점을 정리한 표예요. 자,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친구의 의견을 질문하거나 비판하거나 보충하는 방법이 있어요. 질문하는 방법 우리 배웠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또는 뭔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비판하는 거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예의를 지켜서 핵심 내용을 비판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비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보충하는 거. 아,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의 의견에 덧붙여서 저는 이것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보충하는 거죠. 주제에 알맞은 의견과 이유를 제시하는 것도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요. 서로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고요. 더 정교하게, 세심하게 다듬어 나가면서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존중하는 태도로 토의하는 겁니다. 이 태도죠, 이것은. 태도. 친구의 의견을 인정하는 반응 보이기. 아, 맞아요. 누구누구의 의견도 참 좋습니다. 인정하는 반응. 그리고 친구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존중하는 것. 퀴즈로 나왔었죠. 나의 의견과 달라도 존중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은 토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방법의 장점 아주 많죠. 존중하면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유연한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에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고 토의를 이어가면 아주 화목하게 다양한 관점을 나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고 본질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협력하며 토의를 진행하는 것, 함께 힘을 모아서 진행을 하는 방법, 토의 절차 안내하고 발언권을 공정하게 부여하는 거예요. 나랑 친한 친구라고 해가지고 발언권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발언권도 공정하게 부여해야 하고요. 토의 절차도 안내해야 합니다. 우리 토의 절차 배웠었죠? 토의 주제를 정하고 의견을 뭐 마련하고 그다음에 나눈 다음에 모으고 결정하고 그런 절차를 사회자는 잘 안내할 필요가 있겠고 또 발언권을 공정하게 부여하기. 이건 주로 사회자의 역할이 되겠네요. 사회자의 진행에 협조를 해줘야죠. 사회자가 이렇게 절차도 안내하고 발언권도 부여하느라 애를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그런 진행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야겠습니다. 뭐라고요? 토의 주제 뭐였죠? 뭐 이런 식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고 협조를 잘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협력하면서 토의 진행하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장점이 있어요. 토의를 절차 규칙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 흐르듯이 아주 바람직하게요. 모두원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모아서

관련 있는 주제를 찾아야겠죠.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눔과 관련된 토의 주제를 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관련 있는 주제지. 오늘 저녁은 무엇인가? 저녁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학교 숙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은 나눔과 관련된 토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토의를 계획하게 됩니다. 토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 보고요. 자신의 의견을 마련하는 거죠. 이제 주제는 알았어요. 그럼 자료, 관련 자료도 보고 내 의견 근거도 마련을 하는 거예요. 모둠이 협력하며 토의하기 위하여 어떤 말과 행동을 실천할 것인지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에서 봤던 세 가지 방법들인데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자신의 의견, 그리고 의견만 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마련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상대의 의견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데 발언권을 얻었을 때만 말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학급에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보면 발언권을 얻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렇죠?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토의가.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로 토의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할 때귀 기울여 듣는 거죠. 경청해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비판해야 합니다. 비판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존중하는 태도로 하지 않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의견이 다르더라도 아,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하는 것은 토의의 진행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죠. 협력하면서 토의를 진행하는 것, 모든 친구들에게 발언권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친한 친구만 계속 시킨다던가 누군가는 계속 손 드는데 무시하고 진행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회자의 안내를 따르며 질서 있게 토의해야 한다. 저 질서 있게. 그리고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면 힘들게 얘기를 해도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 의견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다 합쳐서 더 좋은 의견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가지가 나왔다고 했을 때꼭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그럼 두 개를 좀 섞어가지고 종합해서 더 좋은 의견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것도 얘기를 하면서, 즉, 협력하며 힘을 합쳐서 토의를 하면 이렇게 좋은 의견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토의를 점검합니다. 모든 과정의 마무리에는 점검하는 단계가 있죠. 되돌아봐야 나중에 더 좋은 토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토의 주제를 정할 때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토의 주제를 선정하고요. 토의를 계획할 때는 주제와 관련해야 합니다. 다른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협력하면서 토의할 계획을 세우고요. 토의를 할 때에는 모든 친구들과 다 함께 그리고 의견을 결정하고 결과를 나누는 과정으로 토의를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섯 문제 풀 건데요. 첫 번째, 1번부터 5번까지의 모든 문제를 푸는데 이 글을 꼭 봐야 합니다. 가라는 기호부터 있고요. 우리가 읽어봤던 지문이기는 한데 기억나시나요?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문화 행사. 그럼 이 세계문화 행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즐거움이라는 좋은 단어가 붙었잖아요.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문화 행사래요. 그럼 이것을 좀 좋게 얘기하지 않을까? 우리는 사실 이미 읽어봐서 알고 있지만요. 앞으로 다른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제목에 사용된 표현을 통해서 글쓴이에 무엇을 짐작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관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함께 다시 살펴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계문화 행사의 좋은 점을 말해줄게 예고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아, 우리가 오늘날 하면서 이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했는데 다른 나라의 문화 행사 체험하는 거 좋은 점이 있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거 좋은 점이 있다. 그럼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먼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특별한 행사, 특별한 이런 표현도 좋은 거죠. 특별한 날, 생일 이런 거 특별한 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다.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익숙한 단어일 텐데, 관습이라는 것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 있었죠? 어떠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와서 사회 구성원들이 했던 행동이어서 굳어진 것. 우리가 어른을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라던가, 식사를 할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면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들, 이런 거 관습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포용력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고 바람직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포용력 있는 태도 다 이렇게 받아 안아주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이잖아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세계 문화 행사를 통해서요. 또,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정을 쌓는데도 도움이 된대요. 여러 가지 좋은 점 중에 또 하나를 소개하고 있네요. 세계 문화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귿으로 표현된 것을 보니까 문제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친밀감, 뭐 특별한 즐거움 이런 건다 좋다. 무엇이 좋다? 세계문화 행사 좋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표현들이죠. 이런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고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그 장벽을 넘어서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번에는 나입니다. 다른 관점의 글이었죠. 세계문화 행사 문제점은 없을까?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도 내용 한번 볼까요? 요즘에는 세계의 여러 문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문화 행사의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이 넘친다고 막 행사를 주최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점 없는지 생각해 본적 있어? 내가 알려줄게. 먼저 흥미 위주의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만든 행사인데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대요. 어떨 때? 흥미 위주의 행사에 치중할 때. 무조건 재밌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문화를. 음식이나 춤, 노래와 같은 오락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고 그 문화의 깊은 역사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문화적 의미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문화라는 걸 알기 위해서 행사를 열었는데 오락적인 활동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행사 진행에 비용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가 이제 나의 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글가와 글나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것 뭐죠? 이것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제목에서도 나왔잖아요. 무엇이에요? 세계 문화 행사. 문화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1번이나 3번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문화 사회 우리나라 문화 행사가 아니라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한 공통적인 글들이었어요. 관점은 다르지만요. 2번 볼게요. 다음에서 글 가와 글 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호를 쓰는 거네요. 글 가는 세계문화 행사를 좋다고 본 것이니까 선생님 동그라미로 표시할 거고요. 글 나는 세모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정말 괜찮은가 이런 거니까. 가, 세계문화 행사는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좋은 거죠, 동그라미. 세계문화 행사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 세모죠, 세모. 다, 세계문화 행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다. 좋은 점이네요. 라, 세계문화 행사는 흥미 위주에 치중되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 세모니까 우리 가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동그라미. 가와 다. 그리고 세모로 표시했던 나와 라는 글 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었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정답이에요. 3번입니다. 기역부터 미음 가운데에서 글쓴이가 다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을 두 가지 고르시오. 세계문화 행사의 필요성을 우리 생각해 봐야 해. 글 나의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글쓴이가 이 내용 필요성 생각해 봐야 돼. 정말 필요한 것인지.

0: 알수 있는 표현 봅시다. 즐거움은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이것도 동그라미 해볼게요. 아, 동그라미 하면 나의 내용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즐거움은 아니죠. 특별한 행사도 긍정적인 거니까. 여기선 필요성을 생각해보자고 했으니까. 친밀감도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껍데기. 아, 알맹이가 없이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 필요성을 생각해보는 것에 맞죠. 껍데기. 그다음에 자원도 많이 낭비된다. 이런데도 할 거야? 정말 필요해? 하는 거였으니까 리을과 미음이 정답이겠네요. 4번, 5번. 4번입니다. 글나 가운데에서 다음 사진과 어울리는 글의 기호를 적는 거예요. 자, 이 사진 뭐예요, 여러분? 행사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행사를 즐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세계문화 행사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자료죠. 글 가에 어울리는 내용이네요. 글 가. 가라고 해도 되고 글 가로 가글 가라고 적어도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중요한 5번 문제네요. 글가와 글나의 관점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글가의 내용은 뭐였어요? 좋은 점이 많다. 문제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죠. 좋은 점이 많다. 즐거움이 넘치는 이었잖아요. 세계문화 행사였으니까 좋은 점이 많다. 나는요, 문제점을 고려해서 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말 필요한가 생각해봐야 한다 하는 것이 글 나의 내용이었죠? 이렇게 나란히 이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5번까지 전부 잘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런 핵심 내용들, 단원 확인하는 내용들 꼭 보고 가세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퀴즈까지 확인하고 가셔야죠.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봐도 이것에 따라 생각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선생님이 오랜만에 OX 아니라 빈칸에 어떤 낱말을 넣는 문제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이번 단원에서 많이 나오고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라고 말로 답이 나왔을 것도 같은데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1: 저기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2: 다리가 안 빠져!
3: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지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각은 세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암석은 다시 작은 알갱이인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시간은 이 지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시작 역시요,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우리나라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옆에 일본 열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위에 여러 점들이 지금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밑에 보면 빨강색은 화산, 그리고 초록색은 지진이라고 하네요. 일본은 지금 많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있는 것 같다라는

있는 걸볼 수가 있는 사진입니다. 읽어보면요. 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화산 활동과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할까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본에 훨씬 더 많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5강 수업을 다 듣고 나시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여러분들은 찾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지표의 암석이 공기, 물, 생물 등의 영향을 받아 성분이 변하거나 부서지는 현상.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풍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이 암석들이 잘게 부서지거나 성분이 바뀌는 걸 풍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풍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표의 모습은 서서히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이 풍화의 원인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그림은요, 어떠한 커다란 바위, 암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암석에 틈이 있을 텐데,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물은 얼음으로 얼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물이 들어갔는데 얼어버렸네요. 그러면 물보다는 얼음의 부피가 더 크죠. 즉, 부피가 팽창하면 이 암석과 암석 사이가 멀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녹고 얼고를 반복하다 보면요. 이 암석이 점점점 벌어져서 풍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물의 작용으로도 이렇게 풍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은요. 딱 봐도 식물의 뿌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식물의 작용에 의해서도 풍화가 일어나는데요. 식물이 이러한 암석 틈으로 뿌리를 막 내려요. 그런데 식물은 계속 생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뿌리의 힘으로 암석이 갈라지고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이 그림, 석회동굴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 석회동굴은요, 거대한 석회암지대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 무엇이 지하수가 흘러 들어가요. 이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 있으면 지하수가 산성을 띠게 되거든요. 이 지하수가 그래서 석회암지대를 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하수의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지하수에서 석회암이 녹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해석의 묽은 염산 반응과도 비슷한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화면은요. 선생님, 이거는 풍화가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돌 색깔이 붉게 변한 것 같지 않나요? 우리 풍화에는요. 우리가 성분이 변하는 것도 풍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암석은요, 공기 중에 노출되어서 산소와 반응한 것입니다. 산소와 반응해서 성분이 변한 것도 풍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의 작용으로도 풍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풍화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흙이 있을 것 같아요. 흙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받아 잘게 부서지면서 생성된 흙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토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때 토양의 생성 과정이 있거든요. 한번 그림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토양이 생성되기 전에 암석, 단단한 암석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암석이 A층이 되는데요. 이 A층이 지표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요. 그때 이 암석은 풍화를 받기 시작하겠죠. 드디어. 그러면 A층이 풍화를 받아서 조금 더 작은 암석 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진 층이 드디어 그 다음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무슨 층이에요? B층이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 B층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학생들은 당연히 선생님 이제 C층 만들어지겠죠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 순서도를 한번 볼게요. 단단한 암석이 풍화되어 부서진대요. 단단한 암석 뭐였어요? A였어요. A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가 풍화되어서 위에 있는 B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암석 조각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층이래요. 아, B를 얘기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층은요. B층이 풍화되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B층이 더 잘

잘게 부셔지면요, 이제 드디어 식물이 뿌리낼 수 있는 토양이 되는데, 지금 식물이 자라고 있는 층은 C층인 것 같아요, D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D층에 굉장히 많은 식물이 존재를 하죠. 우리가 B층 다음에 더 토양이 많이 만들어지면, 더 잘게 풍화가 되면 만들어지는 층은 바로 D층입니다. C층이 아니에요. 그러면 C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읽어보시면요. 빗물의 녹은 물질과 진흙이 아래로 이동하여 쌓인다. 아, 지금 D층에 막 비가 내려요. 그럼 빗물의 녹은 물질과 함께 더 작은 입자, 진흙과 같은 입자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쌓이는 층이 뭐예요? 바로 C층입니다. 그래서 C층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실 모든 토양이 A, B, C, D층을 다 갖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된 토양일수록 이렇게 네 개의 층을 완벽히 갖출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굉장히 좀 작은 범위의 지각의 변화를 얘기했다면, 우리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볼게요. 우리 대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다가 오랜 시간에 걸쳐 갈라지고 이동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는 학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설은 무엇이냐면요, 대륙이 이동한다라고 해서 대륙 이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륙 이동설은요, 과거에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베게너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과거에는 이 대륙들이 하나로 다 붙어 있었어. 그런데 그 대륙이 점점점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하더니 대륙이 이동을 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야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때 베게너는 이큰 하나의 대륙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판게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과거에 판게아가 있었는데 판게아가 막 갈라져서 현재의 대륙까지 오게 된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대륙에 이동해라고 하면은, 아니, 내가 대륙 위에 있는데 대륙이 어떻게 이동해라고 물어보게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다 보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의심을 품었어요. 아니, 어떻게 대륙이 이동한다는 거야? 너 증거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에 대한 증거를 굉장히 탄탄히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대륙 이동설의 증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 첫 번째는요, 남아메리카 동쪽 해안선이랑 아프리카 서쪽 해안선을 갖다 이렇게 붙여봤더니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이렇게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증거는 해안선의 모습의 일치를 보아 과거 얘네들은 붙어 있었던 거야. 지금은 떨어져서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붙여보면 굉장히 비슷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을 살펴보고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화석을 살펴봤어요. 메소사우루스는 파충류 화석이고요, 글로소프테리스는 우리 양치식물 화석이거든요. 그럼 두 화석은 먼 바다를 건너갈 수 없어요, 이 생물들은. 그러면 이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은 남아메리카에서도 발견되고 아프리카의 이 아랫지방에서도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화석이.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물이 과거 그때 살았던 시대에 이 바다를 건너갈 순 없잖아. 그러면 이두 대륙이 붙어 있었다면 말이 되지. 메소사우루스가 왔다 갔다 했던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글로소프테리스 역시 우리가 일부 지역에 이렇게 대륙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과거의 이 대륙이 한데 모여져 있었다면 이 식물이 이렇게 번식을 하면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무엇을 화석의 분포를 증거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요, 북아메리카 산맥과 유럽의 산맥을 이렇게 갖다가 놓았더니 일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맥의 분포, 이 산맥이 연속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것 역시 대륙이 이동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마지막은요, 남극에도 빙하가 있지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에도 과거에 빙하의 흔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빙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이동을 하면서 이 빙하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빙하의 흔적을 이렇게 대륙들을 맞춰보니

일치하더라. 빙하의 흔적이 이렇게 유사하게 나타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하의 흔적이라고 하는 네 번째 증거를 들어서 대륙은 이동했어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알겠어. 너가 대륙이 이동했다고 주장하는 건 이해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륙이 도대체 어떻게 이동한 거야? 그 힘의 근원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안타깝게도 베게너는 그 힘을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베게너는 여러 증거를 이처럼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즉,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그 시대에는 대륙 이동설이 크게 지지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 이 대륙 이동설이 교과서에 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힘을 얻었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이제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말보다는요, 판이 이동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판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이라고 하는 것에 그림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판이 보이죠? 우리 익숙한 거예요. 위에 지각이 있고요.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두껍게, 바다 밑에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상대적으로 두껍지 않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밑에는 멘틀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판이라고 하는 건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판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각과 멘틀을 포함한 100km 두께의 층을 우리가 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럼 판은 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하겠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읽어보면요.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한 얼마의 두께에 100km의 두께의 비교적 단단한 암석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네, 판이라고 한다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 판은요,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을 우리 간단하게 대륙판이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하고요.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을 간단히 해양판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두판 중에 두꺼운 판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잘 배웠죠. 대륙 지각이 두껍다 보니까 당연히 판 역시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이 더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판은요, 여러 개가 존재해요. 굉장히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이 우리의 이 지구의 겉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판은 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 세계 주요 판의 분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판들이 보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태평양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해양판, 태평양판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포함한 유라시아판, 또 북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또 아프리카 판, 그리고 여기 나즈카판, 굉장히 여러 종류의 판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른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한번 방향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한번 보니까, 판과 판이 지금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를 한번 보면요. 판과 판이 서로 이번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또 이쪽에 보면요. 이쪽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요 방향으로 이렇게 판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는 판과 판이 이렇게 어긋나서 움직이고 있네요. 아, 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모이기도 하고, 반대로 서로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어긋나기도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각과 멘틀을 포함한 100km의 두께의 층이라고 했어요. 그 층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우리 지각이 흔들리는 거, 우리가 지표 위에 서 있을 때막 땅이 흔들리는 현상 뭐라고 얘기해요? 지진이라고 하죠. 땅과 땅이 꽝 부딪히면 당연히 진동이 생길 거고요. 이와 같은 지진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판들이 서로 부딪히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열은 암석을 녹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판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판의 경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거든요.

있거든요. 그 활동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빠져나오는 현상, 뭐라고 할까요? 우리 화성암 배울 때도 비슷한 현상 배웠죠. 바로 화산 활동입니다. 또 밑에는요,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땅이 갈라지거나 흔들리는 현상이래요. 뭐겠어요? 지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화산대라는 말이 있는데 화산대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이 화산대가 주로 태평양 가장자리에 굉장히 이렇게 뚝 둘러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 대서양 중앙쯤에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저기 아프리카 동쪽에, 요쪽에도 굉장히 화산이 많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지진대입니다. 지진대도 마찬가지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뜻하는데요. 이 지진대도 화산대와 굉장히 유사해요. 태평양 둘레, 즉 태평양 가장자리에 지금 지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대서양 중앙에도 그리고 이쪽에, 이쪽 동쪽 지역에도 지금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산대와 지진대를 겹치고 또 거기다가 판의 경계를 한번 겹쳐봤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지도가 바로 이큰 지도입니다. 지금 빨강색의 화산대, 파랑색의 지진대, 그리고 실선의 판의 경계를 겹쳐놨더니 여러분들 지금 어떤가요? 지진대와 화산대와 판의 경계가 대체로 일치합니다. 물론 100% 일치하진 않아요. 일치하지 않는 것도 부분 부분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판의 경계를 따라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 화산 활동과 지진은 판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구나. 판의 경계에서 판과 판이 만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지진 활동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는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이동설은 결국에는 이렇게 판들이 움직이면서 판에 포함된 이 대륙들도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대륙이동설을 좀 넘어서 판의 움직임으로 이러한 지각의 변화가 나타난다. 지금 이처럼 화산 활동과 지진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5강의 내용도 완전하게 잡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원대한 개념 아이템 하나하나하나 모아봤으니까요. 이제 문제로 개념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랑의 대단한 개념 플레이입니다. 자, 우리 기초탐구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입니다. 대륙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현재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이 과거에는 서로 붙어 있었다는 주장인가요? 그렇죠. 과거에는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큰 하나의 대륙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판게아라고 베게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 모습이 일치하는 것은 해안선의 일치는 대륙이동설의 증거다라고 베게너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3번. 거대한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을 명확하게 설명했나요? 아니요. 이걸 설명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베게너의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X라고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마찬가지로 기초탐구 문제고요. 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을 X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은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보다 두꺼울까요? 선생님이 이전에 배운 내용이랑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 중 두꺼운 지각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대륙 지각이 훨씬 더 두꺼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이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보다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이 더 두껍다고 했으니까 X라고 해주면 될것 같아요.

2번. 지구의 겉부분을 이루고 있는 판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각각의 판들은 서로 같은 방향과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판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판들이 한 방향으로 쭉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겠죠. X고요. 4번. 판이 움직이면서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거나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내신 실전 문제입니다. 그림은 암석에 스며든 물이 얼면서 풍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풍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암석 틈에 물이 들어가요. 그 물이 얼어버려요. 그러면 부피가 팽창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 암석이 벌어지면서 풍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 얼음은 암석의 틈을 점점 벌어지게 합니다. 왜? 물이 얼면 부피가 더 커지거든요. 니은,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암석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풍화작용이죠? 디귿, 기온이 높은 지역보다는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더잘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왜요? 왜더 낮은 지역에서 잘 일어날까요? 물이 얼어야 돼요.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물이 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이러한 풍화가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성숙한 토양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성숙한 토양이라는 말 했었는데요. 성숙한 토양, 이렇게 네 개의 층이 잘 발달한 토양, 그러니까 성숙한 토양의 단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A는 B에서 빗물에 녹은 물질이 쌓여 만들어낸 층이래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셔야 돼요. A는 B에서 녹은 물질이 A로 쌓였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B가 오면 그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B에서 빗물에 녹은 물질이 A로 갔대요. 말이 안 되죠. 빗물이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건데. 그래서 이 둘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B가 A에서 빗물에 녹은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층이죠. 틀렸고요. C는 암석 조각과 모래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C는요, 뒤에 단단한 암석이 풍화되면서 조금 더 작은 암석 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니은은 맞고요. D긋, D는 풍화를 받아 생성된 고운 흙. D 그림만 봐도 이게 흙이 아니라는 것 감이 오실 것 같고요. D는요, 풍화가 거의 되지 않은 단단한 암석층이다. 이 암석층이 노출이 되면서 풍화를 받기 시작하면서 C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정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전 세계 주요 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부터 읽어볼게요. 지구의 겉부분은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림을 보면 많은 판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판의 크기가 큰 것도 있고, 나즈카 판처럼 작은 것도 있습니다. 기억 맞죠? 니은, 판은 서로 다른 방향과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판과 판이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날 수도 있었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 판은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고 어긋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될것 같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입니다. 화산 활동과 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화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무엇이라고 지진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디귿, 지진대와 화산대는 특정 지역의 긴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었나요? 네, 선생님이 해석을 할때 우리 태평양 가장자리에 띠 모양으로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띠 모양으로 있다 보니까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도 맞는 이야기고요. 릴, 화산 활동과

0: 동부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지구상에서 고르게 분포하지 않았죠. 고르게 분포했다면 일본에만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일본은 판의 경계와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판의 경계, 즉띠 모양으로 어딘가에는 좀 집중되게 우리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이동의 증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우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 대륙에서 나타나는 과거, 뭐의 흔적이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렇죠. 선생님이 빙하의 흔적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종의 무엇이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화석.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서쪽과 남아메리카 대륙 동쪽의 어떤 모양이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빙하, 그리고 화석, 그리고 해안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대한 개념 클리어로 나온 것은요, 오늘 대륙 이동설에 대한 증거 네 가지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았더니 어떠한 모습의 일치가 있었고요. 또, 메소사우루스와 글로소프테리스의 무엇을 보았더니 어떤 것의 분포에 따라서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또, 베게너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이것의 분포도 살펴보았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대륙에 어떠한 흔적을 근거로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각각에 들어갈 4개의 단어 어디에 올려주시면 돼요? 수강의 후기 게시판에 5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대단원의 수업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한강 한강 공부하시면서 개념 복습하고 또 문제 풀어나가는 재미에 푹 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모두 안녕!
1: .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6: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6: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라면 친구들 잘 있었습니까? 자, 오늘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단원 확인 평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북원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잘 공부했는지 확인해 보면 보람도 있겠죠? 자, 그럼 시작! 우리가 항상 정리를 하면서 다시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더 공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 라면 확인할 수 있어요. 라면 확인.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었어요. 자,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자다가도 아, 서론 물론 결론 하고 다시 잠을 잘수 있을 정도로 이거 다 외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했죠. 우리 교재나 교과서에 있는 글들은 대부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 특히 주장하는 글, 그러니까 남을 설득하는 글이잖아요. 자, 이런 글의 짜임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시 세 군데, 세 군데를 하나하나하나 딱 모아서 요렇게, 예, 주장하는 글을 만든 거예요. 자, 세 부분으로 짜여져 있는 이 주장하는 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요거 중요하죠? 일단, 서론이에요. 처음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 내가 말이야, 보니 이런 문제 상황이 있더라고 하면서 문제 상황을 탁 꺼내 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큰 문제야. 라고 문제 상황을 탁 꺼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좋은 글이겠죠? 자, 그래서 그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서 문구적 하지 않아요. 그냥 서론 부분에서 자신의 주장을 떡하니 먼저 써줍니다. 자, 이게 핵심이죠? 자, 여기 이제 서론 부분은 문제 상황을 얘기하고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떡하니 드러낸다. 자, 그럼 내가 주장을, 똑같은 주장을 100번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 주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해 줄 만한, 예, 지원군이 필요하죠? 그 지원군이 바로 주장을 떡하니 받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한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까닥. 왜?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해. 왜? 왜 줄여야 하는데?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 왜에 대한 해답을 이유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꼭 들어가야 되죠? 미세 플라스틱은 건강에 나쁘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증거를 대봐. 또 이런다는 거죠. 그쵸? 증거를 대봐. 그래. 증거 대줄게. 그게 뭐예요?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은 근거. 이 근거는 뒤에 무엇을 붙여도 된다. 자료를 붙여서 한 번에 얘기해도 됩니다. 근거 자료 내놔봐요.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주장과 이유와 근거는 설득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글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것들이 탄탄하게 있어야 무엇이 있다? 설득력이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 하면은 그것은 설득력 있는 주장하는 글이 못 된다. 예,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좋은 주장하는 글을 쓸 수도 있고 또 남이 주장하는 걸 썼다면 그걸 읽고 판단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결론은 뭡니까? 예, 결론은 아주 간단하죠? 그냥 앞에 있었던 이그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네, 바로 본론이 되겠죠. 그래서
본론 부분에 보통 주장이 한 두세 개 들어가잖아요. 그쵸? 자, 주장이래. 이유가 되겠죠? 네. 자, 주장 하나에 이유가 한 두세 개 들어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유가 뭐 두세 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또 근거도 다 같이 함께 들어가겠죠? 그래서 서론 부분의 분량이 5분의 1, 그 다음에 본론 부분은 한 5분의 3, 결론 부분은 분량이 한 5분의 1,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분량도 많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중요하겠어요? 본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료 조사하실 때 본론 부분에 어떻게 넣을까, 어떤 식으로 배치할까, 요거 많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글의 짜임은 서론, 본론, 결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본론 부분에 이유도 넣고 근거도 넣잖아요. 이때에 근거 자료가 필요하죠? 자, 근거 자료. 자,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져야 돼요. 나만 고개가 끄덕여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줘요. 무엇을? 근거니까 이유를 뒷받침해주겠죠?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근거에는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만 계속 여기다가 근거 자료로 넣기만 하면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구나라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 그쵸? 그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 아닌가요? 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인용이 중요하다. 인용은 뭐다? 전문가의 의견일 수 있고요. 그쵸? 뉴스 기사일 수도 있고요. 또 통계 자료일 수도 있고요. 연구 결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은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죠. 그래서 인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인용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때에 주의할 점, 출처를 꼭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내가 만든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자료 같은 것을 이렇게 몰래 가져다가 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표절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인용의 출처를 꼭 밝히는데 이런 식으로 밝혀줍니다. 이거 뭘까? 처음에 봤을 때는 무슨 암호인가? 이런 친구도 있었을 거야.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교육부하고 20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제? 2025년에 만들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인용한 자료가 뭘까? 요거죠, 요거. 내가 가져온 자료예요. 자, 요걸 가져오는데, 이거 원래 누가 만든 거예요? 라고 출처를 알려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요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용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네, 교육부가 만든 자료에서 가져왔는데요. 그 자료가 초등학생 희망 직업이에요. 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자료가 실린 곳은 2025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랍니다. 라고 이실직고하는 거야. 예, 네,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고요. 이쪽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야 출처를 밝혀줘야 표절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용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한자 뜻도 알려줬죠? 인, 끌어당긴다. 끌어당겨서 용, 사용한다. 즉, 남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내가 끌어다가 사용을 한다. 그래서 출처를 밝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탄탄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라면 확인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을 쓰는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 주장하는 글의 특징이 뭐예요? 남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 왜 설득하죠? 문제 상황이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해. 내 주장대로 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 주장하는 글을 쓰는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주장하는 글을 씀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할수 있을까요? 있죠. 환경 문제에 대한 주장하는 글을 써서, 진짜 이 환경 문제 심각하구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주장하는 글이 할 수가 있고요.

내 주장을 글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에 주장하는 글이 역할을 할수 있고요. 재미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독자의 흥미를 끌수 있다. 이거 볼까요? 재미있는 사건. 사건이 들어옵니다. 그럼 뭐예요? 인물, 배경, 사건. 선생님이 예, 배꼽 인사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예, 이거 이야기죠? 네, 이야기. 배꼽 인사 인물, 사건, 배경. 자, 이것이 꼭 필요한 이야기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 알릴 수도 있어요. 이 사회 문제를 관심 갖게 해서 또 알리기도 하고, 네, 이런,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설득할 수도 있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다. 이거 보통 시에서 가능한 일이죠. 네. 예, 이거, 이게 이제 시의 강점이죠. 감정과 느낌을 잘 표현하면 사람들에게 감동도 줄수 있는 게또 시가 되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의 일기글도 돼요. 여러분에게 일기를 잘 쓰면, 나에게 감동을 줄수 있어. 아니면 뭐, 누군가가 그걸 혹시 봤다. 그러면 또 감동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 예. 어쨌든 이런 글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죠. 그래서, 주장하는 글을 쓰는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과 5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끄덕끄덕.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은 편리해졌다. 끄덕끄덕.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편리한 것은 아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죠.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힘,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네, 어떤 문제가 있다? 자, 요렇게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예전보다 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게 뭘까요? 네, 문제죠.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상황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예, 주장이 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문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의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잘 읽어 보세요.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억 부분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주장하는 글의 어느 부분이 될까요? 서론 부분이 되겠죠? 자, 아까 우리 라면 확인해서 봤듯이 서론 부분에는 문제 상황과 주장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럼 주장은 어떤 주장인지 또 우리가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자, 여기 봐요. 여기 주장이 들어가 있네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야.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죠? 이게 바로 주장하는 글의 매력이에요. 예. 뭔가 착착착착착 맞아 떨어져. 논리적이야. 이게 주장하는 글의 매력이고요. 자, 그럼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자, 그냥 계시지 말고 봐요. 연필 쥐고 자꾸자꾸 같이 따라하세요. 디지털 소외 계층의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보다 먼저 줄 그으면 더 좋지? 예. 자, 왜? 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왜냐고? 디지털 소외 계층의 생활이 불편해지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유가 왔다면 이제 여러분이 아하, 근거가 오겠구나. 네. 생각할 수 있고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의 편리함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 자, 일부 병원은 진료 예약을 특정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할수 있게 했어. 이 경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은 현장에서 진료를 접수하려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돼. 그쵸? 난다 예약하고 예약 시간에 맞춰 앉아 있는 사람과 그냥, 어떻게 가서 내가 왔다고 접수해야지 했는데, 에? 1시간이나 기다리라고요? 네. 그 앞에 미리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그러면 따다든 하고 그냥 한두 시간 더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을 줄이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일부 병원의 사례를 가져왔죠. 자, 이게 바로 뭐다? 근거가 된다. 근거 자료가 됩니다. 둘째, 어떤 이유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이지. 디지털 문해력 부족은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문해력 성취

만들어낸 연구 결과라는 거지.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참여와 정보 활용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이 생겨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우려된다, 염려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죠. 이 글을 쓴 목적은 뭘까요? 자,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 거 아니죠.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을 쓴 목적, 즉 주장하는 글의 목적을 잘 아느냐 하고 묻는 문제였고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편리함을 똑같이 누릴 수 있다.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내용은 없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회를 줘야 된다. 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병원 진료를 예약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해서 수업 참여와 정보 활용에 뒤처지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정답 4번. 자,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 뭐예요? 주장하는 부분이 들어가야겠죠? 자, 이 글쓴이의 주장은 뭘까요?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한다가 주장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요? 뒤 부분을 보면 알수 있어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데 그 이유 지금부터 알려줄게. 이런 말이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즉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근거, 이유, 주장. 제일 처음 서론 부분에서 주장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본론 부분에 이유가 나올 거고요. 그 이유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는 근거도 본론 부분에 나오겠죠. 이제 뭐 주장하는 글의 짜임, 여러분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을 때 서론 본론 결론 주장 이유 근거 이러면서 아마 잠꼬대를 할 정도일 겁니다. 자, 주장하는 글은 내 의견인, 자, 내 의견 뭐라고 해요? 주장. 그다음 이 주장하는 까닭이죠. 까닭 뭐예요?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사용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사진을 사용한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내가 가져오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사용하려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쵸? 그런데, 사진이라고 해서, 그냥 디자인이라고 해서, 어? 그냥 뭐 음악 멜로디라고 해서, 그냥 가져다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보상의 하나가 출처를 밝히는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출처를 밝혀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내서 제가 당신의 글을 여기다 인용하고 싶은데 써도 될까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사용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하는 까닭. 왜 그런다고요? 사진을 찍은 사람의 노력과 권리를 존중해주기 위해서는 출처를 최소한 밝혀야 한다. 이것마저도 제가 싫은데요. 출처도 밝히지 말고 아예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죠? 내가 출처를 밝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미세 플라스틱. 예, 거기에 관한 주장하는 글, 기억나죠?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 요것만 봐도, 왜? 이제부터 이유가 나온다고? 자, 이유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글은 어느 부분이다?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본론 부분이다. 아, 이제 뭐, 네. 누워 떡 먹기로 알고 있죠? 네. 아, 여기서부터 나온 거 보니까, 이유가 나온 거 보니까, 본론 부분이구나. 자, 그럼
첫 번째 이유,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장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이 되나 볼게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줄여야 되는 건데, 왜?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니까 그렇지. 어? 정말? 정말 그런지 증거를 대보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 증거가 뭐다? 근거다. 자,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인데,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에 매우 해로워요. 자, 어디가 근거냐? 여기서부터 근거네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체내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뇌 안에 쌓여서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 고한다. 뭐뭐 한다. 고한다. 이게 뭐예요? 인용이죠. 가져다 썼단 얘기예요. 자, 이 인용 부분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전문 기관이잖아요. 자,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대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래요. 땡땡 신문에 나온 환경 전문가 박모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 전문가 나왔어요. 바다로 올라간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며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자, 그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유가 될수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이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어 해양 생물을 오염하고 이는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먹이 사슬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었었죠? 자, 여기 봐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이에요. 자, 아이고, 이것도 너무 크다. 여기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자, 요걸 요렇게 쓸까요? 네, 요렇게 그릴까? 네. 요것을 플랑크톤이 먹어. 그죠? 이 플랑크톤을 누가 먹어요? 네. 작은 물고기가 먹어. 이 작은 물고기를 누가 또 먹어요? 커다란 물고기가 먹어요. 그쵸? 오. 자, 그다음 이걸 또 누가 먹어요? 네, 바로 사람이 먹습니다. 그쵸? 네. 앙 하고 사람이 이제 먹습니다. 자, 결국은 여기 있는 미세 플라스틱 누가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있는 거죠. 자, 이거예요. 자, 여기 이것이 바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이 사슬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박모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위협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 자, 여기 까닭이에요. 그럼 이유 부분이 되겠죠? 그 이유로 알맞지 않은 건 무엇이냐? 요거 찾으시면 돼요. 생태계 위협하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 아까 글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지. 말 되죠? 미세 플라스틱은 체내에서 독성 물질로 작용하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지. 말 되죠? 자, 모두 다, 알맞은 이유가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5번. 주장하는 글의 짜임으로 보아. 자, 주장하는 글의 짜임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 있었습니다. 이글 앞에 나올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유가 떡하니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유가 나왔다는 것은 뒤에 무엇이 나올 것이다? 근거가 나올 것이다. 이제 우리 뭐 짜임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이유가 나왔다는 것은 그 뒤에 근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유와 근거가 나왔다는 것은

0: 것은 어느 부분이다?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본론 부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글 앞에 나올 내용이라 함은 바로 서론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거죠. 이글 앞에 나올 내용, 즉 서론 부분의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 서론은 무엇이 나와야 돼요? 문제 상황과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줄 만한 글쓴이의 주장이 나와야 되겠죠. 먼저 문제 제기하고 말이죠. 자신의 주장을 뚜렷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지우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지우. 주장에 대한 이유 밝히고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돼요. 이것은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 지우. 인간의 건강에 미세 플라스틱의 해로운 까닭에 대해 이 글에 포함된 근거를 활용해서 이 글에 포함된 근거니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보기처럼, 여기 보기처럼 인용의 출처를 밝혀서 글을 쓰래요. 일단, 이 글에 포함됐느냐? 요걸 보셔야 돼요. 이 글에 포함된 근거를 활용했느냐? 그리고 보기처럼 출처를 밝혔느냐? 요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 정답이 만점이 되겠죠. 부분 점수 없이도 그냥 만점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인간 건강, 인간의 건강에 미세 플라스틱의 해로운 까닭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즉, 조건이 세 가지예요. 인간 건강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요. 이 글에 포함된 근거여야 하고요. 보기처럼 이 형식을 갖춰서 여기다가 정답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저작자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인용 내용 써야겠죠? 요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찾으셨습니까? 인간 건강에 대한 거. 그래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여기 따르면 그대로 썼죠? 네. 체내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뇌 안에 쌓여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써야 되는데, 또는 뭐 어떤 주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여기까지만 맞아도 사실은 정답으로 처리해 줄 수도 있어요. 왜? 여기 있는 그 조건을 다 따랐으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네. 자, 다음 출처를 보고 해당하는 내용에 알맞은 말을 찾아 써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료 만든 사람이나 기관은 교육부가 되겠고요. 인용한 자료명은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초등학생, 희망, 직업. 라면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자료 등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서 이 사용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인용, 이용.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단원 확인 평가 2. 네,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또 봐.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중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 풀어가고 있는 중이죠. 자, 오늘은 5번부터 풀 텐데요. 구원픽으로 7번과 12번 문제 골라봤습니다. 7번 문제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낯설게 다가올 수 있는 외곽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12번 문제는 정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무게중심과 연결된 이야기

되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5번 문제부터 시작 한번 해보죠. 5번은 그림이 좀 복잡한데요. 닮음인 삼각형들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것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요렇게 요렇게 세 개의 변의 길이 같애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저세 변을 보면 삼각형이 눈에 보여야 돼요. 먼저 이렇게 A를 꼭지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있는데 D가 중점이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 눈에 보여야 된다. 괜찮습니까? 이 삼각형 눈에 보여야 되고요. 또 역시 BE와 ED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B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 있는 요 거꾸로 있는 삼각형. 요게 또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A를 중심으로 해서 닮은 삼각형 두 개, B를 중심으로 해서 닮은 삼각형 두 개가 눈에 보여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왜 닮았는지. 자, D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선분 AE의 중점이고요. C라는 점이 선분 AG의 중점이니까 중점과 중점을 지금 삼각형 AEG에서 연결해 놓은 거죠. 중점과 중점 연결했으니까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면서 서로 평행이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겠고 이 둘이 평행이라면 동의각 같아지니까 당연히 AA 닮음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갔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보자마자 중점, 닮음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이 X라는 것이 3과 Y를 더해 놓은 것의 절반이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 하나 써볼까요?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X의 두 배가 Y에다가 3을 더한 거야 라는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자. 됐지? 그리고 나서 아래쪽 삼각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래쪽 삼각형 봤더니 역시나 너도 중점 연결한 선은 중점을 연결한 선분. 그럼 밑변 DC의 길이의 절반. 그러면서 둘은 서로 평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할수 있겠지? 그렇다면 X의 절반이 3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3에 2배 하면 X값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X가 6이더라라고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x에 6 대입하시면 12가 y 플러스 3이니까 y 값이 9다라고도 y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x 플러스 y를 구해라라고 얘기해서 1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아마 이 위쪽의 삼각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x가 y가 문자 두개 섞여 있으니까 한 번에 값이 안 구해지거든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기록해 두십시다. 그리고 나면 언젠가 XY에 관련된 다른 관계식 하나 찾으면 연립해서 문제 풀어낼 수 있을 테니까 주황색에서 식 하나 찾아내고 다른 닮음을 봤더니 빨간색 모양이 보이더라. 아,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식 하나 찾아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X를 먼저 구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고민 없이 3의 두 배가 X였고 X의 두 배가 y 플러스 3이니까 x는 6이고 y는 9네 쉽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 x를 먼저 눈에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라면 식을 하나 써놓고 가는 게 편했을 수 있어요. 괜찮죠? 자, 6번으로 넘어가자. 자, 6번에서부터 우리의 6, 7번 둘다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에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6번은 정말 많이 등장하는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죠. 됐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AB 대 AC의 길이의 비, 10대 12, 5대 6이 그대로 밑변에 이어져서 5대 6이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11 중에서 5만큼을 차지하는 게 선분 BD니까 11cm에 11분의 5만큼 당연히 5cm야라고 정답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라고 풀수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쉽게 풀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 내각의 이등분선은 이웃하는 변의 길이의 비율이 밑변에 그대로 연결되어 지더라라는 사실, 요 사실 때문이죠. 괜찮죠? 예. 근데 이거 비례식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었지. 10대 BD가 12대 CD라고도 쓸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문제 어떻게 풀어볼까?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 길이 모르니까 미지수로 A라고 놓고요. 이 길이 역시나 모르니까 B라고 놓아요.

A와 B를 더하면 11이 되는구나라고 식을 하나 찾아내고요. 문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0대 A가 12대 B와 같아라고 얘기하면서 A와 B에 관련된 식을 하나 또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12A가 10B가 되고, 그럼 6A가 5B가 되면서 6A는 5B다라는 식이 하나 있고요. A 더하기 B가 11이다라는 식이 하나 있어서 이 둘을 연립하면 A값과 B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풀면 A는 5, B는 6하고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됐지? 선생님, 두 번째 풀이가 훨씬 어려운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자, AB 대 AC는 BD 대 CD로 기억하는 친구들이었다면 문제가 이렇게 풀렸을 거고, 그렇지 않고 한쪽에서 AB 대 BD가 AC 대 CD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만 기억하는 친구들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렸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방향 다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요거는 시험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7번 문제에 있는 외곽의 이등분선의 정리 같은 경우는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낯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낯선 경우가 갑자기 등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터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6번 그림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7번이다라고 생각하냐면, 선분 BC의 연장선으로 여기 있는 점 D를 잡아서 끌어 당겨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괜찮지? 언제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외곽을 이등분한 점이 만나는 곳까지 지금 여기 있는 점 D를 끌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AB 대 AC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B에서부터 D까지, 그리고 C에서부터 D까지의 비율하고 같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외우는 거라고? 아니야. 어떻게? D라는 점을 끌어 바깥으로 당겼으니까 바깥에 있는 점과 한 번은 B를 연결하고 한 번은 C를 연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죠? 자, 요렇게 직관적으로 점을 끌어 당겨서 밖으로 빼냈다라고 생각한다면 혹시 내가 외곽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자주 써먹지 않아서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갑자기 문제에 출제가 됐을 때 생각해 볼수 있더라라는 거야. 원래 여기 있는 이점 D가 여기 들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요렇게가, 요렇게 돼, 요렇게 하고 만들어져 있을 건데. 즉, 이 점이 한 번은 B랑 한 번은 C랑 연결돼 있었을 건데, 그걸 바깥으로 땡겨 놓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7대 5가 BD 대 CD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7대 5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BC에 해당하는 비율은 2겠지. 그래서 2대5 더해서 7 하고 만들어지는 상황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D라고 이야기하는 점의 위치를 머릿속에서 안으로 밖으로 움직여보면 외곽의 이등분선의 정리 혹시 잊어버렸더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대 문자로 외우는 거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해결해보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ACD의 넓이가 50제곱센티미터다. 자, 이게 20제곱센티미터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삼각형 ABC와 20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 ACD는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에요. 밑변의 길이가 2대 5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넓이의 비도 2대 5라는 길이의 비 가지고 넓이의 비 가지고 있을 거다 생각할 수 있겠죠. 높이가 동일한 두 개의 삼각형에서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지. 그렇다면 당연히 40이 5배의 삼각형 ABC의 넓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 너 8제곱센티미터라는 결론 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몇 번? 5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죠. 자, 이 문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라는 거예요. 됐니? 문제가 어려워서? 아니야. 잘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잊어버린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당황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점 D가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상황을 이미지화시켜서 공식을 스스로 유추해낼 수 있으면 되겠다. 그거 연습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겁니다. 괜찮겠니? 좋아, 7번이었습니다.
할수 있겠죠?

좋았어. 자, 다음으로 갑시다.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자.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세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일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세 개의 직선이 L과 만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6대 9라고 이야기하는 길이의 비가 여기 있는 세 개의 직선 사이에 이 길이의 비하고 완벽하게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됐니? 자, 그게 역시 어디에도 적용이 됩니까? 여기 있는 6과 이 아래쪽에 있는 일부분, 즉 x에서 6을 뺀 거, 여기에도 적용이 되죠. 3대 2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6대 x 빼기 6이라는 여기 있는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 그 부분이 3대 2더라 길이의 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x-6이 4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x 값을 10하고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니? 지금 x를 구하기 위해서는 3대 2라는 거 그대로 6대 x 빼기 6하고 적용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하자. 우리, x의 값만 구하라고 얘기했군요. 그럼 그냥 x의 값 구해서 4번을 정답으로 써버리면 그걸로 충분한 그런 문제였겠네요. 그치? 단순하네. 자, 그래서 8번 문제 정답은 4번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9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다리꼴에서 세 개의 선분이 서로 평행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y 빼기 x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얘기했어요. x랑 y 어디 있는지 봐야지. x는 위에 있는 선분 AD, y는 중간에 있는 선분 GF에 있다.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들을 구해봐야죠. 문제에서 삼각형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꾸로 있는 삼각형,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똑바로 있는 삼각형 두 개가 눈에 보여야 되고요. 평행선이니까 닮음, 또 닮음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어야 되지. 됐니? 자, 요거 생각했다면 우리 하나하나의 삼각형에 집중해 보도록 하자. 먼저 x값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ABD에만 집중할 거고요. EG와 AD가 서로 평행이니까 아래에 있는 삼각형과 위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닮음 비는 6대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자, 6대 10이라면 3대 5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3대 5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겠죠. 3일 때 B의 실제 길이가 3cm. 그럼 O라는 B를 갖는 실제 길이는 당연히 5cm 생각할 수 있으니까, X는 O라고 구해져요. 괜찮지? 그래서 X가 O야. 자, 그럼 이제 우리 X가 O라는 거 알았으니까 반대쪽 삼각형에서 Y 구합시다. 자, Y를 구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삼각형은 다음과 같은 DBC라는 삼각형과 DGF라는 삼각형이겠죠. 역시나 평행, 그럼 너랑 너는 AA 닮음. 닮음 비를 생각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너대너 이건데요. 그게 이것 대 이거 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4대 10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 자, 여기 지금 이변 짧은 거 대 전체의 비율이 안 나타나 있어. 하지만 왼쪽에 있는 4cm와 6cm를 가지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할수 있을까요? 눈에 잘안 보여? 다시 한번. 자, 지금 나는 분명히 DG 대 DB의 길이의 비를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양쪽 어디를 봐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근데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삼각형에서 4cm와 6cm가 주어져 있으니까 4대 10, 2대 5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럼 너도 2대 5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2대 5라고 y와 15 사이의 길이의 비 생각할 수 있지. y 대 15가 2대 5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y 값이 6이야라고 y 값 찾을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y에서 x 빼봐라 이야기했으니까요. 3번 1을 정답으로 쓸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가 9번이었습니다. 어때? 할 만합니까? 삼각형 두 개가 거꾸로 있는 거 하나,
똑바로 세워져 있는 거두 개가 눈에 보여야 되죠. 자,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실제로 여기는 X가 5라는 사실을 아까 구해놓은 상태라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다리 꼴에서 어떤 얘기할 수 있어? 4대 6, 2대 3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이 등분을 냈을 때 그때 5에서부터 15까지 늘어나는 게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늘어나는데 5에서 15까지 10cm 늘어났으니까 한 칸 내려올 때마다 2cm씩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7cm고요. 여기가 9, 여기 11, 여기 13, 여기 15하고 쓰여지겠지. 그렇다면 3cm와 y cm를 합쳐서 9cm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 y는 6이야 라고 찾아볼 수도 있겠죠. 교재에 나와 있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삼각형 세워져 있는 것과 뒤집어져 있는 것의 그 길이의 비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자, Y값 구하는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자. 중단어 실전 테스트 10번입니다. 역시나 사다리꼴 주어져 있는 상태고, 그때 선분 EF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EF의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닮음을 가지고 이 O의 길이를 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요, BE와 BA의 길이나 혹은 BE와 EA의 길이 같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정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풀기가 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 곶감 모양 뒤집어진 거 말고 모래시계, 나비 모양의 닮음도 눈에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나비 모양의 닮음 눈에 보입니까? 아, 요건 지금 모래시계 모양으로 서 있네요. 그치? 그러면 어때요? 너랑 너 평행이야. 아,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세모, 이렇게 세모, AA 닮음이야, 라는 얘기할 수 있고, 닮음 비가 6대 12, 1대 2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닮음 비가 1대 2예요. 그러면 1대 2라는 길이의 비 성립하고요. 여기서도 역시나 1대 2라는 길이의 비 성립한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네. 그렇다면 1대 2라는 게 이쪽으로도 그대로 1대 2로 전달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이가 1대 2라고 찾아질 수 있을 거예요. 자, 반대로 AO 대 OC가 1대 2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삼각형을 생각해 본다면 아, AE 대 EB가 1대 2구나라고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가운데 있는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에서 변의 길이의 비를 대각선의 형태에서 찾았는데 그걸 삼각형을 만들면서 양쪽 옆으로 옮겨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1대 2라는 거알수 있다. 당연히 1대 2라는 거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자면 1대 3이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됐죠? 그럼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6cm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거꾸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을 생각한다면 선분 EO의 길이를 구해 볼수 있겠네. 어떻게 구할 수 있어? 2대 3이 2, 5대 6하고 구해지죠. 그래서 2, 5의 길이가 4cm야 라는 거 당연히 찾을 수 있어요. 자, B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전체 삼각형, 2대 3, 2, 5대 6하고 우리 2, 5의 길이 찾을 수 있죠. 오른쪽에서 F5의 길이도 찾아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시면 OF 대 BC는 1대 3이라고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너를 4cm라고 역시나 얘기해 볼수 있네. 그러면 4와 4 더해서 선분 EF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8cm라는 정답 써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뒤집혀져 있는 삼각형에서 닮음 하나 생각했고, 똑바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에서 닮음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됐니?
물론 이거 둘다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상황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둘다 똑바로 세워져 있는 삼각형에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습이니까 하나는 뒤집은 걸로, 하나는 똑바로 세워진 걸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봤습니다. 됐죠? 만약에 이게 좀 낯설어 하는 친구들이라면 다시 바꿔서 이렇게 뒤집힌 삼각형의 닮음 한번 사용하고요. 요렇게 똑바로 세워져 있는 삼각형의 닮음 한번 사용해서 스스로 연습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괜찮겠죠? 넘어갑니다. 자, 11번 문제로 갈게요. 자, 역시나 지금 그림에서 세 개의 변이 모두 선분 BC의 수직으로 주어져 있고 변의 길이들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EBF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수직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EF의 길이와 BF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그래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생각해 볼수 있을 테니까. 할수 있겠니? 좋아. 그럼 우리 각각의 길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나비 모양의 닮음 눈에 보이네요. 자, 이렇게 있는 나비 모양의 닮음 눈에 보여요. 그렇다면 6대 12, 1대 2의 길이의 비를 가지니까 1대 2의 길이의 비 갖고 있을 겁니다. 괜찮아? 그러면요. 아래에 있는 직각 삼각형에서도요, 1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선분 BF의 길이가 바로 구해집니다. 자, 선분 BF의 길이를 생각해 봤더니 15cm를 2대 1로 쪼개는 것 중에 2에 해당되는 거니까 15cm의 3분의 2만큼, 즉 10cm다라고 선분 BF의 길이 구해볼 수 있었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동일한 그 길이의 비로 EF도 구해볼 수 있어요. 2대 1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긴것대 전체를 생각해보면 2대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EF 대 DC다 얘기할 수 있겠다. 2대 3이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선분 EF의 길이는 4cm라고 구해지죠.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삼각형 EBF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고 계산해서 20제곱센티미터라는 정답 써줄 수 있겠네. 몇 번? 5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11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12번 문제. 자, 12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D가 삼각형 ABC의 중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중선이라는 얘기 딱 보자마자, 무게중심하고 관계된 얘기가 아닐까라고 머릿속 한켠에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중선이라는 얘기는 무게중심이랑 뗄수 없는 그런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 문제에 중선이라는 말을 가지고 무게중심을 떠올려 보자. 그리고 무게중심이라면 실은 넓이에서 매우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구원픽으로 골라본 거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천천히 문제 읽읍시다. 삼각형 ABC의 중선이다. 선분 AD가 이런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선분 AD 위에 점 E가 존재한다라는 얘기했네요. 자, 중선이라는 말 가지고 무조건 무게중심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는 얘기했지. 많은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무게중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무게중심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찾아낼 논리적 근거를 문제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됐죠? 아무 생각 없이 중선, 너 E가 무게중심이야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지. 자, 됐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E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무게중심인 거 다시 읽어보는데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너 무게중심인 것 같았지만 중선 위에 있으니까 무게중심이라는 정보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E를 무게중심이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을 문제를 틀리게 만드는 함정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문제 계속 읽읍시다. 삼각형 ABC의 전체의 넓이가 28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했고, ABE가 9제곱센티미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중선이니까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아지면서 합쳐서 28이 돼야 되니까, 하나가 14제곱센티미터여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넓이가 14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넓이가 14제곱센티미터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 문제에서 ABE의 넓이가 9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9예요.
그럼 당연히 BE라는 선으로 쪼개진 삼각형 EBD가 넓이가 얼마? 5다라고 찾을 수 있겠다. 괜찮아? 그러면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EBD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ECD가 서로 밑변의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높이도 똑같고 밑변의 길이도 똑같은 삼각형이어서 넓이가 5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요. 4번을 정답으로 골라야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만약 이 문제를 좀 성급하게 풀어서 중선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아, 무게중심이야 라고 떠올리고, 너선 그려서 6개 중에 한 조각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6분의 28을 답으로 써야 되거든요. 답이 없어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무게중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표현하고 있지만 함정을 파고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요거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골라본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가보자.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지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래요. 아, 이번엔 확실하게 얘기해 줬네. 그랬을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선분 AD의 길이가 X cm라고 주어져 있고, G라는 값을 중심으로 해서 2대 1로 쪼개져 있을 거니까, 2일 때 선분 AG가 12cm. 그렇다면 1의 비율을 갖고 있는 선분 GD는 6cm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12와 6을 더해야 X 값 등장하겠다. 그래서 X는 18하고 X 값 구할 수 있죠. 자, Y 값 구해 볼 텐데요. Y는요, AD가 중선이니까 14cm의 절반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Y는 7이라고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개 더하면 25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오늘의 마지막 1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그림에서 역시 G가 무게중심이래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BG 대 G 이 점을 A, B, C, D, E, F라고 얘기하면 B, G 대 F, G가 2대 1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길이의 비가 어디로 옮겨가요? B, D 대 D, A로 옮겨가서 고스란히 2대 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반대쪽에서 2대 3이 될 거야 라고도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무게중심이라는 조건 가지고 이렇게 선분 사이의 길이의 비를,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DE의 길이와 몇대 몇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다?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다 생각할 수 있겠죠? 2대 3이 16대 AC다 이야기할 수 있어서 선분 AC의 길이는 24cm라고 아주 가볍게 우리 정답 찾아줄 수 있겠죠. 자, 됐니? 좋아, 그래.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선 하나 그려서 2대 1이었던 이 길이의 비를 양쪽 옆에 있는 변으로 그대로 옮겨줄 수 있었다라는 게 핵심인 문제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있는 문제들부터 풀어갈 텐데요. 조금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등장하니까 조금 문제 한번 읽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몽골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생존이 쉽지 않은 곳이죠. 하지만 어떤 생물은 잘 적응합니다. 예를 들면 팔라스 고양이죠. 야생에선 촬영은커녕 목격 근적도 거의 없습니다. 둥글둥글하고 복슬복슬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야생 고양이과 동물과는 달리 마누리라 불리는 팔라스 고양이는 다리가 짧고 통통합니다. 우린 겨울과 여름 내내 이 팔라스 고양이를 따라다니고 이들의 신비로운 삶을 가까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가족은 어떻게 지내는지, 사냥 기술은 얼마나 대단한지도 보게 되겠죠. 이 몽골 밭쥐는 고양이의 실룩거리는 꼬리에 최면이라도 걸린 듯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통통한 외모에 속지 마세요. 이곳은 몽골의 대초원 지역입니다.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죠. 언뜻 보면 이 적대적 환경에서 그 어떤 생명체도 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행히 우리 팀에는 이 희귀한 팔라스 고양이를 추적할 현지 전문가들이 있죠. 오옥이라 불리는 야생동물 전문가인 오트곤 바야르 씨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우린 함께 구석구석 뒤져보았죠. 아, 운이 좋은데요. 내부를 살짝 들여다보죠. 저런 즐거운 표정은 아닌 것 같군요.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굴에서 꺼냈습니다. 굶주린 게 아닌 건 확실하죠. 꽤 흥미롭게 생겼군요. 팔라스 고양이는 공격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우린 조심했죠. 코끝부터 맨 뒤까지 재보니 길이가 48cm였습니다. 집고양이와 비슷한 크기죠. 몸무게는 5.2kg입니다. 집고양이는 4kg 정도죠. 복슬복슬한 털의 길이는 4cm입니다. 무단 침입에 불쾌한 표정이긴 하지만 귀엽지요. 측정이 끝난 후 팔라스 고양이를 풀어줬습니다. 마침 진심을 드러내고 마는군요. 하지만 15m 정도 간 후엔 다시 느려졌죠. 가끔 멈춰서 주변을 살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췄죠. 자세히 보니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렸군요. 앞다리와 뒷다리를 쭉 뻗었죠. 심지어 턱도 바닥에 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세를 취할까요? 휴식 중인 고양이과 동물들은 털이 달린 슬라임 같죠. 팔라스 고양이는 종종 차가운 바닥에 배를 깔고 납작 엎드려 있죠. 아마 이 녀석은 자신이 잘 숨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잘 숨은 것 같진 않지만 주변 환경과 섞이는 데는 전문가죠. 그걸 증명하기 위해 여러분을 시험해 볼 겁니다. 자, 보세요. 팔라스 고양이는 어디 있을까요? 이거라고 생각했다면 틀렸습니다. 그냥 바위죠. 여긴 고양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어떤가요? 저것도 아마 바위겠죠. 그런데 움직입니다. 쉽게 찾긴 힘들죠. 팔라스 고양이가 주변과 잘 섞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귀의 위치를 보세요. 고양이는 보통 머리 위에 삼각형 모양의 귀가 있지만 팔라스 고양이는 옆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납작해 보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고양이들과 눈을 비교해보면 팔라스 고양이 눈의 위치가 더 높죠. 팔라스 고양이는 이마가 작고 눈은 머리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안전한지 살피는 동안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을 수 있죠. 마치 슬라임에 눈을 붙여놓은 모습 같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숨어야 할까요? 이곳 대초원의 하늘엔 독수리

매와 같은 포식자가 항상 도사리고 있죠. 지상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붉은 여우도 무서운 포식자죠. 팔라스 고양이가 숨을 곳이 거의 없습니다. 잘못 움직였다간 끝장이죠. 그래서 팔라스 고양이들은 마치 바위처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제 잘 보세요. 눈보라 속에서도 꼼짝하지 않죠. 그런데 얼어 죽진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그것이 몸을 둥글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죠. 팔라스 고양이는 지방층이 두껍습니다. 털도 길고 복슬복슬해서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죠. 이 통통하고 복슬복슬한 몸이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이들이 원래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열대우림에 사는 표범 살쾡이인데 날씬하죠. 팔라스 고양이도 아주 오래전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조상은 같죠. 그들 중 북쪽으로 이동해서 독특한 진화 경로를 거친 것이 오늘날의 팔라스 고양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름은 몽골의 대초원에 극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죠. 추운 겨울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낮 기온은 섭씨 40도에 육박하니 겨울과 무려 70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모래 폭풍이 건조한 땅을 가로지르죠. 동물들에게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몽골 가젤물입니다. 이곳엔 숨을 만한 그늘이 별로 없죠. 더위에 지친 가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털이 많은 고양이가 걱정되는 건 당연했죠. 연구팀은 팔라스 고양이 몇 마리에게 송신기를 부착하고 봄부터 추적해왔습니다. 한 마리가 발견됐죠. 그런데 꽤 달라 보입니다. 통통했던 몸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정말 같은 종의 동물이 맞나요? 눈과 귀를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건 팔라스 고양이입니다. 몸무게를 재볼까요? 겨울 몸무게 거의 절반 정도인 2.7kg으로 나왔죠. 하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몸이 날씬해진 건 자연스러운 거고 여름의 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열을 조절하기 위해 두꺼운 지방층을 없앤 거죠. 팔라스 고양이는 계절에 따라 자신의 외모를 극적으로 바꾸면서 몽골의 혹독한 겨울과 여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주변의 바위를 조사했죠. 오기 씨가 즐거워 보이네요. 바위 틈새에 있는 건 새끼들이죠.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귀엽지만 꽤 까칠해 보이네요. 여름에 팔라스 고양이는 바위지대에서 새끼를 키우죠. 바위 틈은 바깥보다 10도나 더 시원하고 포식자들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여러 개의 암석지대에

숨어있는 새끼들을 발견했죠. 보통 한 번에 3마리에서 5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새끼들은 좁은 바위 틈새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천적인 큰 검독수리와 여우로부터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죠. 이들이 괜히 은신 전문가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팔라스 고양이의 서식지인 황홀한 몽골 대초원이죠. 오후 7시, 이곳의 여름 하늘은 여전히 밝습니다. 밤 9시쯤 해가 지죠. 우린 바위 틈에서 뭔가 찾았습니다. 이제 시원해져서 새끼들이 은신처 밖으로 나오죠. 정말 사랑스럽고 동글동글합니다. 놀이 시간입니다. 펀치도 날리죠. 새끼들은 바위지대 근처에서 놉니다. 하지만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죠. 고리를 실룩거리는 걸 보니 흥분한 게 확실합니다. 아마도 곤충을 노리는 것 같죠. 다른 형제가 그 빠른 움직임에 매료된 것 같군요. 다른 생명체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사냥이네요. 오후 9시. 밤이 찾아왔죠. 피곤한 것 같습니다. 잠을 잘 시간이죠. 하지만 2시간 후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냥을 나갔던 어미가 돌아온 겁니다. 배고픈 새끼들이 젖을먹고 있죠. 지금은 한밤중이지만 팔라스 고양이 가족은 이사를 갑니다. 팔라스 고양이는 새끼를 기를 때 굴을 계속 이동하는데 그것은 먹이를 찾을 장소와 안전한 바위지대를 알려주는 방법이죠. 메마른 땅에 절실히 필요했던 많은 비가 내립니다. 대초원은 갈수록 푸르게 변하고 있죠. 야생화에도 여러 색이 더해집니다. 이맘때는 먹잇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팔라스 고양이가 적극적으로 사냥에 나서지만 그 모습을 담은 영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촬영팀은 어미와 새끼들을 밀착 관찰했죠. 갑자기 어미가 움직입니다. 천천히 걷고 있죠. 어디로 가는 걸까요? 보이진 않지만 먹잇감은 꽤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20m 정도 걸어간 몸을 웅크리고 앞으로 기어가죠. 이것이 팔라스 고양이의 사냥법입니다. 몸을 가능한 한 낮추고 천천히 조용하게 이동하죠. 이들의 독특한 생김새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귀는 머리 옆에 잘 위장되어 있고 눈의 위치도 높아서 몸을 낮추고 있어도 먹잇감을 잘 볼 수 있죠. 어미는 계속 앞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뭔가가 움직이죠. 목표는 바로 밧쥐입니다. 밧쥐는 구멍으로 신속히 숨는 재빠른 먹잇감이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지만 이런 거친 움직임은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밧쥐는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있죠. 어미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밧쥐가 달아나죠. 이 중요한 순간에 새끼 한 마리가 놀러왔습니다. 어미가 언짢은 기색을 보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밧쥐가 최면에 걸린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최면술일까요? 궁금해진 우린 팔라스 고양이의 꼬리처럼 생긴 물체를 사용해 실험을 해봤죠. 여기 목표물이 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가짜 꼬리를 흔들고 있죠. 보세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이 실험으로 꼬리가 움직이면 밧쥐가 그것을 응시하느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심지어 우리가 위치를 옮겼을 때도 세 마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밧쥐는 낯선 것을 보면 그것이 안전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응시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팔라스 고양이는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목표물이 정지해 있을 때 가까이 다가가서 공격하죠. 이 숨바꼭질 게임은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꼬리를 실룩거리는 전략엔 다른 이점도 있죠. 밧쥐의 굴에 출입구가 여러 개라서 팔라스 고양이가 밧쥐를 조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출입구를 확인할 때도 꼬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목표로 삼은 출입구 앞에서 먹이를 습격하죠. 성공입니다. 한 마리 더 잡았군요. 이 어미는 20분 만에 4마리의 밧쥐를 잡았죠. 고양할 식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먹고 살을 찌우는 건 먹이가 부족해지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노출된 바위 근처에서 우린 석 달 정도 된 다섯 마리의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곧 또 다른 바위 지대를 찾아 이동했죠. 하지만 어미는 근처에 없습니다. 어미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사냥 중이죠. 아마도 새끼들을 독립시키려고 격려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먹잇감을 찾은 것 같군요. 성공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전략이 보이죠. 덮치기 전에 몸을 회전시킵니다. 밧쥐가 구멍에서 나오는 순간 팔라스 고양이는 옆으로 누워서 쥐의 가장 중요한 급소인 목을 노리죠. 새끼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기어서 전진 중이군요. 멋진 사냥 자세입니다. 아, 저기 먹잇감이 있군요. 새끼는 꼬리를 실룩거리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조준한 다음 저런 밧쥐가 달아났군요. 다시 시도하죠. 이번엔 회전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아니군요. 이 새끼 고양이도 아주 은밀하게 기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한 마리 더 있죠. 같은 사냥감을 보는 걸까요? 앞에 있는 녀석이 먼저 차지하려고 돌진합니다. 밧쥐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다른 형제가 회전 자세를 취해서 먹잇감을 낚아챘죠. 승자는

실감을 공유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장기에는 형제가 가장 큰 경쟁자죠. 어미는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새끼들이 즐거워 보이네요. 차례차례 어미를 맞이합니다. 지금 새끼들도 사냥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젖을먹어야 하죠. 결국 어미는 다섯 마리의 새끼를 데리고 떠납니다. 이 가족은 한 달 정도 더 함께 지낼 테죠. 8월 말까지 새끼들은 독립해서 다가오는 혹한의 겨울을 최선을 다해 견뎌낼 겁니다. 넉 달 후 연구팀은 팔라스 고양이 가족이 살던 영역 근처에서 새끼 한 마리를 우연히 만났죠. 저 순진한 표정을 보니 그 형제 중 한 마리인 것 같습니다. 저런, 아프겠군요. 예상대로 아주 까칠합니다. 털도 복슬복슬하고 몸에 지방도 많지요. 연구 결과 첫 겨울엔 새끼의 30%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팔라스 고양이는 출발이 순조롭죠. 이 독특하고 둥글둥글한 몸은 팔라스 고양이가 이 아름답고 험한 환경에서 오래전부터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만점왕 통합본으로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이지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할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국어. 그 중에서도 감각적 표현을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감각적 표현 이해하기인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지혜와 준우 친구의 대화라고 적혀 있지요. 아래를 보니까 지혜와 준우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뭘 보면서 생각을 하는지 봤더니 여기 예쁜 꽃 주위를 날아다니는 꿀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느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요, 이 그림에 있는 꿀벌처럼 자, 여기 예쁜 꽃을 보고 선생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꿀벌을 표현해 봤는데요. 어때요? 좀 꿀벌 같나요? 자, 그렇다면 이 예쁜 꽃을 날아다니는 꿀벌을 보고 지혜와 준우가 어떤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지혜부터 보지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 지혜가 어떻게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 꿀벌이 꽃송이를 돌아다니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사탕을 담으려고 돌아다녔던 때가 떠올라서 즐거웠어 라고 경험을 떠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혜

친구는 직접 사탕을 담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자기의 움직임, 자신의 움직임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꿀벌은 꽃송이를 돌아다니면서 꿀을 모았어. 내가 사탕을 모았던 것처럼 말이지. 라고 말입니다. 자, 그 아래 준우 친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꽃송이 주위를 바쁘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신나 보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막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막 팔을 막 휘저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꿀벌은 하하하 신나게 붕붕 날아다닌다. 하하하 신나게 붕붕 날아다닌다. 하하하 붕붕 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지혜와 준우가 느낌을 표현한 방법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지혜입니다. 여기 보니까 1번은요. 꿀벌이 날아다닐 때 나는 소리를 흉내내어 말했다. 이 소리는 하하하 붕붕이라고 이야기하는 준우 친구잖아요. 자, 2번은요. 꿀벌이 움직이는 모습과 자신의 몸짓을 비교하여 말했다. 내가 사탕을 담던 그 모습, 나의 움직임, 몸짓을 비교하며 말했다. 2번의 지혜를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하하하, 붕붕, 우리 준우 친구는요, 1번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볼까요? 이 준우가 꿀벌을 보고 느낀 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면은 꿀벌이 너무 바빠서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자, 2번은요, 꿀벌이 신나게 붕붕 날아다닌다고 생각했다. 붕붕. 3번. 예전에 바구니를 들고 사탕을 담았던 일이 떠올랐다. 이것은 지혜 친구지요. 4번. 꿀벌이 꽃을 돌며 꿀을 모으는 모습을 흉내내고 싶어졌다. 다음 5번. 꿀벌이 꿀을 찾는 모습을 빙글빙글 도는 몸짓으로 나타내고 싶었다. 자, 이 중에서 준우가 느낀 점은요, 바로 꿀벌은 하하하 신나게 붕붕 소리를 표현해서 느낀 점을 표현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 2번 꿀벌이 신나게 붕붕 날아다닌다고 생각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죠. 지혜와 준우의 대화에서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말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또 마치 내가 코로 킁킁 냄새를 맡는 것처럼 또 마치 내가 직접 입으로 맛을 보는 것처럼 또 내가 마치 귀로 직접 듣는 것처럼 또는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는 우리 지혜와 준우의 대화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자, 꿀벌은 하하하 붕붕 돌아다니며 꿀을 모았어. 이 중에서 생생하게 표현하는 말은요, 바로 이 소리를 실감나게 생생하게 표현한 바로 하하하 그리고 붕붕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과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4번을 같이 살펴보죠.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대상의 모양이나 색깔은 표현하지 않는다? 아니죠. 오히려 대상의 모양이나 색깔을 생생하게 표현하면 더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2번은요.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에 어울리는 목소리나 말투로 표현한다. 그래요. 이 어울리는 목소리와 말투로 표현하면은 좀더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지요. 로봇처럼 꿀벌은 하하하 신나게 붕붕 날아다닌다 보다는 좀더 생생하게 꿀벌은 하하하 신나게 붕붕 날아다닌다 라고 이야기하면 좀더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4번은요, 두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죠. 자, 이번에는요, 웃음 참는 나무라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를 만나면요, 우리 친구들이 떠올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과 행인데요. 연과 행. 자, 연이 무엇이고 행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은요, 시에서 하나의 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따라서 이 시는요, 11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 연은요, 이 행들이 모인 하나의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따라서 이 시는요, 네 개의 연, 사연, 그리고 몇 행? 11행. 사연, 11행으로 이루어진 시구나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은요, 웃음 참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나무인데요. 이렇게 웃음을 참고 있대요. 자, 어떤 시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를 읽을 때는요, 이 연과 연 사이, 그리고 행과 행 사이를 조금 쉬어서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3번 나무 가지에 벙긋벙긋 꽃봉오리들 터질 듯말듯 웃음 보따리 한입 가득 푸푸푸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3번 나무 가지에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터질 듯말듯 웃음 보따리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3번 나무 가지에 봉긋봉긋 볼록하게 솟은 꽃봉오리들, 꽃봉오리라고 하면요, 아직 망울만 이렇게 맺히고요, 꽃이 피지 않은 것을 말하지요. 꽃봉오리,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터질 듯말듯 웃음 보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어는요, 한입 가득 푸푸푸 잘도 참아내고 있다. 자, 푸푸푸 참아내고 있다라고 했네요. 무엇을? 바로 웃음을 말이죠. 자, 사면은요, 간질간질 봄 햇살이 한나절 하루 낮의 절반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나절만 더 간질이면 사연 볼까요? 참았던 웃음꽃 부하하하하 마구 터뜨려 놓겠다 라는 재미있는 웃음 참는 나무라는 시입니다. 자, 우리 5번부터 한번 문제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5번은요, 3번 나무 가지에 핀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1년을 보면은 3번 나무 가지에 봉긋봉긋 꽃봉오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3번 나무 가지에는 꽃봉오리들이 있구나라는 것알수 있죠. 따라서 5번 정답은요, 꽃봉오리 또는 꽃봉오리들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꽃봉오리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5번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자, 기억처럼 표현한 까닭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기억을 한번 찾아보죠. 바로 기억은요. 2연의 두 번째 행, 여기 있습니다. 푸푸푸네요. 자, 푸푸푸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음을 참을 때 푸푸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자, 혜린이는요. 간지럽히면서 신이 날때 푸푸푸 소리가 나기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자, 지아와 혜린이 중에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 것 같나요? 자, 지아? 혜린이? 지아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자, 혜린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네. 좋습니다. 내리고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기억은요, 여기 있잖아요. 그 아래를 바로 볼게요. 잘도 참아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참고 있는 것일까요? 자, 1년을 다시 보면은 터질 듯말듯 웃음 보따리. 그러니까 웃음을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한입 가득 푸푸푸 참아내고 있다. 따라서 웃음을 참을 때 푸푸푸 소리가 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 지아가 바르게 말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6번 정답에는 지아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친구들. 왜 웃음을 참고 있을까요? 이 꽃봉오리가. 자, 사면을 보면은 간질간질 봄 햇살이 한나절만 더 간질

드리면, 아, 그러니까 누군가 간지럽히고 있어요, 꽃봉오리를. 그래서 웃음을 참고 있나 봐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간지럽힐 때 웃었던 적이 있나요? 또는 웃음을 참았던 적이 있나요? 자, 그때 어떤 소리가 났는지 한번 떠올려 봅니다. 또는 지금 한번 해봐도 돼요. 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간지럽히면 별로 안 간지러우니까 누구한테 간지럽혀 달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럴 때 웃음을 참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웃음을 참을 때는요, 정말 푹푹푹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이 시를 쓴 사람도 이 꽃봉오리가 웃음을 참는 소리를 바로 푸푸푸라고 적은 건데요. 누가 간지럽히고 있냐면 이봄 햇살이. 봄 햇살이 마치 꽃봉오리를 간지럽히고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6번 정답은 지하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볼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봉긋봉긋 꽃봉오리들은 3번 나무 꽃 향기를 표현한 것이다. 그럴까요? 자, 봉긋봉긋은요, 조금 볼록솟은 이런 뜻인데요. 봉긋봉긋 꽃봉오리들은 말 그대로 이 꽃봉오리의 모양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향기가 아니라 모양이죠. 따라서 알맞지 않습니다. 자, 2번은요, 봄 햇살이 꽃봉오리를 비추는 모습을 간질간질이라고 표현했다. 자, 방금 선생님과 살펴본 것처럼 이 꽃봉오리를 마치 봄 햇살이 간지럽히듯이 그런 비추는 모습을 간질간질이라고 표현했지요. 맞습니다. 자, 3번. 3번 나무 꽃봉오리들을 터질 듯말듯 웃음 보따리라고 표현했다. 그렇지요? 1년에 보면은 봉긋봉긋 꽃봉오리를 터질 듯말듯 웃음 보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4번은요. 꽃봉오리가 곧 꽃으로 활짝 피어오를 것 같은 모습을 참았던 웃음꽃이라고 표현했지요. 자, 다음 5번은요. 푸푸푸, 푸하하하와 같이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서 꽃봉오리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여기도 있지요? 참았던 웃음꽃, 푸하하하하, 마구 터트려 놓겠다. 진짜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웃음꽃을 터트린다. 그러니까 꽃이 확 피는 모습을 웃음이 터진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자, 8번인데요. 니은을 빼고 읽을 때와 넣고 읽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푸하하하하. 자, 이런 생생한 표현을 넣고 읽을 때와 빼고 읽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를까요? 선생님이 한번 빼고 읽어볼게요. 참았던 웃음꽃, 마구 터트려 놓겠다. 이것과 참았던 웃음꽃, 푸하하하하하. 마구 터트려 놓겠다. 자,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푸하하하라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생생하게 이 시를 읽을 수가 있지요. 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니은을 넣고 읽으면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좀더 생생하게 느낌을 표현하며 읽을 수 있다. 표현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니은을 넣고 읽으면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낌을 표현하며 읽을 수 있다. 라고 적어보고 8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감각적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면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면서 하는 다양한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 예를 들어서 방금 본 것처럼 봉긋봉긋 터질 듯말듯 푸푸푸 푸하하하하 이런 표현들이 모두 감각적

감각적 표현인데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요, 생각과 느낌을 좀더 생생하고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고요. 장면을 더잘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작품을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번에는요, 오늘부터는 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쉬엄쉬엄 둘러보며 산에 오를래. 흠흠, 이게 무슨 냄새지? 산속 그윽 출렁이는 초록빛 향기. 호, 이건 무슨 소리지? 뻣뻣 뻐꾸룻, 후루후루룻. 산속 가득 울리는 돌림 노래 소리. 불꽃들은 상글방글 꽃웃음 건네고. 어? 어느새 산 꼭대기잖아. 하늘까지 다가와 내미는 푸른 손이라는 오늘부터는 이라는 시입니다. 자, 9번 문제 함께 보면서요. 다시 한번 이 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1번부터 보죠. 산에서 나는 냄새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자, 볼까요? 자, 쉬엄쉬엄 둘러보며 산에 오를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 이어는요. 이게 무슨 냄새지? 냄새를 맡고 있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산속 그득 가득 출렁이는 물결이 일렁이듯이 출렁이는 초록빛 향기. 야, 이 냄새를요. 마치 물결이 일렁이듯이 초록빛 향기 출렁이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각적 표현했지요. 자, 2번은요. 산에 오르며 땀을 흘렸던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그런가요? 이 사면을 보면은요. 뻣뻣뻣꾸릇 후루후루릇 이렇게 재미있게 귀로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했고요. 다음은요. 풀꽃들은 상글방글 꽃웃음 건네고 풀꽃들의 모습을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했지요. 그리고 어? 어느새 산 꼭대기잖아. 어느새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늘까지 다가와 내미는 푸른 손. 그만큼 하늘과 가까워졌다라는 뜻이겠지요. 이렇게 정상에 올라서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와, 하늘까지 다가와서 마치 초록초록 풀들이, 나무들이 하늘에 손을 내밀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산에 올랐던 경험을 다양한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냈다. 맞지요? 하지만 이 산에 오르며 땀을 흘렸던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이런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9번 정답은 2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보죠. 이 시를 읽고 상상한 장면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혜원이 친구는요. 이 산을 오르며 울창한 나무 사이로 숲의 상쾌한 냄새를 맡는 장면을 상상했어. 호준이는요. 산 꼭대기에 올라 땅을 향해 허리를 굽히며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을 상상했어. 누가 알맞게 말했나요? 자, 여기 보면은 뭐 그득그득 출렁이는 초록빛 향기, 풀꽃들은 상글방글 꽃웃음을 건네고, 그러니까 울창한 나무 사이로 숲의 상쾌한 냄새를 맡는 장면을 상상한 혜원이가 바르게 말했지만, 호준이가 이야기하는 이 땅을 향해 허리를 굽히며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은요, 이 시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10번 정답은 혜원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보죠. 기억은 어떤 장면을 표현한 것인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이 부분은 하늘까지 다가와 내미는 푸른 손, 그러니까 하늘과 가까울 만큼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른 장면을 표현한 것이지, 이렇게 야호 하고 신이 나서 외치는 장면을 표현한 것은 아니지요. 11번 정답은 첫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부터는 이라는 시를 보며 문제 살펴봤고요. 다음은 12번 문제인데요. 새로운 시입니다. 줄넘기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 제목처럼 아마 줄넘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시겠다라고 우리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1년부터 읽어볼게요. 빙글빙글 줄이 돌면 사뿐 사뿐 뛰어올라. 사뿐 사뿐 조심히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것이죠. 자, 줄 위에

뒤에서 폴짝폴짝 발 걸릴라 조심조심. 빙글빙글 땅이 돌고 빙글빙글 하늘 돌고 살짝살짝 뛰어올라 사뿐사뿐 땅을 밟자라는 줄넘기라는 시입니다. 우리 친구들 줄넘기 다 해본 적이 있지요? 줄넘기 할때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줄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나는 사뿐사뿐 폴짝폴짝 막 뛰잖아요. 그럴 때 땅이 돌고 막 하늘이 돌고 이런 모습을 빙글빙글 사뿐사뿐 폴짝폴짝 살짝살짝 사뿐사뿐이라는 표현으로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자, 12번 문제부터 보죠. 이 시에서 줄이 돌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말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빙글빙글. 그리고 사뿐사뿐. 그리고 폴짝폴짝입니다. 이 중에서 줄이 돌아가는 모습은 바로 빙글빙글 줄이 돌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빙글빙글이 바로 줄이 돌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지요. 그렇다면 사뿐사뿐 폴짝폴짝은 어떤 모습을 표현한 말일까요? 자, 사뿐사뿐 뛰어올라 누가? 줄넘기를 하는 내가. 다음은요. 줄 위에서 폴짝폴짝 누가? 줄넘기를 하는 내가 뛰어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 바로 사뿐사뿐 폴짝폴짝이죠. 따라서 12번은요. 빙글빙글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볼까요? 이 시의 내용을 상상한 장면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죠. 빙글빙글 땅이 돌고 빙글빙글 하늘 돌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어떤 것을 상상했을까요? 1번. 줄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 자, 2번. 발끝으로 가볍게 뛰며 줄을 넘는 아이의 모습. 자, 뭘까요? 자, 빙글빙글 땅이 돌고 빙글빙글 하늘이 돌고 바로 이 부분은요. 바로 빙글빙글 빙글빙글에서 알수 있듯이 줄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을 이 땅이 돌고 하늘이 돈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었지요. 따라서 첫 번째는요. 1번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살짝살짝 뛰어올라 사뿐사뿐 땅을 밟자. 이것은 바로 줄넘기를 하는 아이의 모습인데요. 살짝살짝 사뿐사뿐에서 알수 있듯이 아이가 발끝으로 가볍게 펄짝펄짝 뛰면서 줄을 넘는 모습을 나타냈지요. 따라서 2번은요, 이렇게 두 번째에다가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인데요. 기억의 장면을 상상하여 몸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을 보죠. 자, 기억은요. 빙글빙글입니다. 빙글빙글. 자, 볼까요? 수호. 빙글빙글 돌아가는 줄을 잘 보면서 뛰는 모습을 표현할 거야. 자, 용인은요. 힘껏 뛰어올라 땅을 세게 밟으며 뛰는 느낌이 들도록 표현할 거야 라고 했는데요. 자, 1년을 다시 보면은 빙글빙글 줄이 돌면 어떻게 뛰어오른다고요? 힘차게? 아니지요. 자, 여기 사뿐사뿐, 사뿐사뿐 뛰어오른다 라고 했잖아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는 줄을 잘 보면서 안 걸리게 뛰는 모습을 표현할 거야라고 얘기한 이 수호가 알맞게 말했기 때문에 수호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까지 이렇게 줄넘기라는 시를 보며 한번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살펴보죠. 자, 시를 낭송할 때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시의 분위기를 떠올린다. 그래요. 시를 읽을 때는요. 이 시의 분위기를 떠올리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자, 2번. 한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읽는다. 정말요? 시를 읽을 때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입만 뻥긋뻥긋 하면 좀 이상하죠? 줄넘기. 빙글빙글. 줄이 돌면 사뿐사뿐 뛰어올라. 좀 이상하잖아요? 자, 한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분위기나 내용에 맞게 알맞은 몸짓과 함께 읽으면 시를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빙글빙글 줄이 돌면 사뿐사뿐 뛰어올라. 줄 위에서 폴짝폴짝 발 걸릴라 조심조심. 빙글빙글 땅이 돌고 빙글빙글 하늘 돌고 살짝살짝 뛰어올라 사뿐사뿐 땅을 밟자 처럼 말이죠. 자, 3번은요. 마음에 드는 부분을 강조하여 읽는다. 맞아요. 폴짝폴짝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부분을 강조하며 읽으면 조금 더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고요. 행과 행, 영과 연 사이는 쉬어서 읽는다라고 이야기했지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은요. 실속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목소리로 읽으면 조금 더 재미있게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바로 2번. 15번 정답은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교과서 지문학습 문제 1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시에서 행과 연은 무엇일까요? 둘.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교재 속에 답이 있으니까 오늘의 아하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줄 거죠? 오늘의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2강에서도 함께 열심히 공부할 거지요? 선생님은요, 우리 2강에서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 2강에서 또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 마무리 계속 풀고 있는 중이죠. 오늘 14번 문제부터 이어갈 건데요. 첫 번째 14번부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요. 지난 시간 우리 계속해서 생각의 틀들을 좀 바꿔가는 생각들을 했었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는 역시나 고등학교 스타일대로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 그리고 함정이 있는 19번 문제까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4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A부터 B까지 가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중간에 필연적으로 어떤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거죠.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중간 P라는 지점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A에서 B까지 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아,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 앞에 13번 문제와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의 문제예요. A부터 중간에 있는 어떤 지점까지 가는 경로를 그냥 곡선으로 이렇게 우리 눈에 개수가 보이도록 표시해 준게 13번이었다면, 그렇지 않고 주어져 있는 이그 정사각형 격자 모양에서 우리가 직접 숫자 계산들을 해야 경로의 개수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14번입니다. 그러니까 13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중간에 있는 P라는 점 거쳐가는 전체 경로의 수를 생각하자면 A부터 P까지 가는 경우의 수에다가 P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다. A에서 P 거쳐서 그리고 B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A부터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P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로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형태, 지금 문제의 그림 최단 경로, 이 당연히 우리가 봤던 최단 경로의 문제를 곱의 법칙으로 연결시키는 요 아이디어, 이게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쓰이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 본 그런 문제라는 거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부터 P까지 가는 경로의 수 생각해 보자. 1이라고 1 더해서 2하고 1 더하면 3하고 쓰여지면서 실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만들어지고요. 거기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따로 구해 볼 텐데, 그렇다면 이 P를 A처럼 출발하는 점이라고 생각해서요. 1하고 1 써놓고 1 더하기 1 하면 2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죠. 실제 경로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가는 한 가지.

이렇게가는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고, 아래쪽에서는 이렇게가는 한 가지, 이렇게가는 한 가지, 또 이렇게가는 한 가지 해서 총세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3 곱하기 2가 되고, 그런 경우에서는 6이야라는 거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됐죠? 우리가 배웠던 단순한 숫자 써서 더하는 형태의 문제에다가 곱의 법칙 적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경유점을 하나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스타일의 문제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고요. 고등학교에 가면 칸의 개수가 좀더 많아지고요. 경유점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형태로 등장할 수 있지만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15번. 지호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온 4명의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지호가 가운데 앉아 사진을 찍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야기했네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풀어져요. 자, 자리가 5개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호는 가운데 앉아야 되는 거니까 아, 가운데 자리에는 무조건 지호가 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지호의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제일 왼쪽 끝자리에 앉을, 제일 끝자리에 올 사람을 결정할 방법의 수를 생각해 보자. 지호 친구 4명 중에 한명 고르면 되는 거니까 아, 네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 올 사람 결정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 제외하고 세 가지. 자, 그 다음 자리에 올 사람을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마지막 남아있는 한 명이 제일 끝자리에 오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문제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24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근데 이 문제를 생각을 바꿔요. 자, 이렇게 할 거야. 지호의 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자리를 4개가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어 있는 네 자리에 순서대로 4명 줄 세워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들어가서 앉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지호의 자리가 정해져 있고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네 사람을 한 줄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구나.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네 명을 한 줄로 줄 세우니까 4, 3, 2, 1 하고 경우의 수쓸수 있겠다. 동일한 정답 24를 얻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 사고 과정이 짧아요. 노란색처럼 생각하시면 훨씬 간편하게 아, 네명한줄 세우기네. 4, 3, 2, 1. 정답은 24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16번 가자. 단체 줄넘기 대표로 줄을 넘는 5명의 학생을 그림과 같이 한 줄로 세우는데 키가 가장 작은 학생 2명이 양 끝에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두 사람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가운데 있는 5명의 위치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키가 가장 작은 두 사람이 양 끝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제일 왼쪽에 제일 작은 친구가 오고요. 제일 오른쪽에 두 번째로 작은 친구가 오고, 가운데 세 자리에 나머지 세 명이 줄 서는 경우, 이런 경우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키가 두 번째로 작은 친구가 제일 왼쪽에 가고요. 키가 가장 작은 친구가 제일 오른쪽에 와서 나머지 세 명이 가운데 줄 서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두 가지는 서로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괜찮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가운데 세 명이 가운데 세 자리에 줄 서는 방법 수를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쓸수 있겠지. 그래요. 역시 또세 명이 세 자리에 줄 서는 경우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과 6 더해주시면 우리 정답을 12라고 쓸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12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니? 좋아.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요. 우리 여기 중간에 줄 세우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잖아요. 그랬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줄 세우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한 단계 더 생각을 발전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제를 자, 키가 작은 사람 두 명을 양쪽 끝에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요. 키 작은 사람의 위치는 정해져 있으니까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사람끼리 줄을 세우고요. 나머지 세 명은 나머지 세 명끼리 줄을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리는 다섯 개인데요. 자, 양쪽 끝에 있는 이 두 자리에는 키가 작은 사람 두 명이 들어가야 될 자리고요. 가운데 있는 세 자리는요. 나머지 세 명이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노란색 두 자리에 배치하는 줄 세우는 방법수를 생각하는 거죠. 다른 자리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그 자리 들어갈 수 없으니까 키가 제일 작은 두 명을 골라서 그 두 명에 대해서 이 둘 중에 하나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내는 거니까 한 명씩. 그럼 결국 두 사람을 두 자리에 배치하는 거고요. 두 사람을 일렬로 줄 세우면 여기 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을 한 줄로 세우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키가 제일 작은 두 사람을 한 줄로 세워서 노란색 두 자리에 배치하는 방법수.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을 가운데 있는 세 자리에 배치하는 방법수. 줄 세우는 거니까 두 명 줄 세울 때는 2 곱하기 1, 세 명 줄 세울 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쓰시면 되죠. 그래서 역시나 정답 12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케이스 분류해도 좋지만 그 케이스 분류도 결국 줄 세우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16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자. 17번입니다. 윤호, 윤지, 시우, 소유리는 다트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사다리를 통해서 던지는 순서를 정할 때 윤호가 가장 마지막에 던지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럼 윤호가 사다리를 타고 도착하는 곳에 가장 마지막 순번이 쓰여져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윤호가 어디로 가는지 보자. 내려가면 다음과 같이 사다리를 타고 여기로 가니까 여기에 4번이라고 던지는 네 번째 순서 쓰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번, 2번, 3번 순서는 이 셋 중에 어디에 들어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줄 세우기로 생각할까요? 숫자는 1, 2, 3 세 개가 있고요. 자리는 세 자리가 있어요. 아, 그럼 한 줄로 세워서 왼쪽에서부터 그냥 배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다.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를 한 줄로 세우는 방법의 수. 그게 바로 윤호가 가장 마지막 4번을 받고 나머지 세 사람이 나머지 번호를 받는 방법수야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숫자 세 개 줄 세우기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서 우리 경우의 수 6이라고 정답 써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됐니? 자, 그래. 이 문제에 물론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자리가 세 개 있으니까 1번 첫 번째 순서 그게 도대체 어느 자리로 들어갈까 결정하는 방법 수 세 가지. 그러면 2번은 나머지 둘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결정하는 방법 수 두 가지. 그리고 3번은 남은 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결정하는 방법 수 한 가지 하고 쓰면서 고배 법칙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래 그냥 1, 2, 3이 세 자리에 배치되면 되는 거야. 한 줄로 줄 세우면 되겠네.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머릿속에서 한 번에 정리해서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지? 자, 넘어가 보자. 다음 문제 봅시다. 18번 문제입니다. 4개의 숫자 0, 2, 4, 6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줄 세워서 자연수 만드는 거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그냥 고배 법칙으로 접근하자. 자, 요런 문제는 고배 법칙으로 접근하는 게 틀리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0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니까 자리 세 개 잡아주고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수를 생각할 거예요. 됐니? 자,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어떤 거야? 그래, 0 빼고 2, 4, 6 중에 하나 들어가야겠죠?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수는 몇 가지예요? 그렇지, 첫 번째 자리에 왔던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의 숫자 아무거나 와도 되죠. 이번엔 0이 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자, 마지막 자리에는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자리에 온 거 숫자 제외하고 두 가지라고 생각해서 18가지라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실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죠. 됐나요? 자, 이렇게 앞자리에 0이 오는 경우를 생각한 0이 오는 경우를 문제에서 제외해야 되는
이런 경우 반드시 곱의 법칙을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굳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을 외우고 있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곱의 법칙으로 접근하자라는 거, 요놈 하나만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좋아.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선생님,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한줄 세우기를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떨 때는 쓸수 있고 어떨 때는 쓸수 없으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럼 애초에 그냥 모든 문제를 곱의 법칙으로 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문제 한줄 세우기로 못 풀까요? 아니, 풀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곱의 법칙 사용하지 않고 한줄 세우기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자.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문제 정리해 드릴 때가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도록 합시다.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여자가 남는다, 나머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서로 다른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앞자리에 0이 오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전체 경우를 다 구해가지고 앞자리에 0이 오는 경우를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하여야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할 때좀 복잡하다면 반대, 나머지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버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거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릿수가 3개가 있어요. 자, 이세 자리에 0, 2, 4, 6을 배치를 하는데요. 0을 신경 쓰지 말고 아무렇게나 그냥 숫자를 3개 다 배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그럼 어때? 0, 2, 4, 6이라는 4개의 숫자 중에 3개 골라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쓰면 돼요. 자, 이게 뭐야? 여기 있는 세 자리에 0, 2, 4, 6을 아무렇게나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4가지 안에는 뭐도 들어있냐면, 이렇게 0, 6, 4,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경우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런 경우를 빼내는 거예요. 빼. 어떻게 빼면 돼? 제일 앞자리에 0이 오는 경우만 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거니까, 제일 앞자리에 0으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두 자리에 나머지 숫자 2, 4, 6이 와서 숫자가 만들어지는 게몇 개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세 개의 숫자 2, 4, 6을 두개 뽑아서 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 곱하기 2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24에서 6을 빼는 거니까 18가지라는 아까 풀었던 동일한 경우의 수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할수 있겠지? 자, 이런 형태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면 곱의 법칙이 아니라 한줄 세우기만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전체 경우를 구한 다음에 그 전체 경우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필요 없는 경우를 빼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조금은 어려운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 따로 개념을 정리해 놓지는 않았지만, 자, 이런 아이디어로 풀어가는 문제들이 뒤쪽에 확률 파트에 가면 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 같이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에요. 할수 있을까요? 좋아요. 선생님, 지금 18번 문제 두 가지 아이디어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자. 0, 1, 2, 3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네 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두 장을 동시에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짝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 저렇게 숫자에 조건 걸려 있고요. 앞에 0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뭘로 접근하는 게 편하다? 곱의 법칙으로 접근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9번 문제, 선생님이 여러 조건들 걸려 있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 한번 해보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보시게 될수 있는 형태일 겁니다. 지금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두 자리 자연수 중에 뭐? 짝수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끝자리에 0이 오면 짝수가 될 테고, 또 다른 경우는요, 제일 끝자리에 2가 오면 짝수가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 또는 두 번째 케이스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짝수는 다른 경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랬다면 우리 확장을 한번 시켜봐야죠. 자, 이 문제를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가 아니라 문제를 좀 수정해서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의 개수로 바꿔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라고 이야기해도요. 지금 결국은 짝수가 되려면 끝에 0이 오거나 2가 오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두 개의 자리를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로 채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개 중에 두개 뽑아서 줄 세우기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우에서 몇 가지? 3 곱하기 2에서 6가지 등장한다라는 거할수 있어요. 됐지? 자, 근데 이 경우는요. 끝자리가 2니까 이 앞에 0이 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는 2라는 값이 제일 마지막에 와 있고, 0은 제일 앞자리에 오면 안 되니까 1하고 3둘 중에 하나가 와야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 어떤 숫자가 100의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면 이제 10의 자리에는 어때요? 남아있는 숫자들 두 개가 아무렇게나 와도 되죠. 아, 그래? 요렇게 둘 중에 하나 아무렇게나 골라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경우의 수 4 하고 나타나겠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6과 4를 더하시면 10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10이 지금 19번 문제의 정답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 자리로 바꿨을 때 정답이 10인 거예요. 두 자리로는 아까 앞에 선생님이 문제 풀어드렸고 정답 5였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문제에서 자릿수를 바꿔서도 충분히 출제해 볼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아이디어는 동일했었다. 아, 숫자 카드에 0이 들어있고 짝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짝수가 되도록 케이스 분류하고 앞자리에 0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경우의 수 찾아야겠구나.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19번 문제였습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하죠. 자, 20번으로 갑시다. 다섯 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사용해서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대요. 아, 그래. 그럼 두 자리 자연수 만드는데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그냥 두개 뽑아서 줄 세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다. 34보다 큰 자연수가 몇 개니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34보다 크려면 제일 앞자리에 5가 와서 50몇 하고 쓰여지거나, 아니면 4가 와서 40몇 하고 쓰여지거나, 아니면 제일 앞자리 10의 자리가 3이라면 34보다 크기 위해서는 35인 경우 딱한 가지가 더 있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이렇게 케이스 분류 해줄 겁니다. 케이스 분류한 다음에 요 경우들을 각각 구해서 경우의 수 더해주면 되겠죠. 자, 제일 앞자리 10의 자리에 5가 오면 뒤에 있는 1의 자리에 아무 숫자나 와도 34보다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끝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가 1, 2, 3, 4, 4가지가 있어요. 아, 경우의 수 4가지. 자, 제일 앞자리 10의 자리 4 온다면 1의 자리에 역시나 1, 2, 3, 5, 넷 중에 하나 아무렇게나 와도 괜찮죠? 그래서 4가지.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가 3이라면 1의 자리 숫자가 5라는 숫자가 반드시 와야 34보다 커지죠.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겠네.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또는 또는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이지. 그럼 이것들 다 더해주시면 우리 정답 9라고 경우의 수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20번 문제였습니다. 케이스 분류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 찾아내는데 자릿수가 두 자리니까 심각하지 않아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지은이는 영상 제작 모듬 활동에서 사용할 소품 두 개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다섯 개의 소품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구입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여러분, 제가 인형을 고르고 조화를 고르는 거랑 반대 순서로 조화를 고르고 인형을 고르는 거랑 사용하는 소품의 결과가 달라집니까? 똑같죠. 아,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고를 거야? 그런데 고르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 먼저 뽑힐지 나중에 뽑힐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뽑으면 뽑힌 두 개는 자격이 똑같아. 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자,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으니까 숫자 두 개만 곱해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였으니까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를 하기 위해서는 2 곱하기 1로 나누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럼 경우의 수는 10이야라는 거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고 아, 자격이 서로 같은
대표 뽑기 문제로 생각을

연결시키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2번 볼게요. 5명의 학생 A, B, C, D, E 중에서 학급 회장 1명과 대의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야기했네. 자, 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5가지라는 거 확실하죠? 그렇지. 누군가 1명이 회장으로 뽑혔을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4명 중에서 뭘 뽑아야 돼? 대의원 2명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구조상. 그럼 대의원 2명은 누구를 먼저 뽑는지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뽑히면 대의원이야. 자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 5가지에다가 남아있는 4명 중에 대의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즉, 자격이 같은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곱해준다면 연속적으로 회장과 대의원을 모두 다 뽑았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해주면 되겠죠. 30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2번이었어요. 괜찮지? 지금 회장을 뽑는 건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 대의원을 뽑는 건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 그두 개가 섞여 있는 문제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23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한원 위에 있는 5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보랍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런 문제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아이디어를. 삼각형을 만들 때 점을 3개를 뽑아서 만드는데 어떤 순서로 뽑더라도 동일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같은 점들을 뽑는다면. 그러니까 5개의 점 중에 3점을 뽑는데 점을 뽑는 순서 아무 상관이 없어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대표 뽑기로 바꾸어서 아이디어를 맞추어 보면 5사람 중에 3사람의 그냥 대표를 뽑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격이 모두 동일한 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그럼 어때? 5명 중에 대표 3명을 뽑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고 쓰되, 그러면 순서가 요긴 있는 거, 자격이 다른 경우니까 자격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이거 10가지 경우라고 정답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아이디어 역시 대표 뽑기로 전환시켜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가능하죠? 이걸 막 그림 그리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라는 거지. 자, 그래서 23번 이렇게 대표 뽑기로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4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하트 모양의 배지를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색깔을 칠하는데요. 검정, 빨강, 초록, 노랑 4가지의 색깔로, 4개의 색깔로 칠하려고 합니다. 근데 칠하는 규칙이 뭐냐? 같은 색은 여러 번 사용해도 좋지만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라고 조건 주고 있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런 조건 가지고 있는 문제 역시나 어떻게 풀어가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곱의 법칙으로 풀어가자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앞에서 곱의 법칙으로 풀자라고 얘기했던 문제들이 몇개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의 케이스죠. 자, 그러면 곱의 법칙으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가운데 있는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고르는 방법 몇 가지? 넷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니까 네 가지. 자,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영역을 색깔 칠하는 방법은요? 그렇죠. 방금 골랐던 것만 빼고 다른 색깔 칠하면 되니까 셋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영역을 색깔 칠할 때 색깔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 영역에 칠해져 있는 색깔 빼고 나머지 색깔 고르면 되니까 두 가지. 자, 마지막 여기는? 그렇지. 이렇게 두 개의 영역에 칠해져 있는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하고 쓰면 전체 경우의 수 만들 수 있고요. 네, 48가지 경우다라고 색깔 칠하는 방법 수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에 색깔 칠하는 거 곱의 법칙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 봅시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각각 A, B라고 이야기할 때 1차 방정식의 해가 X는 2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X에 2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2A하고 B가 똑같은 경우를 구해봐라 라는 거죠. 처음 나오는 눈의 수를 A, 나중에 나오는 눈의 수를 B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나오는 눈의 수가 처음 나오는 눈의 수의 두 배가 되는 경우의 수를 다 찾아봐라 라는 거지. 그럼 어때? 처음에 1 나오고 나중에 2 나오는 경우.
처음에 2 나오고 나중에 4 나오는 경우, 처음에 3 나오고 나중에 6 나오는 경우까지 총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그냥 3이라고만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 괜찮아요? 25번 문제, 경우의 수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단지 이 문제가 뒤에 배치되어져 있는 이유는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얘기하면 대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경우의 수에서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원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 문제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 시작 부분 중요하거든요. 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1 완성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계속해서 개념 학습 이어집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비문학 독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판적 읽기 그리고 창의적 읽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읽기 단계로 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비판적 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비판적 읽기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비판이라고 하면 이제 뭐가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걸 비판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자, 비판적 읽기란 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내용이 글 속에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등을 무엇하면서 판단하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수동적인 읽기, 수용적인 읽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냥 다 맞겠지, 뭐 맞는 내용이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맞아? 정말이야? 사실 그대로인 건 맞아? 틀린 내용 없어? 이렇게 따져보면서 읽는 것을 비판적 읽기라고 합니다. 자,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또는 반박하면서 비판적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이 내용은 이러이러해서 맞는 내용이야 라고 공감하는 것도 비판적 읽기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야! 라고 반박하는 것도 비판적 읽기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읽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자, 비판적 읽기는 왜 해야 되는가? 글에는 내용이나 또는 표현 방법이 정확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글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비판적인 태도로 판단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글쓴이의 생각이나 관점이 과장되거나 또는 충분한 근거 없이 그냥 의견만 제시하는 경우, 그 의견에 그냥 따를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균형감 있게 글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의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신뢰성 등을 파악하며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라는 건 판단한다 그랬는데 무엇을 판단하냐? 이 글이 타당해? 공정해? 적절해? 지금 신뢰성 있어? 믿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판단하며 읽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정말 좀 앞에서 우리가 사실적 이해, 뭐 화제 찾고 그래서 구조 파악하고 또 뭐 주제 파악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 머리를 써야 되겠다.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까지 해봐야 되니까 비판적 읽기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관점이나 내용을 비판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글에 제시된 관점이나 내용이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신뢰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읽는 건데 자,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타당성입니다. 글에 나타난 정보가 합리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에 나타난 정보는 합리적이야. 근거는 정확해. 일관성 있어. 라고 한다면 이 글은 타당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글은 타당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글쓴이가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이나 의견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합리적이며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당연히 합리적이어야 되고 당연히

0: 일관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그 글에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 맞는 내용이다. 이걸 괜찮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글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문제의식, 그것을 다루어 나가는 방식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정한지를 판단해 보는 것. 이것을 바로, 그렇죠. 공정성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글쓴이가 글의 내용을 다룰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우리 관점, 지난 시간에 추론하며 읽기에서 살펴보기는 했는데, 우리 신문 기사의 경우는 어때요? 사실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도하는 건데, 그런 신문 기사에서조차 관점이 존재합니다. 보통 관점이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의 기사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다루겠죠. 부정적인 얘기는 쏙 뺀단 말이야. 예를 들어 그 북극의 항로가 열린다. 북극은 지금 얼음판이잖아요. 그러면 배를 띄울 수 있으려면 얼음이 싹다 녹아야 돼. 근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려면 얼음이 녹는 현상이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얼음이 다 녹아야 배를 띄울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이 현상을 다루면 너무 긍정적이에요. 앞으로는 북극의 항로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또 경제적으로 물류를 운송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얘기만 한다고. 근데 반대로 환경을 관점으로 하는, 그러니까 환경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서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건 정말 대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았어요. 그럼 북극 보면 어떡하냔 말이야. 얼음이 다 녹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상 기후 현상 어떡하냔 말이야. 그래요. 따라서 이 공정한가라는 부분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글의 관점이 그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이냐 또는 부정적인 관점이냐라는 것을 따져서 공정성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긍정적인 관점의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만 다루었다. 그러면 부정적인 관점의 글도 한번 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양쪽의 글을 다 같이 보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글 읽기가 이렇게나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니까요? 사실 비문학 독해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독해 방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글들을 통해서 나를 키워가는 과정이야.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에 대해 많이 알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자, 비판적 읽기 계속해서 봅니다. 이번에는 글쓴이가 사용한 자료가 내용에 적절한지 또는 글의 표현 방법이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그러니까 자료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적절성이죠. 글쓴이가 사용한 자료가 글의 주장이나 설명한 내용에 적합하며 필요한 형태로,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정보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어 시간에 보고서 쓸 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때 자료 넣을 때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주제와 관련된 자료면서 위치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그 자료가 들어가야 한다. 그럴 때 적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살펴보고. 이어서 네 번째는, 그래서 다루고 있는 정보와 그에 대한 생각이 사실에 부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과연 사실이야? 라는 거죠. 즉, 신뢰성입니다. 글쓴이가 제시한 정보나 예시가 믿을 만하며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이 내용은 정말 요즘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그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라 그래요. 그 이유는,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저작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출처는 반드시 밝혀줘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부분을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가볼까요? 이번에는 표현 방법에 대한 비판입니다.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는지, 문장의 호응이나 수사적인 장치, 수사적 장치 말이 좀 어려운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비유하기, 변화주기, 강조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라면 뭐 은유, 직유, 의인법 이런 것들을 잘 썼는지, 뭐 역설법, 대조법, 반복법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쓰잖아요. 이런 표현 방법들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글의 길이 등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면서 읽는 것이고요. 자, 이어서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인 이념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쓴이가 글에 숨겨둔 의도.

제도나 또는 글에 어떤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이념이 반영이 됐다면 이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읽는 거죠. 사회 문화적인 이념이 적절한지까지도 파악해야 돼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글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글 중에는 특정한 사회 문화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쓰인 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적절한지 따져보는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따져본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비판적 읽기의 제한 개념이었고요. 이제 개념 적용. 또 지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문 읽어봤어요? 자,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 보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5개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인데, 이 글은 공공 디자인에 대한 글이죠. 가에서는 보다 나은 공공 디자인을 위해 실용적인 기능, 그리고 미적 기능의 균형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실용적인 부분만 생각하기가 쉽다. 예를 들어 뭐 공원에 있는 벤치 같은 거.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서 뭐 되게 편하진 않겠지만 뭐 산책을 하다가 잠깐 쉴수 있는 곳. 그런 부분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예뻐야지. 아무래도 디자인인데.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 한다. 라고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남운단에서부터는 이제 그에 대한 자세한 예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나에서는 덴마크의 디자이너 예페 하인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디자인한 벤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실용적인 기능에 창의적인 상상력까지 더해진 좋은 예다. 그리고 다에서는 영국의 솔라트리입니다. 실용적 기능에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더했어요. 트리, 나무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이 균형을 이뤘다. 다른 나라의 사례만 소개할 겁니까? 아닙니다. 라에서 우리나라의 사례도 소개하고 있죠. 전주 연돌탑이에요. 공공 디자인에 인간미를 더해서 깊은 인상을 준 사례이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 각각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 마문단 정리합니다. 공공 디자인은 이렇게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이 균형을 이룰 때그 효과가 크게 발휘되며 이두 기능이 조화된 공공 디자인이 많아져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가부터마의 주장과 근거 바르게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예요. 가에 나타난 주장은 공공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야. 바로 이 부분이죠. 보다 나은 공공 디자인을 위해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의 균형을 생각해 볼 때이다. 그럼 이렇게 주장하게 된 근거는 뭐예요? 가에 보면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공공 디자인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만족한다는 응답의 두 배가 넘는데,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렇게 볼때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의 그 균형, 그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렇다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최근 조사네요. 그렇습니다. 공공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했어요. 니은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나를 볼게요. 나에 나타난 주장은 공공 디자인의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실용적 기능에 창의적인 상상력, 그러니까 미적 기능이 더해져서 재미와 즐거움까지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장하게 된 근거는 뭔가요? 여긴 지금 예시 문단이잖아요. 그래요. 덴마크의 디자이너 예페 하인입니다. 벤치를 다양한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자세로 쉴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근거는 리을에 있네요. 실용적 기능에 창의적 상상력이 더해진 공공 디자인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까요? 달을 보겠습니다. 주장은 공공 디자인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하면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편안함을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요겠죠? 주변을 밝히는 가로등의 실용적 기능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해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편안함을 주고 있다. 자, 이와 같이 주장한 근거, 역시 이 문단도 예시 문단이었습니다. 영국의 산업 디자이너 로스 러브 그로브가 디자인한 솔라트리를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근거는 미음에 있네요. 공공 디자인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해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편안함을 준 예였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이번에는 랍니다. 주장은 공공 디자인에 인간미를 더하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수 있다는 거였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공공 디자인에 인간미를 더하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수 있다. 자,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그래요. 이 문단은 우리나라의 사례를 든 문단이었습니다. 전주에는 남원과의 경계를 알리는 전주 연돌탑이 있는데, 사랑이 담긴 엄마의 밥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인간미를 더하니까 깊은 인상을 주지 않니? 라고 주장한 거죠. 즉, 우리나라의 예였네요. 기억으로 이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 살펴보겠습니다. 주장은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이 조화된 공공 디자인이 많아져야 한다라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주

결정한 근거는 뭘까요? 많은 그 내용을 정리하는 문단이에요. 그래서 집앞 놀이터에 바닥 분수 알록달록한 안내 표지판, 보행자 우선도로의 작은 타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 이런 기능이 조화된 공공 디자인이 주변에 많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근거가 되겠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디귿에 있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공 디자인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문단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주장했고 그렇게 주장한 이유, 즉 근거가 무엇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보죠. 윗글에 사용된 자료의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 각 역할에 알맞은 자료 1부터 4를 빈칸에 쓰시오인데요. 자료가 적절한지도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절성을 판단해 보는 거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게 하나 정도 들어 있어서 얘는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으면 이게 정말 비판적 읽기구나라고 할수 있을 텐데 이 글은 애석하게도 다 자료가 뭐 훌륭하게 잘 들어 있어요. 자, 어떤 자료가 들어 있는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솔라트리가 설치된 모습을 주변 경관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 자료는 그렇죠. 바로 자료 3이었어요. 얘가 솔라트리야. 솔라는 이제 빛을 말하는 건데 그냥 단순한 조명이 아니에요. 나무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예쁘죠? 자, 자료 3의 역할이네요. 자, 이어서 다음 2번입니다. 공공 디자인 만족도와 관련한 정보를 수치화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자료 1입니다. 2017년 공공 디자인 만족도 조사 그 결과를 이렇게 수치화해서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프로 보여주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불만족, 보통 이거 너무 많아요, 그죠? 매우 불만족도 11이나 됩니다. 만족이 16, 매우 만족이 3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자료는 자료 1이었습니다. 이어서 예페하인이 디자인한 벤치들의 특징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각화했다는 건 눈으로 볼수 있게 그려줬다라는 거죠. 자, 어딨나요? 바로 자료 2에 있습니다. 예페하인의 벤치들인데, 그참 정말 특이하고 독특한 그런 벤치인데, 편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 벤치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렇게 좀 들어 누우면 되게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료 2에 이 벤치는 좀 불편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드는데, 아이들의 호기심을 되게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료는, 그렇죠. 자료 2. 이렇게 3번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전주 연돌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자료는 이렇게 내용을 보완하거나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할때 나타내죠. 전주 연돌탑 어딨나요? 그래요, 자료사예요. 이거 봐봐. 지금 여기서 밥을 해가지고 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자료사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빈칸에 자료사 이와 같이 쓰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비판적 읽기였고요. 이제 네 번째 읽기, 창의적 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독해, 어찌 보면은 궁극적인 목적이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창의적 읽기예요. 궁극적인 목적.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창의적 읽기란 뭐냐? 글을 읽으면 독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에서 무엇을 새롭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창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이렇게 있고, 독자가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 얘네들을 잘 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것. 이게 창의적인 읽기인데요. 자, 글의 내용과 관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읽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 아예 상관없는 창의적인 생각은 그냥 창의적인 생각일 뿐인 거죠. 우리는 창의적 읽기니까 내용과 관련해야 돼요.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며 읽는 것은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읽는 방법이라. 와, 너무 극찬이지 않아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대,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면서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성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변에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서 책을 읽어라, 얘야, 책을 읽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 성숙한 이런 가치관을 잘 형성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창의적 읽기는 독자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에서 사실적 읽기나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와는
그렇죠.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읽기에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왜 읽냐라고 하면, 뭐, 지식의 보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식을 담고 있는 보물창고. 근데, 단순히 뭔가 모르는 지식을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혜를 얻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이것은 그냥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융합이 돼야 돼요. 나만의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서, 또, 이 글에서는 요만큼, 이 글에서는 요만큼, 저 글에서는 요만큼. 그러면 그렇게 합친 것은 정말 나만의 새로운 지식, 지혜가 될수 있겠죠. 이렇게 정말 새로운 차원의, 보다 높은 차원의 읽기가 창의적 읽기예요. 자, 창의적 읽기는 왜 하느냐? 개인이나 사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뭐늘 그렇죠. 늘 새롭게 새로운 문제들,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요거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인생은 그래요. 자, 그럴 때이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 책 속에 답이 있죠. 책 속에 담긴 글쓴이의 경험과 지식 또는 가치관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자,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마리야. 실마리. 약간의 단서를 얻고,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멋진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즉,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창의적 읽기의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자, 그러면 창의적 읽기 어떻게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글에 담긴 문제 상황을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가치관을 통해 해결한 내용이 나와요. 글에. 그럼 일단 글을 읽으면서, 아, 글쓴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결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나에게, 독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정보, 우리가 글에서 확인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친구 사이, 참 너무 소중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좋죠. 근데 친구 사이라고 항상 좋진 않아. 친구 사이 우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담은 여러분이 소설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럼 거기에 나온 주인공은 친구와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겪으면서 또 다양하게 해결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걸 읽고, 여기 나온 주인공은 이렇게 해결했구나. 비슷한 상황에서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주인공과 똑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주인공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좀 이런 방법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게 창의적 읽기예요. 왜 궁극적인 읽기다, 뭐, 정말 최고의 읽기다, 뭐 이런, 우리가 인간으로서 뭐 이런 얘기를 앞에서 거창하게 했는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단계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사례를 다룬 글을 읽음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그래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크, 너무 좋은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 글쓴이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 글에 담긴 글쓴이의 문제 해결 방안이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어. 아, 이거는 좀 애매한데. 라거나 아니면 어떤 소설인데 열린 결말이에요. 아, 이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그래서 주인공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뒤엔 얘기가 필요해. 나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자는 무엇을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창의적 생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글을 읽으며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대체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읽는 건데, 이런 읽기가 바로 뭐다? 창의적 읽기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 읽기 개념 네 가지 보고 있잖아요. 이 중에 제일 재미없는 읽기가 어떻게 보면 사실적 읽기예요.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 사실 제일 접근하기 좋은 건 사실적 읽기지만, 가장 재미있는 읽기는 추론적 읽기, 나아가 비판적 읽기, 그리고 창의적 읽기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거야 하는 것을 그냥 네네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이거지만 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내 생각은 뭐야? 라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넣을 때 훨씬 더 재미와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해봐도 정말 창의적 읽기가 가장 재밌다라고 느낄 거예요. 비문학 읽기는 이렇게 재미있는 분야예요, 여러분. 자, 개념 적용 문제 갑니다. 역시 글이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간접 광고에 대한 글입니다.
간접 광고가 뭐예요? 우리 드라마 보면 한참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커피를 막 타. 그러면서 이 커피가 얼마나 좋은 커피인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얘기해. 갑자기 뭐지? 여기서 왜 커피?

돼 있죠. 이런 게 바로 간접 광고예요. 그러니까 상업적 광고다. 이건 광고다라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광고를 하고 있는 것. 이게 간접 광고인데 이 글은 이 간접 광고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죠. 자, 간접 광고는 시청자들에게 무의식적인 각인 효과를 심어준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구나. 커피는 그거야. 옷은 저 옷을 입어야 돼.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한창 몰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커피는 말이야. 이렇게 나와봐요. 뭐야. 이 드라마를 망쳤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또한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빼앗아요. 왜냐면 각인 효과 심어져 버리니까. 해서 시청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해야 된다. 못하도록. 그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강하게 가해야 한다. 시청자들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과도한 간접 광고를 막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갈까요? 기역에 사용된 논증 방식을 정리했대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건데, 자, 기역입니다. 볼까요? 그물코가 느슨해. 그럼 물고기가 어때? 그물망을 쉽게 빠져나가겠죠. 그럼 물고기 잡을 수 있어? 못 잡죠. 이와 마찬가지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뒤에 얘기예요. 앞에 물고기 얘기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뭐야? 방송법 시행령의 규정이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처럼 모호하면, 그러니까 간접 광고하면 안 돼라고 해놓고 단 제작상 불가피하거나, 그러니까 제작할 때 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뭐 자연스러운 노출이면 뭐 허용해. 이런 식으로 모호해버리면 광고주들과 방송사가 법망을 쉽게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게 제작상 불가피하다고 얘기해. 이건 자연스러운 노출이라고 해. 이렇게 하면 법적 제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즉, 그물코 느슨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물고기 못 잡는 것처럼 간접 광고, 과도해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넣어서 그 공통점, 비슷한 점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유추라고 합니다.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 비슷한 점을 바탕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잘 알려진 것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글의 전개 방식이에요. 기역 부분은 느슨한 방송법 시행령의 규정과 법망을 쉽게 피하는 광고주들과 방송사를 그물코가 느슨한 그물망과 물고기에 빗대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면서 서술하고 있는 건알수 있죠. 즉, 두 대상이 지닌 속성의 무엇을? 유사성을 판단 근거로 활용한 논증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도 논증에 대해서 여러분 배웁니다. 귀납 논증. 그리고 뭐 유추, 유비추리, 유비추론. 유추에 대해서도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연역 논증. 이렇게 배울 기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비문학에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라고 한번쯤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은 윗글의 관점을 바탕으로 자료에 대해 비판했대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했는데 일단 자료부터 봐야겠죠?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 안에 등장하는 제품들이 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기업의 매출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접 광고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간접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자, 자료의 내용도 역시 간접 광고에 대한 건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글과는 관점이 완전히 반대라는 걸알수 있죠? 앞에서 봤던 글은 간접 광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글은 간접 광고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간접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버리면 프로그램에 이것을 떨어뜨려. 자, 앞에서 간접 광고의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거 뭐예요? 시청자들한테 각인 효과를 심어서 선택권, 뭐 없게 만들고, 게다가 그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게.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한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지나친 간접 광고에 대해 비판하는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 프로그램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무엇? 완성도가 높아지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프로그램 참 좋은 프로그램이야. 너무 재미있게 잘 봤어요. 즉, 몰입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문제 삼은 것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넣어서 이 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비판적 읽기는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신뢰성 면에서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읽는 거죠. 표현 방법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글쓴이가 숨겨둔 의도나 당시 사회적 문화적 이념이 적절한지도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창의적 읽기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사례를 다룬 글을 읽으면서 우리 실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였죠.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비문학 제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글 먼저 읽어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많은 물질, 이 물질들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에 답을 하나하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거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바로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의 공부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부 역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온 음료 마시는 거본 적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때 운동이 끝나고 마시는 이 이온 음료, 이때 말하는 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같이 한번 정확한 정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공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온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개념, 원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입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원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자는 그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요. 원자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핵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원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아요.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양성자 몇 개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리튬이라고 하는 원자의 구조를 보면 양성자 수 3개인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양성자 수로부터 원자 번호를 따왔습니다. 그러면 너 오늘부터 원자 번호 3번이야 라고 예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원자 번호 3번,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2주기 1조 원소에 해당하는 것이었거든요. 바로 리튬 원소 기호까지 바르게 적어내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에서 따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는 같을 수밖에 없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의 총 전하량이 같아야 되죠. 따라서 양성자 수가 사실 3이라면 전자 수도 3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 3개 그려져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구나. 그거 한번 표현해 보면 원자에게 전하량 플러스 3이에요. 전자는 하나당 1마이너스의 전하를 갖는데 마이너스 1. 근데 그런 거 3개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전하량 더해주시면 원자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전하를 띠지 않는구나. 바로 중성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질소한테 너 양성자 수몇 개야? 라고 물어보니까 나 7개야? 라고 얘기했어요. 너 원자 번호 7번이구나. 그러면 2주기 15족 원소 질소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와 전자 수는 같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수 역시 7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그러면 요 7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7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7이라고 하면서 우리 원자가 중성이었던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소 볼게요. 산소는요, 지금 여기 양성자수 8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전자도 8개인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자 번호 8번이 되는 거고요. 이중이 16족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라고 하는 원소 기호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트륨 역시 양성자수에 보시면 11이에요. 아, 너 원자 번호 11번이구나. 3족이 1족 원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트륨 요렇게 원소 기호까지 적어주시면 결국 양성자수가 원자 번호 전자수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전자수 역시 11이 됩니다 라고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이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누가 움직일 수 있냐면 바로 전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총 전하량이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전자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하의 균형이 맞아서 전하를 띠고 있지 않던 입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이제는 어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전자를 오히려 얻어도 전하를 띠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를 띠게 된 이상 더 이상 원자라고 부를 수 없죠. 우리는 그걸 그래서 이온이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전하를 띠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니까 원자에게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리튬을 예시로 보면 원자에게 전하량 계속 플러스 3이에요. 근데 요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자꾸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음이온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연상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전자 두 개죠. 그럼 전자의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해주시면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아, 최종적으로 이 입자는 원자 상태에서는 전하의 균형이 맞았는데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감소하죠? 플러스 전하량이 우세해지면서 결국 이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이온입니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리튬 원소 기호만 써서는 얘가 원자를 얘기하는 건지, 이온을 얘기하는 건지, 아, 이걸 구분해줘야겠다. 원소 기호만 이렇게 쓴다면 우리가 원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리튬의 경우에 우리 요 위에다가 요렇게 플러스라고 하는 걸 적어주면서 지금부터 이온으로 표시를 할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를 잃고 얻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자가 이온이 되는가, 그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자가, 그럼 이 원자 읽으시면서는 아,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 근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를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얻으면 마이너스가 오는 거죠. 마이너스 양이 들어오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지는 거고요.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 전하량이 감소해서 플러스 전하량이 우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중성이었던 입자 입자가 이제는 전하를 띠게 돼요. 그렇게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이온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원자 상태에 있습니다.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만 우리가 표현해 보자라고 한다면 원자에게 전하량 이걸 우리가 플러스 1로 만약에 보고 전자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1로 본다면 실제로 정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띄지 않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구나. 근데 이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지금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진 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바로 양이온이다라고 여러분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양이온은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전자를 잃는다고 음이온 되는 거 아닙니다.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량이 우세해져서 양이온 되는 것이더라.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원자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불러주느냐? 뭐뭐 이온을 붙여주면 됩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부르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우리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지금 원자 모형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전자가 3개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죠. 아, 그럼 니은은 일단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다라고 하는 건 확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자가 3개에요. 마이너스 3의 전하량이라면 원자에게 전하량도 플러스 3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양성자 수가 3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 빨간색은 3개고 흰색은 4개거든요. 아, 그래서 빨간색이 양성자가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수 있고, 지금 요 흰색에 해당하는 것은, 아, 얘가 바로 중성자에 해당했구나라고 각각을 포함해주시면 되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원자의 기였습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성자 수 3이니까 원자 번호 3번 리튬이었구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리튬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리튬이라고 하는 원소기 먼저 적어주시고요. 전자 지금 몇 개를 잃어버렸죠?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를 지금부터 우리가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다가 작은 숫자로 적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그럼 1이라고 적어야 되는데요. 과학에서 1은 생략할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1을 원래 적어야 되는데 1은 생략한 상태구나. 자, 그럼 그 숫자 옆에다가 그렇게 전자가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이 입자가 무슨 전하를 띠게 되었습니까? 그 최종 전하를 적는 거예요. 아, 원래 원자 상태에서는 중성이었는데 전자 하나 잃어버리니까 원자에게 전하량, 전자의 총 전하량, 아, 그래서 결국 얘는 플러스 1 띠게 되었습니다. 플러스 전하 띠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하의 종류까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불러줄 것이냐? 우리가 뭐뭐 이온이라고 불러주면 되니까요. 얘 리튬이었어요. 그러면 리튬 이온이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한테 리튬 이온이다라고 했다면 그 이온식까지 내가 적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아, 그럼 양이온의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 입자. 그럼 우리가 뭐뭐 이온이라고 붙여서 불러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먼저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기율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앞에서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보면 이온 그중에서도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그리고 우리 불러줄 때는 뭐뭐 이온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서 이렇게 양이온 되기 쉬운 물질이라고 하면 순위 여러분들이 금속을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물론 수소는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소는 여러분들이 예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리튬, 그리고 여기 있는 나트륨, 칼륨, 얘네들은 모두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튬 이온, 아니면 나트륨 이온, 아니면 칼륨 이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있잖아요. 얘네들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되기 쉽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베릴륨 혹은 여기 있는 마그네슘, 칼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전자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되기 쉽습니다. 또 칼슘의 경우에도요, 전자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되기 쉽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역시나 불러줄 때는요, 마그네슘 이온, 그리고 얘도요, 칼슘 이온,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주기율표 있어요. 주로 왼쪽에는 금속들이 있고 수소는 예외지만 그럼 금속의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양이온이 된 거죠? 우리가 불러줄 때는 뭐뭐 이온 이렇게 불러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양이온 주기율표와 연결해서 여러분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양이온들의 종류, 내가 읽을 수 있는지만 일단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한테 이온식, 화학식 제시가 됐어요. 아, 수소라는 애가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됐구나. 칼륨이 전자 하나 잃으면서 양이온 됐구나. 은이 전자 하나 잃으면서 양이온 됐구나. 얘도요, 나트륨이 전자 하나 잃으면서 양이온 됐구나. 여기 보면 구리가 전자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얘도 나비 전자 두개 잃으면서 양이온 됐구나. 바륨도요,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마그네슘도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알루미늄 세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됐구나. 지금까지 여러분 쭉본 것은 원자 하나가 양이온 될 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이온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원자 이온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질소 하나에 수소 4개라고 하는 게 보여서 바로 하나의 양이온이 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다원자 이온도 있더라. 얘네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줘야 된다라고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양이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음이온을 볼게요. 우리 공부했던 거 그대로 반대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분명히 중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자를 얻는 겁니다. 그럼 전자를 얻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럼 전자를 얻었다는 건 마이너스 전하량이 우세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입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우린 지금부터 음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원자핵의 전하량을 우리가 플러스 1로 보고 전자를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본다면 두개 있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아, 정말 이 입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됐구나라고 보시면서 아, 전자를 얻어요. 근데 자꾸 얻는다는 연상 때문에 양이온을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고 얻는다, 마이너스 전하량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지는 거고 음이온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온 공부할 때 뭐뭐 이온 이렇게 붙인다고 했어요. 근데 음이온의 경우에도 뭐뭐 이온 이렇게 붙이면 이게 양이온인지 음이온인 것인지 우리가 좀 혼동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음이온의 경우에는 뭐뭐 화이온이라고 붙여줄 건데, 우리 원소의 이름 중에 산소, 염소, 이렇게 소로 끝나는 원소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게 소로 끝나게 되면 소를 지우고, 뭐뭐, 화이온, 산소예요. 그럼 소를 지우고, 산, 화이온. 염소예요. 그럼 소를 지우고, 염, 화이온.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일단 플러스 9에 양성자 수가 9라는 거거든요. 아, 원자 번호 9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가 원자 상태에서는 그러면 원자핵의 전하량 전자 9개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결국 중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자를 하나 얻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자핵의 전하량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자가 10개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원소 기호 있고 오른쪽 위에다가 얻은 전자의 개수를 적는 거죠. 이렇게 1 적을 거예요. 근데 요 1은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최종 이 입자의 전하의 종류 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뭐뭐 화이온 붙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로린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얘는 음이온 되었기 때문에 뭐뭐 화이온 붙여서 플로린화 이온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름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음이온 한 종류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원자 상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원자 상태가요. 원자핵의 전하량 플러스 8이에요. 그쵸? 그리고 전자가 몇 개

산소예요. 그러면 산소화이온인가요? 아니죠. 뭐를 빼고, 소를 빼고 산화이온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원자에서 이온이 될때 원자에게 전하량은 바뀌지 않지만 전자의 총전하량이 바뀌면서 어떤 이온을 띠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온식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그것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음이온을 주기율표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주로 오른쪽에 위치한 원소들은 비금속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7쪽에 위치한 원소들을 보면서 얘네는 전자 하나 얻어서 음이온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로린화 이온입니다. 염소, 소로 끝나니까 염화 이온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산소의 경우는 전자 두개 얻어서 음이온 되기 쉬운 거죠. 근데 소로 끝나니까 산화이온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고, 황의 경우에도 전자 두개 얻으면서 음이온 되기 쉬워요. 그래서 황화이온입니다라고 이런 음이온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불러줘야 하는지까지 여러분들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정말 오른쪽에 위치한 원소들이 음이온 되기가 쉽구나, 비금속과 연결해 주시면서 내용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바로 더 다양한 음이온의 화학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음이온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이름 화학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염화이온이에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얘는 다 암기해야 됩니까? 물론 암기하면 너무 좋지만 우리는 해석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아, 염소가 전자 하나 얻어서 음이온 되었구나. 그래서 염화이온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더 중요해요. 여기 아이오딘 있었는데 전자 하나 얻어서 음이온 되어서 아이오딘화이온 되었어. 또 여기 황이 있었어요. 전자 두개 얻어서 음이온 된 거죠. 황화이온 되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 앞에서 양이온의 경우에도 하나의 원자가 이온이 되는 경우와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걸 봤잖아요. 음이온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다원자 이온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뭐뭐 화이온이라고 하는 불러주는 그 이름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온식, 화학식과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기억의 영역이거든요. 아, 얘네들은 그냥 이런 이름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앞으로 우리가 수산화 이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 때 수산화 나트륨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거든요. 그때 그 수산화 이온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탄산 이온이에요. 또 여기에 보면 황산 이온, 질산 이온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 탄산 이온, 탄소와 산소, 황산 이온, 질산 이온. 이렇게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화학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죠. 얘는 아세트산 이온이고요. 과망간이산 이온이라고 해서 얘는 우리가 실험에서 살펴볼 거라서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크로뮴산 이온이라고 하는 것까지, 아, 이렇게 이름들이 있고 우리 이거 보면서 전자를 몇개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양이온, 음이온 얘기했잖아요.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 결합해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요, 물론 모든 양이온과 음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다 물에 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물에 녹을 수 있는 양이온, 음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특히 여기 예시를 보면 염화나트륨. 여러분, 소금의 원료잖아요. 얘를 이렇게 무게 물에 녹여보면 여기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지금 녹아서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고, 여기서의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체 양이온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체 음이온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경우 우리가 물에 녹였어요. 수용액에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온이 실제로

0: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인가? 우리 그거 확인하는 실험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에 두 가지 우리 물질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황산구리이고요. 하나는 과망가니즈산 칼륨. 얘를 물에 녹였어요. 각각 수용액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이온들이 정말 전하를 띠고 있다면 전류를 흘려줬을 때 이온들이 서로 다른 극으로 끌려갈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실험하려고 하는 이 장소가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근데 우리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딱딱 용액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여기 모두 다 지금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질산, 칼륨, 수용액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여기를 적시는 이유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에는 황산구리 수용액, 그리고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톡톡 떨어뜨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보시면 여기 황산구리 수용액, 얘도 어쨌든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존재할 건데, 여기 구리 양이온, 황산, 음이온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류를 걸어주게 되면 얘는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얘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구리 이온이요.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온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구리 이온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이 파란색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알수 있어요? 아, 정말 이 구리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전류를 흘려줬더니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이온이 정말 전하를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똑같아요.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톡톡 떨어뜨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칼륨 이온, 과망가니즈산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극으로 끌려갈 건데, 얘가 보라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온이라고 하는 게 보이진 않지만, 보라색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걸 통해서, 아, 정말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전하를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색깔에 집중하지만 이 색깔을 눈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이 많은 이온 중에 얘네가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칼륨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얘도 양이온이라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지만 얘는 색이 없어서 우리 눈에 뭔가 색의 이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거 뿌려준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칼륨 이온, 질산 이온이라고 하는 것 역시 각각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모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내용 파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 자주 디테일한 것들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니까요. 꼼꼼하게 이온의 이동까지, 색 이동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한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자가요,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이것이라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오늘 여기에 집중했었어요. 단어 넣어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대해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4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3단원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퀴즈였죠? 양심에 따라 지키며 강제성이 없는 도덕과 달리 국가에서 만든 법은 강제성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우리 친구들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O였습니다. 자, 이 도덕과 법의 차이점을 잘 알아둬야 돼요. 이 문제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도덕은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라고 했었고, 반면에 이 국가에서 만든 법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고 따라서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오늘 문제 풀면서도 또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오늘 3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내용 정리할 거고요.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할게요. 두 번째 소단원, 인권 침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한 단원평가 1회, 2회 문제 만나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행평가까지 같이 연습해보도록 해요. 자, 오늘 마지막 사회 시간 재미있게 공부하러 가볼까요? 네, 우리 사회 3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은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만나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네요. 자, 이 기억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네 글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아주 중요한 힌트. 우리 사람의 권리를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 인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권 침해라고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인권 침해가 되겠습니다. 인권 침해. 2번,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유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정주부인 김 씨는 두 살 된 아이를 키우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아이 돌봄 지원 등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국가의 아이 돌봄 지원 시스템 같은 것들은 바로 이 국가가 지원하는 어떤 사회 보장 제도예요. 제도.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개인정보 유출 때문이다. 아니죠. 개인정보라는 것은 뭐 내 이름이라든지 내 주소,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이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죠. 2번,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3번,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다. 아니에요. 자, 이런 내용도 다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는 건데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나타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까닭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드러나야 돼요. 4번에 있죠. 법과 제도 그리고 시설 등의 부족 때문이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갖추어진 것들이 부족하다. 이게 바로 까닭이 되는 거고요. 5번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건 전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3번,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될까? 왜 인권을 보장해야 될까? 이걸 묻는 거죠. 1번에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제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벌과 같은 것이라고 했죠. 자, 이러한 인권, 뭐 벌을 받기 때문이다, 혹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은 조금 거리가 멀고 결국에는 인간들이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인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1번은 땡,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전혀 아니죠. 3번에 누구나 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이게 바로 정답이고요. 4번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다. 아니죠. 5번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으로 정답은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인권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4번. 다음 그림과 관련 있는 인권 침해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니까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요. 나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는데 오늘 식단에는 돼지고기가 들어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없네 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이 돼지고기를 왜 못 먹느냐면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슬람교가 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특정 종교인들의 종교적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식단에 모두 돼지고기를 넣어두면 이 사람은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죠. 이건 인권 침해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생활 침해. 사생활이라고 하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 생활이라는 건데 그게 침해되었다? 아니죠. 개인정보 유출, 내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간 거 아니고요. 3번. 성별에 의한 인권 침해 아니죠. 남자라는 이유로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번에 종교에 의한 인권 침해. 이게 바로 정답이죠. 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못 먹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인권 침해도 아니죠. 4번이 정답. 자, 5번에서 6번.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남학생이 굉장히 화가 나 있거든요. 왜냐면 누가 내 사진을 허락도 없이 올렸지라고 했어요. 내가 나만 간직할 수 있는 내 모습인데 내 사진을 누군가 내 허락도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온라인상에 올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 인권 침해입니다. 자, 5번 위 그림과 관련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인권 침해이다 맞고요. 2번에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했다 맞죠. 나만이 알고 싶은 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갔기 때문이에요. 3번 피해를 입은 학생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다. 이 남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었죠. 4번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릴 때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아주 당연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그 친구의 어떤 사진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꼭 그 친구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 5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편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자, 이 인권 침해는 어떤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알맞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6번. 위 그림과 같은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이유를 쓰세요. 자, 이러한 상황이 왜 펼쳐졌을까요? 그 까닭을 쓰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거든요. 결국에는 이 친구의 사진을 업로드한 사람이 이 친구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적어주면 되겠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도 정답이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더 구체화해서 적어줘도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친구의 허락도 없이 사진을 올렸다. 그것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서 8번은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재우와 민지의 대화를 살펴볼게요. 재우, 오늘 점심시간에 축구하자. 민지, 재우야, 그럼 나도 같이 하자. 재우, 여자는 축구 경기를 할 수 없어. 민지, 재우야, 그건 이것이야. 여자도 축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죠. 자, 지금 재우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는 축구 경기를 같이 할 수 없어. 자, 이렇게 얘기했죠. 7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재우가 아까 얘기했던 이 말이 기억이야 라고 했잖아요. 기억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편견이죠. 재우는 왠지 여자는 여자라는 이유로 축구를 못할 것 같단 말이야.
여자랑 축구하면 재미없을 것 같단 말이야. 이런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편견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정답 2번에 편견 있었습니다. 인권, 헌법, 관심, 권리 다 해당되지 않는 낱말이 되겠죠? 8번. 기억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은 편견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생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인권 교육을 한다.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인권 교육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편견을 고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고정관념을 가진다. 땡. 공공 편의 시설을 마련한다. 땡. 편견은 어떤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어겼을 때 제재를 더 강하게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인식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인권 교육이 정답이 되겠어요. 9번. 기억에 들어갈 국가기관의 이름을 쓰세요. 자, 우리 인권과 관련된 어떤 국가기관이 있었죠. 조사한 국가기관 하는 일이 인권 교육도 하고요.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조사도 해요. 그리고 인권 침해가 발생한 곳에 개선을 하도록 요구하는 활동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렇죠, 국가 인권 위원회라고 불렀죠. 이 국가인권위원회는요, 국가기관인데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이 우리 국민들의 인권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어요. 여기 다음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인권이 올바르게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인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10번에서 11번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가나 그림을 살펴보니까 가는 바로 여기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경사로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은 계단을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단 옆에 경사로를 설치해서 휠체어를 탄 사람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 나도 볼게요. 나 우리 친구들 자주 본 것이죠. 바로 점자 블록이에요. 이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바닥에 설치한 점자 블록이죠. 자, 그럼 10번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나왔죠. 가는 경사로, 나는 점자 블록이다. 맞습니다. 2번에 가는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맞죠? 3번. 나는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지팡이와 같은 것들로 울퉁불퉁 올라와 있는 점자 블록을 통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4번. 가와 나는 인권 보호를 위한 시설이다. 공공 편의 시설에 해당되는 그림이죠. 5번. 가와 나는 개인이 만든 사회보장 제도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설이다 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옳지 않은 거 5번. 11번. 가와 나 같은 시설이 필요한 이유를 쓰세요. 자, 이렇게 경사로, 점자불로 굳이 왜 만들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우리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죠.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면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거고, 점자 블록이 없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없으면 그것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잖아요. 자, 그렇게 이유를 정리해 볼게요. 시설이 부족해서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12번. 지민이가 학교에서 한 인권 보호 실천 방법이 무엇인지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민이의 일기네요. 오늘 학교에서 인권 보호를 공부했다.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은 작품도 만들었다. 나는 종이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을 그리고 그렸고요. 그리고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다 소중해라는 글씨도 크게 적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아마 학교에서 이런 활동 많이 해봤죠? 커다란 종이에 다른 사람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짧은 문구를 적은 거, 이걸 우리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포스터라고 했죠. 따라서 지금 지민이가 한 활동은 인권 포스터 만들기를 한 것입니다. 그림도 있고 글도 있는 거 포스터라고 하죠. 자, 우리 그 다음 단원평가 2회 문제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2번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4개의 그림이 있고 가를 보니까 친구가 자리에 없으니까 잠깐 봐도 되겠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친한 친구라고 해서 그 친구의 일기장을 몰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일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만이 알고 싶은 자신의 사생활인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도 볼게요. 경사로가 없이 계단만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자, 경사로가 없으면 이렇게 휠체어를 탄 사람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인권이 침해당한 상황이다. 다도 볼게요. 누가 내 사진을 허락도 없이 올린 거야? 라고 하잖아요. 내 사진, 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상황이고, 라도 볼게요. 너는 여자라서 축구 경기에 끼워줄 수 없어. 여자는 축구 못할 것 같단 말이야.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성별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되겠죠. 자,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가에서 라에서 볼 수 없는 인권 침해 사례는 무엇일까요? 1번, 사생활 침해. 자, 남의 일기장을 보는 거 있었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내 사진이 다른 사람들에게 새어나갔다. 바로 다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시설이 부족하다. 여기 경사로는요, 시설이에요. 이 시설이 부족해서 인권 침해가 일어났죠. 4번, 편견과 고정관념. 이것도 여기 있었습니다. 왠지 여자는 축구 못할 것 같단 말이야. 이것은 편견이죠. 5번, 법과 제도가 부족하다.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5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쓰세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4개의 상황을 참고해서 적어도 좋아요. 먼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잘 갖추는 것, 이것도 포함되지만 이 문제에서는 태도에 집중해서 적어야 되니까 우리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편견을 버리는 겁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다른 친구의 일기장을 몰래 보거나 그 친구의 사진을 몰래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그 친구의 기분이 어떨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내 주변에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 마지막으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될 수 있겠죠. 3번.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기역과 니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고 주변에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기역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 주변에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편견은 오히려 버려야 되죠. 고정관념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겠죠. 정답은 4번. 4번, 기억에서 미음 중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인권 침해 사례, 성별에 의한 인권 침해, 나이에 의한 인권 침해, 장애에 의한 인권 침해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자, 인권 보호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볼게요. 첫 번째로 편견 버리기, 두 번째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디귿이 잘못됐고, 리을에 존중하는 언어 사용하기도 좋은 생각,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 되겠죠.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서 6번,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가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이 국가 입장에서 할수 있는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러 제도를 만들겠다. 자, 두 번째는 학교의 입장에서 학교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교육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 기억에 들어갈 공통된 낱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 인권 침해가 되겠죠. 이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고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죠. 자, 6번. 바로 우리가 기억이 인권 침해라는 것을 찾았어요. 기억이 발생하는 이유를 바르게 이야기한 학생 2명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생겨요. 맞는 설명이죠.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죠. 지원이 인권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많이 하면 좋겠죠. 예림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관심이 있으면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겠죠. 연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민주,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1번과 5번이 바로 이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이유를 두 가지 설명한 문장이 되겠죠. 자, 그다음 7번.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짓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쭉 어떤 낱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 침해라고 하죠. 두 번째, 잘 변하지 않는 생각, 고정된 채로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이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채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편견이었죠. 양보가 아니라 편견입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상대방의 인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존중해준다라는 거죠. 인권 존중. 미음.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 기관. 우리 아까 문제에서 만나봤죠?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3번. 8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것을 실시한다라고 했어요. 바로 인권 교육이었죠. 3번에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자, 이번에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편견을 유지하는 거 아니죠? 공공편의시설 마련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관을 운영한다. 좋고요.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을 마련하는 거 국가 입장에서 할수 있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바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10번. 위 일기에 나타난 인권 침해의 원인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오늘 쉬는 시간에 짝꿍에게 같이 보드게임을 하자고 했는데, 짝꿍이 내가 피부색이 달라서 안 된다고 했다. 자, 어떤 건가요? 맞아요. 인종차별을 한 거잖아요.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이죠. 왠지 피부색이 달라서 인종이 다르면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왠지 놀면 재미없을 것 같아.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종차별은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11번. 위 일기에 나타난 인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쓰세요. 자,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는 어떤 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것, 캠페인 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12번.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남자만 할수 있거나 여자만 할수 있는 일은 없어요. 맞죠? 전학을 온 친구가 아직 낯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말 걸어줘야지? 이것도 맞죠. 이쪽으로 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도와드리는 것도 좋고요. 나는 커서 간호사가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에게 존중하는 말을 해주는 것도 맞는데, 5번에 종교 때문에 돼지고기 못 먹어? 그래도 무조건 먹어. 이것은 이 특정 종교인에 대한 인권 침해죠. 5번은 알맞지 않습니다.

0: 이렇게 해서 문제 모두 마무리했고요. 수행평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수행평가 1번에서 2번 문제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와 나를 보고 가, 나 중 법과 도덕으로 구분해서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가를 보니까 우더를 만났는데 인사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법일까요? 도덕일까요? 그렇죠. 도덕입니다. 어긴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잖아요. 반면에 나는 버스 요금을 내지도 않고 버스를 탔어요. 이럴 경우에는 벌금이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법에 해당됩니다. 자,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세요. 법과 도덕의 공통점은 결국에 우리가 이 사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사회 규범이라는 거예요. 사회 규범이고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 큰 차이점은 법은 강제성이 있고 도덕은 강제성이 없다. 법적 제재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누어 적을 수 있겠죠. 자, 2번. 다와 라에 나타난 법의 역할을 각각 한 가지씩 쓰세요. 자, 이번엔 다 그림과 라 그림 볼게요. 다는 소방관들이 나를 구해주셔서 이 화재 상황에서도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 라고 하잖아요. 내 생명과 재산은 소중한 나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다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준다라는 거고, 라를 보면 도둑 때문에 너무 위험했는데,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 잡혀서 동네가 안전해졌어 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범죄를 예방하는 거, 범죄를 예방해주는 건 범죄를 없애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사회 질서 유지 역할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개인의 권리 보호, 사회의 질서 유지가 답이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가, 나에 나타난 인권 침해를 각각 쓰세요. 가 상황을 보니까 집에 가는 길에 누가 내 사진을 몰래 찍었고 그걸 또 SNS에 올렸어요. 자, 이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개인정보 유출이 되겠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인권 침해다, 개인정보 유출이다 라고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겠고요. 나를 볼게요. 친구들과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건물 입구에 계단밖에 없어서 이 목발을 짚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라고 했죠. 이것은? 그렇죠.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바로 시설이 부족해서 생기는 인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 나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방법과 인권 보호하는 게 중요한 까닭을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아까 가 상황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교육, 올바른 인식 개선을 하는 거, 이게 필요하겠죠. 그 아래에 인권 교육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적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시설이 부족합니다. 시설이 부족한 문제는 시설을 갖춰주면 되겠죠. 경사로를 만든다, 편의시설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인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인권이 잘 존중되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네, 오늘 준비된 문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회 과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여러분이 사회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서로 아, 이 친구는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아, 이 친구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걸 서로 공유하면서 이 단원 평가에 잘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사회 과목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과학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 이

것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모진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단단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대들은 알고 있어. 바로 오늘 속담이 이런 의지, 꿋꿋함과 관련이 있어. 그럼 지금부터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이번 경기에 아쉽게 패했네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2: 중꺾마! 정말 멋진 말이야. 결국 우승을 하는구나. 대단해! 중꺾마!
0: 오늘의 속담, 국화는 서리를 맞아도 꺾이지 않는다. 절개나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이겨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지만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해나는 국화는 서리에 맞아도 꺾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국화야, 너는 어이. 이정보.
4: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동풍 다 지내고 낙목 한천에 내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3: 국화의 높은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는 작품이네요. 국화를 사람처럼 표현한 점도 인상적이군요. 이 작품을 지은 이정보는 조선 영조 때의 인물로 성품이 맑고 꿋꿋하여 남에게 아첨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시조에는 이러한 작가의 지조와 기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꽃들이 다 져버린 추운 계절에 서리를 이겨내고 홀로 피는 국화를 통해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선비의 굳은 의지를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절개입니다. 예로부터 국화는 지조 높은 선비를 상징하는 꽃이었습니다. 작가는 높은 벼슬에 올랐음에도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소신을 지킨 선비였습니다. 그는 영조의 탕평책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다가 벼슬에서 물러나기도 했고 훗날 이조판서에 오른 뒤에도 다시 소신 발언을 하다가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시조 속 추운 날씨에 홀로 핀 국화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작가 자신의 높은 절개를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0: 오늘의 속담, 국화는 서리를 맞아도 꺾이지 않는다 였소. 절개나 의지가 강한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기 마련이다. 그대들도 인생을 살다가 시련과 역경을 만난다고 해서 그대들의 아름다운 향기까지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모형을 이용하여 호흡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형의 각 부분이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의 차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Y자관에 작은 고무 풍선 두 개를 실로 묶어 고정합니다. Y자관은 공기가 드나드는 길인 순간과 순간 가지를 나타내며 Y자관 끝에 매달린 두 개의 고무 풍선은 사람의 양쪽 폐를 대신하는 부분입니다. 실로 묶어 고정하는 이유는 실험 중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페트병의 중간 부분을 자르고 자른 부분을 셀로판 테이프로 감싼 다음 고무풍선이 매달린 Y자 유리관을 페트병 입구를 통과시켜 실리콘 마개로 고정합니다. 페트병 속 공간은 우리 몸의 흉강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입구를 막을 때 실리콘 마개 대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고무 찰흙을 사용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Y자관 주변의 틈을 잘 막아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무 풍선을 잘라 페트병의 잘린 부분에 씌워서 고무막을 만듭니다. 고무막은 호흡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로막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고무막이 느슨하지 않게 팽팽하게 씌워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막의 움직임에 따라 페트병 안의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와 놓았을 때 고무풍선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무막의 움직임에 따라 페트병 안의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해보세요. 이러한 부피 변화가 고무풍선의 모습에 어떤 차이로 나타나는지 두 상황을 비교하며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모형을 이용하여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함께 정리해볼까요? 먼저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를 살펴보면 페트병 속의 부피가 증가하고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슴 속 공간, 즉 흉강이 넓어지는 상황을 나타내며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들숨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고무막을 놓았을 때를 보면 페트병 속의 부피가 감소하고 고무풍선이 오므라드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는 흉강이 줄어들면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날숨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고무막의 움직임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고무풍선의 부피가 변하는 모습을 통해 호흡 운동이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답 레벨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 먼저 만나볼까요? 수학의 답, 거듭 제곱으로 표현된 값이 반복해서 더해진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만나보기 전에요, 잠깐 복습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거듭 제곱이라는 거를 공부할 때 이렇게 너무 많은 똑같은 곱셈을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손이 아파. 하나로 기호를 표현하자 해서 어떻게 했었죠? 2가 지금 8번 곱해져 있어요. 그럼 얘를 2의 8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듭 제곱을 하도 하다 보니까 많이 많이 더한 것에 대한 기호를 까먹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5번, 6번, 7번, 8번 똑같이 8번 더했어요. 그럼 이건 기호를 어떻게 쓰죠? 자꾸 2의 개수만 세서 2의 8제곱, 얘도 2의 8제곱 이러시면 안 되죠. 얘는 2를 8번 곱했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2를 8번 더했다. 어떻게 써요? 2 곱하기 8. 이렇게 쓰면서 우리 인생에 곱하기 기호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 기억을 떠올리셔서 그러면 문자로 가셔서 하트 곱하기 하트 곱하기 하트 나오면 하트의 3제곱이다. 이렇게 놀지만 만약에 하트 더하기 하트 더하기 하트 나오면 하트를 3번 더했다. 이렇게 곱하기 기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실까요? 자, 난리가 나 있는데요. 얘를 한 문제로 딱 푸는 건 말이 안 돼요. 나한테 네 문제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이렇게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는 2의 1제곱 더하기 2의 1제곱이 있는데, 여기 또 2의 1제곱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반복된 거는 2의 1제곱이 두번 있다 정도예요. 그래서 먼저 2의 1제곱 더하기 2의 1제곱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면, 4예요, 물론. 계산하면 4가 맞는데, 이거를 2를, 2의 1제곱을 두번 더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가 두개 있으니까 2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만큼이 2의 제곱인 거예요. 그럼 여기 또 2의 제곱이 있으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2의 제곱에다가 다시 2의 제곱 들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의 제곱이 또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1 해서 2의 3제곱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까지가 2의 3제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2의 3제곱에 여기 2의 3제곱이 또 있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해 볼까요? 그럼 2의 3제곱 더하기 2의 3제곱이에요. 역시 2의 3제곱을 두번더 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2의 4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뭐예요? 2의 4제곱이에요. 거기에 또 2의 4제곱이 더해져 있으니까 2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을 하시면 계속 같은 패턴인 거 보이시죠? 2의 4제곱이 두번 더해져 있다. 그러면 2의 5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만큼 이 덩어리가 2의 5제곱인데 여기 또 2의 5제곱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2의 5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을 하면 역시 같은 것을 두번 반복해서 더했어요. 2의 5제곱을 두번 더했다. 그러면 최종 2의 6제곱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다 커버했더니 1번의 결과가 2의 6제곱이다. 이렇게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은 끝났고요. 2번 얘기를 해볼게요. 2번은 좀 간단합니다. 3의 7제곱이 그냥 있는 그대로 3번 더해져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쓴다고요? 3의 7제곱을 3번 더했다. 곱하기 3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3의 8제곱으로 이렇게 2번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해볼게요. 3번은 27의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자체를 먼저 3의 몇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요 27은 뭐예요? 9, 3, 27. 9는 3, 3은 9. 그래서 3이 3개 곱해져 있으면 27이에요. 그래서 3의 3제곱, 27의 제곱이 있으니까 3이 6에서 3의 6제곱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가 3의 6제곱, 3의 6제곱, 3의 6제곱, 3의 6제곱인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3번은 3의 6제곱이 몇번 더해져 있어요? 4번 더해져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를 사용해서 3의 6제곱이 4번 더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얘는요,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죠. 뭐, 계산은 할수 있지만, 뭔가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4만 2로 바꿔서 적을게요. 여기는 3의 6제곱 곱하기 4는 2의 제곱이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4번도요, 4의 3제곱으로 가셔도 되는데, 4의 3제곱은 4가 뭐예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2의 제곱으로 바꾸면 4의 3제곱이 있으니까 곱해서 2의 6제곱이다까지 쓸수 있어요. 한마디로 2의 6제곱 더하기 2의 6제곱 더하기 2의 6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의 6제곱 더하기 2의 6제곱 더하기 2의 6제곱을 해주시면 2의 6제곱이 3번 더해져 있으니까 2의 6제곱이 3번 더해져 있다. 곱하기 3을 활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여기다가 정리해 보면 1번의 결과는 2의 6제곱이었어요. 2번의 결과는 3의 8제곱이었어요. 곱하기 3번의 결과는요, 여기 있어요. 3의 6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었어요. 그리고 4번의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2의 6제곱 곱하기 3이었어요. 자,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우리 정리했는데, 여기에서 막 약분되는 거 보이세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막 약분하기 전에 안에 거, 안에 것끼리 먼저 생각을 해 보시면, 여기는 2가 6개가 있고, 3이 8개 있는데 하나 더 있으니까 3이 9개가 있어요. 이 위에는요, 2가 8개가 있고, 3은 6개가 있어요. 자, 그럼 확실히 더 약분이 잘 보이죠? 2는 밑에서 6개가 다 없어지니까 여기에 2개만 남게 돼요. 3은요, 여기서 6개가 다 없어지고 여기에 3개 이렇게 남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3의 3제곱분의 2의 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계산해도 되겠죠? 3의 3제곱은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27이고요. 2의 제곱은요, 4.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답을 구하러 가볼까요? 여기 80일 A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식의 결과가 A니까 A 값이 27분의 4가 나온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80일 A라는 것은 80일 곱하기 A를 의미하죠. 그런데 A가 27분의 4였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아주 시원하게 약분이 됩니다. 27 곱하기 3을 하면 8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3만 남으면서 3, 4, 12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 중에서 쌤이 꽤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 난리 났는데, 보시면 같은 게 4번 더해져 있어 곱하기 4, 같은 게 3번 더해져 있어 곱하기 3, 이 곱하기를 활용하셔서 문제들을 풀어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수학의 답,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1차 식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값은요, 참 양날의 검이에요. 되게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수가 딱 대놓고 보여서 3의 절대값을 물어보면 뭐예요? 이거 그냥 3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물어보면요, 이것도 그냥 3이에요. 쉽게는 부호뗀 거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양의 개념만 얘기하거나 딱 0까지만 가능하지 음수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면 어려워지냐 하면, 이렇게 절대값 안에 문자가 들어있으면 함부로 꺼내시면 안 돼요. 왜요, 선생님? 이거 3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럼 X, 이렇게 X 그대로 나오면 되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이 X는 말 그대로 모르는 수예요. 그럼 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수 없는데 그대로 나오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얘가 음수라면요,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양수라면 그대로, 음수라면 부호 바꿔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너 양수야, 음수야 물었더니 나 양수야. 그래? 그럼 너는 그대로 탈출해도 돼. 그래서 어떻게 나가요? 그대로 뿅. 이렇게 나오시면 되지만 나도 탈출을 시켜줘라고 했을 때 신분증 내봐. 신분증을 봤더니 음수였어요. 그러면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어요? 부호 바꿔 나왔어요. 부호를 변경해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얘 부호 바꿔보세요.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 거예요. 어떻게 절대값을 씌웠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어? 여러분 얘가 음수고요. 얘가 양수예요. 우리는 음수 느낌은 딱 마이너스 붙어 있어야 되고 양수 느낌은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얘가 왜 양수냐 하면요. X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또 붙어 있으니까 얘는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수학 인생에서는 문자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신분을 숨기고 있어요. 내 눈에 대충 양수 같죠? 아니에요. 얘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였을 때 되게 음수 같죠? 하지만 마이너스 두 개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로 신분증 검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0은 어때요? 0의 절대값은 당연히 0이라서 그대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여기 양수 또는 0이면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튀어나오고 음수 0보다 작으면 부호 바꿔서 튀어나와야 된다. 이 기본기를 쌤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늘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 한번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문제가 나와 있냐면 얘를 간단히 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절대값 안에 문자가 들어 있어요. 그럼 쟤를 그냥 야너 나와 나와 이렇게 꺼낼 수가 없단 얘기예요. 신분증 검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 안에 알맹이가 이번엔 X가 아니고 X 플러스 5예요. X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럼 얘는 신분증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범위를 봐주세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중에 아무 수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쌤은 요 사이에 마이너스 1.5 같은 거꼭정 가운데 있지 않아도 돼요.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기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1.5를 여기 넣으면요. 플러스 5 했을 때이 친구 뭐 돼요? 양수죠. 아, 그럼 너는 양수구나. 자, 이번에 마이너스 1.5를 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1.5 더하기 1을 하면 마이너스 0.5예요. 그래서 얘는 음수입니다. 자, 신분증 검사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양수면 그대로 탈출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음수이면 부호를 변경해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야, 너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오되 항상 괄호는 쳐주세요. 왜냐면 여기 앞에 뭔가 더 곱해져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야, 너 부호 바꿔 나와. 얘를 부호 바꾼다는 건 모든 항의 부호를 바꾸시면 돼요. 부호 바꿔 마이너스 x. 부호 바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엄청 간단한 문제가 됐죠? 괄호를 열려고 보니 1밖에 없으니 그냥 열리고 괄호를 열려고 보니 1밖에 없으니 그냥 열려서 아주 간단해지네요. x 빼기 x 없어지고 5 빼기 1 정답은 4라는 간단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충분하죠? 그럼 우리 한 가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절대값 안에 더 많은 애들이 들어있어요. X도 탈출해야 되고요. 얘도 탈출해야 되고요. 얘도 탈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간다고요? 신분증 검사하시는데 X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범위 안에 있는 수를 대입하시면 돼요. X가 2보다 크대요. 그럼 만만한 거. 3 같은 거 대입하면 되겠죠. X가 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그냥 3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양수니까. 일단 양수라고 쓸게요. 여기다 3 넣어보세요. 3 빼기. 2, 3은 6 되면서 음수가 되죠. 그럼 너는 음수구나. 여기다 3 넣어보세요. 3 빼기 4 하면 역시 마이너스 1, 음수예요. 자, 모두의 신분증 검사를 마쳤으니 어떻게 탈출시키면 된다고요? 야, 너는 그대로 나와. 너 음수야? 부호 변경해서 나와. 너도 음수야? 부호 변경해서 나와.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그대로 탈출하고요. 얘는 3 부호 바꿔. 마이너스 2X 부호 바꿔. 부호 바꿔서

탈출해 주시고, 너도 X 부호 바꿔. 마이너스 4 부호 바꿔. 이렇게 탈출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빼고 더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식을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얘를 정리만 해보시면 되죠. X 분배하셔야 되죠.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괄호를 잘 치셔서 탈출하시는 거예요. 플러스 3, 마이너스 2X. 자,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럼 동량끼리 계산하니까 얘만 없어지고 이번엔 더 없어지는 일은 안 생기네요. 마이너스 2X가 살아있고요. 여기 계산하면 플러스 7이다. 이렇게 간단히 맞춰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은 뭐예요? 절대값 안에 문자가 들어있으면 함부로 꺼내면 안 된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신분증 검사를 꼭 해야 된다. 기억해 주세요. 수학의 답, 이렇게 특이하게 비율로 나와 있는 시계값을 활용해서 어떤 방정식을 다시 구해보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를 보면요. 이 친구의 값이 EX에 대한 방정식의 해래요. 여러분, 방정식의 해는 항상 보면 뭐 해야 돼요? 아, 저거 대입해야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해가 3이다라고 나왔다면 X에 3, 해가 5라고 나왔다면 X에 5, 당당하게 대입하시면 되는데, 해가 이렇게 나왔으면 얘를 대입하면 인생이 더 복잡해지겠죠. m도 몰라 죽겠는데 a랑 b까지 다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구하는 것을 1번 목표로 삼으시고 나서 딱 몇이 나오고 나면 그걸 여기 x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이고 뭐고 나중에 생각하시고 도대체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a랑 b가 나와 있으면 그냥 a는 몇, b는 몇잘 대입하셔서 실수만 안 하시면 되죠. 그런데 a랑 b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쌤이랑 공부하면서 비율 얘기를 많이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또이 문제가 처음인 친구도 있으니까 잠시 소개하자면 A랑 B의 비율이라는 게 2대 3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얘가 2, 3이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2, 3이 아니라 20, 30일 수도 있고 200, 300일 수도 있고 또는 뭐 5배에서 10, 5배에서 15 또는 7배에서 2, 7에 14 7배에서 3, 7에 21.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모두 커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는 2 곱하기 몇, B는 3 곱하기 몇.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결국에 없어지면서 2대 3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를 2 하트, B를 3 하트. 요렇게 하나의 문자로 놓고 처리할 예정이에요.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2대 3이라고 했으니 내가 그렇다고 A를 2라고 갖고 올순 없어. 그래서 2 하트라고 할래. B는 3 하트라고 할래. 요렇게 해주시면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바꿔볼게요. 3 곱하기 A 더하기 5 곱하기 B 나누기 2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A 대신에 2 하트가 들어갈게요. 여기, 여기. 2 하트, 2 하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B 대신에 3 하트가 들어갈게요. 3 하트, 3 하트. 이렇게 들어가줘요. 자, 그럼 얘를 정리해 보시면요. 6 하트 더하기 15 하트. 나누기 2, 2. 4 하트 더하기 3 하트.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모두 다 하트 달고 있네요. 동량이니까 정리해 보면 얘는 7 하트. 여기는 21 하트가 되면서 뿅뿅 알아서 하트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도 약분이 되네요. 어머, 쌤이 아까 예를 들어 3 들었는데 깔끔하게 3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친구의 값이 3이 나왔는데 그게 이 방정식의 해래요.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3이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쉬운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1단계 이 친구의 값을 구했어요. 그럼 이제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방정식 mx 플러스 16은 4인데 해가 3이라 그랬으니까 x 대신에 3을 대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3m 더하기 16은 4라는 m을 구하는 방정식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3m 쓰시고요. 이 친구 이사 가면 마이너스 16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2. 양변을 3으로 나누면 m 값은 마이너스 4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해딱 대입해 갖고 다른 미지수 구하는 건 아주 아주 많은 문제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 자체가 이렇게 식의 값으로 나올 수 있고 이 식의 값 자체도 비율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이 1단계를 더 집중해서 봐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요. 비율이 몇대 몇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는 특이한 점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심지어 식의 값도 이렇게 복잡하게 구해야 되고요. 그럼 그 값이 다시 이 친구의 해래요. 그럼 얘를 잘 구해내면 여기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1단계로 여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먼저 2분의 m하고 4분의 n이 똑같대요. 그래서 똑같아서 몇인데? 그럼 모르겠다. 하트 많이 썼으니까 별 해볼까요? 별이다라고 나봅시다. 그러면 m은 2 곱하기 별이란 얘기고요. n은 4 곱하기 별이다. 이렇게 별 하나를 가지고 표현해 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요 식을 한 번에 갈순 없겠네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일단 여기부터 목표를 좀 세분화해서 보도록 할까요? m 플러스 n분의 2m 이라는 친구는 자, m 대신에 이별 들어가는 거예요. 2 곱하기 m, m 더하기 n 이렇게 들어올 건데 m 대신에는 2 별, 2별 이렇게 들어가고 n 대신에는 4 별.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방금 앞에서 경험했죠? 하트랑 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쟤네는 알아서 사라질 거야. 믿음을 가져주세요. 여기는 4별이 되고요. 밑에는 2별에 4별 더하면 6별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사라지면서 약분했더니 3분의 2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호락호락하지 않죠? 여기 고작 하나 구했어요. 그럼 이제 이만큼으로 넘어가 볼까요? 1 더하기 3분의 2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3분의 3이니까 3분의 5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만큼이 3분의 5인데요. 그거 분의 1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3분의 5 분의 1은 일단 엄밀하게 얘기해 줄게요. 1 나누기 3분의 5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1 곱하기 뒤집어서 5분의 3이라는 얘기니까 5분의 3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조금 빠르게 하자면요. 요거 분의 1이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분모분자가 뒤집혔어요. 이게 뭐예요? 역수죠. 한마디로 이 친구의 역수를 구해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래요. 2의 역수가 뭐예요? 2분의 1. 3의 역수가 뭐예요? 3분의 1. 3분의 5의 역수가 뭐예요? 3분의 5분의 1. 그런데 이렇게 안 쓰잖아요. 3분의 5의 역수는 5분의 3. 이런 이미지로 받아들이시면 바로 역수 얘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3분의 5분의 1이 어디냐면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이 지금 5분의 3까지 나왔어요. 조금 더 가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1 더하기 5분의 3이네요. 1 더하기 5분의 3은 통분해주면 5분의 5니까 5분의 8까지 쓸수 있어요. 자, 다 왔어요. 5분의 8분의 1이 있네요. 5분의 8분의 1. 자,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1 나누기 5분의 8할수 있지만 쌤이랑 방금 공부했죠? 결국에 5분의 8의 역수. 8분의 5. 이렇게 1번을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뭐예요? 이 친구의 값이 8분의 5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이 방정식의 해라 그랬으니까 그 방정식의 x 값으로 생각해서 저기다가 쏙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좀 지울게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열심히 계산을 했더니 1번의 결과가 8분의 5가 나왔습니다. 요별 스킬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2번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20 곱하기 x 대신에 8분의 5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분해 볼게요. 여기 4로 약분하면 4, 2, 8. 여기 4, 5, 20. 더 이상 안 되죠? 그럼 2분의 25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다. 조금씩이 지저분하네요. 천천히 가볼까요? 요거 일로 이사 가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25 돼요. 자, 이런 거 물론 바로 계산할 수 있지만 쌤은 이렇게 내 눈앞에 마이너스 잔뜩 있으면 너무 귀찮거든요. 부호를 다 공평하게
바꿔버릴까요?

후보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공평한 작업을 할수 있어요. 야, 너 후보 바꿔. 너도 후보 바꿔. 너도 후보 바꿔. 이렇게 모두 부호를 바꾸겠습니다. 그럼 A는 2분의 2로 통분할 수 있으니까 최종 정리해 주시면 2분의 27이다. 이렇게 계산 결과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산은 얼마든지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실수만 안 하시면 되고 비율로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는 거. 그리고 얘를 식에 넣어주시면 알아서 별이나 하트 같은 건 사라진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의 답,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요, 원가, 정가에 대한 유형을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만나기 전에요, 이말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잠시 들여다보면, 원가라는 것은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말은 참 줄임말이 많잖아요. 말 그대로, 원래 가격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정가라는 것은,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한 가격의 줄임말이에요. 정한 가격. 그리고 판매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판매한 가격입니다. 자, 그럼 원래 가격과 정한 가격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항상 우리 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로 물건을 좀 사는 입장이지만 또 물건을 판매하시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이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 분필을 하나 판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막 처음부터 분필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지 않잖아요. 어딘가에서 이 분필을 사와서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100원에 사왔어요. 그런데 100원에 팔면 그게 무슨 소용이죠? 내가 물건을 고르고 어떤 게 디자인이 좋을까, 무슨 색깔을 살까, 갔다 온 교통비도 있고, 나의 노력이 있고, 나도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100원에 사와서 10,000원에 파는 건좀 양심이 없고, 한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판다, 혹은 뭐 130원에 판다, 한 30원 정도 이익을 붙인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나는 이걸 130원으로 정하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사온 100원은 원래 사온 가격 원가예요. 그리고 내가 나 이것을 130원에 팔아야지 정했어요. 사장님이 정하신 가격이 정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옷 같은 거 사면 이렇게 택을 보고 얼마인지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소비자로서 보는 가격은 다 거기 사장님이 물건을 팔기로 정한 정가예요. 원가는 좀 다르겠죠. 더 싸게 가져오셔서 이익을 붙여서 팔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한 가격은 사장님 정하신 거기 때문에 원가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붙여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팔면 그게 판매가예요. 그런데 잘안 팔릴 때가 있어요. 잘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정가에서 할인한 만큼을 빼야 될 때도 있더라. 물론 할인을 안 한다면 정가 자체가 판매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가격의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내가 원가 100원에 사왔어. 30원 이익 붙여야지. 이러면 문제가 쉬워요. 근데 항상 몇 퍼센트 이익 붙여야지? 그리고 여러분 길 보시면 길가에 가다가 어디 할인합니다 나올 때 정확히 얼마 할인합니다라고 써 있는 거 많이 못 봤죠? 다몇 퍼센트 할인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놈의 퍼센트 때문에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퍼센트 얘기를 잠시 해볼까요? A 퍼센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요, 문제에 A로 가져오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A 퍼센트라는 거, 이거 뭐예요? 백분율. 100으로 나눈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100분의 A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휴대폰 100% 충전했어요. 100% 충전 완료야. 이런 말 하죠. 100%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100분의 100을 다 충전했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00%의 실제 값은 1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7%가 나오면 27을 그대로 값으로 갖고 온게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100분의 27. 이렇게 갖고 오셔야지 내가 식으로 데리고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가 나오면 밑에 100 깔고 100으로 분할한 비율이라는 걸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본기를 갖고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어떤 물건을 사왔어요. 원가예요. 원래 가격.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원래 1,000원에 사왔어요. 그런데 내가 20% 이익을 붙일 거죠. 1,000원에 20%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100분의 20만큼 이익을 붙일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의 이익을 붙인다는 얘기냐 하면 200원만큼 이익을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에 팔겠다? 1200원에 팔겠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정가를 정할 때 20% 이익을 붙이고 싶으면 그 원가에 100분의 20만큼의 이익을 붙여서 얘를 정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쌤만의 팁을 드릴게요. 맨날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한 방에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 얘를 통분하면요. 여기 앞에 1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100분의 100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100에 100분의 20을 더하면 100분의 120 곱하기 원가. 이렇게 한 방에 가셔도 되네요. 그럼 우리가 아까 원가가 1,000원이었으니까 여기 1,000원 넣어주시기만 하면 바로 1,200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20% 이익을 붙이겠다는 얘기는 원래 가격을 100%라고 뱄을 때 20%를 더 붙여요. 그럼 얼마에 팔겠다? 120% 가격을 받겠다. 라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한 방에 이렇게 난리치지 않고, 아, 1,000원에 120% 가격을 받겠다는 얘기구나. 요 간단한 식으로 출발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할인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몇 퍼센트 이익 붙이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저게 그래서 할인해서 얼마일까? 이런 생각은 언제든지 해볼 수 있거든요. 역시, 1,000원, 아까 1,200원 했으니까 정가가 1,200원이었다고 할게요. 내가 아까 20% 이익을 붙여서 1,200원으로 가격을 정했는데, 팔리나 봤더니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를 좀 할인해야겠다. 10%만 할인해서 팔자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최종 판매 가격이 있겠죠? 원칙대로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1200원에 내가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잘안 팔려서 1200원에 10%, 100분의 10만큼 할인하기로 한 거예요. 요걸 계산하면 최종 판매가가 나옵니다. 계산해 볼게요. 1200 빼기. 이거 뭐예요? 120원을 할인하는 거구나. 그럼 얼마? 1080원에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도요, 조금 빠르게 가자면, 1200원에서 10% 할인했다라고 하지 말고, 결국에 이 정가를 100%로 보자면, 내가 100% 받지 않고, 10%는 깎아줄게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 가격에 팔겠다는 얘기가 되죠? 90% 가격에 팔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아, 10% 할인하겠다는 얘기는 90% 가격을 받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시면, 원래 내가 정한 가격이 있어요. 이거에 100분의 100다안 받을게요. 10 깎아서 100분의 90만 받을게요. 이렇게 가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계산하면 한 방에 여기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요. 다시 한번 프로세스를 보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파는데 처음에 1,000원에 가져왔었어요. 기억하세요? 얘가 뭐예요? 원가였어요. 여기에 20% 이익을 붙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친구의 120%만큼을 받겠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1,200원에 정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안 팔려서 10% 할인하기로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얘를 100%로 봤을 때 10%는 깎아주고 90만 받을게. 90% 가격이 1,080원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물건이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장님은 물건 한 개당 얼마씩 이익을 얻고 계시죠? 1,000원에 사와서 이렇게 팔려고 꿈을 가졌으나 이렇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익은 물건 하나당 80원씩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외우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수 있어요. 최종 판매한 가격, 최종 판매가에서 내가 원래 사온 원가를 뺀 것이
이익이다. 그래서 사장님은 물건 하나당 80원씩 가져가시는구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원가 정가에 대한 기본 이야기예요.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신발에 원가에 2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비슷한 상황이네요. 신발이 잘 팔리지 않아서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팔았더니 최종적으로 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이익금은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방금 얘기했어요. 최종 판매가에서 원래 사장님이 사오신 원가를 빼준 것. 이게 바로 이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얘네 둘을 가지고 식을 세워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정식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웬만하면 미지수 X로 두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신발의 원가를 X1이다 라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정가 얘기를 해봅시다. 정가는 원가에 25% 이익을 붙였다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125% 가격에 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가는 원가의 125%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원가를 우리가 X라고 뒀어요. 그러면 그 X에 100분의 125. 얘가 바로 정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할인해서 판 최종 판매가라고 할게요. 최종 판매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종 판매가는요, 정가에 몇 퍼센트를 할인했대요? 10%를 할인했대요. 요걸 빠르게 어떻게 한다고요? 아, 10% 할인했으니까 정가에 90%만 받겠다는 얘기구나. 정가의 90% 가격만 받을게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최종 판매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원가액 아니에요. 정가 기준이에요. 정가의 100분의 125X1이라는 정가에 얼마만 받겠다? 90%. 100분의 90만 받겠습니다. 얘가 최종 판매가가 되는 겁니다. 엄청 지저분하지만 이 친구를 잠시 정리해 보시면요. 약분을 요렇게, 요렇게 일단 할게요. 더 이상 안 되는데 요거 일단은 1000이거든요. 근데 1000까지 가면 너무 그러니까 여기 조금만 더 약분할까요? 5로 약분하면 여기 2 얘기할 수 있고요. 5로 약분하면 5, 20, 5, 25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5로 약분하면 여기 한 방에 25로 가도 될까요? 4까지 되죠.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분 모는 2, 4, 8. 분자는요, 여기 9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X 남았어요. 한마디로 최종 판매가가 8분의 9X1이라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뭐를 가지고? 요 이익금을 가지고요. 보세요. 최종 판매가는 8분의 9X예요. 원래 가격은 우리가 X1이라고 뒀어요. 최종 판매한 가격에서 원가를 뺐더니 이익이 발생했는데 얼마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원이나 발생했네요. 할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이익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쌤, 요거 아까워가지고 이쪽에다가 풀이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방정식은 우리 어떻게 풀죠? 8, 8, 8. 양변에 8을 곱해서 저 귀찮은 분모를 좀 없애고 가는 게 좋겠죠? 8 곱하면 9x-8x는 8 곱해서 8만 이렇게 돼요. 그럼 9 빼기 8을 주면 깔끔하게 x죠? 그래서 x가 8만이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원가 물어봤고요. 원가를 x라고 뒀고요. x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정답은 아, 원가가 8만 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가 정가에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 25%의 이익을 붙였다는 건 125%를 받겠다는 얘기구나. 10%를 할인한다는 건 90%를 받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가시면 조금 더 단순하게 풀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학의 답, 어떤 좌표를 회전이동한 좌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동을 얘기할 때는 우리 대칭이동은 많이 얘기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긴 점이 있어요? 여기 A, B가 있어요. 얘를

X축에 대칭을 하거나 Y축에 대칭을 하거나 원점에 대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거 부호놀이를 잘하면 결정할 수 있었죠. 그런데 회전이동이라는 걸딱 직각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얘는 물론 공식화되어 있는 교재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공식으로 머리 아프게 외우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쌤한테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점의 좌표가 3,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x좌표가 3이고 여기에 y좌표가 2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점을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시계 방향은 왜 시계 다 보실 수 있나요? 요새는 하도 휴대폰이나 디지털 시계만 있어서 시계는 이렇게 돌죠. 반시계는 이렇게 돌아요. 이게 수학에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인지 문제를 잘 읽고 나서 90도 회전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 쌤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로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하면 이 원점에서 여기까지 선을 하나 그리셔서 정확히 90도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가시느냐? 달달달 외워서 뭐 둘이 순서 바꾸고 어디에 보호를 바꾼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직각삼각형이 보이시죠? 이 직각삼각형의 회전으로 생각해서 잠깐만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그대로 이렇게 90도로 회전하면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가서 붙을 거예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2였어요. 그럼 여기 회전 이동한 직각삼각형에서는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2가 될 거예요. 그럼 좌표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길이가 2란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예비죠. 좌표로 보자면. 요 길이가 3이란 얘기는 여기 y좌표가 3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한번 이동시켜 보시면, 아,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3이구나.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상상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 친구를 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가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물론 이 친구랑 이렇게 반대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만 가지고 이쪽으로 90도 돌린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있는 점인데, 이 점의 좌표가 뭘까? 또뭘 생각해요? 이 직각삼각형의 회전으로 보시면, 직각삼각형이 90도 회전해서, 여기 가서 붙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2가 되니까, 여기 x좌표 2, 여기 y좌표, 이번엔 마이너스 3이겠죠. 이렇게 회전 이동한 좌표를 언제든지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기억해라? 직각삼각형을 기억하고 문제에서 시계 방향을 원하는지 반시계 방향을 원하는지 요것은 좀 캐치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냥 단순히 점이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뭔가 정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가 잔뜩 나온 상황에서 먼저 B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고 나서 이 점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 이동시킨 P라는 점까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B라는 점은 오직 기본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 점에 X좌표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Y좌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 모르겠으니까 하트. 이렇게 한번 두겠습니다. 자, 그럼 요 모르는 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 점이 지나는 식에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 식을 보니까 y는 x분의 a, 식이 안 나와 있어요. 아, 그럼 지금 1번이 문제가 아니겠구나. 일단 y는 x분의 a에서 요 a를 구하고 와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을 대입해야 되는데, 얘는 모르는 점이니까 안 되고, 누구를 대입하자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누구를 대입하자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 뭐야, 그런데 얘도 X좌표밖에 안 나와 있어. 아니에요. Y좌표도 나와 있어요. 왜요? 요 점은요, 이 친구도 지나지만, 이 친구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이름이 무려 무엇이냐? Y는 X예요. Y는 X가 뭐예요? X랑 Y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X가 2면 Y도 2다. 요 점의 좌표가 2,2라고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할 수 있다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2,2라는 점이 여기도 지나니까 이 식에다가 2,2라는 지나는 점을 대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A를 먼저 구할 수 있겠죠? Y에다가 2, X에다가도 2를 대입하면 A 값은 2, 2는 4.
이렇게 A 값을 구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요 시...

식의 이름은 더 이상 y는 x분의 a가 아니야. y는 x분의 4야.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줬는데 얘를 지나는 한 점 b가 궁금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 b를 여기에 대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단계를 나눠볼까요? 요거 1단계. 자, 이번에 2단계. 이 친구 y는 x분의 4라는 그래프를 누가 지나요? 마이너스 1, 하트가 지나니까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x에다 마이너스 1, y에다 하트를 대입하면 하트는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는 점이었던 거예요. 누가요? B가. 이렇게 B의 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 한번 여기다 쓰자면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다라고 1번 문제를 풀이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싹 지우고 우리는 오직 B에만 관심 있어요. 자, 방금 공부했던 회선이동을 활용해 볼까요? 요 B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나왔다는 것은 직각삼각형의 회전을 생각하라 그랬죠? 요 직각삼각형의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1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해서 P가 여기 갔어요. 직각삼각형의 회전으로 보자면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1이죠. 그럼 이만큼이 4란 얘기는 여기 좌표 마이너스 4. 얘가 1이란 얘기는 여기 y좌표 플러스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x좌표 먼저 y좌표 나중에 마이너스 4, 1이다. 이렇게 완성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유사하게 답, 우리 두 점의 중점의 좌표에 대해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좌표 평면을 하기에 앞서서요. 그냥 수직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 1이 있고요. 여기에 5가 있어요. 그럼 얘네의 딱 중점은 누가 봐도 3이죠. 그런데 이 3을 공식화해서 만들어 보자면 결국에는 이 1과 5의 평균이에요. 1이랑 5 더해서 나누기 2한 거. 이게 평균이죠. 6 나누기 2 하면 3이라는 값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식화하는 게 중요하냐? 1, 5가 아니라 2분의 1, 3분의 13. 이래버리면 중점 찾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요럴 때도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이 더한 것에 나누기 2. 한마디로 평균을 구해내면 된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좌표 평면상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어떤 점의 좌표가 1,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의 좌표는 1, 2, 3, 4, 5,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두 점을 연결하는 이 선분의 중점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스듬하게 있으니까 헷갈리지만 항상 X좌표, Y좌표 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X좌표를 보세요. 결국에 1과 5의 중간에 있어요. 이 Y좌표를 보세요. 2하고 4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3,3이 되는데 얘를 공식화하자면 여기 있는 X좌표 1하고 여기 있는 X좌표 5, 1과 5의 평균. Y좌표끼리 2와 4의 평균.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얼마든지 어려운 중점의 좌표도 구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좀 공식화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떤 A라는 점의 좌표가 작은 a, 작은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b라는 점의 좌표가 c, d라고 한번 했어요. 그랬을 때 선분 a, b의 중점의 좌표를 물으신다면 우리가 방금 만든 대로 만들어 볼까요? X좌표, Y좌표 따로 가기로 했죠. A랑 C의 평균, B하고 D의 평균. 이렇게 구해내시면 얼마든지 중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공식이니까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잔뜩 경험할 수 있는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점이 있어요. A는 X, Y, B는 5, 마이너스인데 이 친구의 중점이 M, 1, 3이래요. 자, 요 힌트 하나를 가지고 X, Y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먼저 중점 M을 만들어 보시면 1, 3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X좌표끼리, Y좌표끼리 생각하기로 했죠? X좌표끼리 X하고 5하고 합친 것의 중간, 한마디로 평균을 구하면 된다 그랬죠. Y좌표도요? Y좌표. Y좌표, 얘네 둘이 더한 거 2로 나눈 거. 이게 바로 Y좌표의 평균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몇이래요? 1이래요. 얘가 몇이래요? 3이래요. 이렇게 해주면 X, Y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해볼까요? 2분의 X 플러스 5가 딱 1이 나오려면 일단 X 플러스 5는 2여야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로 이사 가니까 마이너스 3이다라는 x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2분의, 여러분 이거 그냥 y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되죠? 얘가 3이래요. 그럼 y 마이너스 2는 2, 3은 6. 요거 이사 가면 y는 8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a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3,8이다. 이렇게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거 이따가 필요해서 여기 잠깐만 다시 적을게요. 자, 이렇게 킵해 두시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C하고 D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이 중점을 활용해서 이번에 A하고 B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중점 N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X좌표 먼저. X좌표끼리 3하고 A의 평균. Y좌표끼리 0하고 B의, 평균은 나누기 2 해야 되죠. 평균.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뭐라고요? 2. 얘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A, B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 가볼까요? 2분의 3 플러스 A는 2다. 그러면 2를 곱해주면 3 플러스 A는 4다. 그러면 A는
1이다 이렇게 A값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자, 이쪽 대해볼까요? 2분의 0 플러스 B 일단 그대로 쓸게요. 얘가 마이너스 4라고 나왔어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얘는 그냥 B가 되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8이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A랑 B가 나왔다는 얘기는 D라는 점을 알아냈다는 얘기예요. D라는 점은 1, 마이너스 8이구나.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예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선분 AD의 중점의 좌표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분 AD의 중점 어떻게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X좌표끼리 마이너스 3하고 1의 중간, Y좌표끼리 8하고 마이너스 8의 중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최종 계산입니다. 힘내주세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나누기 2예요. 여기는 무려 0 나누기 2예요. 그러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1, 0 나누기 2는 그냥 0이죠. 이렇게 최종 선분 AD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 문제 어때요? 우리가 결국에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중점을 구하는 걸 세 번이나 연습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공식 잊지 않으실 수 있겠죠? 수학의 답, 어떤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에 대한 문제의 좀 난이도 높은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떤 도형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 점의 정보가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넓이를 2등분하는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요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관계식 또는 이 그래프의 식을 구하려면 이 직선을 지나는 한 점만 있으면 되거든요. 0,0을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0,0은 넣으면 A가 없어져 버리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런 점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얘가 2등분 된다라는 얘기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승산이 있는 점은 여기겠죠. 요 점의 좌표를 알아내서 여기다 대입하면 A를 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순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다리꼴의 넓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부터 3까지니까 2네요. 2 더하기 아랫변 0에서 6까지니까

높이네요. 곱하기 높이 3 나누기 2. 얘가 넓이예요. 그러면 8, 3, 24 나누기 2니까 넓이가 12가 나옵니다. 자, 이 사다로꾼의 넓이가 12라는 건 몇씩 쪼개져요? 6, 6으로 두 개가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형에 대해서는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걸로 가세요. 아, 요 도형의 넓이가 6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밑변의 길이가 6이거든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이 나오려면 이 높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얘가 넓인데 이 넓이가 6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여러분 높이 한번 구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요6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높이가 2가 되어주면 약분해서 6이 그대로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 높이가 2구나 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어디예요?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 여기까지 이 길이가 2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이 점에 정보가 조금은 나왔어요. X좌표는 여전히 몰라요. 쌤 좋아하는 하트로 들게요. 그런데 Y좌표가 이게 2니까 얘가 2겠죠. 아, 그래서 하트 콤마 2구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트 콤마 1을 여기 대입해서 어쩔 건데요. 여전히 A를 몰라요. 그래서 이 점을 대입할 완벽한 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점이 지나는 직선은 얘 아니면 얘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BC의 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BC 어떻게 돼요? 우리 이용하면 직선으로 할까요? 이렇게 지나가는. 이 직선의 식은 어떻게 만들면 되죠? 우리에게 두 점이 있는데요. 요 점의 좌표는 3,3이에요. 그러면 B라는 점은 3,3. 그리고 C라는 점은요, 6,0이에요. C라는 점은 6,0. 자, 요거 가지고 먼저 기울기 얘기해 볼까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가 3 증가할 때, y는 3에서 0 됐어요. 3 감소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x라고 하고, 아직 y좌표를 모르는 상태라서 잠시 b라고 둘게요. 자, 그럼 이 b를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6,0 대입해 볼까요? x에 6, y에 0을 대입하시면 0은 마이너스 6 더하기 b가 되고 b는 6이다. 이렇게 간단한 계산으로 이렇게 생긴 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하트를 구하러 가볼게요. 하트, 콤마 2를 여기에 넣어주셔서 x에다가 하트, y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2는 마이너스 하트 더하기 6이 돼요. 하트가 여기로 갈게요. 플러스 하트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오니까 하트 값이 4가 나옵니다. 아, 그 얘기는 드디어 이 점이 하트가 4 나왔으니까 4,2였구나.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드디어 여기 대입해서 A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4,2를 대입할게요. X에 4, Y에 2를 대입하면요. 여기다 올게요. 2는 A 곱하기 4니까 4A라고 쓸수 있죠. 양변을 4로 나누면 A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까지 정답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는 2등분하고 나서 내가 구하기 쉬운 도형에서 접근을 해내시면 승산이 있습니다. Cem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에 대해서는 근향식에서, 방정식에서, 부등식에서 다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분증 받아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버칠러 영문법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는데요. 단원 제목이 접속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접속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텐데요. 일단 접속사. 여러분, 접속하는 게 뭔지 알죠? 우리 인터넷에 접속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사이트에 접속한다? 사이트에 연결되는 거고, 인터넷에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속은 연결을 시켜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접속사, 뭔가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아이가 접속사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연결해주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접속사가 있는 것이고, 근데 결국에는 얘네는 뭔가 이어주기 위한 애들이다. 이렇게 일단 기본을 깔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는 오늘 다섯 개의 유닛 학습해 볼 거고요. 첫 번째 등위 접속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위예요. 등은 우리 부등호 할때 등이거든요. 동등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참고사항에 보시면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대등하게, 동등한 지위로 연결해 주는 거라서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흔히들. 어떤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법 공부할 때. 그래서 여기 and, but, or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는 병렬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힌 것처럼 얘와 얘의 성질이 같아야 돼요. 그 문법적 성질이 같아야 하는 거죠. 즉, 단어와 단어 이렇게 연결이 되거나 여기서는 동사구와 동사구예요. 다 주어는 없죠. 주어 동사가 다 있으면 문장이지만 얘는 동사 그리고 동사구 이렇게 동사구끼리 연결된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주어 동사가 다 문장과 문장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절과 절 이렇게 돼 있죠. 방금 문장과 문장이라고 했는데 얘를 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여러 단어를 절이라고 하고요. 주어 동사는 없는데 여러 단어예요. 즉 주어는 없이 동사로 시작되는 두 개의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본적인 문법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왜냐면 사실 and, but, or 뜻 모르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뜻은 다 알기 때문에 and는 이것과 이것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거고 but은 이렇지만 그러나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or은 둘 중에 하나 또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어떤 것들을 서로 연결해 줄수 있는지 여기서는 앞에서 구를 썼는데 뒤에 단어만 쓴다거나 이럴 순 없는 거예요. 한 단어만 온다거나 이럴 수 없고 같은 것끼리 대등한 것끼리 대등하게 연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얘는 일단 우리가 의미는 알고 구구 단어 단어 문장 문장 이것만 잘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B의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1번에 어느 경기에서든지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금 다 영작이 돼 있어요. 자, 어떤 경기에서든지 어느 경기에서든지 there is always 항상 있어요. 뭐가요?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여러분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and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a winner and a loser 이렇게 두 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2번, 너는 어디로 가고 싶니? 질문했어요. Where do you want to go예요. 근데 어디로? 부산, 제주 아니면 강원도예요. 자, 여러분 세 군데를 동시에 갈수 없죠. 그렇죠? 셋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or 써야겠죠? 그래서 부산, 제주 or 강원 이렇게 갑니다. 여러 개를 나열할 때는요, 여러분 or 한 번만 써요. 부산 or 제주 or 강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쭉 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 앞에만 or 또는 and 이렇게 붙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너는 여기 머물러도 되고 아니면 나와 같이 가도 되는 거예요. 즉둘 중에 하나 동시에 할 수는 없죠. 여기 있으면서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or를 쓰면 되는데, 자, come with me예요. 그럼 나와 같이 간다라는 동사구끼리 연결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you can come with me를 or 뒤에 연결을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or you can come with me 또는 or come with me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리암은 매우 슬펐지만 그러나 울지 않은 거예요, 그죠? 매우 슬펐다는 있고요. 그러나 울지 않았다. but을 쓰면 되겠죠? but he didn't cry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동사 구끼리 연결이다라고 해서 he를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5번. 아멜리아는 열심히 연습해서 챔피언이 된 거예요. 이거 해서 된 거죠. and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다라고 한다면 practiced hard가 될 거고요.

그리고 되었다이니까 동사구끼리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practice the hard라는 동사구, 그리고 became a champion이라는 동사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번. 네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겠죠? 그래서 but을 쓰고요. 그다음에 문장이 연결되겠네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문장 연결하면 됩니다. 따라서 but I love you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상관접속사라고 되어 있죠. 서로 말 그대로 상관 있는 것들끼리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both A and B 다 아시죠? A, B 둘 다라는 거고 Either A or B가 오면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neither이 붙었어요. 그쵸? neither, any 붙어서 neither A nor B 이렇게 오면 A도 B도 아닌, 즉둘다 아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ot A but B,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A가 아니라 but B, B다라는 뜻이고요.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결국 여러분 뭐예요? 둘 다예요. 둘 다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be as well as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얘네 두 개가. 근데 이제 a, b에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얘는 a, b 둘 다를 포함은 해요. 근데 both a and b와의 차이는 뭐냐면 b를 좀더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a뿐만 아니라 a는 뭔가 누구나 인정하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B도 그렇다니까라고 얘기를 할때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A, B 중에 뒤에 오는 걸 강조하고 얘는 앞에 위치하는 게 강조되기 때문에 B, A 순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서로 바꿔 쓸수 있으나 강조되는 위치가 다르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상관접속사는 문법적인 특성으로 본다면 수일치 조금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은요, 여러분, 일단 both A and B예요. A와 B 둘 다니까 얘는 몇 개예요? 최소 두개 이상이죠. 그래서 얘는 복수로 취급을 해요. 근데, 자, A 또는 B. A일지 B일지 아직 모르는데 수일치를 어디다 할까요? 자, A 또는 B도 아니에요. A도 아닌 B도 아닌. 그럼 뭐예요? 어디에 스위치를 할까요?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우리는 동사에 더 가까운 아이, 즉 뒤에 있는 아이에게 스위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예외가, 자, not only A but also B는 B가 강조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B가 강조되는데 A랑 A가 동사에 더 가까워요. 얘가 주어일 때. 하지만 강조되는 아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멀더라도 B에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문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의미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이번 유닛에서는 수일치에 좀 유념을 해서 문제를 풀고 공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B의 1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일단 상관접속사 이용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엘레나는 부모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전화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둘다 못한 거죠. 그때 뭐 써요? Neither. 그래서 neither meet nor call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에밀리는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독일어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에밀리가 원래 스페인어 공부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독일어도 해.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해.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독일어를 좀 강조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not only A but also B도 쓸수 있고요. 아니면 B as well as A도 쓸수 있겠죠. 자, 둘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나는 가능하다면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살 거래요. 둘 중에 하나를 살 거네요. Either A or B 쓰시면 됩니다. So either a mobile phone or a camer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D도 한번 볼까요? 자,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상관접속사를 빈칸에 쓰라고 했는데, 자, 엘라는 비난받을만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루카스도 비난받을만 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다 비난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둘다 비난받을만 하지 않다. 그럴 때둘다 아니에요. 부정이에요. 그럼 뭐예요? Neither A nor B를 쓰는 거죠. 자, 여기서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동사 부분에는 not이 없어요. 여기도 not을 쓰고 여기도 neither를 쓰면 중복이기 때문에 그거 조금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동물원에 갈 건데, 또는 공원에 갈 거다. 둘 중에 한 군데가 가겠죠? 한 군데에 갈 테니까, either A or B 형태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 기출 유형을 한번 보면, 뭐, 어법상 어색한 거?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not A but B의

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주인절인 주절이 있어요. 얘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뭔가 뜻을 조금 더 추가해주고 싶어서 덧붙여진 절이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은 주절이고 부사절은 부수적인 절이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가 부사절은 부사절 접속사라고 했을 때는 의미로 분류를 해요. 일단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들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즉, 뭐뭐 할때 우리 많이 봤죠? when이죠. 그래서 이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부사절인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나눴을 때 뭐가 부사절이에요? 얘가 부사절이에요. 주절은 얘인 거예요. 원래는 얘가 이 문장의 주인인데 얘가 덧붙여진 거예요. 자, 그 다음 before, 뭐뭐 하기 전에예요. 그쵸? 그럼 얘도 얘가 부사절, 뭐 하기 전에, 네가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after는 반대죠. before가 반대예요. 뭐뭐 한 후에. 자, 얘네 부사절이 앞에 왔어요. 부사절은 주절의 앞뒤 다올수 있어요. 앞에 올 때는 보통 컴마를 같이 써서 나타냅니다.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에요.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집에 온 후에 나는 낮잠을 잤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이것도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while I was waiting for a bus 부사절이죠. 내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친구들을 만났다. 그다음 as는 사실 뜻이 많은데요. 시간으로 쓰였을 때는 뭐뭐 할때 또는 뭐뭐 하면서 when이라든지 while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나는 음악을 들었다. 그녀는 음악을 들었다. 그녀가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준비할 때. 그죠? 그다음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the female will sit on the eggs라고 했어요. until they hatch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female은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amcot이에요. amcot은 알 위에 앉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부화할 때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주의할 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요. 이게 중요해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게 요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떠날 거야. 그가 오면 아직 안 왔죠. 오게 되는 건 미래예요. 하지만 시간의 부사절 내에서는 주절은 상관없어요. 부사절 내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아요. 의미는 미래이지만 형태는 현재로 쓰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알이 부화하지 않았어요. 아직 할 때까지잖아요. 미래지만 미래형을 쓰지 않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접속사를 골라라. 얘는 사실 해석을 해서 푸는 거예요. 그죠? 자, 무지개를 우리가 볼수 있어요. 언제요? 비가 그친 후에죠? after 이고요. 그 다음, 불을 꺼주세요라고 했네요. 여러분이 나가기, 당신이 나가기 전에 불을 꺼야겠죠? before 골라줍니다. 그 다음, 우리 엄마는 설거지를 하셨어요. I was sleeping.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하셨겠죠? while 이고요. 그 다음에 전화해 주세요. You have free time. 시간이 될 때, 자유시간이 있을 때, 직역하면 그렇게 되죠? 시간이 될때 전화해 주세요겠죠? when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부사절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자,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이 많이 본 거예요. If, 뭐예요? 뭐뭐 한다면이죠. 자, if는 뭐뭐 한다면 조건인 거죠. 이렇게 한다면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역시 부사절이 앞에 와서 컴마를 썼습니다. We will not go on a picnic. 우리는 소풍을 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비 오면 안 간다. 비 온다는 조건이 걸린 거죠. 비가 안 오면 갈 텐데 비가 오면 안갈 거다라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요, 여러분. If it rains tomorrow. Tomorrow 언제예요? 내일이죠. 내일이면 분명히 미래잖아요. 근데 여기는 it will rain이라고 쓰지 않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도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이렇게 묶어서 외워요. 앞에서 시간을 나타낼 때도 의미는 미래를 그대로 가져가지만 형태만 현재인 거고요. 조건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시제를 잘 봐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게 아까 앞에서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지만 주절은 건드리지 않아요. 얘는 이 문장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래대로 미래 시제가 오고 제약은 여기 부사절에만 걸립니다.

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만 현재 시제를 꼭 써야 되고요. 미래 일더라도 주절은 그대로 미래 시제를 쓴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if보다는 조금 낯설겠지만 종종 들어봤을 unles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에요. 얘는 뭐뭐 한다면, 얘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따라서 if not의 의미인 거예요. 그죠? 근데 얘를 한 단어로 했을 때 unless를 간단하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면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뭐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가겠죠? So we will go on a picnic. 비가 안 오면 갈 거다. 여기서는 조건은 비가 오지 않는다면 부정의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if not으로 풀어서 쓸 수도 있겠죠? If it doesn't rain tomorrow 이렇게 오는 거죠. 이때는 doesn't rain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여기서도 will not rain 이라는 미래 시제 쓰지 않았어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we will go on a picnic. 우리는 소풍을 갈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f절은 의미가 if와 unless가 반대라는 거. 그게 이제 문제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제.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의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잘 썼는지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A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if 또는 unless를 써라라고 했는데 다두 문장씩이거든요. 그럼 하나는 if고 하나는 unless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잘 해보고 그리고 not의 부정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let's play outside 했어요. 밖에 나가서 놀자라고 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노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는 not이 이미 있어요. It doesn't rain이에요. 그럼 여기 뭘 써요? if를 쓰겠죠? 근데 if와 not이 합쳐져서 뭐가 돼요? unless가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 does는 원래 부정어 때문에 도와주러 온 애죠. 그럼 부정어가 사라지면 얘도 빠져요. 그러면 it rains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걸 이렇게 바꾸라든지 얘를 이렇게 바꾸라든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게 do, does, did 이런 아이들 부정어 때문에 같이 왔던 아이들을 빼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현재 시제면 3단현인지 아닌지 잘 봐야 되죠. 3인칭 단수 현재다 그랬는데 s를 쓰지 않고 그냥 얘만 빼버리고 it rain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제를 이렇게 잘 생각해서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부정일 때와 아닐 때 형태를 동사의 형태를 잘 판단을 해서 써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2번 you will fail the exam이라고 했어요. 너는 시험에 실패할 거다. 시험을 망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뭐 하면요? 여러분들 네가 공부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 안 하면이에요. 근데 부정어 이미 있어요. 그래서 if가 오고요. 그러면 얘가 합쳐져서 뭐가 돼요? unless가 되죠. you는 3인칭 단수가 아니라서 그냥 study 편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the food will be spoiled라고 했어요. 음식이 상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it is kept cool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보관되는 거예요? 차갑게 보관된다면 상할까요? 보통 음식은 차갑게 보관되지 않으면 상하는 거죠.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unless it is kept cool이에요. 자, 근데 얘를 if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isn't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if it isn't kept cool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be도 몇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써라 했고요. 1번에 서두르지 않으면 이렇게 왔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자, 얘는 주절은 이미 쓰여 있죠. We will be late for school 이라고 했어요. 서두르지 않으면인데 unless를 쓰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unless를 쓰면 뒤에 서두르지 않다라는 부정어 not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unless we hurry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얘를 if절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If we Don't hurr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되면 복습을 할때 이렇게 같이 한번 쓰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내게 자유시간이 있다면 우리 같이 놀자.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있다면 조건이에요. 그죠? 여기도 let's play together. 주절은 나와 있고요. 있다면인데 여기서 have free time이에요. 얘는 그대로 있다면 if 쓰면 되겠죠. So if you have free time.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유닛 5로 넘어가서 명령문 and 또는 명령문 or을 볼 거예요. 자, 얘도 종종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해석을 뭐뭐 해라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and가 그리고가 아니에요. 그러면이에요. 자, 뭐뭐 해라 그러면 이럴 거다라고 우리가 조건 붙여서 많이 얘기할 수 있죠. 자, 예문을 보면 hurry예요. 서둘러라. And you will not be late. 그러면 너는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미래 시제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가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런데 and 대신에 or를 쓸 수도 있어요. or을 쓰면요.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if not, unless의 의미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hurry, 서둘러라. Or you will be late. 그렇지 않으면 너는 늦을 거다. 서두르지 않으면 늦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얘는 그러면 이럴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럴 거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조건의 접속사 if를 뭔가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명령문 and or의 의미에 맞게 if나 unless 문장으로 바꿔 쓸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hurry and예요. 서둘러라, 그러면. 얘를 합치면 서두르면.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죠? 서두르면. 어떻게 돼요? If you hurr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는 명령문이니까 주어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주어를 넣어야겠죠. 그럼 여러분, 주어가 you인 건 어떻게 알아요? 물론 뒤를 보고 알아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을 경우도 있는데 내가 뭔가를 너 해라. 근데 뭔가 뒤에 주어는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기차 떠날 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쵸? 누가 뭐뭐 할 거다. 누가 화날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주어는 얘를 보시면 안 되고요. 원래 명령문의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you가 앞에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령문은 내가 말하는 상대에게만 할수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셀리가 없어요. 근데 셀리한테 내가 여기서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셀리에게 명령하려면 셀리 본인에게만 내가 딱 직접 말해야 돼요. 뭐 전화로든 대면이든 어쨌든 그래서 명령문에서는 주어 you가 생략되어 있다. 어차피 항상 명령문의 주어는 you니까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주어는 you가 돼요. 그래서 명령문을 if절로 바꿀 때는 you를 쓰면 된다. 그래서 if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서두른다면 뒤에는 주절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You will not be late. You will not be late. 이때 and는 빠져야 돼요. 그죠? and가 접속사로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줬는데 얘가 이미 접속사로 왔어요. and 대신에. 그래서 여기에서 and you will be, not be late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and를 생략해야 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합치면, 서두르지 않으면이 되겠죠? 서두르지 않으면 너는 늦을 것이다. 라는 거니까, unless you hurry. 여기도 you. 주어 넣어주시고요. 또는 if not으로 쓰셔도 돼요. If you don't hurry, you will be late. 여기도 역시 or를 또 써주시면 안 되고요. 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명령문 and or를 if나 unless절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쓸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습니다. If you follow the rules, 네가 규칙을 따른다면 you will be safe. 너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Follow the rules, 규칙을 따라라. 그러면, 따른다면, 그러면이었죠? 긍정이었어요. And you will be safe.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unless you watch out on the ice 라고 했어요. 네가 얼음 위에서 조심하지 않는다면, unless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뭐 길이라고 된거 보니까 뭔가 빙판길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얼음 위에 조심하지 않으면, you may fall on the street. 너는 길에서 넘어지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watch out on the ice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 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이어야 되죠. 그래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or you may fall on the street.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if you take a warm shower. 네가 따뜻한 샤워를 한다면, 즉, 따뜻한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한번 하면, you will feel better. 너는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take a warm shower. and가 되겠죠. 여기는 긍정으로 했기 때문에, and you will feel bett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 기출 유형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다 명령문이 왔어요. 이렇게 명령문을 주고 다 빈칸 이렇게 했기 때문에 and냐 or이냐 이것만 사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낮은 수준, 약간 난이도 하, 중하 정도인 것 같고, 이거 말고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접속사 배울 때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때 or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nor이 들어가거나 and가 들어가거나, 그쵸? 또는 not a, but b 이렇게 but이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 보기에 섞어서 낼 수도 있겠죠. 다 섞어버리면 여러분들이 and or 말고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사 이렇게 배울 때는 이한 접속사만, 이한 문장 구조만 이해해서는 보통은 문제가 그렇게 풀수 있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들을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얘 한번 볼까요? 1, 2, 3만 나와 있긴 한데요. Grab the chance예요. Grab은 잡다죠. 그래서 기회를 잡아라. 뒤에는 you will regret it. Regret은 후회하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회를 잡아라.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이상하죠. 우리가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치면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의미 or이 들어가야겠죠. 자, 두 번째는요. study hard예요. 열심히 공부해라예요. 자, 그리고 you will pass the exam. 너는 시험에 붙을 거다, 통과할 것이다.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붙겠죠. 그죠? 그럼 뭐뭐 해라. 그러면이니까 여기에는 접속사 and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3번은요. get up right now. 당장 일어나라. 여러분들 부모님께 많이 듣는 얘기죠? 당장 일어나라고 했고요. 뒤에 you will miss the bus. miss는 놓치다잖아요. 너는 버스를 놓치게 될 거야. 그러면 당장 일어나면 버스를 놓칠까요? 보통은 아니죠.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 일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스를 놓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catch다. 그러면 너는 버스를 탈수 있을 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and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칸에 들어갈 접속사 말이 다른 하나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 대비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접속사 유닛 5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접속사를 공부할 텐데 접속사는 일단 의미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고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몇 가지 중요한 문법 포인트들을 집어서 공부하신다면 다른 단원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접속사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목소리)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수 있는 교사가 더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6: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6: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55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1단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층과 화석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그 뜻은 바로 오늘 문제를 풀어볼 거란 뜻이죠. 어떤 문제? 서술형 문제 말입니다.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며 서술형 문제 1번 문제부터 8번 문제까지 몽땅 풀어볼 건데요. 자, 좀 준비됐나요?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차근차근 또 풀어볼 건데요. 이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알죠? 이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잘 써야 하거든요.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하면 어떤 문제든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우리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서술형 문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친구들은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좋아요? 자, 선택지를 주겠습니다. 자, 1번. 뭐,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가 좋다. 1번. 자, 2번. 아니다. 나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서술형 문제가 좋다. 2번. 자,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몇 번인가요? 자, 하나, 둘, 셋. 아마 많은 친구들이 1번을 고를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그냥 주어진 이 선택지 1번, 2번, 3번 중에 고르는 게 좋아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물론 뭐 서술형 문제 고른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1번을 골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요, 왜 서술형 문제를 싫어할까, 어려워할까 선생님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건 아마도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서술형 문제는요,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답을 적는 것이 바로 서술형 문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주어진 번호를 띡 고르는 문제는 비교적 내가 막 문장으로 적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부담이 없는데, 아무래도 서술형 문제는 문장으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의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그건 바로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서술형 문제를 잘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를 푸는 이유는요, 문제를 맞히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연습하기 위함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서술형 문제를 좀 어려워한다, 좀 서술형 문제만 나오면 좀 두렵다 하는 친구들은요, 이번 시간에 연습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핵심 단어, 핵심 낱말입니다. 아, 키워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정답을 적을 때 그냥 문장으로 쭉 적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바로 이 핵심 낱말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문장으로 잘 적어도 핵심 낱말이 없다면 틀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연습한다라는 마음으로 1번 문제부터 8번 문제까지 함께 문장으로 잘 적어보는데, 선생님과 같이 핵심 낱말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하며 정답 적어볼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여러 가지 지층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지층 나왔습니다. 지층. 지층은 무엇인가요? 배운 내용 떠올려 보면 지층은 진흙, 모래, 자갈 등이 쌓여 층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지층이라고 배웠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의 종류를 세 가지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이런 건 외워줘야 됩니다. 진흙, 모래, 자갈이에요. 적어보겠습니다. 자, 알갱이의 크기가 가장 작은 진흙, 그 다음인 모래, 그 다음에 알갱이의 크기가 가장 큰 자갈까지, 진흙, 모래, 자갈, 알갱이의 대표적인 종류 세 가지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2번, 위 지층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사진 보면, 자, 셋 다 지층입니다. 우리 배운 것

것처럼 이렇게 평평한 지층, 수평인 지층이 있고요. 휘어진 지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처럼 어긋나거나 끊어진 지층도 있고요. 셋다 공통점, 비슷한 점이 뭐예요? 모두 층을 이루고 있다. 줄무늬가 보인다. 또 층마다 알갱이의 크기나 색깔이, 종류가 다르다. 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공통점 한 가지, 참고해서 적어주세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는 줄무늬가 있다. 또는 층마다 알갱이의 종류가 크기나 색깔이 다르다. 이런 공통점 한 가지만 적어주면 되겠고요. 이런 거 적을 때도요, 친구들 중에 선생님, 10개 적으면 그 중에 하나 맞겠죠, 뭐.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개 적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한 가지면 한 가지만 적어주는데요.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답을 하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핵심 낱말은요, 바로 공통점이기 때문에 여러 층, 줄무늬, 이런 낱말이 핵심 낱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층에 대해서 물어보는 1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서술형 문제, 2번 문제 풀어보죠. 자, 다음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만든 지층 모형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아하, 모형이군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위두 지층 모형에서 가장 먼저 쌓인 층과 가장 나중에 쌓인 층의 기호를 각각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지층 모형 한번 먼저 구경해 보도록 할까요? 자, 왼쪽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수조에다가 이렇게 알갱이의 크기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보내서 쌓은 겁니다. 자, 오른쪽은요, 고무차륵 지층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색깔별로 고무차륵을 겹겹이 쌓아 올린 겁니다. 둘다 지층 모형이지요.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쌓인 층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흘려보낸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쌓은 모형이다. 차륵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기호 적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쌓인 층은요, 왼쪽은 가장 아래에 있는 디귿이네. 따라서 디귿 적어주면 되고요. 다음은 오른쪽 모형에서는 가장 아래에 있는 비읍이네. 비읍 적어주면 되고요. 다음은 가장 나중에 쌓인 층은 왼쪽은 가장 위에 있는 기역이네. 기역 적어주면 되고요. 자, 오른쪽은요, 역시 가장 위에 있는 리을이네. 리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기호를 잘 보고 적어주면 되는데요. 어떤 칸에 적어야 하는지 잘 보고 적어줘야 합니다. 1번이었고요. 다음은 2번 보도록 하죠. 자, 위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을 비교할 경우 단단한 정도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적기 전에 배운 내용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의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층 모형도 그렇고요. 실제 지층도 그렇고요.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우리 배웠잖아요. 자, 모형이나 실제 지층이나 모두 줄무늬가 있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도 있었죠. 차이점은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모형은 아무래도 우리가 실험이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흘려보내고, 오른쪽은 톡톡톡 쌓고, 비교적 빨리 만들 수가 있었는데, 실제 지층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또, 단단함에도 차이가 있었죠. 자, 단단함에서는요, 이 모형은 아무래도 모형이기 때문에 좀덜 단단해요. 하지만 이 실제 지층은요, 아주 단단하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지층 모형은 실제 지층과 자,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적어 보는 겁니다. 실제 지층과 비교하여 덜 단단하지만, 단단하지 않지만, 덜 단단하지만, 실제 지층은 매우 딱딱하고 단단하다. 매우 단단하다. 이렇게 차이점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지층 모형은 실제 지층과 비교해서 덜 단단하지만, 단단함이 약하지만, 실제 지층은 아주 매우 단단하다. 이렇게 적어 보았고요. 여기서 핵심 낱말은 뭘까요? 단단한 정도에서 어떤 차이점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덜 단단하다, 매우 단단하다, 이런 단어들이, 낱말들이 꼭 들어가게 문장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문제까지 배운 내용 떠올리며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3번 문제도 슉슉 해결해 볼까요? 자, 다음은 지층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글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보면 지층이 만들어져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부터 라까지 있는데요. 1번 문제부터 보죠. 위 가의 과정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세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가는요.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무엇 등의 퇴적물이 쌓이나요? 아까 문제를 잘 풀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흐르는 물에 무엇이 운반되어 대표적인 퇴적물, 진흙, 모래, 자갈 같은 것들 적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세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진흙, 모래, 자갈.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 단답형의 문제였고요. 이제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할까요? 3번에 2번입니다. 자, 위 나의 과정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문제라고 할수 있겠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에서는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의해 퇴적물이 운반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살펴봤고요. 나부터 볼게요. 자, 나를 보니까 그림이 있어요. 그림에는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있네요. 화살표의 방향을 잘 보세요. 화살표를 자세히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뭔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 이해할 수 있고요. 다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퇴적물이 단단히 굳어져 지층이 만들어진다라고 했고요. 라는요. 지층이 땅 위로 드러난 뒤 깎이면 지층을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뭐 비, 물, 바람 같은 자연 현상에 의해 지표가 깎인 걸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침식이라고 하지요. 이 침식 작용에 의해 지층을 볼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침식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높은 산이라던가 뭐 바닷가 근처 절벽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깎여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지층의 단면을 볼수 있는 곳은 그래서 높은 산, 뭐 바닷가 절벽 이런 곳이라는 것도 함께 익혀두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나의 과정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적어 볼 텐데요. 자, 가는 퇴적물이 쌓이는 것이고요. 다는요, 굳어지는 겁니다. 쌓이고 굳어지기 전에 그 중간의 과정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1번에 적은 그 퇴적물 떠올리며 자갈, 모래, 진흙, 자갈, 모래, 진흙 등 먼저 쌓인 퇴적물이 나중에
나중에

쌓인 퇴적물에 의해 어떻게 된다?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눌립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죠. 눌립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갈, 모래, 진흙 등 먼저 쌓인 퇴적물이 나중에 쌓인 퇴적물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눌립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이 지나면 이 퇴적물이 단단히 굳어져 비로소 지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번에 문장으로 적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낱말은요. 바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쌓인 퇴적물이 눌린다. 이런 내용이 꼭 드러나게 잘 문장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이제 4번 문제 해결해 볼 차례입니다. 자, 4번은요. 다음은 퇴적물이 쌓여 퇴적 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위 다의 과정에서 퇴적물 알갱이를 서로 엉겨붙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다, 나, 다가 있습니다. 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퇴적물이 쌓이는 것이 먼저겠지요. 뭐, 진흙, 모래, 자갈 같은 퇴적물이 쌓이는 것이고요. 자, 나는 두 번째는 이 퇴적물의 알갱이 사이의 공간이 좁아집니다. 어때요? 처음보다 점점 좁아진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다 볼까요? 퇴적물의 알갱이가 서로 엉겨 붙는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해서 퇴적물 알갱이를 서로 엉겨 붙게 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이 1번 문제인데요. 자, 무엇이 이렇게 퇴적물 알갱이를 서로 엉겨 붙게 할까요? 그래요. 우리 배운 것처럼 물 속에 있는 여러, 물 속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 알갱이들을 서로 엉겨 붙게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물 속에 녹아 있는 여러 물질이라고 적어 보면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은 위 과정을 참고해서 퇴적암이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가부터 다까지 이런 과정을 떠올리면서 우리 퇴적암이라는 것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흐르는 물에 운반된 진흙, 모래, 자갈 등의 퇴적물이 흐르는 물에 운반된 진흙, 모래, 자갈 등의 퇴적물이 오랜 시간 쌓이고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이다. 이것이 바로 퇴적암이거든요. 문장이 좀 긴데요. 한번 정리해 보죠. 퇴적암이란 흐르는 물에 운반된 진흙, 모래, 자갈 등의 퇴적물이 오랜 시간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바로 퇴적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낱말은요. 진흙, 모래, 자갈 등의 퇴적물이 오랜 시간 쌓이고 굳어졌다. 이것이 핵심 낱말이기 때문에 문장을 쓸때 퇴적물이 오랜 시간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문장으로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퇴적암이 무엇인지 묻는 4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이제 5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다음은 이암, 삼, 여감 같은 퇴적암이 나와 있는데요. 1번, 이렇게 분류한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배운 내용 떠올려 보면 바로 이렇게 분류한 기준은 알갱이의 종류,

그 중에서도 퇴적암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분류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감의 특징을 한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이 암은요, 진흙으로 이루어진 퇴적암, 사암은 모래로 이루어진 퇴적암, 여감은 진흙, 모래, 자갈 등으로 이루어진 퇴적암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한 가지만 적어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진흙, 진흙, 모래, 자갈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퇴적암이다. 또는 뭐 크고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퇴적암이다. 이렇게 여감의 특징을 한 가지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적을 때는요, 특징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촉감도 좋고 색깔도 좋고요. 이렇게 알갱이의 종류를 떠올리며 적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5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자, 이번엔 6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화석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니까요, 화석 사진들이 있습니다. 공룡 뼈 화석, 공룡 발자국 화석, 공룡 배설물 화석도 있네요. 자, 1번은요, 위 화석 중에 생물의 몸체가 화석으로 남은 것을 골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몸체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화석은요, 몸체 화석도 있고요, 흔적 화석도 있잖아요. 자, 사진을 다시 보면, 공룡뼈는 그 생물의 뼈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의 몸체 화석이고요. 발자국은 발자국이 쿵 찍힌 것이기 때문에 몸체가 아니라 흔적 화석이죠. 마찬가지로 배설물도 그냥 배설물이 화석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흔적 화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몸체가 화석으로 된 화석은 바로 공룡뼈 화석이기 때문에 공룡 뼈 화석.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이제 서술형 문제, 2번 문제 보죠. 위세 가지 화석을 참고해서 화석이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지층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석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운 내용 떠올리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볼까요? 화석이란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생물의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는 것? 바로 우리 배웠던 지층 속에 남아 있는 것.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답은요, 한 낱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볼게요.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의 최근에 살았던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생물의 흔적이 어디에?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생물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화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배웠던 화석의 의미까지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6번, 2번 문제까지 잘 풀어봤고요. 이제 남은 건두 문제인데요. 7번 문제 해결해 보죠. 아, 다음은 찰흙반대기와 알지네이트를 이용해서 조개화석 모형을 만드는 모습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1번, 위 실험에서 화석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기는요, 조개껍데기, 굳은 알지네이트, 찰흙반대기에 생긴 자국입니다. 아마 우리 이번 단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요, 그리 어렵지 않게 정답 골랐을 것 같은데요. 화석에 해당하는 것은요, 굳은 알지네이트도 되고요. 또, 찰흙반대기에 생긴 자국도 됩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이 굳은 알지네이트가 바로 생물의 몸체인 것이고요. 이 자국이 생물의 흔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2번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각각 무엇을 나타낼까요? 조개 몸체 화석과 조개

0: 흔적 화석을 이용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은 알지네이트는 조개 몸체 화석이고 굳은 알지네이트는 조개 몸체 화석이고 다음은요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찰흙 반대기에 생긴 자국이죠. 찰흙 반대기에 찰흙 반대기에 생긴 자국은 바로 조개 흔적 화석 있죠? 조개 흔적 화석이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꼭 알아두세요. 자, 둘다 화석을 의미하는데요. 굳은 알지네이트는 조개 몸체 화석을 의미하고요. 찰흙 반대기에 생긴 자국은 조개 흔적 화석을 의미한다. 이렇게 두 낱말을 모두 사용해서 정답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해결할 시간인데요. 다음은 산호화석과 오늘날 산호의 모습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산호화석의 사진, 그리고 오늘날 볼수 있는 산호의 모습인데요. 1번은 화석이 된 산호가 살았던 지역의 환경은 어디였을지 추리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배웠잖아요. 화석으로 딱 발견됐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비슷한 생물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있다면, 그 생물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를 보면, 화석이 발견된 그 지역의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산호는요, 어때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잘 살기 때문에 바로 화석이 된 산호가 살았던 지역의 환경은 바로 바다였구나.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구나라는 것알수 있고요. 자, 2번. 위 1번 답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산호는 바로 바다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적자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 된 산호가 살았던 지역의 환경은 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짐작할 수 있다. 추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산호는 바다에서 살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봤으니까요.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잘 문장으로 말로 설명하듯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술형 문제 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핵심 낱말 떠올리며 말로 설명하듯이 적는다 생각하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헤어지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강 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죠. 우리 1단원 지층과 화석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이번 단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층, 화석, 태적암? 떠올리며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저는 이런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많이 많이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풀었던 8가지 문제 중에서 조금은 어려웠던 문제, 조금은 헷갈렸던 문제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 이어나가 보죠. 그럼 우리 또 봐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우리 수학 6단원 함께 공부하고 있죠? 6단원은 바로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오늘은 단원평가 2회 함께 해결해보고요. 수행평가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원평가 2회 시작합니다. 자, 우리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에서는요, 부피가 무엇인지 알아봤어요. 부피는요, 어떤 물체가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크기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부피를 표현할 때 필요한 단위들이 있었습니다. 이 단위를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1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기호나 말을 써놓으시오. 자, 여기 보이는 이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리가 이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바로 1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썼죠. 그 다음 읽을 때에는 1세제곱 센티미터 센티미터라고 읽어줍니다. 자, 이렇게 부피의 단위를 알아봤고요. 2번 두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에 물건을 빈틈없이 넣어 부피를 비교했습니다. 잘못 비교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름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초이가 있고 서정이가 있죠. 초이.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블록을 각 상자에 넣어 블록의 개수로 부피를 비교했어. 자, 모양의 크기가 다양한 블록들을 각 상자에 넣었어요. 그럼 블록의 개수를 가지고 부피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자에는 축구공 하나를 딱 넣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자에는 탁구공을 막 50개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탁구공 50개 들어간 이 상자가 더 클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같은 물건을 넣어야 우리가 그 개수를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쌓기나무를 각 상자에 넣어 쌓기나무의 개수로 부피를 비교했어. 어때요? 자, 좋은 생각이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이 쌓기나무를 사용해야 그 개수 가지고 부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잘못 비교한 사람은 바로 초희가 되는 거죠. 3번,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기호를 써넣으시오. 가와 나 두 개의 직육면체가 있죠? 가와 나의 밑면의 넓이가 같고 또는 다르고 높이가 더 높은 것은 이것이므로 부피가 더 큰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직육면체 가는 가로 5cm, 세로 10cm, 높이는 4cm. 직육면체 나는 가로는 5cm, 세로는 10cm, 높이는 7cm예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가 각각 5cm와 10cm로 서로 같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도 서로 같겠죠. 따라서 같고의 동그라미. 따라서 밑면의 넓이가 같다면 뭐 가지고 비교해요? 그렇죠. 높이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높이가 더 높은 것은 가와 나 중에 바로 나이므로 결국 부피가 더 큰 것은 나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가 같다면 나머지 하나의 길이로 부피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쌓아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쌓기나무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사용된 쌓기나무가 몇 개인지를 일단 한번 볼 건데요. 가로에 몇 개 놓여 있나요? 4개 놓여 있죠. 세로에는요? 5개가 놓여 있어요. 몇 층으로요? 2층으로요. 그래서 4 곱하기 5 곱하기 2라고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부피가 하나가 1세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쌓기나무가 전체가 4, 5, 20, 20 곱하기 2는 40, 40개만큼 있으니까 1세제곱센티미터짜리가 40개만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바로 43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직육면체의 부피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세요.

5번입니다. 직육면체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여기 있는 이 직육면체 보니까 가로는 10cm, 세로는 9cm, 높이는 7cm예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부피를 구하는 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서부터 곱해도 좋지만 딱 보니까 20이 나중에 곱하기 정말 좋잖아요. 뒤에 있는 두 개수를 먼저 곱할게요. 97에 63입니다. 10 곱하기 63은 630이 되겠죠? 아, 그러면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63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구나. 쉽죠? 자, 6번입니다. 직육면체의 부피가 720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기역은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가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일단 부피가 주어져 있어요. 기역은 보니까 이 직육면체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가로는 12cm, 세로는 10cm, 그 다음 높이는 모르니까 기역이다 라고 할게요. 그랬더니 부피가 72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2 곱하기 10을 했을 때가 120이므로 기역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720을 120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720 나누기 120은 72 나누기 10이다라고 생각했을 때그 몫이 6이기 때문에 아, 6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풀이에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자, 풀이했을 때는 이렇게 씁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이므로 라고 먼저 쓰는 거예요. 그 다음 12 곱하기 10 곱하기 기역은 720 세제곱 센티미터이므로 따라서 기역은 6cm입니다. 정답 6cm.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거죠. 자, 모르는 수가 있다면 이렇게 네모 또는 해당되는 기호로 쓰고 나서 식을 한번 세어보세요. 다음 7번입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7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정육면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다? 그렇죠. 7cm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자, 그러면 77에 49잖아요. 49에다가 7을 한번더 곱해요. 97에 63, 그다음 47에 28, 그러면 343이 되죠. 그래서 343이 되고요. 부피니까 단위까지 제대로 붙여서 343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 8번입니다. 큰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를 잘라 만든 입체 도형입니다. 입체 도형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도형 한번 보세요.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무슨, 약간 깎아져 있는 건물 모양 같기도 하고요. 자, 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첫 번째 방법. 일단, 여기 있는 이 커다란 이 직육면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래 커다란 직육면체가 있었다, 전체가.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큰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면 가로는 7, 세로는 3, 높이는 6이니까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7, 3은 21, 21 곱하기 6은 6, 1은 6, 2, 6, 12, 126이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큰 직육면체의 부피예요. 자, 그러면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는 이 안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구해보도록 할게요. 가로는 4cm, 세로는 3cm, 높이는 3cm예요. 그러면 4, 3, 12. 12 곱하기 3은 36이니까, 아, 36이네. 그러면 우리 큰 직육면체의 부피에서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만큼을 뺀 것이니까 126 빼기 36을 해서, 아, 90이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이 도형의 부피는요, 바로 9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요. 이 직육면체를 이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보면, 자, 서로 다른 직육면체를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길쭉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좀 낮은 거. 이렇게 두개 각각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더해주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 9번입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초콜릿이 있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2cm인 오른쪽 정육면체 모양의 선물 상자 안에 초콜릿을 빈틈없이 넣으려고 합니다. 초콜릿을 모두 몇개 넣을 수 있는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이 초콜릿의 크기를 먼저 볼게요. 가로는 4cm, 세로는 2cm, 높이는 1cm인데요. 이 정육면체 모양의 선물 상자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2cm예요.

전체 모양의 수조의 물이 높이는, 물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가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단 수조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수조에 담겨 있는 이 물의 부피를 먼저 구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밑면의 넓이가 다음과 같다면 몇 센티미터만큼 물이 차오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먼저 왼쪽을 통해서 물의 부피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는 10cm, 세로는 9cm, 높이는 6cm만큼이죠? 이게 바로 물의 양이에요. 그러면 9, 6에 54이니까 54 곱하기 10은 540. 아, 그래서 물의 부피는 540 세제곱 센티미터구나.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물을 채워보는 거예요. 그런데 밑변의 길이가, 밑면의 넓이가 5 곱하기 10이라고 생각했을 때5 곱하기 12는 60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높이는 얼마가 될지 몰라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높이를 우리가 네모라고 생각을 했을 때60 곱하기 네모가 바로 물의 부피 540만큼이 된다는 거잖아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6, 9, 54이니까 바로 9cm만큼 물이 차오르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9cm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물의 부피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 밑면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생각해서 모르는 높이를 네모라고 생각하고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냉장고에 부피를 재었습니다. 알맞은 단위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1.5 세제곱 센티미터일까요? 아니면 세제곱 미터일까요? 자, 냉장고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1.5 세제곱 센티미터일까요? 아, 1.5 세제곱 센티미터면 선생님 한 손가락만큼? 손가락 한마디만큼? 밖에 안될 텐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1세제곱 미터다고 생각한다면 1미터, 1미터, 1미터짜리 그런 정육면체의 부피가 될 텐데요. 어때요? 약간 비슷할 것 같죠? 그러면 1.5 세제곱 미터에 가깝겠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12번이에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6 세제곱 미터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일까요? 그 다음 78만 세제곱 센티미터는 몇 세제곱 미터일까요? 자, 1 세제곱 미터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다. 이걸 생각하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6 세제곱 미터는요, 바로 6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그 부피가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78만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자, 그러면 78만 세제곱 센티미터는 몇 세제곱 미터일까요? 자, 7.8 아닙니다. 바로 0.78 세제곱 미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만으로 나누어 줘야 하거든요. 알겠죠? 13번, 부피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부피가 큰 순서대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피를 통일을 해주어야 하는데, 세제곱 미터, 세제곱 센티미터가 섞여 있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를 세제곱 미터로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기역은 3세제곱 미터, 니은은요, 20, 100, 2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자, 그러면 29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바로 1세제곱 미터가 되니까 0을 6개를 지운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29 세제곱 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디귿은 0.3 세제곱 미터고요. 리을 볼게요. 리을은 39만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그러면 이것을 100만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소수점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앞으로 딱 보내주고 소수점 찍어주면 되죠. 그래서 0.39 세제곱 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부피가 큰 순서대로 한번 써볼 거예요. 가장 큰 것은 29 세제곱 미터인 니은. 두 번째로 큰 것은 3 세제곱 미터인 기역.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것은요, 0.39랑 0.3이 있다면 0.39가 더 크죠. 그래서 리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귿까지 써주며 부피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쓴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단위를 하나로 통일하면 되니까요. 세제곱 미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주어도 괜찮습니다. 14번,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 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 건데요. 여기에 있는 가로, 세로, 높이를 한번 볼게요. 30cm, 50cm, 80cm예요. 그러면 30 곱하기 50 곱하기 80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곱하기를 하기 쉽게 이렇게 먼저 곱해볼게요.
58에 40이기 때문에 0을 두개더 붙여서 4000이 되겠죠. 이제 30 곱하기 4000이에요. 3, 4, 12죠? 끝에다가 0을 4개를 붙입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12.

이만 우리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인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만으로 나누어 줘야 하는 거예요. 100만으로 나눈다? 그럼 소수점을 왼쪽으로 6자리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랬더니 소수점이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0.12 세제곱미터가 된다. 이렇게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0.3m, 0.5m, 0.8m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렇게 구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15번. 전기들을 접어서 만들어지는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모서리의 길이를 알아야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서리 하나, 둘, 세 개를 합친 길이가 24cm란 말이에요. 그러면 24를 3으로 나누어서 아, 한 모서리의 길이가 8cm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겠죠?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88에 64이니까 64 먼저 쓰고, 그 다음 64 곱하기 8을 계산했을 때 48에 32, 68에 48, 그럼 512가 되겠죠? 그래서, 아, 정답은 512야. 그 다음 단위는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6번입니다. 전기들을 접어서 만들어지는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겉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겉넓이 구하는 방법 여러 개가 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합을 구한 다음 2를 곱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면의 넓이는 2, 4, 8이죠. 8제곱센티미터. 자, 두 번째 면은요. 2 곱하기 8이니까 16제곱센티미터. 자, 세 번째 면은요. 4, 8에 32제곱센티미터예요. 자, 그러면 8 더하기 32 더하기 16. 세 면의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에 2를 곱하여 겉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8 더하기 32는 40. 40에 16을 더했으니까 56이죠. 56 곱하기 2입니다. 바로 112죠. 그래서 112 얼마요? 그렇죠. 제곱 센티미터라고 써주면 겉넓이가 되는 겁니다. 17번. 한 면의 둘레가 28cm인 정육면체에 겉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하래요. 자,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를 알아야 우리가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한 면의 둘레가 28cm다? 그러면 정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둘레가 28cm라고 한다면 한 모서리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바로 28 나누기 4를 통해서 7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7cm구나.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얼마일까? 우리가 한 면의 넓이를 먼저 구하면 77에 49제곱센티미터가 되니까 이런 면이 6개가 있네? 그러면 49 곱하기 6. 96에 54. 46에 24. 그래서 294가 됩니다. 294제곱센티미터가 바로 정육면체의 겉넓이가 되는 거죠. 다음 18번입니다. 부피가 216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부피가 216세제곱센티미터래요. 그럼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한 모서리의 길이 모르니까 네모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를 했더니 이것이 216 세제곱센티미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빈칸에 알맞은 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뭐 다른 것부터 넣어 볼까요? 우리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넣어 봤더니 55 25. 그다음 25 곱하기 5는 125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안 되겠네요. 뭘 넣어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666을 넣어 보는 거예요. 66에 36. 36 곱하기 6은 66이 36, 36 18, 216딱 나왔네요.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는 바로 6cm가 되는 거예요. 겉넓이를 구할 때에도 역시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로 한 면의 넓이를 구하고 여기에 이 면이 6개가 있다는 걸 생각해서 6을 곱해줘야 하니까 어머나 세상에. 우리 겉넓이도 똑같이 216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19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육면체 가와 정육면체 나의 겉넓이가 같을 때 정육면체 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를 활용해서 직육면체 가의 겉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 1을 곱해봅니다. 단위는 생략할게요. 자, 10 곱하기 6은 60, 15 곱하기 6은 90, 10 곱하기 15는 150이기 때문에 자, 한곡진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 합은 150 더하기 60 더하기 90이 됩니다. 자, 150 더하기 60은 210. 210에다가 90을 더했으니까 300이죠? 여기에 1을 곱했으니까 바로 6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정육면체의 나의 겉넓이도 역시 600이란 얘기잖아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6을 했을 때 이것이 6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자, 600을 6으로 나누면 100이잖아요. 그럼 네모 곱하기 네모가 100이 되려면? 그렇죠. 10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육면체 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10cm다. 이렇게 답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20번.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무지개 떡 한 개를 색깔층별로 수평으로 잘랐더니 작은 직육면체 모양의 떡 4개가 되었습니다. 자른 후에 떡 전체의 겉넓이는 자르기 전 무지개 떡의 겉넓이보다 몇 제곱센티미터 더 늘었는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단 모든 색깔층의 높이는 같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무지개 떡 한 개를 색깔층별로 수평으로 잘랐대요. 자, 그럼 한번 자를 때마다 더 생기는 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층별로 잘랐을 때 어떤 면의 넓이가 더 생기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이 면의 넓이만큼이 한번 자를 때마다 양쪽으로 두 개씩 생깁니다. 자, 그러면 세 번 잘라서 네 개의 조각을 만들었잖아요. 세 번 잘랐으니까 총 여섯 개의 면이 더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5만큼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6개만큼 생겼다. 15 곱하기 5는 5, 5, 25, 그 다음 1은 5니까 75인데요. 여기에다가 6을 곱해요. 6, 5, 5, 6에 30, 그 다음에 7, 6에 42. 그러면 4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450제곱센티미터만큼 늘었습니다. 풀이는 이렇게 써볼게요. 자른 떡 4개의 겉넓이의 합은 처음 떡의 겉넓이보다 잘라서 새로 생긴 6개의 면의 넓이의 합만큼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자, 새로 생긴 6개의 면은 모두 합동이고 새로 생긴 한 면의 넓이는 15 곱하기 5, 즉 75제곱센티미터이므로 겉넓이는 자르기 전보다 75 곱하기 6만큼, 즉 450제곱센티미터만큼 늘었습니다. 450제곱센티미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단원평가 문제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를 시작할게요. 수행평가 1번입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4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도막을 넣어 빈틈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나무도막은 몇 개 필요한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상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4cm인 상자래요. 자, 여기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도막을 빈틈없이 넣는데요. 자, 그럼 가로에는 몇 개를 놓을 수가 있을까요? 4개 놓을 수 있죠. 세로에는요, 역시 4개. 몇 층 높이로? 4층 높이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 4, 16, 16 곱하기 4는 64. 그래서 64개의 나무도막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도막은 가로에 4개, 세로에 4개, 높이에 4개 들어가므로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64. 즉, 64개가 들어갑니다. 라고 해주면 서술형 1번 해결이 되는 겁니다. 2번. 부피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500세제곱센티미터, 4.9세제곱미터, 9세제곱미터, 그 다음 98만 세제곱센티미터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부피의 단위가 서로 다르니까 우리 세제곱센티미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어서 단위를 통일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500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이것을 세제곱미터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100만으로 나눠줘야 돼요. 100만으로 나눈다? 소수점을 왼쪽으로 6자리만큼 이동한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만큼 이동한 다음 소수점 이렇게 찍어줘야죠. 그래서 결국 0.005 세제곱미터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리을도 볼게요. 98만 세제곱센티미터죠. 소수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만큼 이동했더니 얼마만큼? 0.98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부피가 가장 큰 거 찾아볼 거예요. 0.005, 4.9.

그다음 0.98. 그렇죠. 바로 디귿이 가장 부피가 큰 것이 되겠죠. 자, 프리에는 다음과 같이 단위를 통일한 것을 여러분들이 써주면 돼요. 자, 기역은 0.0055세제곱미터, 니은은 4.95세제곱미터, 디귿은 9세제곱미터, 리을은 0.98세제곱미터이므로 일단 먼저 쓰세요. 그 다음, 다음과 같이 크기를 비교해 주시고, 가장 부피가 큰 것은 디귿 9세제곱미터입니다. 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죠. 정답은 바로 디귿이 되는 거죠. 3번. 전기도를 접어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전개들을 보고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알면 되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를 보는 거예요. 40, 60, 50입니다. 자, 그러면 40 곱하기 60 곱하기 50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60 곱하기 50이 좀 간단하니까 먼저 해볼게요. 65, 30이죠? 끝에 0두 개를 붙이면 3000. 40 곱하기 3000을 해보면 43, 12에다가 0을 4개를 붙였어요. 그럼 12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12만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몇 세제곱미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소수점을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6자리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만큼 이동. 자, 그럼 결국 얼마가 돼요? 그렇죠. 0.12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전개도를 접어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은 직육면체입니다. 저 이런 말 써주는 거 좋죠? 직육면체의 부피는 여러분 40 곱하기 60 곱하기 50, 즉 12만 세제곱센티미터이므로 이렇게 써줍니다. 자,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단위를 바꾸어서 몇 세제곱미터인지 써주는 거죠. 0.12세제곱미터입니다. 세제곱미터 0.12 다음과 같이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어도 좋고요. 또는 처음부터 0.4 곱하기 0.6 곱하기 0.5 이런 식으로 미터로 바꾼 다음에 계산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각각 두 장씩 사용하여 만든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일단 이 각각의 넓이를 먼저 구해 볼게요. 84, 32. 그 다음 8이 16. 그 다음 4이 8이죠. 그러면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면의 넓이를 일단 더하세요. 32 더하기 16 더하기 8. 그 다음 여기에 2를 곱해주면 됩니다. 32 더하기 16은 48이죠. 48에다가 8을 더했으니까 56. 56 곱하기 2니까 바로 112가 됩니다. 자, 풀이에는 이렇게 쓸게요. 이 직육면체는 가로가 8cm, 세로가 4cm, 높이가 2cm입니다. 따라서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32 더하기 16 더하기 8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112가 되는 거죠. 112제곱센티미터라고 겉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수행평가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단단 퀴즈입니다. 한 면의 넓이가 25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얼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한 수학 단원평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꼭 만점왕 되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가워요, 친구들.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이제까지 3만원의 내용 알아본 것 수업 끝날 때마다 10초씩 머릿속에 담아뒀나요? 아주 잘했어요. 오늘은 우리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요. 바로 단원 확인 평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오늘은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다 해결해 볼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만점한 나라로 떠나볼까요? 자, 오늘은 20문제 다 풀어볼 거니까 어깨 한번 풀고 마음의 준비하고 선생님과 함께 수업 진행해 볼게요. 자, 1번이에요. 중요한 문제가 1번부터 나왔네요. 꾸며주는 말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꾸며주는 말 무엇이라고 했죠? 그래요. 뒤에 오는 말에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을 우리가 꾸며주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꾸며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한 거, 바른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장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누가에 해당하는 말을 꾸며주는 말이 따로 있어요. 2번, 뒤에 오는 말을 꾸며서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세상에. 여기 꾸며주는 말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나와 있네요. 바르게 설명했죠? 3번, 문장과 문장 사이에 놓여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꾸며주는 말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러면 선생님, 꾸며주는 말 대체 왜 써야 하나요? 꾸며주는 말의 좋은 점. 왜 쓸까? 우리는 이 말을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떡볶이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떡볶이를, 매운 떡볶이를 먹었는지, 맛 없는 떡볶이를 먹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꾸며주는 말을 넣는 거예요. 맛있는 떡볶이를 먹었다. 와, 이렇게 하면 그 뜻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고요. 대상에 대해 좀더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간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뚱뒤뚱 걸어간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쓰면 조금 더 생생하고 실감나죠? 2번에서 3번은 여기에 있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가와나 두 개의 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뭔가 비슷한 듯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옥수수밭에 갔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웃으셨다. 좋아요. 옥수수밭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도 볼게요.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넓은 옥수수밭에 갔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활짝 웃으셨다. 어때요? 우리 꾸며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옥수수밭은 옥수수밭인데 어떤 옥수수밭인지 얘기해주고 있고, 웃으셨는데 어떻게 웃으셨는지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했어요. 그랬더니 문장이 조금 더 정확하고 생생하고 실감나졌죠? 자,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그 가와 나 중에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느 것이냐? 와, 실감나고 생생한 것? 어떤 것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실감나고 생생하다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꾸며주는 말이 있으니까 실감나고 생생하다. 꾸며주는 말이 있는 나가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이 글에 나오는 꾸며주는 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꾸며주는 말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요. 바로 넓은 있었죠. 옥수수밭을 꾸며주는. 활짝 웃으셨다. 활짝도 있었습니다. 그럼 넓은가? 활짝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1번, 넓은 활짝. 정답 여기 있었네요. 나를 보고 꾸며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꾸며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장에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그런 낱말들이에요. 있으니까 조금 더 생생하고 실감나긴 한데, 이것이 없다고 해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의미가 크게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나를 보고가 꾸며주는 말이라면 없어도 문장이 말이 돼야 돼요. 자, 나를 보고를 빼고 할아버지께서 활짝 웃으셨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버린다면 할아버지께서 왜 웃으시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꾸며주는 말이 아니었구나. 오늘 옥수수밭도 마찬가지.
갔다, 웃으셨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넓은 옥수수 밭에 까지만 쓰고 갔다를 지워버리면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죠. 그러니 꾸며주는 말 아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꾸며주는 말 아니고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4번에서 5번은요, 여기 있는 이 사진 또는 그림을 보고 어울리는 꾸며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기를 한번 볼게요. 왼쪽에,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문장을 썼어요.

꽃이 피었다가 아니라 와, 예쁜 꽃이 피었다. 이렇게 썼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꾸며주는 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우리 문장 쓰기가 쉽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꾸며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다고 했어요. 꽃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꾸며주는 말을 넣기 위해서 이 꽃의 특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꽃의 색깔은 어떤 색이지? 아, 분홍색 꽃이지? 이렇게 꾸며주는 말 넣을 수 있고요. 또 꽃을 생각하니까, 예쁘네. 와, 예쁜 꽃이네. 이렇게도 꾸며주는 말쓸수 있어요. 또, 와, 꽃의 향기가 향기롭네. 향기로운 꽃.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색깔, 모양,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꾸며주는 말을 쓸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해 두세요. 어쨌든, 예쁜 꽃이 피었다. 그 다음, 이번에는 피었다를 꾸며주기 위해 활짝이라는 말을 넣어봤어요. 꽃이 활짝 피었다. 우리가 핀 모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해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4번 먼저 볼게요. 왼쪽에 그림을 보니까, 와, 거북선이 있어요. 거북선이 바다에 나간다. 그러면 우리 꾸며주는 말 넣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죠. 어떤 거북선이 여러분, 어떤가요, 거북선? 예를 들면, 멋진 거북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큰 거북선이, 거대한 거북선이, 아니면 예쁜 거북선이, 또는 새로운 거북선이, 이렇게 써볼 수 있죠. 바다에 나간다. 이번에는 나간다를 꾸며볼 거예요. 꾸며주는 말 어떻게 넣어볼까요? 거북선이 바다에 어떻게 힘차게 나간다. 또는 빠르게 나간다 또는 천천히 나간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써도 될까요? 멋진 거북선이 힘차게 바다에 나간다 이렇게 해도 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꾸며주는 말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5번도 볼게요. 왼쪽에 여자아이가 우산을 받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인데요. 어떤 우산을 쓰고 가고 있을까요? 어떤 우산? 아, 우산을 보니까 색깔이 노란색이네요. 그러면 노란색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모양이 예쁘니까 예쁜 우산이다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예쁜 또는 멋진 우산을 쓰고, 큰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간다. 우산을 쓰고 학교에 어떻게 간다? 이번에는 간다를 꾸며볼게요. 어떻게 갈까요? 그래요. 우리가 우산을 쓰고 나서 뭐 천천히 갈 수도 있고요. 천천히 또는 빠르게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완성해봐도 좋겠죠? 꾸며주는 말 넣어서 문장 이렇게 완성해보면 됩니다. 6번에서 7번. 보기처럼 사진이나 그림에 어울리는 꾸며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한번 볼까요? 말이 달려온다. 자,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말이 달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보는 거예요. 뭘 사용해서? 꾸며주는 말을 사용해서. 멋있는 말이 힘차게 달려온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넣은 거죠. 또 이건 말고도 꾸며주는 말더 넣을 수도 있어요. 아주 멋있는 말이 매우 힘차게 달려온다.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문제 만나볼게요. 6번이에요. 자, 여기 두 명의 아이들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어요. 두 명의 아이가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 그런데 이렇게 쓰니까 뭔가 문장이 좀 심심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두 명의 아이가 종이 비행기를 어떻게 날리고 있나? 예를 들어서, 그렇죠. 신나게 날린다. 이렇게 써볼 수도 있고요. 또는 종이 비행기를 힘껏 날린다. 라고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쓰면 좀더 정확하고 실감나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7번 보세요. 황새가 날갯짓을 한다. 여기 있는 이 새의 이름이 바로 황새거든요. 황새가, 어떤 황새가 날갯짓을 어떻게 할까? 꾸며주는 말 생각해 보는 거죠. 와, 이 황새 생긴 거 보니까, 와, 멋져요. 멋진 황새가, 예를 들면, 멋진 황새가 날갯짓을 크게 한다. 우아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꾸며주는 말 넣어서 이렇게 문장 완성해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8번 문제는 서술형 문제인데요. 역시 꾸며주는 말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뜨거운과 넓은을 모두 넣어 다음 사진을 설명하는 문장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이두 개의 말이 꼭 들어가야 정답인 거예요. 자, 그럼 사진 한번 보죠. 여기 어떤 장면인가요? 그래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바로 누리호입니다. 누리호를 보고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뜨거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넓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뜨거운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여기에 있는 이 연기가 굉장히 뜨겁겠죠. 가까이 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넓은 건 무엇일까요? 그래요. 하늘이 넓잖아요. 넓은 하늘로 날아가고 있죠. 솟아오르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는 문장, 꾸며주는 말을 넣어 쓴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조금 달라도 됩니다. 누리호가 뜨거운 연기를 뿜으며 그 다음 넓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주면 되겠네요. 여러분도 선생님이랑 똑같지 않아도 뜨거운, 넓은을 넣어서 설명하는 문장을 썼다면 잘했다고 동그라미 쳐주면 됩니다. 다음 9번부터 10번 문제예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글을 읽을 때에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래요. 바로 꾸며주는 말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조그만 새싹이 쑥쑥 자라더니 노란 꽃을 활짝 피웠어. 꽃이 지면 열매가 열리겠지?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열려.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 어머어머. 몰래 땅속에서 조롱조롱 열매를 맺었구나. 올록볼록 껍데기 속에는 고소한 땅콩이 들어있어. 이 글의 주인공 바로 땅콩이었네요. 자, 식물은 어떻게 자랄까? 우리 이글 배워봤죠? 이 글에는 꾸며주는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꾸며주는 말.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조그만 새싹이 쑥쑥 자라더니 노란 꽃을 활짝 피웠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열려. 어디 있을까? 몰래 땅속에서 조롱조롱 열매를 맺었구나. 올록볼록 껍데기 속에는 고소한 땅콩이 들어있어.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많이 썼더니 좀더 생생하고 실감나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9번 문제. 그래서 설명하는 식물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자,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식물 바로 땅콩이죠. 땅콩 1번. 흰색 꽃이 핍니다. 흰색 꽃이 핀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노란 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흰색 꽃 아니고요. 2번. 노란색 꽃이 핍니다. 그렇죠. 알맞은 설명이죠. 3번, 땅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 몰래 땅속에서 열매를 맺었구나. 그렇죠. 알맞게 설명했고요. 4번, 꽃이 피기 전에 열매가 생깁니까? 아니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꽃이 지면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5번, 줄기가 버팀들을 돌돌 감으며 자랍니다. 이런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알맞은 것을 골라라. 2번과 3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다음 10번이에요. 기억에서 미움 중 꾸며주는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조금 전에 꾸며주는 말에 모두 다 밑줄을 쳤죠? 꾸며주는 말은 없어도 되지만 있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쑥쑥 꾸며주는 말인가요? 그래요. 쑥쑥 자라더니 쑥쑥 꾸며주는 말이죠. 노란 꽃은 어때요? 노란 꽃은 꾸며주는 말이 아니에요. 노란 꽃은요, 이 낱말 자체가 사라지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장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노란 꽃은 꾸며주는 말이 아니다. 대신 만약 노란색 꽃을 활짝 피웠어. 이렇게 쓰여 있다면 노란색 띠고 꽃을. 그럼 노란색은 꾸며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노란 꽃이라고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럼 꾸며주는 말 아니라는 거. 3번. 조롱조롱은요, 열매가 맺힌 모양을 꾸며주고 있죠. 설명해서. 리을, 올록볼록은 어때요? 껍데기의 모양을 설명해주고 있죠?
꾸며주는 말입니다.

고소한 역시 땅콩의 맛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땅콩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이 알맞지 않은 건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답 한번 찾아보고요. 자, 다음도 만나봅니다. 와, 글이 길어요. 11번부터 13번 문제인데요. 역시 식물은 어떻게 자랄까? 라는 글에서 가져온 부분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꾸며주는 말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면서 덩굴 손이 꼬불꼬불 쭉 버팀대를 돌돌 감고 뻗어가 빙글빙글 따라가면 무엇이 있을까? 와,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어. 알맹이가 송알송알 보랏빛 포도야. 새콤달콤 아주 맛나. 동글동글 잎이 연모디에 동동.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진 걸까? 아니, 물 위에 떠서 자라는 개구리 밥이야. 개구리가 먹는 밥이냐고? 아니, 아니. 개구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입가에 밥풀처럼 붙는다고 개구리 밥이라 부른대. 여러분, 이 글에서 주인공 둘 있었는데 찾았나요? 그래요. 먼저 포도 첫 번째 주인공이었고요. 두 번째 주인공은 개구리 밥이었어요. 자, 포도와 개구리 밥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었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 기억하면서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1번,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글을 읽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글을 봤을 때 확인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1번, 포도의 색. 보랏빛 포도라고 했죠. 알 수 있는 것이죠. 포도의 맛은요? 아, 새콤달콤 아주 맛나. 포도의 맛이었죠. 알 수 있습니다. 개구리 밥이 자라는 곳? 어디에서 자란다고 했죠? 그래요. 바로 물 위에서 자란다. 알 수 있었어요. 4번, 개구리가 주로 먹는 먹이? 먹이를 알 수 있었나요? 아니요. 개구리가 무엇을 먹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다만 개구리 밥이 개구리가 먹어서 개구리 밥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5번, 개구리 밥이란 이름이 붙은 까닭. 왜 개구리 밥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했나요? 그래요. 물속에서 이렇게 쏙 올라올 때 개구리 입에 이렇게 밥을 묻은 것처럼 개구리 밥이 묻어 있어서 개구리 밥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 4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12번, 다음 특징을 가진 식물을 찾아 쓰세요. 우리 이 글에서 식물 두 가지 나왔죠? 포도 그리고 개구리밥. 덩굴 손이 꼬불꼬불 뻗어가며 자랍니다. 이 식물은 어떤 식물일까요? 그래요,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요, 줄기가 이렇게 덩굴 손이어서 어떤 물건을 타고 이렇게 감고 올라가요. 포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3번, 기억과 니은을 넣어 문장을 바르게 만든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기억과 니은은요, 바로 돌돌과 우수수였습니다. 돌돌, 우수수 어떤 의미를 가진 낱말일까요? 돌돌은요, 작은 물건이 여러 겹으로 동그랗게 말리는 모양이에요. 뭔가 동글동글하게 말려있는 걸 우리가 돌돌, 화장지를 돌돌 말았다. 이렇게 우리 자주 쓰죠. 끈을 돌돌 말았다 라고도 쓰고요. 우수수는요, 바람에 나뭇잎 따위가 많이 떨어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말해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 라는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르게 만든 문장은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죠. 돌돌이에요. 휴지를 돌돌 말아주었다. 어때요? 네, 자연스러워요. 바르게 잘 만들었죠. 친구들과 운동장을 돌돌 달렸다. 돌돌 달렸다. 돌돌은 무언가가 말리는 모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만든 문장이 아니다. 대신 친구들과 운동장을 쌩쌩 달렸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겠죠? 그 다음 우수수 보세요. 벚꽃이 우수수 떨어졌다. 비가 오는 날에는요, 벚꽃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르게 만든 건 맞죠? 서커스 공연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우수수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드는 모양이 우수수일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는 우르르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우르르 몰려들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14번부터 15번은요. 소율이의 학교 생활을 순서대로 정리한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소율이가 하루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1번. 소유리가 이렇게 커다란 돋보기를 가지고 식물들을 보고 있어요. 아, 소유리 식물 관찰했네. 식물 관찰. 그 다음, 소율이가 여기 달리기 출발선이 써 있어요. 와, 달리기를 했나 보다. 소율이가 달리기를 했구나. 그 다음, 소율이가 이제 친구하고 안녕 하고 인사를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집으로 가는 거 학교 끝나고 우리 이거 하교라고 부르죠.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그럼 어떤 문제 준비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소율이가 겪은 일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라고 했네요. 자, 1번, 2번, 3번이 순서대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식물 관찰하기, 집으로 돌아가기,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기, 순서대로 번호를 쓴다면? 그렇죠. 바로 1번은 식물 관찰하기 그림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달리기 했으니까 이렇게 2라고 씁니다. 마지막으로는 집으로 돌아가요. 하교를 했죠. 그러니 3이라고 써서 1, 3, 2라고 숫자를 썼다면 정답입니다. 다음 15번이에요. 1번과 2번에서 겪은 일에 대한 소율이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은 것을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합니다. 1번은요, 소율이가 친구들과 함께 식물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식물을 관찰하면 소율이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와, 이렇게 꽃이 예쁘게 생겼다고? 와, 신기하다! 이런 감정이 들었겠죠. 또 2번 달리기 하는 모습은 어때요? 친구가 나 달리기 못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긴장돼요. 출발선에 서 있으면 손발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었으면 1번은 1번과 2번은 2번과 이어졌을 때 자연스럽겠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완성해 보세요. 16번에서 18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글이 나와 있나요? 그렇죠. 바로 소율이의 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일기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요? 그렇죠. 하루 동안 있었던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은 일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더해 적은 글을 일기라고 부르죠. 우리 소율이가 일기를 썼나 봐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2000몇 년 4월 23일. 수요일, 날씨 화창하게 맑은 날. 이렇게 날짜와 날씨를 적었어요. 일기에 꼭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 제목. 제목은 아직 몰라요. 오늘 수업 시간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다. 선생님께서 출발하는 방법과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달리기를 좋아해서 열심히 연습했다. 연습이 끝나고 3명씩 달리기를 했다. 출발선에 서 있는데 너무 긴장되고 떨렸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끝까지 달렸다. 반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달리기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다. 기분이 참 좋았다. 이렇게 일기를 쓴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도 이렇게 일기 잘쓸수 있겠죠? 좋아요. 그럼 우리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16번. 이 일기의 글감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글감이라는 거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우리 일기가 요리라면 글감은 요리의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무엇을 주제로 썼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일기의 주제를 물어보고 있죠. 자, 1번. 계주 선수로 뽑힌 일? 글감 아니었죠. 계주 선수 이야기는 없었고요. 2번. 운동회 연습을 한 일? 운동회 연습을 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3번. 달리기를 하다 넘어진 일? 아니요. 넘어졌다는 말은 없었죠. 4번, 친구들과 공놀이를 한 일? 이것도 아닙니다. 5번, 수업 시간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한 일? 그렇죠. 바로 이것을 주제로 일기를 썼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바로 5번이 되는 것을 알수 있죠. 여러분도 이렇게 일기의 글감을 정해서 일기를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 전에 글감을 제대로 고르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겠죠?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이에요. 소율이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였는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마음인데요. 마음이 변했대요. 어떻게 변했냐면 출발선에 섰을 때와 친구들이 달리기 잘했어 라고 칭찬해 줬을 때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소율이가 출발선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꼴등하면 어떡하지? 긴장돼요. 긴장됨.

그리고 떨림이라고 소율이의 마음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 와, 소율이 잘 달린다! 친구들이 칭찬해줬어요. 그러면 소율이는, 그래요. 기분이 좋음.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죠? 이렇게 소율이 마음의 변화를 적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긴장되고 떨림 이렇게 써도 정답이에요. 18번, 기억에 들어갈 일기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소율이가 열심히 달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긴장됐다가 떨리다가 나중에 잘 달렸다고 친구들이 칭찬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 일은요? 안타까운 달리기일까요? 빠르게 달리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두근두근 떨리는 달리기일까요? 바로 정답은 두근두근 떨리는 달리기죠. 이런 제목을 써야 사람들이 일기를 읽을 때 오, 굉장히 떨렸겠는데? 라는 생각을 함께 할 수도 있답니다. 다음 19번 중요한 문제예요. 겪은 일을 일기로 쓰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알맞지 않을까? 1번 인상 깊은 일을 정리합니다. 정리해야겠죠. 겪은 일을 중심으로 글감을 찾습니다. 그래요. 겪은 일을 중심으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남이 겪은 일은 그 일기를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다 쓴 다음 고쳤을 부분을 확인해요. 당연히 고쳤어야죠. 인상 깊은 일이 없으면 재미있게 꾸며서 씁니다. 꾸며서 쓴다는 게 거짓말로 쓴다는 거죠? 이것은 옳지 않아요. 5번 날짜와 날씨, 제목, 겪은 일, 생각이나 느낌의 순서대로 일기를 씁니다. 그렇죠. 우리 조금 전에 일기 보면서 순서 잘 봤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된다. 절대로 내가 겪지 않은 것을 꾸며서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20번 서술형 문제예요. 어제 하루 동안 겪었던 일 중 인상 깊은 일을 떠올려 일기를 간단히 쓰세요. 자, 여러분이 겪은 일을 일기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채점도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죠. 여러분이 겪은 일을 잘 썼다면 동그라미. 자,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 날짜, 그리고 요일, 날씨 자세하게 쓰고요. 제목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하게 재미있게 간단하게 쓰세요. 그 다음 겪은 일과 생각과 느낌을 함께 잘 써주면 우리 일기가 완성됩니다.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2000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날씨 맑고 화창한 상추야 쑥쑥 자라라 라는 제목을 썼어요. 엄마와 집에서 큰 화분에 상추씨를 심었다. 흙에 뿅뿅 구멍을 뚫고 상추씨를 두세 개씩 넣고는 잘 덮어준 후 물을 주었다. 햇빛 잘 드는 창가에서 물을 잘 주고 키우면 상추가 쑥쑥 자라겠지? 내가 키운 상추에 고기를 넣고 쌈을 싸먹어야겠다. 상추야 쑥쑥 자라렴. 이렇게 일기를 써보았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단원확인 평가 문제 모두 잘 풀어보았죠?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미션입니다.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보세요. 나는 오늘 국어 공부를 했다. 꾸며주는 말 하나 이상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 또는 두 개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2 실전책으로 만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단원 정리평가 2회 4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했었죠? 자, 오늘 이어서 5번 문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선생님과 재미있는 과학 수업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과 함께 단원 정리평가 2회 5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5번, 6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리트머스 종이를 그림과 같이 넣은 홈판에 여러 가지 용액을 각각 떨어뜨리려고 한대요. 물음에

시작하시오. 자, 옆에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홈판이 8군데, 즉 홈이 8군데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윗줄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었고, 아랫줄에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세로줄, 첫 번째 세로줄에는 묽은 염산을 넣었네요. 자, 묽은 염산은 산성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로줄에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었습니다. 자, 염기성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는요, 세 번째 세로줄에는 제빵소다 용액, 즉 염기성 용액도 넣었고요. 네 번째 세로줄에는요, 구연산 용액, 산성 용액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액의 성질에 따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변화하는 것이 있겠고, 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변화하는 것이 있겠죠. 자, 우리가 결과를 먼저 이야기한다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어떤 용액에서? 그렇죠. 염기성 용액을 만났을 때 푸른색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 용액을 만났을 때 붉게 변화하죠? 자, 그것 기억하면서 우리 5번 문제 풀수 있습니다.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 되게 간단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실수하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묽은 염산, 산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화가 없겠죠. 맞아요.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붉게 만들 거예요. 근데 변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자, 묽은 염산, 산성 용액이죠.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푸른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으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염기성이에요. 자, 염기성 용액,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키는 거 맞죠?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화가 없는 것도 맞습니다. 자, 4번 제빵소다 용액, 염기성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3번과 똑같이 변해야 돼요. 자, 지금 제빵소다 용액 염기성인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키겠죠? 그런데 변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리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구연산 용액 산성 용액입니다. 자, 그렇다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인데 푸른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붉게 변화시키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둘다 맞은 것은 몇 번? 3번.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위 실험에 사용한 여러 가지 용액 중 산성 용액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산성 용액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묽은 염산, 그렇죠. 산성 용액, 구연산, 산성 용액, 제빵소다 용액과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염기성이에요. 자, 따라서 산성 용액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 니은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지 않는 용액은 무엇입니까? 자, 친구들,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요, 산성 용액에서 붉은색 계열로 변화합니다. 자, 그렇다면 붉은색으로 변하지 않는 용액, 즉 산성 용액이 아닌 것을 찾아주면 되는 거네요. 자, 식초는 산성 용액이 맞습니다. 자, 묽은 염산도 산성이죠. 구연산도 산성입니다. 자, 유리세정제는요, 염기성이에요. 산성 용액 아니죠? 자, 그리고 오렌지 주스 산성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 몇 번이겠어요?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게 만드는 물질을 모두 고르시오.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 지시약인데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원래 무색이죠. 자, 그런데 염기성 용액을 만났을 때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변화합니다. 자, 따라서 붉게 만드는 물질 뭐를 골라라? 염기성 물질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탄산수는요? 그렇죠. 탄산수 산성입니다. 석회수 염기성. 구연산 용액이잖아요. 산성이죠. 자, 빨래 빗눈물 미끌미끌 염기성입니다.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도 굉장히 강한 염기성입니다.

기이지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4번, 5번? 이렇게 모두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9번, 10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성질이 뭐예요? 염기성. 즉, 염기성 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었어요. 달걀 껍데기, 대리석 조각, 두부, 삶은 달걀 흰자를 넣었죠. 자, 물음에 답하시오. 자,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어떤 성분? 탄산, 칼슘이라고 했습니다. 두부하고 삶은 달걀 흰자는 단백질 성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공부했잖아요. 염기성 용액은 무엇과 반응해요? 단백질. 단백질을 녹입니다. 자, 탄산칼슘과는 반응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실험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 것은 두부와 삶은 달걀 흰자가 되겠습니다. 이 탄산칼슘 성분인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은 어떠한 변화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럼 9번. 위에 여러 가지 물질 중 흐물흐물해지고 용액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어떤 것? 단백질 성분인 물질. 자, 따라서 두부와 삶은 달걀 흰자겠죠. 자, 두부, 삶은 달걀 흰자.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 리을. 이렇게 적어 주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위와 같은 실험 결과가 나타나는 까닭을 염기성 용액의 성질과 관련하여 쓰시오. 자, 지금 두부와 삶은 달걀 흰자를 흐물흐물 녹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염기성 용액은, 자, 이 낱말 꼭 들어가야 돼요. 단백질을, 이것도 꼭 들어가야 돼요. 염기성 용액은 단백질을 흐물흐물하게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염기성 용액의 달걀 껍데기가 녹나요?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입니다. 자, 탄산칼슘은 산성 용액에 녹죠. 틀렸고요. 2번, 산성 용액에 닭가슴살이 흐물흐물해진다. 닭가슴살은 단백질 성분입니다. 단백질 성분은 염기성 용액에서 흐물흐물해지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산성 용액에 조개 껍데기, 탄산칼슘 성분이죠. 넣으면 기포 생긴다. 맞아요. 4번, 삶은 달걀 흰자는, 자, 이것은 단백질 성분이잖아요. 산성 용액에 녹아 흐물흐물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은 염기성 용액에 녹아 흐물흐물해집니다. 자, 5번 염기성 용액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하게 하나요?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이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알맞은 건몇 번? 3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봅니다. 산성 용액에 페놀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렸어요. 자, 이 페놀프탈렌 용액은 지시약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산성 용액에 페놀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렸어요? 색깔 변화 있을까요? 페놀프탈렌 용액은 산성 용액에서 색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색깔 변화가 없는데, 자, 이 이후에 염기성 용액을 계속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페놀프탈레인 색깔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염기성 용액을 넣어주면 산성의 성질이 약해지다가 계속 넣어주면 염기성으로 성질이 바뀌겠죠.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색깔이 나중에 붉게 변화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알맞은 것 모두 고르시오. 자, 지금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 산성 용액. 자, 지금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염기성 용액을 이제 계속해서 떨어뜨리면 이제 붉은색으로 변화하겠죠. 자, 1번 산성 용액의 성질이 약해지는 거 맞습니다. 약해지다가 염기성으로 변화하겠죠. 2번 산성 용액의 성질이 더욱 강해진다. 아닙니다. 3번 염기성 용액을 계속 넣으면 무색 그대로가 아니라 붉은색으로 변화한다고 했죠. 4번, 염기성 용액을 계속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맞아요. 5번, 염기성 용액을 계속 넣으면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변화하죠. 자,

정도가 약해집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에서 그렇죠. 푸른색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계속 산성 용액을 넣어주면 이제 산성으로 성질이 변화하면서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겠죠. 자, 그렇다면 색깔은 이렇게 변화할 거예요.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노란색이었다가 그리고 디귿 푸른색이었다가 붉은색 니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4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우리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산성 용액일 경우에는요, 산성이라고 적고, 염기성 용액일 경우에는 염기성이라고 쓰시오. 자, 1번. 요리에 신맛을 낼때 식초를 쓴다. 자, 식초, 산성 용액이잖아요. 선생님이 산성 용액 중에서 신맛이 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산성이라고 적어 주어야 되겠네요. 산성. 2번. 하수구 세정제로 하수구를 뜯는다. 자, 하수구 세정제는 염기성이죠. 우리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많이 엉켜 있어요. 머리카락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성 용액인 하수구 세정제를 부으면 이 단백질이 녹으면서 하수구가 뚫린다. 자, 그러면 염기성. 자, 그렇다면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레몬즙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용액을 사용하는 예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레몬즙은 산성입니다. 그럼 산성 골라주라는 거죠? 제산제 염기성, 자동차 이물질 제거제 염기성, 유리 세정제 염기성, 구연산 산성이잖아요. 정답 나왔네요. 4번. 표백제도 염기성입니다. 자,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어서 1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산성화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산성화의 원인이 아닌 거. 1번, 공장의 매연 산성화 원인이죠. 자동차 배기가스 산성화 원인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감소하는 건 산성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겠죠? 이건 산성화의 원인이 아니죠. 자, 질소 비료의 과다한 사용, 화학 비료 산성화 원인 맞고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 이것도 산성화 원인입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1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산성화의 피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피해 생각하면서 보기 볼게요. 자, 말라 죽은 논. 피해에 있었죠.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 이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없어요. 맞고요. 자, 어류, 산호가 폐사함. 폐사함이라는 건 어류, 산호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해양이 산성화가 되면 물고기와 산호가 잘 자랄 수 없겠죠. 맞고요.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겠어요? 생태계가 파괴되는데요? 아니죠. 배추와 무의 수확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줄어들 거예요. 자, 따라서 기역, 니은 되겠고요. 마지막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우리 산성화가 되는 원인을 생각하면서 이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재생에너지 이용하고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고. 자,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을 실천해 주면 되겠죠? 자, 한 가지 적어 보세요.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타지 말고 걷거나 자전거를 탄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친구들, 선생님과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함께 다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1단원 마무리하면서 서술형 평가 문제도 풀어볼게요. 서술형 문제 1번부터 함께 해결해 봅니다. 다음 용액을 겉보기 성질에 따라 분류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아래 그림을 보면 몇 개의 용액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용액이 있습니다. 자, 겉보기 성질을 분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용액을 분류해 볼 건데요. 색깔이 있는가? 분류 기준에 의해 용액을 분류하시오. 자, 용액을 보고 색깔이 있으면 있다에 적어주고, 색깔이 없으면 없다에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레몬즙 색깔이 있죠. 노란색. 탄산수는 색깔이 없습니다. 무색이죠. 유리세정제 색깔이 있습니다. 자, 구연산 용액, 하수구 세정제, 제빵소다 용액은 색깔이
없네요. 무색이잖아요. 자, 그럼 이

상자에 어떤 용액 적어주면 돼요? 레몬즙, 유리세정제 적어주고, 없다에 나머지 4개의 용액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게요. 색깔이 있는가 외에 다른 적절한 분류 기준을 만들어 쓰시오. 자, 우리 다양한 분류 기준 생각해 볼수 있죠. 겉보기 성질. 자, 색깔이 있는가도 괜찮고요. 투명한가도 괜찮죠. 그리고 흔들었을 때 거품이 5초 이상 유지되는가? 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 주도록 합니다. 투명한가? 흔들었을 때 거품이 5초 이상 유지되는가? 자, 이런 것들이 적절한 분류 기준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에 색깔이 예쁜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인가? 자, 이런 기준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런 기준으로 분류를 했을 경우에 사람마다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런 기준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2번 문제 정답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이용하여 용액을 구분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지시약이잖아요. 우리가 겉보기 성질로 용액을 분류할 수 없을 때 지시약을 통해서 용액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비커에 구연산 용액과 제빵소다 용액이 있는데요. 두 용액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페놀프탈레인 용액 색깔 변화가 다를 거예요. 우리는 그 변화를 통해 각각 용액의 성질을 알수 있는 거죠. 1번, 구연산 용액과 제빵소다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쓰시오.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실험을 해 본다면 구연산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떨어뜨리면 색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제빵소다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떨어뜨리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화하죠. 자, 그 내용 적어주면 됩니다. 구연산 용액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제빵소다 용액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변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2번.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쓰시오. 자, 실은 구연산 용액은 산성입니다. 그리고 제빵소다 용액은 염기성이에요.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아,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산성 용액에서는 아무런 색깔 변화가 없지만 염기성 용액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화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내용 적어주면 되겠죠? 산성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자, 산성 용액 꼭 적어줘야 되겠죠? 자, 염기성 용액에 떨어뜨리면 붉게 변한다. 자, 이 내용은 꼭 들어가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여러 가지 용액에 리트머스 종이와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넣었을 때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위에 보면 용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용액이 있고요. 각 용액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도 넣어보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도 넣어보고, 붉은 양배추 지시약도 넣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구연산 용액 레몬즙 오렌지 주스에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유리세정제 제빵소다 용액 하수구 세정제에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했죠. 자, 그리고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렸더니 구연산 용액 레몬즙 오렌지 주스는 붉은색 계열로 변했고요. 유리세정제 제빵소다 용액 하수구 세정제는 푸른색 또는 노란색 계열로 변화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자, 이러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통해 우리는 각 용액의 성질을 분류했죠. 어떻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고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넣었을 때 붉은색 계열로 변하는 용액을 산성 용액이고, 자, 유리세정제 제빵소다 용액 하수구 세정제처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고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푸른색 또는 노란색 계열로 바뀌는 용액은 그렇죠. 염기성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위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나누어 쓰래요. 자, 산성 용액 세 가지 적어주면 되죠. 구연산 용액, 레몬즙, 오렌지 주스 적어주면 되겠고요. 염기성 용액은 유리세정제, 제빵소다 용액, 하수구 세정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위 실험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쓰시오. 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요, 산성용액에서는 어떻게 붉은색 계열로 변화하고, 염기성 용액에서는 어떻게 푸른색 또는 노란색 계열로 변화한다. 그거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산성 용액에 넣으면 붉은색 계열로 변하고, 염기성 용액에 넣으면 푸른색이나 노란색 계열로 변한다. 자, 이렇게 용액과 색깔 변화까지 이어서 연결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각각 달걀 껍데기와 삶은 달걀 흰자를 넣었을 때 변화를 나타낸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아래 그림을 보면은요. 지금 이 비커에는 묽은 염산 용액이 담겨 있습니다. 즉, 산성 용액이 담겨 있고요. 이 비커에는요. 이제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즉 염기성 용액이 담겨 있죠. 자, 각각의 용액에 달걀 껍데기, 그리고 삶은 달걀 흰자를 각각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묽은 염산에 달걀 껍데기를 넣었을 때와 삶은 달걀 흰자를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쓰시오. 자, 산성 용액에서는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이 녹죠. 하지만 삶은 달걀 흰자, 단백질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달걀 껍데기를 넣었을 때는 기포가 생기면서 녹게 되지만 삶은 달걀 흰자를 넣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즉 염기성 용액에 탄산칼슘 성분인 달걀 껍데기와 단백질 성분인 삶은 달걀 흰자를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적으래요. 자, 염기성 용액은요, 탄산칼슘 성분과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지만 단백질 성분인 삶은 달걀 흰자를 흐물흐물하게 녹이죠. 그 내용 적어주면 돼요. 달걀 껍데기를 넣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삶은 달걀 흰자를 넣고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흐물흐물하게 변합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넣은 묽은 염산에, 즉 산성 용액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염기성 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리는 실험이에요. 자, 1번.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계속 넣으면, 염기성 용액을 계속 넣으면 붉은색이었던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쓰시오. 자, 지금 산성 용액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넣으면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산성에서 붉은색 계열로 변화하기 때문에 붉은색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염기성 용액을 계속 떨어뜨리면 산성이 약해지면서 염기성으로 성질이 변화하겠죠? 자, 그럼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뭐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푸른색이나 노란색 계열로 바뀔 겁니다. 자, 이어서 2번입니다. 위와 같은 결과로 알수 있는 내용을 쓰시오. 어떤 내용 알수 있어요? 산성의 성질이 점점 약해지다가 염기성 용액을 계속 넣을 경우에 성질이 염기성으로 바뀐다. 그 내용 적어주면 되죠? 즉,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으면 산성의 성질이 약해지다가 염기성으로 변한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은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즉 염기성 용액에 묽은 염산, 산성 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리는 실험이에요. 자, 1번. 시간이 지나면서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쓰시오. 자, 지금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염기성이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붉게 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산성 용액, 묽은 염산을 계속 떨어뜨리면 염기성이 약해지면서 성질이 산성으로 바뀌겠죠? 자,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산성 용액에선 변화가 없어요. 자, 따라서 색깔이 무색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2번, 위와 같은 결과로 알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죠. 염기성의 성질이 약해지다가 산성으로 변한다. 지시약 색깔 변화로 알수 있는 거고요. 자, 이어서 7번입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식초 린스, 제산제, 변기 청소용 세제 있어요? 위에 여러 가지 용액 중 용액의 성질이 다른 것을 골라 쓰시오. 자, 식초 린스, 산성, 제산제, 염기성, 변기 청소용 세제, 산성이요.

맞죠? 자, 따라서 성질이 다른 것은 재산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1번에서 답한 용액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쓰시오. 자, 재산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에 위산이라는 성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위산은 강한 산성입니다. 자, 이때에 염기성인 재산제를 먹으면 이제 이 강한 산성을 약하게 만들어서 속쓰림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산성화로 인한 피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산성화로 인해 조각상이 녹고 산호가 죽어가고 농작물이 말라 죽습니다. 산성화의 원인? 굉장히 다양한 것들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거 적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요,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이 오염물질이 물과 만나서 산성물질을 생성해낸다라고 했었죠? 아니면 질소 비료, 화학 비료의 과다한 사용, 혹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짐. 자, 원인 공부했던 거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한 가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산성화가 일어난 토양의 산성을 약하게 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을 한 가지만 쓰시오. 자, 지금 토양이 산성화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산성의 성질을 약하게 할수 있을까요? 염기성을 이용하면 되겠죠. 즉, 석회가루 뿌려줍니다. 왜? 석회가루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땅에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려준다면 이 산성의 성질을 조금 약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서술형 문제 함께 풀면서 1단원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다음 과학 시간에는요, 2단원 새롭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1: Wow.
0: All right. 자, 우리 금요일에는 어떤 영어 하죠?
1: 여행 영어죠.
0: 그럼요. 네. 자, 여행 중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을 제가 좀 만들어봤는데 혹시 네. 해외에서 택시를 타보셨죠?
1: 그럼요.
0: 그 바가지 요금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해외에서?
1: 아, 저는 근데 다행히도 운 좋게도 그 해외에서는 네. 딱 내가 예상했던 요금만큼만 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한국에서 바가지 요금을 내는 외국 관광객과 싸우는 택시 기사님을 봤어요. 아니,
0: 굉장히 아이러니한 케이스네요.
1: 예.
0: 근데 이게 세계 어디를 가도 그 특히나 여행객 상대로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갔는데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라면 그러면 이거는 뭔가 기본적으로는 항의를 할 수 있어야
1: 그럼요.
0: 되겠죠.
1: 그럼요. 왜냐하면 여행 가서 쓸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택시비로 지출이 너무 많아버리면 네. 내가 꼭 사야 될 걸 못 살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0: 그리고 화가 납니다.
1: 그럼요. 얘기해야 됩니다.
0: 네. 그래서 여행 중 바가지 택시 요금 대처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영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오늘 정말 꼭 알아둬야 될 영어들이네요.
0: Of course. 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30달러요? 아니,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평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도
1: 그쵸.
0: 좀 말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1: 너무 좀
0: 네.
1: 과하게 금액이 나온 것 같을 때.
0: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0: 그게 전부예요. 한마디로 그 이상은 없어요. 안
1: 맞아요.
0: 돼요.
1: 저도 이런 상황에 항상 I have no money, only 10 달러, only 10 달러 맨날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나요?
0: 이제는 그 이상 하셔야 돼요.
1: 아,
0: 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다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1: 네, 택시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상황에 한번 대처해 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30달러요?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2: Is there a problem, ma'am?
1: Yeah, I have a problem.
2: What's the problem?
1: Yeah, do you say $30?
2: Yep.
1: This is only 5 minutes, 로드.
2: Ma'am,
1: Why?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1: Rip you?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1: Rip you off?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okay? Look,
1: Look.
2: the meter says
1: 응?
2: $30.
1: 아, 미터.
2: The meter says $30. Look.
1: But,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2: What?
1: I have only $15. So, I have to pay only $15.
2: What do you mean?
1: Okay. 나머지 계좌이체로 하든지 마음대로.
2: What?
1: I don't have money.
2: $30.
1: No, I have only 15.
0: 네. 진짜 오늘이야말로 실용 영어의 끝판왕. 왜냐면
1: 그쵸?
0: 해외에 가서 뭔가 이득되는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0: 손해를 막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1: 제일
0: 생각하거든요.
1: 중요하죠.
0: Right. 그래서
1: 네.
0: 이거 다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4: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3: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도착을 했는데
1: uh-huh.
0: 돈을 얘기를 하는데요.
1: 그쵸?
0: 30달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네.
1: 예. $30. It was only a 5-minute이겠네요. Drive. 그러면은 5 minutes.
0: 이게 이제는 거의
1: 예.
0: 읽어 낼 수 있을 정도는 됐는데.
1: 예, 자동으로.
0: Alright, so $30. 약간 황당한 거예요.
1: 네.
0: And it was only a 5-minute drive. Okay, 자 지금 딱 보면
1: 예.
0: 이 minutes을 썼어도 어떤 분은 저거 5 minutes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5 minutes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 고민이 많이 됐는데.
0: Right, 자 보도록 할게요.
1: 예.
0: Perfect, very nice. So 5분에 drive였는데 어떻게 $30나 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5분이면 1분이 아니라 5분이니까 복수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원래는 5 minutes가 5분이죠.
1: 네.
0: 하지만 여기서는 이 drive라고 하는 것을 minute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아~
0: 마치 형용사 같은 겁니다. 한정해 주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5분짜리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5 minute 뭐뭐
1: drive
0: right 6 hour 뭐뭐
1: 아하.
0: 이런 식이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1: 앞에 관성 꼭 붙어야 되는 거죠.
0: 여기서는 drive 때문입니다.
1: 아.
0: 이 어는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0: Okay, a drive 이거는 한번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1: 예,
0: 하게 돼요.
1: 예, 예.
0: 자 그래서 제가 까지 혹시 그럴까봐 이거
1: 정말.
0: 빼먹으실까봐
1: 네.
0: 어를 쓰고 drive를 쓰는데 중간에 얼마나 걸렸는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0: 오케이?
1: 네.
0: 이렇게 하게 되면 차로 얼마 거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차로 간다는 것을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차로 5분 거리. 그쵸?
1: 네.
0: 5-minute drive. 사실은 거리를, 이거 자체가 거리를 말한다기보다는 5분 동안 차를 타고 감.
1: 예.
0: 이에요. 근데 그게 의역이 되면서 거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음흠.
0: 예를 들어서, 그건 겨우 10분, 운전해서 10분 거리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겨우 10분짜리 드라이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 예.
0: 어떡할까요?
1: It is only a 10-minute drive.
0: 그렇죠. It's only a 10-minute drive.
1: Yeah.
0: 어는 너라고 했고요. 드라이브 때문에. 그리고 10minutes가 아니라 10-minute. 왜냐면 형용사처럼 해주니까.
1: 네.
0: 자, 이번에는 얘처럼 it was 과거형으로 가볼게요.
1: 네.
0: 조금 변형합니다.
1: 오.
0: 그건 2시간짜리 운전이었어. 한마디로 차로 2시간 거리였다.
1: It was a two-hour drive.
0: 그렇죠. It was a two-hour drive.

0: hour drive. 그래서 운전을 했더니 뭐 2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운전
1: 네.
0: 거리가 그만큼 됐다.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응용해 주면 되겠죠.
1: Yes.
0: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It's only a 10-minute drive.
1: It's only a 10-minute drive.
0: It was a 2-hour drive.
1: It was a 2-hour drive.
0: 네, 이것도 hours라고 쓰지 않았죠.
1: 네.
0: 그렇죠? 자, 여기서 조금 바꿔 볼 텐데요.
1: 네.
0: 지금 운전해서 거리를 했었잖아요.
1: 그쵸?
0: Drive, right?
1: 예.
0: 그럼 만약에 걸어서 가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걸어서면 워크겠죠?
0: 워크가 뭐죠?
1: 워크 걷다.
0: 오케이. 자,
1: 예.
0: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거 있잖아. 걸어서 5분 거리였어. 혹은 5분 걷기였어.
1: 아,
0: Only.
1: it was only a 5-minute walk.
0: 맞는지 볼게요.
1: 오!
0: Perfect.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drive 대신에 walk. walk라고 하는 건 걷다란 동사도 되지만요.
1: 네.
0: 걷는 행위, 한마디로 산책 같은 거 있잖아요.
1: 예.
0: 그것도 다 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1: 오.
0: 겨우 5분 거리였다. 혹은 5분 정도밖에 안 걸었다. 이렇게 되겠죠.
1: 그러면은 1시간 비행이었다 하면은 hour flight.
0: Flight. You
1: 아.
0: got it.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1: $30? It was only a 5-minute
0: There
1: drive.
0: you go. 자, 이렇게 했을 때
1: 응?
0: 좀 당황했나 봐요. 그 드라이버가.
1: 그죠.
0: So he or she said,
1: 예.
0: 부인, 그 바가지 씌우려는 게 아닙니다.
1: 아, 그
0: 아.
1: 택시비도 나라마다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딘 또 비싸고 어딘 조금 저렴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자,
1: Rip.
0: 좀 나눠볼게요. 일단
1: 나는
0: 어디서 나눌 거예요?
1: 여기서 나눌까요?
0: Okay. I'm not trying. 뭐예요?
1: 난 시도한 게 아니에요.
0: 오케이.
1: 시도한 게 아니에요. 너를 찢어버리는 거.
0: 오, 맞아요.
1: 그죠?
0: 근데 원래 맞아요.
1: 그죠? 립이 찢다.
0: 끄다. Yeah.
1: 예.
0: Okay.
1: 근데 찢어서 버리는 거를 하려는 게 아니래요. 부인, 이러고, 그래도 또 예의는 지키시네요. 예.
0: 당황했거든요.
1: 그죠? 그럼 부인하니까, 마담.
0: Okay.
1: 이게 마담이,
0: Madam,
1: 이게 맞나요?
0: Madam,
1: 마담?
0: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Alright,
1: Yes.
0: Madam, 느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충분히 쓸수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캐주얼하게 우리 Ma'am 쓰도록 하겠습니다.
1: Ma'am. 네.
0: Ma'am, 여자를 향한 존중의 호칭이라 볼수 있겠고요. 이거는 Ma'am을 쓴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은 결혼했다? 아니다?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오케이, okay? 이건
1: 아.
0: 상관없이 Ma'am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요거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 뒤에 한번 볼게요.
1: 예.
0: I'm not trying to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1: 예.
0: 얘기를 했는데, 자, 저 뒤에 rip you off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딱 봐도 해석상으로 뭐겠어요?
1: 해석상으로
0: 당신을 뭐 하려는 게 아니다.
1: 바가지 씌우는 거.
0: 맞습니다.
1: 예.
0: 오케이, 자, 누군가를 rip off 한다는 거, rip someone off or rip off someone 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우다가
1: 아.
0: 되겠습니다. 아까 슬기 씨가
1: 찢다.
0: 찢는 거
1: 찢다.
0: 얘기했죠.
1: 예.
0: 한국에서도 뜯어먹는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뭔가
1: 오, 맞아요.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뭐 옷이 있던 지갑이 있던 그걸 다 뜯어서 내가 가져간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오.
0: 완전히 off 시키는 거예요. 몸에서, right? So 제가 당신을 off 한마디로 rip off 뜯어내려는 거 아니다. 뭐 비슷하죠, 좀
1: 오. 오.
0: 느낌.
1: 네.
0: Alright, so rip someone off라는 표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는 salesman, saleswoman 굳이 안 나누거든요. salesperson이라 그래요. 판매원이라고 얘기를 할 때,
1: 네.
0: 그 판매원은 나에게 바가지를 씌웠다. 한마디로 날 뜯어냈다.
1: 오,
0: 어떨까요?
1: the
0: A salesperson.
1: salesperson ripped me off.
0: 그죠? ripped me off.
1: ripped me off.
0: How about this? 나 당신 바가지 씌운 거 아니에요. 오케이?
1: Oh.
0: 과거를 부정하는 거죠, right? 나
1: 네.
0: 당신 뜯어낸 거 아니에요.
1: I doesn't. I don't.
0: I
1: 예.
0: doesn't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1: I didn't.
0: I didn't,
1: I
0: yes.
1: didn't rip you up.
0: 그렇죠. Hey, I didn't rip you off. 나너 rip off 한거 아니야. 그냥 동사예요.
1: 예.
0: 오케이? So rip someone off, 뜯어내다. 결국에는 바가지를 씌우다. 쓰다가
1: 치우다.
0: 아니라 씌우답니다.
1: 네.
0: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e salesperson ripped me off.
1: The salesperson ripped me off.
0: I didn't rip you off.
1: I didn't rip you off.
0: Alright. 자, 그리고 제가 참고로 요런

0: 문장들 알아두면 좋다 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요. 네.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바가지 씌우는 걸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물론 he ripped me off, she ripped me off 해도 되겠죠. 네. 그가 나를 rip-off 시킨다. 우리 방금 한 것처럼. 그렇지만 내가 rip-off 하는 거를 당했다. 이렇게 흔히 수동사 이런 네.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So I got ripped off or I was ripped off 이렇게 쓰면 나 바가지 썼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Yes. 자, 그리고 또 하나, rip-off를 명사처럼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a rip-off라고 해버리면 네. 바가지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1: 완전 그거 바가지다.
0: 뜯어냄. 아. Alright? So that's a rip-off. 그러면 오. 야, 그거 완전 바가지네.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네. 정말 좋습니다. Alright,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1: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보세요. 미터기에 30달러라고 찍혔잖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1: Look, the says $30. 미터기가 그러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요.
0: 미터기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1: 근데 뭐 미터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앞에 누가 봐도 기계잖아요. The machine says $30.
0: 아, 이게 반박할 수가 없어서.
1: 네.
0: 맞아요. 머신 많이 해도
1: 알아듣으실걸요?
0: 알아듣죠.
1: 분명히.
0: 기계라는 뜻이니까.
1: 네.
0: 자, 그런데 미터기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1: 미러 머신.
0: 그냥 미러예요.
1: 오?
0: 네. 실제로 미터입니다. 이 미러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몇 미터 할 때도 미러라고 쓸 수 있겠지만 정말 실제로 미터기라고 하는 거. 굳이 기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device, 뭐 machine 이런 거 필요는 없는 거예요.
1: 예.
0: Okay? So the meter, 미터기, 계량기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택시, 지금도 그렇나요? 그 약간 말 달리고 막.
1: 오, 옛날에 있었죠.
0: 그렇죠. 만약에 빨리 가면은 막 말이 막
1: 엄청
0: 이렇게
1: 다리가 안 보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So the meter says $30라고 했는데, 자, hold on. The meter. 이게 사람인가요?
1: 미러는 사람이 아니죠?
0: 아니죠. 그런데도 동사 뭘로 받았어요?
1: Says,
0: right? The meter says, right?
1: 예.
0: 미러는 사람이 아닌데도 말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 오, 귀여워요.
0: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뭐를 딱 봤는데 그렇게 적혀 있거나 나와 있다라고 할 때도 그게 말한다.
1: Say라고.
0: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1: 오.
0: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제가 좀 이런 식으로 가져와 봤어요.
1: 응?
0: A가 말한다, B라고.
1: 네.
0: 사람처럼 표현한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A에 B라고 적혀 있거나 나와 있거나
1: 네.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So,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사인이 하나 써 있는데
1: 그쵸?
0: 그 사인에 stop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멈춤이야, 가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사인에 나와 있다, stop이라고 나와 있다.
1: The sign says stop.
0: 그렇죠. 이게 나와 있다라는 단어를 우리말을 쓰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1: coming out 해야 될 것 같아요.
0: 말한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 그쵸? 오케이?
0: 자, 그 미터는 $100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적혀 있다.
1: The meter says $100.
0: 그렇죠. The meter says $100. 그 얘기는 거기에 나와 있다, 적혀 있다.
1: 음흠.
0: 이렇게 직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The sign says stop. 해볼게요.
1: The sign says stop.
0: 자, 이번에는요. The meter says $100.
1: The meter says $100.
0: Alright. 자, 해볼게요. Look, the meter says $30.
1: Look, the meter says $30.
0: 자, 이랬을 때, 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심을 해봐야 되고,
1: 그렇죠.
0: 이게 아니다고 싶을 때 뭔가 제안을 해야 되겠죠. So, $15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1: 오,
0: 그 이상 안 된다.
1: 예스.
0: 더 이상 없다.
1: I'm willing to $15, but that's it.
0: That's it.
1: 아, that's it.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I'm willing to 이거를 낼 의향이 있다면 여기 내다네요. 내다. 아, 그러면은 pay겠네, pay.
2: Okay.
1: 나는

0: 이걸 지불할 의향은 있지만,
1: 근데요?
0: but that's it. 그게 다다.
1: Nothing more.
0: Oh.
1: All right. 맞는지 보겠습니다. Pay 썼을까요?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You got it.
0: Yes.
1: All right. So, PAY, pay, 지불하다, 내다 정도가 되겠고요. 이거 전에 언급도 했지만, 원어민들도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페이를 과거형 PP 형태로 쓰는데, 스펠링을 잘못 쓰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0: 어, 그래요?
1: 여러분, 써주세요.
0: 전 정확히 아니까
1: 아, 정확히
0: 괜찮아요. 지금
1: 알겠습니다.
0: 이 순간은 내가
1: 그때 아마
0: 원어민이다.
1: 저번에 틀렸을걸요?
0: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이건 아는데 페이드.
1: 오!
0: 페이드? 똑같이 페이드입니다.
1: 오케이, hold on.
0: 페이 페이 페이
1: 여기
0: 페이
1: ED
0: 페이.
1: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뀐다고요?
0: 100%예요.
1: 둘 다?
0: 네.
1: 둘 중에 하나라도 이거 ED 할 생각 없어요?
0: 아니에요.
1: 아, 흥정이 안 됩니다.
0: 안
1: 네,
0: 넘어갑니다.
1: 알겠습니다. 정답. You got it. 자, 진짜
0: 예.
1: 실제로요. 농담 아닙니다. 저뭐
0: 네.
1: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PAY에다 ED 붙이는 거를 원어민들이 엄청 실수를 해요. I don't know why.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바꿔야 되죠. ID로 해서 과거형 PP 형태.
0: 네.
1: Pay, paid, paid. 그래서 오히려 문법이나 어휘 조금 집중으로 돼 있는 한국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요.
0: 네.
1: 오히려 이런 실수 없어요. 그래서
0: 맞아요.
1: 무조건 문법 괜히 배웠네. 절대 아닙니다. 제가
0: 솔직히
1: 말했지만.
0: 저도 이걸 배운 게 중고등학교 시절이거든요.
1: Right. 그때
0: 매일 과거분사 쭉 해서 막 A4용지 한장꽉 채워서 쓰고,
1: 네.
0: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1: 그거
0: 잊혀지질 않는 것 같아요.
1: 완전 자산 가져가는 거예요.
0: 아,
1: 진짜 trust
0: 그러니까요.
1: me. 제가 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 오래 했는데도 오히려 이 얘기할 정도면 진짜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와, 이게 어느 정도 말할 때는 이렇게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는 좀 문법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0: 대화가 또
1: 보통
0: 중요하니까.
1: 그쪽이 앞서가고, 아우, 나는 그렇게 뭐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되는데요.
0: 네.
1: 어느 포인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격차가 확
0: 아,
1: 벌어지면서
0: 그래요?
1: 오히려 동양권, 특히 한국권 학생들이 문법 어순 잘 익힌 사람들은 딥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0: 오.
1: So, trust me, okay? 그만큼 단어, 뭐 이런 문법, 조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던 것들이
0: 그쵸.
1: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0: 네,
1: Okay? 자,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0: 오.
1: I'm willing to do something. She's willing to do something. Are you willing to do something?
0: Yes.
1: Willingness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 어떻게 보면 스며 있는 건데요. 의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e willing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그런
0: 의향이
1: 의향이
0: 있다.
1: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 원형만 바꿔주는 거. 그게 미션이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가격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건 같은 거 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그거 한 200달러는 줘야 된다 그랬는데, 아, 난 반값 정도는 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100달러를 지불할 의향은 있다.
0: I'm willing to pay $100.
1: Exactly.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쓸 겁니다. 저뭐 내고 할 의향이 있어요. 중고 물건 같은 거할 때, 내고 하는 거, 뭔가 협상하는 거잖아요. 혹시 내고 하는 거 동사로 뭔줄 아세요?
0: 네고.
1: 내고.
0: 네고도 영어던데요?
1: Negotiate입니다.
0: 아,
1: Right.
0: negotiate.
1: Negotiate. 오케이.
0: Okay.
1: So, 저는 negotiate 할 의향이 있습니다.
0: I'm willing to negotiate.
1: Exactly.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비동사 쓰고 willing to 한 다음에 도대체 뭘할 의향이 있는지 동사 원형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willing to pay $100.
0: I'm willing to pay $100.
1: I am willing to negotiate.
0: I am willing to negotiate.
1: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요. 참고로 I'm willing to pay라는 걸 썼다고 칠게요.
0: 네.
1: 그러면 I have a willingness to pay. 라고 하는 것과 의미는 같습니다. So be
0: 아.
1: willing to는 have a willingness to와 같은 표현이긴 한데 이것은 굉장히 조금 더 격식의 느낌도 있고요.
0: 예.
1: 이게 뭐라 그럴까? 회화체에서 말로 하는 사람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해요.
0: 그러게 약간 문어체 느낌?
1: 근데 둘다 알아두면 대신에 옵션이 생기니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알고 있는 거 그거 조금 아니에요.
0: 에,
1: 네, 그래서
0: 아쉽죠.
1: 왜냐면 뭐가 먼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0: 네.
1: Okay, so 여기서 be willing to.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ight? 여기서 that's it. 저번에도 한번 잠깐, 아주 잠깐 얘기
0: 네.
1: 드렸지만, 그게 다다. 이 얘기는 더 이상은 안 된다. That's
0: 아하.
1: enough. 이런 느낌. Alright? 읽어볼게요. I'm willing to pay $15,

0: But that's it.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ook, the meter says $30. Look, the meter says $30.
0: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볼게요.
1: 네.
0: 30달러요? 아니,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1: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That's right. 번째. 아니,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2: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Look, the meter says $30.
3: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웃음)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얼마짜리 drive.
1: Yes.
0: 이거 한번 가볼 거고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수로 쓰는 거 잊지 마세요. Alright, 자, 갑니다. 차로 2시간 거리였어. 그건 2시간짜리 drive였어.
1: It was a 2-hour drive.
0: 그렇죠. It was a 2-hour drive. Mm-hmm. 자, 그건 겨우, 겨우는 only 쓰시면 돼요.
1: Please open.
0: 감사합니다. Right? 자, 차로 겨우 10분 거리예요. 이거는 겨우는 다시 한번 only 쓰시고요.
1: 네.
0: 그리고 이번엔 몇 분으로 가는 거죠. 차로 겨우 10분 거리예요.
1: It is only a 10-minute drive.
0: There you go. 분을 쓰던 시간을 쓰던 단수로 쓰는 거.
1: 네.
0: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과거형으로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1: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Very nice. And again, 걸었다라고 한다면 walk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1: yes.
0: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It was a 2-hour drive. It's only a 10-minute drive.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알라이트, 다음은요.
3: Be willing to do something.
1: Yes.
0: 얘도 핵심 코어 패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키워서요.
1: 네.
0: 주어를 나로 잡을게요. 15달러 낼 의향은 있어요. 저는 의향이 있는데 15달러 낼 의향이 있다.
1: I'm willing to pay $15.
0: 자, 전 협상할 의향이 있어요. 저는 내고 할 의향이 있어요. Negotiate.
1: I'm willing to negotiate.
0: That's right. 자, 세 번째. 50달러 낼 의향 있으세요? 자, 질문형이죠. 그러면 you are 이게 아니겠죠?
1: 네. Are you willing to pay
0: $50? That's right. 자, 같이 읽을게요.
3: I'm willing to pay $15. I am willing to negotiate. Are you willing to pay $50?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be willing to 대신에 have a willingness to로 또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자, 그럼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5: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0: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1: 미션 해결해 볼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3: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4: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3: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4: $15?
3: Yeah.
4: It says $30.
3: Sorry, only I have $15.
4: What?
1: Great job, you guys. 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are being selfish.
1: 그렇죠. 비동사, 근데 형용사랑 묶어서 진행형을 만들어 본 거죠.
2: 네.
1: 자,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정말 핵심 코어 패턴인데요. Be willing to do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2: 네.
1: 난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
2: 오.
1: 아, 나는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
2: 아,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지금 머릿속에 막 맴돌고 있는데요. 으흠.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많이 도전해주세요.
2: 네.
1: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2: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와, 이번 시간에 보니까 논리의 뼈대잡기. 뭔가 뼈대잡기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논리, 와. 논증이 됐을 때, 논증. 논증, 논증은 또 뭐냐, 이건 또. 하면서, 논리, 논증, 이런 말 나오면, 아, 나한테 좀 버거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되겠죠. 기대하세요.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로그인하여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용돈을 인상해 달라고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발표를 해요. 어머님을 딱 소파에 딱 앉게 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준비한 것들을 쭉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체크, 학용품 업그레이드 체크, 그 다음 취미활동 체크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용돈 인상의 필요성을 이렇게 발표 형식으로 설득하고 있어요. 물론 좀 과하긴 하죠. 이렇게 뭐 과장된 상황까지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친구들 현실적인 문제니까 부모님께 용돈 인상을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용돈 인상 좀 해주세요. 제발, 제발 엄마 용돈 안 좀 용돈 인상 안 해주면 학교 안 갈까 애쓰지 말고 어쨌든 부모님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이번 시간 잘 공부하고 나면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용돈이 올라가는, 용돈이 인상되는 놀라운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이번 시간 본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이라고 했어요. 논증. 논증이 도대체 뭐야? 새로운 개념,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배운 것 같은데 뭔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왔다 하는 정리되지 않은 지식, 이런 것들은 정의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정의, 우리 설명 방법 첫 번째로 배웠던 설명의 기술, 설명 방법입니다. 논증이 뭐야, 논증이? 논증이란 어떤 주장이 옳음을 이유와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논증, 논증이에요, 논증.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뭘,

0: 주장, 내 주장이 옳다는 거. 용돈 인상 필요합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하면서 주장이 옳다는 거, 정당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 논리적으로 증명. 논증. 쉽네. 그렇죠? 논증. 아이, 논증만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았는데,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 줄여서 논증하면 쉽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득력 있게 밝히는 거. 설득력 있게. 우리가 설명하는 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설명문 쓰기 쭉 했었죠? 설명하는 글의 목적은 독자를 이해시키는가? 이해. 그렇죠?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 내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의 목적은 뭐냐면 설득이야. 독자를 설득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이해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었다면 논증부터 이제 우리가 논리를 배울 때는 설득, 여기에 힘을 주면 됩니다. 설득력 있게 밝히는 것이다. 의논할 논자에 증명할 증자를 써.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 아, 이거 논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이 주장, 이유, 근거에 동그라미 쳤어요. 이게 바로 논증의 세 가지 구성 요소라는 선생님이 한번 동그라미 쳐본 건데 이걸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세히. 논증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구성을 잘 활용하면 돼요. 이 구성 잘 익혀보세요. 먼저 주장이 나옵니다. 네가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또는 네가 그 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뭐야?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뭘 가지고 지금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야? 주장, 주장. 글쓴이가 독자에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핵심 의견이나 판단이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중학생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에다 막 규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 중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막 규제를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장을 하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 중학생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주세요 하고 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유를 먼저 대야 돼. 이유.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왜 너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그 이유. 물론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가질 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 주장을 뒷받침.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으면 꽝이야, 꽝.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설명.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스마트폰은 학습 도구로서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거가 필요해. 이유만 계속 갖다 붙이면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까 주장을 뒷받침한 건 이유, 이유를 뒷받침하는 건 근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구체적인 사실, 통계, 연구 결과, 사례, 객관적인 내용을 가져다가 이건 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야. 나만의 생각이 아니야. 내 머릿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야.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 있잖아. 어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활용 학습이 성적 향상에 긍정적이었다. 이런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뚝 들이미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주장, 이유, 근거가 잘 짜여진 논증이라면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논증을 이렇게 잘 구성했어요. 논증이 정말 타당한가? 이걸 또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먼저, 주장이 명확한가? 주장, 이유, 근거 그랬는데, 먼저 주장부터 살펴봐요. 주장이 명확해야 돼요. 뭐하거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모르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두루뭉술하는 거. 이렇게 그냥 푸짐하게. 예를 들어서, 급식 문제를 해결합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 급식 문제 해결합시다. 주장 같긴 한데, 뭘? 뭘? 뭐, 그쵸? 두루뭉술해야겠네. 급식 문제 뭐, 세부적으로 말해야지. 뭐 음식 맛의 문제야, 아니면 잔반 문제야, 아니면 뭐 영양미 문제야 하면서 구체적인 걸 말해야죠. 좀 두루뭉술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유.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도 살펴봐야 돼요. 주장. 도서관 개방 시간을 늘려주세요라고 주장을 했어. 이유. 요즘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 시간이 막 줄어들고 있대요. 어? 가만히 있어봐라. 이유와 주장이 짝이 안 맞잖아, 짝이.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주장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주장과 이유 따로따로 놓고 보면 참 말은 맞는데. 그런데 이걸 연결하니까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해? 그럼 꽝이지, 뭐, 꽝. 그 다음에 근거. 근거가 사실이며 신뢰할 수 있는가? 근거는 믿을 수 있는 자료여야 돼요.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자료여야 돼요. 출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출처. 그 다음에 조작되면 안 되죠. 과장, 허위, 조작된 내용이 있어. 넘어갈 뻔했는데 나중에 그게 밝혀졌어. 그러면 이건 다 무효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주장, 이유, 근거 각각에 대해서 주장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명확한가를 살펴보고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지 근거가 이유를 잘 뒷받침하는지 어떻게 사실과 믿을 만한 거, 그렇죠? 그거로 잘 뒷받침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알고 보니 좀 쉬웠죠? 학습한 내용 중에서 중요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중에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논증이란 주장의 옳음을 이유와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증명, 논리적으로 증명, 논증. 논증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주장, 이유, 근거 이세 가지. 논증이 무엇이고 구성 요소 세 가지가 뭔지만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 시간 댓글 미션 나갑니다. 주장, 쉬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려야 한다. 와, 옳소 주장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댓글에 적어주세요. 선생님을 한번 설득해 보는 겁니다. 10분 너무 짧아요. 15분으로 늘려주세요. 왜? 그 근거가 뭐야? 여기를 한번 채워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어렵다 생각했던 논리, 논증이 하나하나 알고 나니까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세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5단원 단원 확인 평가 문제 5번까지 해결했었죠? 오늘은요, 6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선생님이랑 힘차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1로 5단원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북1 교재 143쪽이고, 우리는 6번 문제부터 풀어 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6번에서 8번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은요, 우리 공부했던 글이죠. 까먹어도 될까요?의 일부분입니다. 자, 가 부분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첫 부분이네요. 깊은 산 까먹마을에 잘 까먹는 다람쥐들이 살았어. 자, 여기에서 까먹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의미? 첫 번째, 껍질이나 껍데기를 잘 까서 속에 있는 것을 먹다. 이것도 까먹다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일을 잊어버리는 거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 까먹다. 이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자, 튼튼한 앞니로 단단한 껍데기를 잘 까먹었지. 자, 여기에서 까먹다는 껍질이나 껍데기를 까서 속 안에 있는 것을 먹다라는 의미죠. 자, 또 도토리를 여기저기 잘 묻어두고 어디 묻었는지 잘 까먹었고, 자, 여기에서 까먹다라는 의미는 기억이 안 나다. 어떤 일을 잊어버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다람쥐들이 살았어요. 가을이 되면 바빴어.

내가 그걸 왜 먹어? 이렇게 따지는 다람쥐는 없었어요. 왜요? 까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묻었는지 그 장소를 잊어버렸으니까요. 다람쥐들은 잘 까먹는 세상이 좋았어. 아기 다람쥐 줄무늬만 빼고. 자, 줄무늬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죠. 줄무늬는요, 까먹는 세상이 싫었어요. 굉장히 억울했고, 이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죠. 자, 그 다음 부분도 읽어볼게요. 줄무늬는 결심했어. 어떤 결심을 했냐면,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스스로 내가 찾아낼 거야. 안 까먹는 방법 포기하지 않아. 자, 어떤 성격이에요? 줄무늬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성격이죠. 자, 그래서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줄무늬는 말이야, 찬물에 몸을 담그고 도리도리를 100번 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숲에서 제일 높은 잣나무에 올라가 나는 똑똑하다 라고 100번 외쳤지. 자, 이런 행동도 하고, 또세 번째, 가슴털을 쓰다듬으며 터라 터라 똑똑한 터라 이렇게 100번 말하기도 하고, 자, 줄무늬는 100번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네 번째, 털을 뽑아 도토리 묻은 곳마다 하나씩 꽂아두기도 하고, 자, 이거 다왜 하는 거예요?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잠, 하품, 방귀, 트림, 똥, 오줌을 애써 참아봤지. 자, 이렇게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다섯 가지의 행동을 줄무늬가 했습니다. 다 소용없었어. 이 말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해도 잘 까먹었다는 얘기죠. 여전히 잘 까먹었지. 아, 잘 까먹는 머리를 어떻게 바꾸지? 자, 줄무늬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민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자, 성격 어때요? 굉장히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번 하고, 아, 모르겠다. 안 알아낼래.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양한 행동을 해봅니다. 자, 굉장히 인내심 있고 끈기 있는 성격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먹마을 다람쥐들이 가을이 되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다람쥐들 가을이 되면 무척 바빴죠. 왜? 겨울 그리고 봄에 먹을 도토리를 저장하느라고. 자, 1번 도토리를 땅속에 묻기. 이것이 정답이죠. 2번 땅에 묻은 도토리 찾기. 아닙니다. 3번 도토리 빨리 묻기 시합하기. 이것도 아니고요. 4번 아무도 못 찾는 도토리 찾기. 아니에요. 5번 튼튼한 앞니로 도토리 까먹기. 이것도 아닙니다. 자, 가을이 되면 바빴어요. 도토리를 저장하느라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기역과 니은과 뜻이 같은 낱말이 쓰인 문장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기역도 까먹었지고요. 니은도 까먹었으니까예요. 자, 그런데 뜻이 다르죠. 까먹다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뜻과 같은 낱말이 쓰인 문장을 찾으래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튼튼한 앞니로 단단한 껍데기를 잘 까먹었지 했을 때 까먹다는 뭐예요? 껍질이나 껍데기를 까서 속 안에 있는 것을 먹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이 그런 뜻입니까? 아직 이가 튼튼해서 잘 까먹고 있다. 바로 이게 그 뜻이죠. 아직 이가 튼튼해서 껍데기, 껍질을 잘 까서 먹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역과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은 1번 문장이죠. 자, 그리고 니은 볼게요. 가을에 내가 묻은 거야. 그걸 너가 왜 먹어? 이렇게 따지는 다람쥐는 없었어요. 까먹었으니까. 자, 여기에서 까먹었으니까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을에 묻은 것을, 묻었던 장소를 까먹었으니까, 잊어버렸으니까, 기억을 못했으니까,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이 뜻과 똑같이 쓰인 문장은 바로 2번이죠. 그게 아니라 약초에 대해서 안 까먹죠? 그러니까 약초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죠?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까먹다의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합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이 부분을 읽고 푸는 문제예요. 자,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8번, 글 나에서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래요. 자, 그 나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줄무늬가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다양한 행동을 끈기 있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1번, 성급해요? 성질이 급해요? 아니죠. 2번, 게으른가요? 아니에요. 게으르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부지런한 거에 가깝죠. 아닙니다. 3번, 끈기 있다. 맞습니다. 4번, 자주적이다. 맞죠? 스스로 내가 이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끈기 있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죠. 이두 가지 성격을 우리는 알수 있고, 5번, 욕심이 많다? 이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4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8번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9번, 10번 문제는요, 이글 읽고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까먹어도 될까요?의 일부분입니다. 하루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다가 하루는 물구나무를 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 하고 100번을 말했어요. 그러고는 다른 날처럼 도토리를 10군데 묻었어요. 다음날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이야? 어찌된 일이야? 이런 뜻이죠. 기억이 나는 거야. 줄무늬는 도토리를 묻은 곳으로 달려갔어. 그러고는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지. 정말 잘 기억했어. 빠짐없이 찾아냈지. 자, 10군데 묻었는데요. 10군데 다 찾았나 봐요. 줄무늬는 폴짝폴짝 뛰었어. 소리를 질렀지. 자, 여기에서 줄무늬의 마음을 알수 있어요. 어땠겠어요? 정말 기뻤겠죠. 정말 기뻐서, 드디어 내가 알아냈어. 폴짝폴짝 뛰고, 와! 소리 지른 겁니다. 줄무늬는 더 이상 잘 까먹는 다람쥐가 아니었어. 잘 까먹는 다람쥐의 운명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잘 잊어먹는 다람쥐의 운명을 바꾼 거야. 자,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물구나무 서서 쥐람다 하고 100번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줄무늬가 기역처럼 행동한 까닭에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자, 기역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앞으로 돌아가면 기역은 이 부분입니다. 줄무늬는 폴짝폴짝 뛰었어. 자, 폴짝폴짝 뛰었대요. 왜요? 이 방법을 알아냈잖아요. 방법을 알아낸 것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행동한 거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1번, 까먹는 다람쥐를 응원하려고? 아닙니다. 2번, 물구나무 서는 것이 재미있어서? 아니죠. 3번, 도토리 묻은 곳이 기억나는 게 기뻐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어서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줄무늬가 다람쥐의 운명을 바꾼 방법을 쓰시오. 자, 다람쥐의 운명을 바꾼 방법이 뭐예요? 안 까먹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뭐 쓰면 돼요? 물구나무 서서 쥐람다 100번 말하기. 그거 쓰면 됩니다. 자, 함께 써볼게요. 물구나무. 서서 쥐람다 다람쥐를 거꾸로 한 말이죠? 쥐람다 그리고 쥐람다 하고 몇번 말해요? 그렇죠. 100번 말했다. 자, 이 100번까지 꼭 써줘야 됩니다. 그냥 물구나무 서서 쥐람다라고 말하기 아니에요. 100번 말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람쥐의 운명을 바꾼 방법이죠. 줄무늬가 알아낸. 자, 그럼 이어서 11번부터 14번 문제까지는 이글 읽고 풀어볼게요. 까먹어도 될까요?의 일부분입니다. 글 읽겠습니다. 이젠 공평하게 자기 몫을 먹을 수 있어요. 자, 공평하게, 치우치지 않게 공평하게 자기 몫을 먹을 수 있어요. 자, 줄무늬가 그안 까먹는 방법을 발견하고 난 후에 한 말이죠. 제가 알아냈거든요. 줄무늬가 어른들에게 말했어. 줄무늬는 준비 운동을 했지. 물구나무 서서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안 까먹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이제 막 준비 운동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의 반응을 보세요. 까먹어야 아무나 찾아 먹지. 까먹지 않으면 싸우게 될 거야. 저마다 자기가 묻은 거라고. 까먹으니까 싹이 날

꽤 남아있지. 도토리에서 싹이 나야 나무로 자라고, 나무가 자라야 다시 도토리가 열리지. 자, 이렇게 어른들의 생각은 줄무늬와 달랐습니다. 다른 다람쥐들의 생각이 달랐어. 다른 다람쥐들은 생각이 달랐어. 줄무늬는 기다렸지. 뭘 알아냈어? 하고 묻는 다람쥐를. 그러니까 이 방법을 궁금해하는 다람쥐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오네. 줄무늬는 속상했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알아낸 방법을 이제 다른 다람쥐들에게 말을 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속상했겠죠? 자, 다른 나 부분도 읽어볼게요. 진달래, 꽃망울이 맺힌 이른 봄날. 자, 맺히다라는 것은요, 이런 꽃망울이 달리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맺히다 할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맺히다. 이렇게 씁니다, 친구들. 자, 그런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맺히다. 이렇게 읽습니다. 맺히다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꽃망울이 달리다. 자, 그래서 진달래 꽃망울이 맺힌 이른 봄날입니다. 그날 지진이 났어요. 줄무늬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도 겪어본 적 없는 지진이었지. 엄청난 지진이었죠. 집이 무너졌어. 창고도 무너지고. 줄무늬는 기둥에 깔렸지. 얘들아! 줄무늬가 애타게 불렀어. 자, 안타깝게 부른 거예요. 엄마, 저희 여기 있어요. 줄무늬는 어서 쌍둥이를 구하고 싶었어. 하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어. 자, 선생님이 꼼짝 뭐라고 했어요? 느리게 움직이는 모양을 꼼짝이라고 했죠. 그런데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건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꼼짝할 수 없었어. 뒷다리가 기둥에 깔렸거든. 자, 뒷다리 할때 시옷받침 들어갑니다. 뒤다리 아니고 뒷다리. 기둥이 무거워서 혼자 힘으로 들 수가 없었지. 밖은 조금씩 어두워졌어. 기둥은 조금씩 더 내려왔고, 쌍둥이가 울었어. 살려주세요! 줄무늬는 힘껏 외쳤어. 외치고 나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우리 집은 산 꼭대기에 있잖아. 누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 자, 줄무늬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까닭은 줄무늬의 집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이 말을 아무도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무서운 생각이 든 것이죠. 자, 다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줄무늬는요, 절망에 빠졌어요. 절망이란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도 땅처럼 갈라진 것 같았지. 우리 지진이 나면 땅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땅만 갈라진 게 아닙니다. 절망에 빠져서 줄무늬 마음도 갈라진 것 같았대요. 그때였어. 많이 다치셨어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애들부터 구해주세요. 줄무늬가 외쳤지. 예, 그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줄무늬 네를 구하러 온 다람쥐는 하나가 아니었어. 자, 여럿이 힘을 모아 현관문을 드러냈어. 자, 여럿이 함께 구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다람쥐들의 성격을 알수 있죠. 굉장히 협동심이 강하고 또 굉장히 용기가 있죠.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줄무늬 네를 구하러 왔잖아요. 자, 이제 현관문을 드러내고 첫째를 먼저 구했어요. 다음으로 굴뚝을 드러내고 둘째를 구했죠. 마지막으로 기둥을 드러내고 줄무늬를 구했습니다. 줄무늬가 기둥에 깔려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여러 다람쥐들이 줄무늬네 가족을 구한 순서를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글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11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글 나에서 이른 봄날. 까먹마을에 일어난 일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입니다. 기억의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은 무서운 생각입니다. 자, 줄무늬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는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뒷부분 줄무늬의 생각을 보면 알수 있죠? 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은 산 꼭대기에 있잖아. 누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 아무도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까 봐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거죠. 1번, 산 꼭대기에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아니고요.
2번, 도토리 묻은 곳을 다시 까

쫓아올까봐? 아닙니다. 3번, 다람쥐들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서 아니죠. 4번, 다람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워서 지금은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5번, 아무도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아서 이것이 정답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낱말에 알맞은 뜻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맺힌, 절망, 애타게, 공평하게 우리가 읽은 글에서 다 나왔던 낱말입니다. 자, 꽃망울이 맺힌 이른 봄날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리고 절망에 빠졌다. 그리고 애타게 불렀다. 얘들아! 이런 거 있었고, 공평하게. 이제 공평하게 우리의 몫을 먹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뜻 보고 알맞은 거 연결해 볼게요. 자, 열매나 꽃망울 등이 생겨난 이거 뭐예요? 맺히다 이거죠. 열매나 꽃망울이 생겨난, 맺힌.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피구 경기할 때 심사 본다면 공평하게 심사를 봐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봐야 한다. 공평하게. 자, 매우 답답하거나 안타까워 속이타게. 안타깝게 부르는 거예요. 애타게. 얘들아! 애타게죠. 자, 그리고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버린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 절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낱말의 뜻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확인합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글 다해서 짐작할 수 있는 줄무늬의 마음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글 다는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줄무늬가 절망에 빠져 있었죠. 자, 그런데 많이 다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줄무늬네 가족을 구하러 여러 다람쥐들이 온 상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줄무늬라면 어떤 마음이에요? 굉장히 고맙겠죠. 지금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 가족을 도우기 위해 온 거잖아요. 고마운 마음입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14번 풀어볼게요. 아영, 지진으로 망가진 집을 보면서 화가 났을 것 같아? 아니죠. 민지, 다른 다람쥐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서 절망에 빠졌을 것 같아? 아니에요. 도움을 받게 되어서 고마웠을 것 같아. 이래야죠. 준서, 지진으로 다쳤을 텐데 멀리서 와준 다람쥐들이 정말 고마웠을 것 같아. 맞습니다. 자,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준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14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15번 문제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 공부했었죠. 그 내용 떠올리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쓴 사람? 적어야 되죠. 자, 글을 받는 사람? 적어야 됩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 적어야죠. 마음을 전하는 글이니까요. 4번, 받는 사람의 마음 어때요? 아닙니다. 이것은 쓴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마음은 글에 적지 않습니다. 자, 5번.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 이것은 적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글을 쓸때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글을 써야 하지만 그 글에 받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에서 20번 문제는요, 이 그림 보고 물음에 답합니다. 친구들, 우리 공부했던 상황들이죠. 우리 주변에서는 이처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있다고 했어요. 자, 가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가는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께 감사한 일이 참 많대요. 그래서 그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는 상황이죠. 자, 나 그림을 보면 할머니 생신입니다. 곧 할머니 생신이에요. 그래서 혜인이가 할머니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을 전해야 할까요? 할머니 생신이니까 축하하는 마음을 전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윤이가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친구가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때요, 이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네요. 자, 라 보겠습니다. 자, 민호가요, 까망이와 깜이라는 이야기를 읽었나 봐요. 자, 그런데 까망이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방법을 알아내서 물을 마셨잖아요. 자, 그런데 까미는 포기하고 돌아갔죠. 목이 무척 말랐을 텐데, 까미 괜찮을까? 자, 민호도 생각합니다. 까미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떠났는데 괜찮을까? 자, 이것은 까미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글을 쓰려고 하네요. 자, 이 밖에도 우리 생활 주변에는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 이처럼 상황을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 전해야 하는 마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 쓸 내용 정리한 다음에 글을 쓰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순서 과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16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 가나다라는 어떤 상황인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방금 우리가 본네 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하고 싶은 마음을 떠올리는 상황이죠. 자, 1번 궁금한 내용을 생각하는 상황 아닙니다. 2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상상하는 상황? 아니고요. 3번, 전하고 싶은 마음을 떠올리는 상황.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은요. 지금 혜인이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할머니 생신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께 축하하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1번, 할머니께 내 친구를 소개해야겠어? 아니죠? 2번,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야지? 아니에요.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해야죠. 3번, 나 때문에 할머니가 속상하신 것 같아. 아니고요. 4번, 할머니 생신 때 편지를 써서 드려야지? 맞습니다. 5번, 편찮으신 할머니를 위로해 드려야겠어. 아니죠? 지금 곧 할머니 생신입니다. 여기 생일 케이크, 생신 케이크도 있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8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다라에서 전하고 싶은 마음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우리 가나다라 상황 봤잖아요? 하나씩 떠올리면서 전하고 싶은 마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가는 어버이날을 맞아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했죠. 자, 나는 할머니 생신을 맞이하여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했죠. 자, 다는요? 친구가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그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 라는요? 물을 마시지 못한 까미가 걱정이 되었어요. 까미는 괜찮을까?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알맞게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9번입니다. 다음 글은 그림 가나다라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쓴 글인지 알맞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자, 어떤 상황에 어울릴 것 같은 글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마음을 전하는 글입니다. 자, 수아니에게 쓴 글이에요. 수아니에게. 수아나 안녕. 달리기 대회를 앞두고 요즘 많이 바쁘지. 어제 하교하다가 내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연습하는 것을 봤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연습하다니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정말 자랑스럽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 알고 있지? 대회 때도 열심히 응원할게. 힘내. 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 어울리는 글이에요? 그래요. 다 상황에 어울리는 글이죠? 자, 다에서 달리기 연습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겠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응원하는 표현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연습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내가 느꼈던 생각과 느낌까지 자세하게 담아냈어요. 자, 이런 글이라면 수아니에게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이 마음이 수아니에게 잘 전달이 될것 같죠? 자, 정답은 다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을 상황에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을 쓰시오.
자, 그림가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친구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어떤 마음 전할 거예요? 엄마, 아빠, 이제까지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친구들이 하고 싶은 말 적어 보세요. 선생님도 적을게요. 엄마, 아빠, 이제까지 저를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번 적었습니다. 자, 친구들, 선생님과 20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5단원의 내용이 조금은 정리가 되었는지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 2를 통해서 5단원의 핵심 정리하고 또 다양한 문제 풀어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5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20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대공황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대공황 알아보겠습니다. 대공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그 첫째는 과잉 생산인데요. 물건은 많이 만들었지만 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적어지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블록 경제를 시행한 나라도 있었고요.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해 나간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 볼게요. 세계 대공황의 발생입니다. 먼저, 대공황은 무엇일까요? 대공황의 한자를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요. 이 대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과 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두렵고 당황스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경제적 대공황,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은 바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서 과잉 생산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물건을 많이 만든다고 부자가 되나요?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구매력은 감소했습니다. 그러자 1929년 10월. 미국 뉴욕 증권 시장의 주가가 대폭락합니다. 사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연도 외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29년은 정말 정말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29년에 발생한 대공황으로 미국은 경제가 대폭락하자 다른 나라에게 빌려주었던 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은행과 기업의 도산, 또 실업자가 급증합니다. 이 사진을 함께 볼까요? 이 사진은 당시 미국의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29년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했죠. 29년을 볼게요. 29년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실업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각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뉴딜 정책을 실시해요.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대규모 공사를 주도한다든지 농업이나 산업에 적극적으로 통제하며 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모습을 볼게요. 영국과 프랑스는요, 비교적 경제 기반이 탄탄했고요, 또 식민지가 어느 정도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블록 경제를 형성해요.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묶었을까요? 제가 구조화해 보면 블록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당시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고 이 안에서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수입 같은 거는 제한하게 된 것이죠. 이를 보호무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식민지도 별로 없고 경제 기반도 비교적 탄탄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이 나라들이 선택했던 방식은 바로 전쟁입니다. 침략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다른 나라를 전쟁에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도 전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도 피해를 입잖아요.
그때 내세웠던 사상, 바로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체,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거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침략 전쟁을 선택하고 이 과정 속에서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럼 대공황의 영향을 볼게요. 이후 경제 체제가 변화합니다. 기존의 자유방임주의가 쇠퇴하고 이제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 정치적인 변화도 발생합니다. 민주주의가 취약했던 국가들, 특히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전체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되고 훗날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다시 정리해 볼까요? 키워드입니다. 대공황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물건은 많이 만들었지만 구매력은 감소했고 그 과정 속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실업자가 급증하는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은 뉴딜 정책을 시행하였어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블록 경제를 시행한 나라도 있습니다. 블록 경제를 시행할 수 있었던 나라는 경제 기반이 비교적 탄탄하고 식민지가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에서 본국과 식민지를 블록으로 묶는, 즉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식민지도 별로 없고 경제적 기반도 탄탄하지 않았던 나라에서는 침략 전쟁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전체주의 체제가 강화되었고, 이는 훗날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미국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과로 정책을 실시하였는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뉴딜 정책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로를 형성하였습니다. 과로는? 네, 블록 경제입니다. 지금까지 대공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15강 유럽의 산업화와 제국주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부터 국민국가 건설운동 계속 배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으로 좀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특히나 이 산업화와 제국주의라고 하는 걸 넘어가면 현대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근접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산업 전반적인 혁명이 발생했다.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온 사건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산업혁명을 볼 때는 배경, 그리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흐름은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 변화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는데, 확실히 산업혁명 이후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게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하면서 제국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제국주의는 바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특징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 열강들, 보통은 유럽과 아메리카,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이 제국주의 열강 대표적인 국가인데, 아시아에서는 나중에 일본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유럽과 이제 미국의 식민지 개척, 제국주의 활동을 볼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어떻게 침략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지금 자본주의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게요. 아, 산업혁명 선배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갑자기 등장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할때 언제나 산업혁명 연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장된 게 제국주의다.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제 경제 체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초점 맞춰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하면 또 반대급부로 어떤 경제 체제가 있냐면 사회주의가 있죠. 그 사회주의가 등장한 배경도 이 자본주의가 너무 비인간적이야. 너무 돈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 그거에 대한 이제 저항으로, 이제 반대로 나오는 게 사회주의거든요. 그것까지 오늘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산업혁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살펴볼 건데, 일단은 기계가 발명되고 기술이 혁신되면서 생산력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나타난 큰 변화를 우리는 산업혁명, 교과서에 따라서는 산업 화라고 표현합니다.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발전된,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를 떠올리면 영국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영국에서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먼저 번영을 이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 왜 하필 영국에서 시작됐을까?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영국에서 시작된 배경, 여기가 시험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죠. 딱 시험 문제 내기 좋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와 사회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떤 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냐면 정치적인 안정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럽 대륙을 보면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요. 전쟁도 많고 이제 안에서 자유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하면서 내분도 많이 일어나고요.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명예혁명 이후에 의회 정치가 발달하면서 일단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는 게 가장 컸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자유주의 확대라든지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시위는 많았지만 그게 유럽 대륙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귀여운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공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철과 석탄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이게 풍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인클로저 운동의 영향으로 인클로저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클로저 운동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중세 때는요, 여러분들, 공유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땅도 아니고 여기는 이 영지에 사는 많은 백성들, 농로들이 그냥 가서 농사 짓거나 나무 캐거나 할수 있는 그런 공유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점점 시대가 발전하게 되면서 지주들이 내 영지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서 너 농사 짓지 마 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농노들, 농민들이 공유지에서 농사 지으면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울타리를 치게 되면서 나 지금 농사 지을 땅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아무거라도 일을 해야 지금 밥 벌어먹고 살수 있으니까 공장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이들이 노동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국은요, 과거부터 식민지를 많이 확보했어요. 대표적으로 아메리카 식민지도 있었고요, 뭐 인도도 있었고요. 많은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지가 있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완성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 시장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이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시험 문제 내기 좋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개했는지 볼 건데, 일단 가장 먼저 공업 기술이 들어왔던 그 품목이 뭐였냐면, 바로 면직물입니다. 면직물은, 면에서, 면직, 그, 면화에서 추출해서 이제 옷을 만드는, 그 옷감을 만드는 건데, 원래 이 면직물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인도산, 인도의 면직물이 가장 인기가 많았거든요. 여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면직물의 가격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면직물을 파는 사람들이 인도 면직물과 비교했을 때좀 가격 경쟁력에서 너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업을 발전시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직물 수요가 증가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인도산 면직물을 이제 좀 제끼고 영국의 면직물을 발전시키게 되면서 방적기와 방직기라고 하는 기계를 발명시키게 됩니다. 방적기는요, 실을 뽑아내는 기계고요. 방직기는 실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신석기 시대 때 가락바퀴와 뼈바늘 기억나시나요? 방적기는 일종의 가락바퀴 역할을 한 거고, 방직기는 뼈바늘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을 기계의 동력으로 사용하면서 생산력이 이전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면, 이전에는 물건을 만들 때 집안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수공업, 손을 이용해서 만드는 수공업, 간의 수공업이었는데 이제 그걸 벗어나서 물건만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기계를 활용한 공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집에서 소규모로 만드는 것보다 기계에서 이제 공장을 만들면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죠.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도 있는데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기관차를 제작하면서 각지에 철도가 부설되게 됐고요.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선을 운항하는 데 성공하면서 교통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유선 전신, 선이 있는 전신과 전화가 발명되고 상품 시장 확대 및 교류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때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그래서 원래 산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기기관차와 증기선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 동맥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됐던 산업혁명이 프랑스,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각국에 확산되면서 많은 산업 국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에서 성공한 국가들은 이제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전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 배경과 전개 모두 중요하지만 조금 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산업혁명 이후 사회 변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산업사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풍요로워졌겠죠. 그래서 생활 방식 변화 보면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의가 증대했습니다. 이전에는 뭐 걸어가거나 말 타고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가야 되는 거를 증기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증기 기관차를 통해서 좀 빠르게 갈수 있었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가 증대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중심 사회가 산업 사회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장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팀들도 이런 시기에 성장한 도시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확립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이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본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공장을 차리고 기계를 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기계를 운영하려면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노동자들은 자신이 이제 들어가서 몸을 가지고 노동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등장하는 그런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뭐 귀족과 평민, 이런 계급 구조가 있었는데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공장과 뭐 생산 수단에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바뀌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새로운 생산 관계가 발생됩니다. 당연히 고용을 하고 있는 자본가의 계급, 약간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따라 결정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본이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돈이 좀 으뜸인 경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자본가들은 이 경제 체제에서 좀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과서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 산업혁명하면 자본주의 연결지어서 이해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변화 이제 뒷면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큰 사회 문제는요,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는데, 자본가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돈을 벌고요, 노동자는 내가 먹고 살수 있을 정도의 월급만 받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되게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의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고 좀 자본가들, 일부 좀돈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 혜택이 돌아갔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당시 산업혁명의 사회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 문제도 발생하게 됐는데 이제 많은 인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잘수 있는 주택도 부족하고요. 화장실도 부족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행병도 이때 유행을 많이 했다. 아, 전염병도 유행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노동 문제 측면에서는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노동 환경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다 해주는 것도 자본가 입장에선 돈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돈으로 노동자들을 좀 고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그런 위험한 노동 환경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낮은 임금, 장시간의 노동, 아동도 이제 노동 이제 현장에 투입되면서 여러 가지 아동 노동 문제도 발생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양의 석탄이 사용되고 공장의 폐수를 그냥 강에다가 버리게 되면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생태계 변화 등의 환경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노동 문제를 한번 좀볼 건데요. 노동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막 그런 교과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와 있냐면 아이들이 막 6살, 7살, 8살인데 막 몸이 작잖아요. 그래서 굴뚝에 들어가서 막 석탄 막 이런 거 치우고 하는 그런 그림도 나와 있고요. 되게 어린 아이들이 막 광산에 들어가서 노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이제 많은 영국인들 사이에서도 아,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라는 자각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가 나중에 정책적으로 변화 포인트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보면 자료 2번 한번 볼게요. 산업혁명 시기 아동 노동의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몇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나요? 6살 때부터요. 뭐 바쁠 때몇 시간 일했습니까?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지금 관점에서도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공부한다라고 하면 진짜 정말 대단한 건데 일을 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조금 지치거나 일이 늦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혁대, 약간 벨트 같은 거예요. 혁대로 때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가혹한 노동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도 보면은요, 이제 런던, 영국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여신인데, 이 여신에게 누가 오냐면, 디프테리아, 결핵,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옵니다. 이 전염병이 온 이유는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강에 여러 가지 폐수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런 위생에 대한 관념이 없다 보니까 그 옆에서 그냥 빨래하거나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막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중세라든지 산업혁명 시기로 가면은 뭐 돌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라도 못 버틸 것 같은 가장 큰 이유가 위생 관념 자체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다릅니다. 이때는 이거에 대한 원인을 잘 몰랐거든요.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씩 이제 규명이 되지만 또 이러한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 이제 이런 사회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냐? 일단 첫 번째는 많은 노동자들이 기계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만이 어디로 가냐면 기계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불만이 어디로 향하냐면 기계로 향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제 많은 기업에서 로봇을 가지고 좀 자동화를 하려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다. 막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막그 기사 제목이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 제목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자본가에 비해서 힘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착취를 당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들끼리 힘을 모아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자본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제 피력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게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영국의 공장법이 제정되게 되고 어린아이들은 이제 노동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주의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등장 너무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자본주의 체제가 너무 모순적이에요. 자본가만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노동자들은 계속 가난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자. 여기서 말하는 생산수단은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수단이에요. 뭐 기계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건데, 이 공장과 기계는 자본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혜택을 자본가가 다 가져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 소유로 돌리자.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거 하려면 단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사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거를 막 격렬하게 일어났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협동하자. 자본가도 어느 정도 노동자의 노동 문제 신경 쓰면서 해결해주고, 노동자들도 자본가에게 좀 협조하면서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윈윈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잘안 됩니다. 당연하죠. 자본가는 더 많은 돈을 이제 모으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협동을 하는 자본가가 진짜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등장했던 게 바로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대로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자본가가 모든 경제적인 독식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 우리 힘을 모아서 계급투쟁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급투쟁이라고 하면은 혁명을 의미해요.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이 공장과 기계를 우리가 소유하자. 그러면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자고 강조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이제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냐면, 산업혁명 때문에 자본주의가 등장했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해야겠죠. 어떤 투자를 하냐면, 내 공장에서 원료를 가지고 올수 있는 식민지, 그리고 내가 만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자본가들은 국가에 어떤 요구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하다. 식민지 가서 원료 가지고 오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 요구에 발맞춰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경제력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력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군사력에 재투자하면서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세워서 약소국을 침략하고 해외 식민지를 넓히는 팽창 정책을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등장 배경은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본가들이 공장에서 사용할 원료의 공급지, 그리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국내 잉여 자본을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고 싶어 했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원료를 일반 시장에서 사오면 비싸다 보니까 식민지에 가서 좀 값싸게 가지고 오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국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됐고요. 제국주의에서 이제 등장 배경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등장 배경,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산업혁명, 자본주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딱잘 짚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제국주의 열강들은 내가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는 되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정당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가 있습니다. 사회진화론을 먼저 보자면, 일단 진화론의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 등의 논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진화론이 뭐냐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했다. 많은 동물들은 진화한다라고 하는 학설이거든요. 굉장히 당시에 파급력이 강했어요. 근데 이런 생물학적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켰던 거죠. 그 많은 생물들이 진화를 통해서 도태되는 동물과 이제 발전하는 동물이 존재하듯, 사회도 마찬가지로 도태되는 사회와 발전된 사회가 나뉘어져 있고, 이제 발전된 사회가 약소국을 정복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약소국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논리가 사회 진화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어떤 내용까지 가미하게 되냐면, 인종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는 주장, 인종주의를 내세웠던 거죠. 아무래도 신앙로 개척 이후에 삼각무역이 전개됐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아메리카에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흑인을 되게 좀 낮게 보는 경향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종이 유색인종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월한 사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발전된 사회는 약소국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발전된 우리가 돌봐야 된다. 새로 정복한 민족들, 반은 악마 같고 반은 아이 같은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백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너희들 착취하고 있는 게 아니야.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너네들을 우리가 보살펴 주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 좀 지배를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제 침략하게 되는데 19세기 탐험가들에 의해서 아프리카의 내륙이 이제 탐험되게 됩니다. 이제 발굴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소비 시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유럽 열강들이 거기 가서 원료를 좀 값싼 가격에 가지고 오고 물건을 좀 비싸게 팔아볼까라는 욕구가 들었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베를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베를린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분할 원칙을 합의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원칙이 합의된 이후부터 많은 유럽의 열강들이 깃발을 들고 아프리카로 향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종단 정책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이집트의 카이로까지 남북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세로로 이제 가로지르려고 했던 것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횡단 정책을 실시합니다. 아프리카 북서부의 알제리, 모로코에서 동쪽의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다음 벨기에 같은 경우는 레오폴드 2세가 콩고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를 못 살게 굴어요. 아무튼 이게 아까 말했던 베를린 회의의 거의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벨기에도 있고요. 독일 등도 참여하면서 많은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깃발을 꽂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후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파쇼다 사건과 모로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쇼다 사건은 지금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이 부딪혀요.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부딪힌 사건을 우리가 파쇼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아프리카 분할 과정에서 있었던 충돌을 의미하고요. 모로코 사건 같은 경우는 독일이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 지역을 좀 넘보다가 대립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 모두 다 이후 사건과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요.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파쇼다에서 충돌했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벨기에령 콩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시아도 침략을 했는데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식민지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플라시 전투라고 하는 전투를 통해서 프랑스를 몰아내면서 인도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게 됐고요. 넘어서 말레이 반도와 미얀마 등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의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연방이 수립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쪽에 가면 프랑스의 그런 흔적들을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그다음에 네덜란드령 동인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식민지 경제를 수탈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열강이 식민지에서 고무나 사탕수수, 커피 등의 원료를 생산하고 싶어 했어요. 특히나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는 콩고에서 고무를 되게 생산을 많이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면서 이거를 원료를 이제 수급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플랜테이션이 뭐냐면 서양 열강이 자국의 자본과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단일한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여 하는 농업 방식이다. 열강은 이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 원주민을 착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강들이 이제 식민지를 플랜테이션을 통해서 착취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끝났다고 교재 바로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0: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뭐 새삼 소개가 필요 없는 분 모셨습니다. 워낙 톱스타이신데 특히 지난해에 그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 이 세계적인 열광적 인기를 끌면서 다시 주목받은 분이죠. 82년에 발표한 아파트 전국민 응원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래 부른 가수 윤수일 씨 데뷔 50주년이랍니다. 지금 50주년 기념 월드 투어 중이신데요. 특별히 시간을 내서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0: 로제 만나보셨어요?
1: 아직 못 만났습니다.
0: 이게 로제가 아파트 부를 거라는 거 상상도 못 하셨죠?
1: 못 했죠.
0: 그죠?
1: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나타났습니다. 네.
0: 딱 듣는 순간 느낌이 어떠셨어요?
1: 아, 이 APT라는 표현은 네. 저의 트레이드마크나 마찬가지인데.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 이 영어에도 없는 말인데. 아, 이걸 직접 썼네.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한국. 우리 소녀고
0: 예.
1: 아 이래서 야 내 노래에 영향을 좀 받았구나
0: 아. 아,
1: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그 무슨 뭐 리메이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1: 그건 아니죠.
0: 그러니까 전혀 다른 노래이긴 한데 그래도 그 저 좀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 제목으로 노래를 하려면
1: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어에도 없는 그 표현을 네. 그대로 썼다는 것이 네. 참 특이사항인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테마를 저도 노래를 하지만 다른 가수도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
0: 예, 예.
1: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0: 아, 예, 특별히 허락은 필요.
1: 예, 통용이 되는 거죠.
0: 네, 네. 다시금 주목받아서 세대 통합을 이루어내셨다라고 제가 앞에 표현했는데 맞는 말이죠?
1: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습니다. 재건축 조합장 얘기도 있었고요.
0: 예, 예, 예, 예.
1: 네, 그래서 로제 양의 그 세계적인 히트 덕분에. 네. 제 노래를 40년 전에 만들었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꺼내서
0: 그러니까요.
1: 세대를 초월해서 관심을 네. 이렇게 주신다는 데 대해 저는 감사할
0: 그렇죠?
1: 나름입니다.
0: 네. 네. 제가 앞에 국민 응원가라고 표현했는데 맞죠?
1: 응원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노래를.
0: 그 박자도 아주...

0: 이게 후렴구도 그냥 딱 응원가에 어울리는 그런 곡이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불러오던 건데 로제양 그 아파트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더 부르게 되고 우리 또 윤 선배님을 무대로 부르게 만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1: 원래 제 의도는 쓸쓸한 아파트거든요.
0: 그 슬픈 노래죠.
1: 이 콘크리트 문화가
0: 그러니까요.
1: 결코 그 막 물론 화려함도 있지만은 네. 그 콘크리트 속에서의 고독이 있거든요.
0: 예.
1: 저는 그걸 나름대로 예. 예,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노래인데
0: 예.
1: 아, 이걸 팔을 걷어붙이시고 글쎄요. 그 노래를 그렇게 분위기 업 시키는데 많이 불러주셔서
0: 예.
1: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곡은 제가 했지만
0: 예.
1: 주인은 여러분들이다.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그 노래 중간중간에 으쌰라 으쌰 하면서 그게 아주 딱 추임새가 맞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이쯤에서 그냥 아예 아파트 한 소리를 좀 듣고 시작할까요? 우리 어떻습니까?
1: 아, 그럴까요? 아,
0: 우리 시청자분도 기분 좋게 시작하시네요.
1: 오늘 뭐 정식 스튜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0: 예, 예.
1: 예,
0: 기타는 갖고 오셨습니까?
1: 기타를 갑자기 예, 하나 가져왔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 별빛이 흐르는 다리가 무슨 다리입니까?
0: 그게 잠실대교 쪽입니다. 제가 그 80년대 초니까 그때만 해도 아파트 이 촌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밭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1: 아파트가
0: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연이 끝나고 밤늦게라도 이렇게 차를 타고 대교를 건너가면서 그 고수부지, 지금은 고수부지가 뭐 많이 달라졌지만은요. 그 갈대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늘에는 별빛이 이렇게 강물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영감을 떠올렸습니다.
1: 아, 그리고 진짜 그 아파트가 무슨 친구분이 연결된 스토리가 있잖아요.
0: 그냥 콘크리트의 아파트를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는 너무나 딱딱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독함이 배어있기 때문에 거기다 러브 스토리를 하나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친구가 슬픈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사귀던 연인을 찾아갔는데 배를 눌러도 소식이 없었다.
1: 아, 그 여자가 아파트에 살았대요?
0: 그렇죠. 그래서 왜 소식이 없느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민 가고 없어요. 가족 전체가 이민 가는 바람에 이 친구가 군대 복역 중이었는데,
1: 군에 갔다가,
0: 군인이 연인이 말도 없이 떠난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의 상처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서
1: 그래서 알리지도 않고,
0: 알리지도 않고 떠났는데 이 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가서 계속 배를 누른 거예요.
1: 그랬겠죠.
0: 거기서부터 제가 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스토리를 가지고.
1: 그 여자분이 살던 아파트가 그 잠실대교 거긴 아닌 거죠?
0: 고 동네입니다.
1: 아, 그 동네예요. 마침 또. 그 곡의 맨 처음 시작할 때 띵동 띵동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또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0: 그거는 우리 음악에 이렇게 리얼한 이 효과음을 넣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얼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집에서 응접실에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아파트를 대변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이걸 떠올리는 중에 참 고맙게도 요구르트 아주머니께서 배달 오신 거예요.
1: 아, 진짜 집으로?
0: 띵동, 띵동. 누구세요? 예, 요구르트 배달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1: 그 소리를 듣고,
0: 이것이 그 당시에

0: 통일된 벨소리입니다. 제가 막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고 막 그런 문화가 생기던 그런 시절이고 그 벨소리는 유일하게 하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음악에다가 도입을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주셨습니다.
1: 그러니까 그거는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라 진짜 아파트 벨 소리를 녹음하셔서
0: 실제로 녹음했습니다.
1: 그래서 넣은 거예요?
0: 청계천에 가서 샀어요. 예.
1: 아, 그렇구나. 77년에 데뷔하셨고, 그죠?
0: 맞습니다.
1: 그건 이제 50년이 흐렸고, 그 사이에 앨범 내신 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5장.
0: 예.
1: 그 25장에 한 10곡씩 쳐면 250곡. 그런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그 많은 곡들 직접 다 쓰신 거죠? 작곡가한테 받은 곡도 있나요?
0: 처음에 데뷔곡은 제가 받았습니다.
1: 아, 그건
0: 네,
1: 작곡가.
0: 데뷔를 할수 있는 그 장을 열어주신 그 유명하신 작곡가신데 안치행 선생 그분의 곡을 그분은 아주 대표적인 곡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최헌 선배의 오동잎이
1: 오동잎 한 입,
0: 예,
1: 두
0: 얼마나
1: 입,
0: 많이
1: 네, 예.
0: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1: 그렇죠.
0: 그 다음 곡으로 제가 사랑만 안 안겠어요.
1: 예, 그게 데뷔곡이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그거는 받은 곡이고, 그다음부터는 다,
0: 예,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작곡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겠구나. 예.
1: 네. 그래서
0: 이런 생각으로, 예.
1: 직접 싱어송라이터로.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뭐 정말 무수한 히트곡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단연 국민적 히트곡이라면 아파트 맞죠?
0: 최고로, 예, 유명한 곡이죠. 네.
1: 네. 윤수일의 상징 아파트가 42년, 43년 만에 이렇게 다시 또 소환될 줄이야. 정말, 어찌 보면 정말 극적인 일입니다.
0: 네, 참, 예, 운 좋은 가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1: 자, 앞에 소개드렸듯이 데뷔 50주년 기념 콘서트, 지난 5월 달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하셨고, 지금
0: 네.
1: 전국 순회 하시고, 앞으로 해외도 가실 거라고, 그죠?
0: 예, 한 10월 달 정도부터는 해외 투어가 시작됩니다.
1: 네. 그 세종문화회관 공연할 때 팬분들이, 뭐 워낙 팬도 많으시지만, 이번에 더 많이 몰리지 않았나요?
0: 예, 대단히 많이 오셔가지고,
1: 예.
0: 제가, 정말 50주년 잔치를 정말 뻑적지근하게
1: 그죠?
0: 여러분들 덕분에 잘했습니다.
1: 그리고 뭐 기라성 같은 옛 히트곡뿐이 아니라 이번에 신곡도 내시고.
0: 그렇죠. 25년 작년이죠.
1: 네.
0: 작년에, 그동안에 곡을 만들고 편곡을 하고 녹음을 하고 해오고 있었는데 마침 또 로제 양이 저를 불러내니까 네 그에 때맞춰서 저의 새로운 앨범 25번째
1: 음반
0: 음반을
1: 내셨고,
0: 냈습니다.
1: 그리고 그 이번 세종문화 공연에서 신곡도 선보이셨고,
0: 그렇습니다.
1: 신곡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0: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제가 그 분위기를 조금은 발라드화된 그러한 음악들을 요즘 앨범, 요번 앨범에 많이 삽입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제가 피아노 치면서 또는 기타를 치면서 읊조리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 드렸기 때문에 아, 신곡 참 새롭고 윤수일의 어떤 다른 면모를 볼수 있구나. 아, 이런 평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1: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른 면모를 봐야죠. 신곡도 한 소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공연장에 미처 못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신곡 중에 어떤 곡, 제목이 뭐죠?
0: 새로운 사랑을 만나가지고, 예, 깊이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해지자라는 그런 의미의 꿈인지 생신지
1: 꿈인지 생신지.
0: 하겠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0: 꿈인지 생신지.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1: 발라드이면서 뭔가 좀 블루스 느낌도 나고,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그죠?
0: 네.
1: 우리 윤수일 씨 하면 일단 좀 격정적이고 빠른 템포가 우선 시티팝 이런 게 떠오르는데 완전히 진짜 새로운 면모네요.
0: 예, 그동안에 아무래도 제 노래들이 좀 다이나믹 했었고 또 시티팝에 제가 원조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좀 세련된 리듬과 그루브와 그렇죠. 이런 걸 많이 표현했는데 이제는 저도 그런 거를 조금은 많이 했으니까 약간은 변화가 음악적 변화가 올 때가 됐다라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1: 예.
0: 네. 여러분들의 어떤 그 따뜻한 감성에 이렇게 제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리고 이제 연세에 맞게 원숙한 그런 어떤 느낌도 또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0: 연식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세보다는 연식.
0: 네.
1: 네. 네. 50년 이게 실감이 가세요? 반세기인데요, 반세기.
0: 뭐 세월은 살같아 우리 많이 얘기하고 표현들 하는데 음악을 만들고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고 또 음반을 완성시키고 또 거기에 맞는 그 무대를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 쳇바퀴 돌듯한 이 세월이
1: 네.
0: 예 그래서 50년이 어떻게 간지를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50주년 기념 공연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1: 그러니까 그 50년 사이에 한 번도 공백기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0: 음악적인 공백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떠오르는 영감이라는 것이 매번 떠오르는
1: 예, 그렇죠. 그렇죠.
0: 예, 여기에도 뭔가 숙성 시간이 예, 필요하지 예, 않습니까?
1: 예, 예.
0: 새로운 환경을 만들었어. 또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제가 느낌을 가지고 또는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1: 그럼요.
0: 소설을 읽고 이러면서 음악에 대한 테마를 이렇게 찾는 거는
1: 예, 예.
0: 그, 저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데는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1: 그렇죠.
0: 네.
1: 그래도 활동을 쉬시진 않았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네. 아, 그러니까 50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는 게 활동을 끊임없이 계속 해오시니까 그냥 일상처럼 하다 보니 반세기가 됐더라.
0: 예. 정말 정답이신 것 같습니다. 네.

0: 어린 시절 얘기부터 또 안 할 수가 없죠. 어쩌다 가수가 되셨는지 또 우리 시청자분들 뭐 스토리를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다시 또 좀 되짚어보면은 어린 시절은 그렇게 고생이 많으셨다면서요.
1: 그 저희들이 이제 잘 아는 그 성장기의 그 사회적 분위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다문화 어떤 그 2세

0: 여기에 대해서 전혀
1: 편견과 차별이 있었죠.
0: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1: 없는
0: 시대에 저는 태어났거든요.
1: 50년대 중반.
0: 지금은 안 그렇지
1: 아이,
0: 않습니까?
1: 지금 완전 다르죠.
0: 그래서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새삼스럽게 제가 나와서 뭐 다문화 얘기를 하고 혼혈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고로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고로할 수 있는데,
1: 예.
0: 그러나 그 당시는
1: 아이고,
0: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예,
1: 엄혹했죠.
0: 너무나 심각하고, 제가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어머니가 겪었던 그 고초라는 것을
1: 그렇지요, 그렇죠.
0: 이북에서 혈혈단신 월남하셔가지고 피난사를 하면서 저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는 겁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저를 업고 어느 동네에 이사를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데모가 일어납니다.
1: 아이고.
0: 우리 동네는 저런 애못 받아준다.
1: 아, 그 정도예요.
0: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예, 편견이.
1: 예.
0: 뭐 그런 것부터 뭐 친척 집에 갔는데도 친척들이 너무 뭐 구경거리니까 다시는 오지 마라. 뭐 이런 것부터 그런 게 저한테는 엄청난 가슴에
1: 상처죠.
0: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의지로서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건 어머니 영향이 참 저에게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1: 어떻게 키우셨어요?
0: 낮에는 농사를 지으시고 밤에 주무실 때는 항상 그 머리맡에다가 조그마한 트랜지스터를 하나 놓으셨어요.
1: 라디오.
0: 거기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이 밤에 조용한 음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 예.
0: 그걸 어머니가 습관처럼 틀어놓고 단칸방에 내가 그걸 안 들을 수가
1: 그렇죠,
0: 있습니까? 어머니
1: 그렇죠.
0: 옆에서. 그래서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저 마음의 고독, 외로움, 슬픔을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치유가 되고, 음악을 사랑한다는, 음악하는 사람이 악인은 없습니다. 네.
1: 그럼요.
0: 옛말에 그런 말이 있듯이.
1: 그럼요.
0: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다스릴 수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을 이렇게 들으신 건 알겠는데, 내가 노래를 좀 잘하네? 라는 느낌은 몇살 때부터 갖게 되셨어요?
0: 그게 이제 학창 시절에는 이 일반 노래자랑, 소위 그 시에 있는 방송국에서 하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사실 학생의 신분으로 나가기에는 그 당시에는 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발을 쓰고
1: 위장을 하시고,
0: 위장을 하고 아닌 것처럼 키는 좀 멀쩡하게 컸으니까요.
1: 그게 몇 학년 때예요, 그게?
0: 그게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1: 아, 중2가
0: 예.
1: 성인인 척하고
0: 예.
1: 콩쿠르에 콘테스트에 나갔단 말이에요?
0: 예, 나가서 막상 나가서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좋아요. 그래, 어머니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어머니,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상 받아 왔어요. 그 당시에는 상이라는 게참 재밌습니다. 큰 소쿠리, 큰 주전자, 뭐 이런 게 상이었거든요. 그거 들고 가서 어머니, 제가 노래가 좀 되는가 봐요. 뭐 저의 유일한 소통이지 않습니까, 엄마하고의. 그래, 어머니가 참 기도 안 차죠. 자기가 그 어렵사리 그 피난 생활하면서 애를 하나 키우는데 이게 공부를 잘한다든가 어떤 기술자가 확실히 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1: 근데 노래나 부르고.
0: 전혀 방송에다가 기타를 갖다 놓고 숨겨놓고 엄마 몰래 노래하는, 노래 연습하는. 어머니가 우리는 이북 분들 또 화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이 많이 났습니다.
1: 그러니까 아무튼 중2 그때부터 내가 노래 좀 하는구나 알고 그렇게 쫓아다니신 거네, 그죠?
0: 그렇습니다. 네.
1: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밴드를 만드셨다고? 친구들하고?
0: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축제 때마다 제가 불려 다니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네.
1: 그러면 이미 그때쯤 돼서 나는 가수가 될 거야라고 꿈을 가지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0: 뭐 처음에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0: 음악 선생께서, 음악 선생님께서 하루는 불러가지고 목소리의 어떤 그 느낌이 가수를 하는 것도
1: 좋다.
0: 괜찮을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텔레비전에서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도 만든 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한 말씀이
2: 예.
0: 그때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한 학생의 진로를 바꿔놓는 거거든요.
2: 그렇죠. 예,
0: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고요. 그분의 그 말씀에 제가 힘을 입어서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가수가 한번
2: 해보겠다.
0: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낮에는 학교 공부를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로 나가서 기타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그런 어떤 그 알바 생활도 네, 했습니다. 네.
2: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작곡 공부는 따로 하셨어요?
0: 이 작곡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사실 제가 음악에 그렇게 심취하고 서울 와서 그런 데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고 출범을 하면서 가장 욕구가 오는 것이 공부를 해. 음악 공부를 음악 좀 공부. 하고 싶다. 그럼 어디 이태리로 갈 수도 없고 형편이 됩니까?
2: 예, 예, 예.
0: 예. 그래서 그 유명한 버클리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 버클리를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리서치를 해보면.
2: 예, 예.
0: 예. 네, 그분들을 찾아다녔어요.
2: 아, 그분한테 가서 배웠구나.
0: 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사랑만은 안 깼어요. 바쁘고 하루에 10개 이상의 그걸 하면서도 저는.
2: 그러면서도?
0: 그 공부에 대한 열망이.
2: 알겠습니다.
0: 예, 그냥 틈틈이.
2: 네, 네.
0: 그분들이 주로 뭐 도회지에 계신 게 아니고 저기 좀 멀리 떨어진 데서 이제 공부 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공부를
2: 알겠어요. 근데 데뷔의 계기를 만들어 주신 아까 그 작곡가분 말씀하셨잖아요.
0: 안치행
2: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0: 요즘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2: 많죠.
0: 그 당시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고 1년에 한두 번씩 그룹 사운드 경연됩니다. 방송에 이렇게 방영되는 그런 오디션은 아닌데 그냥 자체적으로 장충체육관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다운타운에서 있는 수많은 그룹 무명 그룹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홍대 앞에 있는 예? 밴드들 예. 이런 밴드들이죠.
2: 그렇죠.
0: 그런 밴드들이 이제 한 20팀이나 30팀이 모여서 경합을 합니다. 그럼 그 해 제일 1등 밴드를 뽑고 2등 뽑고 3등을 뽑는데
2: 예, 예.
0: 제 밴드가, 제가 속해 있는 밴드가 뽑혔습니다.
2: 1등으로?
0: 네. 그 다음에, 최헌, 아까
2: 예, 예, 예.
0: 오동립, 그분의 검은나비라는 밴드도 뽑히고, 이래서 거기서 그분의 곡을 받게 되는 거죠.
2: 알겠어요. 근데 그 1등 하실 때 부른 곡은 뭐였는데요?
0: 팝송입니다.
2: 팝송?
0: 팝송입니다. 어려운 곡들입니다.
2: 아.
0: 우리 대중적으로는 좀 예, Earth, Wind and Fire, 시카고, 뭐 이러한 곡들을 원으로
2: 예, 예.
0: 불러제끼고 기타 치고
2: 팝송이면서 락앤롤 이런 거
0: 락적이죠.
2: 그렇죠?
0: 예, 락적이죠.
2: 근데 어떻게 작가님이 트로트를 줬대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0: 그러니까
2: 목소리가 거기에 맞는다고 봤나요?
0: 그 곡을 받게 되는 그 상황도 굉장히 제가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그 그룹 하는 친구들의 그 성향이 보면은 이 트로트를 상당히
2: 좀 밑으로 보죠.
0: 예. 그래서 턱 던지는데 네. 이렇게도 사랑이 궁짜자 궁짜 네. 이거예요.
2: 네.
0: 그래서 에이 못해. 그 뭐 그룹의 리더도 있었고 제일 형님도 계시고 네. 내가 제일 말단이었는데 뭐래 재미없어. 근데 저는 그 악보를 들고 집에 가서 가만히 훑어보니까 제가 고향이 남쪽이라서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2: 아, 그리고 그 시절에 어릴 때는 다 들었던 게 트로트죠.
0: 맞습니다.

0: 그래도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팝에 익숙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와서 후회도 이런 가사라든가 이런 게 아이 뭐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멤버들에게 이곡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1: 네.
0: 이렇게 제가 설득을 했어요.
1: 예.
0: 그리고 이 곡을 작곡하신 그 안치행 선생께서 우리 제작자 아니십니까?
1: 그렇죠.
0: 뭔가 이점이 있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1: 설득을
0: 이렇게
1: 했군요.
0: 설득을 해가지고 그 곡을 일단 하여튼 삽입시키고 음반에다가 네, 그 곡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예, 그걸 트로트화 하지 말자. 제 스스로 변형을 좀 시키자. 그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리듬이 고고 리듬입니다.
1: 고고.
0: 디스코전의 고고거든요.
1: 예.
0: 그 고고 리듬을
1: 살짝
0: 예,
1: 집어넣자.
0: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이런 멜로디를 한번 섞어보자. 과연 우리 팬들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예, 저는 그걸 시험 삼아 예, 모험을 한 겁니다. 그때는 나훈아 형님, 선배님, 남진
1: 예.
0: 선배님들이 트로트는 기가 막히게
1: 아니,
0: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1: 최고죠, 최고.
0: 우리가 또 그분들을
1: 감히 어떻게 필적하느냐.
0: 필적할 수도 없지만은 전혀 분위기가 우리는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거기다가 한번 섞어봐야 되겠다. 그게 주요를 했습니다.
1: 한번 들어보죠. 데뷔곡이신 사랑만은 않겠어요? 트로트가 아닌 고고가 가미된 그런 어떤 분위기로.

0: 아니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알겠어요. 이렇게 고고 리듬을 넣었습니다.
1: 하다 들으니까 금방 이해가 됩니다.
0: 네.
1: 이 곡은 나오자마자 인기 끌었죠, 사실. 그죠?
0: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아마 첫 곡부터 인기를 끌어서 그런지 뭐 가요계나 연예계에서 무슨 뭐 혼혈 가수 어쩐 이런 어떤 차별적 대우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0: 뭐 그게 가장 없는 부분이 우리 엔터테인먼트 쪽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어떻게 보면. 제가 나오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개성시대 아닙니까?
1: 네. 서로 개성을 뽐내야죠.
0: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10분 발휘를 하면은
1: 네.
0: 여러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줄 것이다라는 어떤 그 나름대로 제 그렇죠. 예,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요.
1: 네. 그래서 뭐 제 느낌에도 막 선배 되실 거요. 박일준 가수님도 계셨고. 그죠? 네,
0: 거의 저 동년배입니다.
1: 거의 동년배인가요?
0: 동년배.
1: 뭐 그런 분들 별 어떤 그 차별적 예. 인식 없이 왕성하게도 활동하셨던
0: 맞습니다.
1: 기억이 나요.
0: 그런 차별이 예. 음악 속에서는 네. 다 이렇게 묻혀지죠. 네.
1: 그 어찌 보면 진짜 이쪽으로 오신 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0: 어머니가 막 그렇게도 반대하셨는데.
1: 그런데 막 처음 데뷔하자마자부터 그렇게 인기 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님도 나중에 너무 좋아하셨죠?
0: 좋아하셨는데 네. 제가 그 첫 앨범 유명해지자마자 암 선고를 받으시죠.
1: 아이고 저런.
0: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사신다 했는데 뭐 제가 나름대로 그 바쁜 와중에서도 병 간호를 열심히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방금 들려드린 사랑만은 안겠어요. 이 노래로 제가

0: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어머니 오래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귀에다가 속삭여.
1: 그렇죠.
0: 그래서 그렇죠. 6년을 사셨습니다.
1: 아이고.
0: 예. 그런 기적도 있더라고요.
1: 아이고, 참. 그래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참. 자, 그리고 이제 81년도에는 이름을 딴 윤수일 밴드를 만드시고,
0: 그렇습니다.
1: 82년도에 그이 아파트, 아까 소개했던 그런 곡 나오고, 86년에 황홀한 고백. 이게 또 빅히트를 쳤죠.
0: 그 곡은 조금 특이한 발상을 했습니다. 그때가 마이클 잭슨이 이제 한참 세계적인 바람을 일으킬 때인데, 가만히 마이클 잭슨의 어떤 활동을 지켜보니까 그 친구가 그 문워크라든가
1: 춤.
0: 춤으로 참 멋지게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항상 그룹과 함께 기타를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자, 이쯤에서 제가 만약에 다이나믹한 노래가 하나 떠올라서 작곡을 하게 된다면 마이클 잭슨처럼.
1: 춤을 추자.
0: 근데 제가 몸치거든. 그래서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군무를 만들어 보자. 그거는 대한민국 처음이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보이그룹, 걸그룹의 태동 단계였으니까 그 군무라는 것은 똑같이 가수와 무용수가 똑같이 추는 그런 춤은 참 없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렇지 않습니까?
1: 지금은 완전 그냥 상식인데.
0: 요즘은 상식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발상을 두고 작곡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1: 칼군무를.
0: 이 목춤을 제가 엄치가 아니고
1: 몸치.
0: 몸치거든요. 맨날 연주를 좋아하고, 지금도 피아노 치기 좋아하고, 기타 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댄스는 내가 처음 도전했는데, 아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주시고 이래서, 지금 생각하면 계속 춤이나 출걸
1: 바로 그 황홀한 고백도 한 대목 좀안 들어볼 수가 없죠.
0: 오늘 노래 많이 시키시는데요?
1: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0: 아, 그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칼군무의 효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너무 그거는 과찬이시고,
0: 예.
1: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제가
0: 시도하고
1: 예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0: 네.
1: 중에는 뭐 실패해서 좀 실패한 것도
0: 그러나요?
1: 있고,
0: 네.
1: 우리가 선글라 지금은 조금 제가 오늘 대담 프로기 때문에 연한 거 끼지만 아주 짙은
0: 네.
1: 선글라스도 못 끼게 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1: 예,
0: 방송 출연
1: 큰일
0: 못하게.
1: 납니다. 녹화했다가도 그거 뭐 소위 말해서 드러내야 되는 그런, 그것도 제가 한세곡 정도를 만약 연주하게 된다면 한 곡은 안경을 끼고 나갑니다. 막 그랬던 철없던 시절인데, 그런 세월이. 예.
0: 그게 끊임없는 도전이죠. 도전이고 변화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0: 본인의 곡 중에 최고 베스트 3 꼽는다면 뭐뭐를 꼽으시겠어요?
1: 뭐 첫째 아파트였고, 두 번째는 제 어떻게 보면 운명을 바꿔준 사랑만은 안 됐어요.
0: 데뷔곡.
1: 그리고 하나를 더 굳이 꼽으라면은 내가 25년도 이번에 낸 앨범 중에서 살아있다는 것으로 라는 곡을 저는 지금 가장 애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노래교실에서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불리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꼭 나이적으로 우리가 생명적으로 살아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모든 매사에 감각이라든가 조직에서의 자기 역할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0: 그렇죠.
1: 거는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0: 맞아요.
1: 저는 그걸 주창하는 그런 의미에서 발표한 노래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고 계십니다.
0: 네. 꼭 살아있네 할때 그거.

0: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여전하다, 능력이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50주년 공연하면서도 네. 제가 네. 저 살아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0: 앨범 25장 내셨는데 앞으로 몇 장 더 내실 겁니까?
1: 한 40장까지는 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0: 50년 동안 25장인데 예. 앞으로 15장을 더 내셔야 되거든요.
1: 예. 그러려면 엄청난 건강 관리가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0: 한 30년 걸릴 수도 있는데.
1: 서두르고 있습니다.
0: 평상시 목 관리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1: 근데 건강한 몸이 아니면 건강한 목소리가 안 나와요.
0: 안 나오죠.
1: 네. 뭐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인데. 삼쾌를 저는 많이 주장을 합니다.
0: 삼쾌.
1: 예. 예. 맛있게 먹자. 그리고 잠을 잘 자자.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을 네. 원활하게 잘 소통하자.
0: 쾌변까지. 아니, 너무 단순하네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그거잖아요.
1: 교수님,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0: 아니, 운동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1: 운동 많이 합니다.
0: 그죠?
1: 네.
0: 하루에 몇 시간씩 하세요?
1: 몇 시간이라고 시간을 정해놓고는 아닙니다. 저는 틈나는 대로.
0: 헬스클럽 같은데 일부러 가시는 게 아니고?
1: 가는 것도 시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집에다가 제가 예, 최소한의 예. 운동할 수 있는
0: 그렇죠.
1: 예,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동안에도 많은 후배 가수가 우리 윤수일 씨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1: 네, 그렇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0: 뭐, 지금도 또 그 윤수일 씨 노래를 부르고 있는 후배 가수들도 또 많고 혹시 앞으로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후배 가수 없으세요?
1: 왜 없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많은데 일단 하여튼 로제부터 좀 만나서 그래서 로제를 만나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예.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로제 양과 함께 할 수 있는 아파트 2 지금 거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지금 제 그 노래를 뭐 가깝게는 우리 싸이,
0: 네.
1: 임영훈, 또 김건모, 또 스텔라 장, 김다현,
0: 네. 예. 많이들 불렀잖아요.
1: 이런 친구들이 다 제 노래를 지금 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리메이크를 하고 장범준
0: 네.
1: 예 만들고 또 콘서트 때 그 주 레파토리로 쓰고 있기 때문에
0: 네, 네.
1: 그 친구들하고 자연스러운 지금 분위기가 되면 또 협업해서
0: 협업하는.
1: 좋은 노래도
0: 기대하겠습니다.
1: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네 5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월드 투어. 아주 성공리에 잘 맞추시길 바라고요. 후배들과의 콜라보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앞으로 15장 내실 때까지 건강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네.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블랙핑크 로제와 윤수일이 함께하는 아파트 2. 네, 빨리 보고 싶어지네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당연하지. 봐!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2: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접었은가?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해서

0: 교사가 더 제 꿀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2: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 성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9, 분사 구문의 내용을 복습하는 실전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객관식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 건데요. 1번부터 25번까지의 문항 중에서 중요한 문항 위주로 우리가 골라서 풀 거고요. 여러분들은 먼저 문제를 다푼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분사 구문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략이라고 했고요. 생략된 분사 구문이 제시되었을 때 우리는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추론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항상 기억하면서 한번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의 의미와 품사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핵심 어법을 떠올려야 한다. The old man, woman이죠. The old woman. 그 나이든 여성은요, called her daughter. 그녀의 딸을 불렀다고 합니다. To visit her. 그게 무슨 말이죠? 아, 본인한테 오라고, 방문하라고 연락을 한 거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떤 말을 채워줘야 할까? 선택지를 보면서 이 문제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She lonely, be lonely, being lonely. 아,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분사 구문을 활용하라는 거 같죠? 그러면 분사 구문은 접속사와 주어를 지우고 동사의 ing 형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의미상 외로웠기 때문에 그 나이든 여성은 무엇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정확한 분사 구문의 형태 몇 번을 골라주면 될까? 3번을 골라주면 돼요. So, being lonely라고 비동사를 ing를 붙여서 이렇게 현재 분사로 만들어주고 외로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를 뒤에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번. His pen pal. Pen pal이라고 하는 것. 아마도 들어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펜팔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메시지나 우편 등과 같은 통신수단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는 친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우리가 펜팔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 뒷부분을 먼저 볼게요. 그 남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recognize, 알아보다, 인식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 선택지를 쭉 보면은 아마도 그의 펜팔을 전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의미상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일단 부정 표현이 쓰여야 하고요. 부정 표현은 분사 앞에 나와야 한다.

그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주냐면 5번으로 골라줘야 합니다. Never having seen. 왜 have PP를 활용을 했을까?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 과거이고요. 그러면 아마도 이 앞부분은 had PP라고 하는 대과거를 썼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그걸 모르더라도 우리는 부정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서 정확한 형태인 5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어요. 자, 이어지는 3번. A shower. 샤워를 하다라고 하는 말을 넣을 것 같은데, Jerry는요, was singing his favorite song loudly. 그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고, 샤워를 하면서란 말이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수동은 어색합니다. 능동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러면 정확한 형태는 몇 번이다? 2번이다. Taking a shower.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상황. 익숙하죠?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라고 할때 taking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돼요. 자, 이제 이어지는 문제 4번은요. 밑줄 친 우리말과 같도록 배열을 할 겁니다. 근데 배열할 때세 번째에 오는 것을 고르래요. 학교에서 객관식만 출제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간접쓰기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을 출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지, 문장을 쓸수 있는지를 묻고 싶을 때 이렇게 배열했을 때몇 번째 오는 것은 과 같은 문제를 출제해요. 그러면 우리는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면 되는 겁니다. 전에 한 번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없기 때문에라는 건 부정의 의미인 거고 그러면 부정 표현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Never라는 말이 보이니까 never 1번으로 써줄 거고요. 그리고 having이 있으니까 아, 이거는 having PP를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never having 써줬어요. 그 다음에는 은의를 나타내주는 말이 와야겠죠. 그래서 tasted 맛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전달하는 tasted를 세 번째에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it before 뒤에 올 거고요. 우리는 세 번째에 오는 것을 골라야 하니까 정답을 몇 번? 3번으로 골라주고 갈 수가 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6번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골라야 하고요. 우리는 지금 어떤 문법을 복습하고 있다? 분사구문을 복습하고 있다. 지갑을 도둑 맞아서 그는 걸어서 집에 와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선택지를 봤더니 3, 4, 5번에서는요. 분사구문에 주어가 his wallet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절의 주어는 he입니다. 아, 그렇다고 하는 건 분사구문에 쓰이는 주어와 그리고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다른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해서 부사절에 있는 그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분사구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his wallet을 쓸 거예요. 그리고 도둑 맞다 steal이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할 건데, 지갑 입장에서는 도둑을 맞은 거죠. 도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수동의 의미까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준다? 4번으로 골라준다. 주어 살리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를 ing로 만들어주고,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stolen이라고 하는 과거분사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을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능수동까지 같이 고려해야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거의 고등학교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7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의 계획이 의심스럽다. 솔직히 말해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배웠지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표현이 수거처럼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Frankly speaking 이라고 한다. 이 뒤에 있는 주절의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앞부분에 위치하는 표현을 잘 골라줘야 하고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Frankly speaking이 솔직히 말해서라고 하는 의미이다. So, frankly speaking 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 이어지는 문제 8번입니다. 그녀는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외출했다. 처음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됐어요. 아는 채로, 무엇한 채로라고 할 때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문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바로 with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분사를 쓰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건 명사와 이 뒤에 위치

자, 분사의 의미 관계를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 입장에서는 잠그지 않은 채라는 건데, 잠기지 않은 채라고 한번 수동의 의미를 살려서 한번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문 입장에서는 수동의 의미를 해석이 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with 다음에 the door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unlocked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쓰인 정답 몇 번? 2번을 골라주는 거죠. 그래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는 왠지 능동인 것 같지만, 여기 뒤에 위치한 명사와 분사와의 의미 관계를 보고 수동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문법인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헷갈릴 수 있다. 우린 항상 명사와 분사의 의미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 이어지는 문제는 9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난감하게 하는 바로 그 유형이죠.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항상 핵심 어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문장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여러분 교재를 보면 또 알겠지만, 정말 긴 문장들이에요. 특히나 분사 구문은, 분사 구문 다음에 주절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히 한번 쭉 해석을 해봤어야 되고요.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혹시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틀렸던, 아마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틀렸다고 제가 생각할까? 꽤나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Not having requested to do by anyone 까지 끊어볼게. 여기부터 해석하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 뒤에 Paul willingly helped the poor. willingly, 기꺼이라는 표현입니다. Paul은요, 기꺼이 the poor, the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그 형용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형용사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무엇하지 않았음에도요. 어느 누구에게도 하라고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때 요청을 받다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having 다음에 그냥 requested라고 해버리면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이냐? having PP가 아니라 having been PP. 그 수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고 싶었던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건 일단 완료 분사 구문을 쓴 것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능동과 수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까지 묻고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사 구문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때 능동과 수동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런데 그걸 적용하려면 결국 해석을 해봐야 하는 거고, 이렇게 능동이 아닌 수동이 되어야 하니까 정답을 4번으로 골라줄 수 있어야 한다. 자, 이어지는 문제 10번입니다. 자, 이번엔 어디가 잘못되었을까? 이번에도 능수동이 포인트였습니다. 1번 문장 볼게요. Breaking into pieces. The vase was delivered to the owner. Vase라고 하는 건 꽃병이죠. 그런데 이 꽃병, 화병이요. 배송이 되었습니다. 주인에게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분사 구문이 쓰였고, 주어가 없다라고 하는 건 주어가 무엇이다? The vase라는 건데, 꽃병 입장에서는 깨지는 거겠죠. 그러면 break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과거 분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것도 역시나 능동과 수동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봐야지 풀수 있었던 문제이다. 이어지는 문제는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는 건데 모두 골라야 합니다. 이번에도 그 의미가 중요했는데요. 1번을 볼게요. Having been fixed his watch. Having been fixed라고 하는 건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겠다는 건데 주절의 주어가 토니입니다. 토니는 그것을 항상 꼈다, 착용했다. Watch이니까 시계겠죠. 그런데 토니를 주어로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Having been fixed라고 하면 수동의 의미가 되어서 마치 토니가 수리가 된 겁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능동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상 그의 시계를 수리한 후에 그것을 항상 차고 다녔다, 착용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어야 하니 능수동의 입장에서 1번이 일단 어색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5번 볼게요. Having been never in Europe. 어? Never라고 하는 부정 표현이 쓰인 것까지는 좋은데, 부정 표현은

분사 앞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답을 또 5번으로 골라줄 수 있다. 능수동이 중요한 포인트였고, 이번엔 부정 표현의 위치가 또 다른 중요 포인트였다. 이어지는 문제,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14번 유형입니다. 이번에도 능수동을 잘 생각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1번 볼게요. Covering with chocolate, the ice cream looked delicious. 뒷부분의 주절을 먼저 보면 그 아이스크림은 맛있어 보였다. 좋죠? 근데 이 앞부분이 무엇이 문제이냐? 틀렸습니다, 여기는. 초콜릿으로 덮여 있는 거겠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covering이라고 하는 ing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over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써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 나가다 보면 올바른 문장이 바로 몇 번일까? 일단 2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많이 못 골랐을 겁니다. 뭔가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냥 terrified라고 하는 분사 하나만 딸랑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The girl cried out for help. 막 울면서 도움을 청한 겁니다. 청했습니다. 그러면 terrified라고 하는 건 겁에 질린 거예요. 그런데 왜 terrified라고 하는 분사만 나왔을까? being이나 having been과 같은 말은요, 생략이 되어도 의미가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주로 수동태, 과거분사에 해당하는 말이 나올 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terrified라고 해도 의미상 겁에 질린 채로 혹은 겁에 질려서 그 여자아이는 울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정답을 2번으로 골라줄 수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정답이 몇 번일까? 4번 볼게요. Pleasing her parents. Please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제발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겠지만,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주디는 그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고, 이때는 능동이기 때문에 pleasing을 골라주면 된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능수동에서 그 포인트가 있으니 나머지 선택지 다시 한번 보셔야 하고요. 이어지는 문제 18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예요. 정말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고 별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부사절과 주절이 있을 거고 부사절에 있는 접속사를 지울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지울지 말지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서로 같은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같으면 지우면 되고, 같지 않으면 그대로 남겨둬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를 ing로 바꾸어 줄 건데, 혹시 주절의 시제와 다르지는 않은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8번 풀어보겠습니다. Since she had already experienced it. 과거 완료가 쓰였어요. 그녀가 그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끊고요. N은요, gave the opportunity. opportunity 하면 우리말로 기회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to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에게 기회를 넘겨주었대요. 그러면 아마도 무언가를 본인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이미 본인은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건네준 거고 넘겨준 거겠죠. 그러면 이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접속사 지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어를 지울까 말까? she와 n은 같은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건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를 봤더니 had pp가 쓰였고 여기는 단순 과거가 쓰였어요. 그 말은 두 절의 시제가 서로 다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바로 having pp라고 하는 완료 분사 구문을 써 주어야 한다. 그러면 having already experienced it 이라고 이렇게 써 주는 겁니다. 그럼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를 수 있을까? 3번 볼까요? having already experienced it.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똑같이 나와 있죠?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를 ing로 써줄때 시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having pp를 써 주는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를 간단하게 보면 already experienced it과 같은 아주 어색한 형태가 되어 있고, 자, 2번도 그냥 had로 시작을 해버리면 안 돼요. hav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로 써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과 5번을 봐도 형태가
어색합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려면 몇 번밖에 정답이 안 된다.

3번밖에 정답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접속사 지우고 주어를 지울 때는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본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 ing 형태를 쓸때 혹시 두 절의 시제가 다르지는 않는지까지 확인을 한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19번입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밑줄 친 부분을 부사절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골라야 돼요. 우리말도 있고 같이 한번 보죠. 옷을 차려 입고 에이미는 데이트를 하러 나갔다. Having dressed up 이라고 하는 완료 분사 구문이 쓰였습니다. 왜일까? 두 절의 시제가 다르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면 옷을 차려 입은 게 먼저일 거고 그 다음에 데이트를 하러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때 밑줄 치이니 분사 구문을 어떻게 부사절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접속사를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선택지를 보는 거예요. before라고 하는 접속사. 3, 4번은 after, 그리고 5번은 since입니다. 옷을 차려입고 나서 한 후에라고 하는 의미가 필요하겠죠. 필요하죠. 그래서 3번과 4번 중에서 골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3번은 has dressed라고 하는 현재 완료를 썼고, 4번은 had dressed라고 하는 과거 완료를 썼습니다. 시제가 차이가 나고요. 뒤에 주절은 단순 과거예요. 그러면 이 앞은 의미상 대과거가 되어야겠죠? 그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4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자, 이어지는 문제 20번입니다. 소포가 너무 늦게 보내져서 손님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앞부분을 끊어보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보면 The package is sent too late. 왜 이렇게 썼을까? 접속사를 지웠는데 주어는 그대로 남겼어요. 원래 부사절의 주어는 the packages, 그리고 주절의 주어는 customers입니다.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주어가 다를 때를 생략하면 큰일 납니다. 의미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살려둔 채로 그 다음에 왜 sent라고 썼을까? 소포 입장에서는 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로 아마 처음에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being이나 having been과 같은 건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략이 됐고 그냥 과거분사로 바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부사절로 바꾸어 볼 겁니다. 그러면 의미상 너무 늦게 보내져서 전에 받지 못할 것이다. 시점을 한번 봤더니 시점이 달라요. 보내진 건 과거인 거고,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won't라고 하는, 이거는 will not이죠. 아, 그 말은 여기는 미래 표현까지 활용을 했으니 시제가 다르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제가 다를 때는요, 그 시제를 밝혀서 having pp를 써야 하는데, 여기는 having been이었으니까 그냥 생략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에 맞춰서 시제에 맞게 올바르게 부사절로 표현한 건 2번 보겠습니다. Because the packages were sent too late. 아, 여기는 늦게 보내져서 라고 할때 과거 시제로 나타내 주었구나. 라고 이 시점을 정확하게 살려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2번으로 골라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주어, 그 다음에 동사를 과거형이면서 수동태로 정확하게 활용을 해서 써주면 된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21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야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Though라고 하는 건 접속사죠. 비록 무엇이지만, Red, the apples were not fully ripe. 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 사과들은 완전히 익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고, 앞부분은 turn이라고 하는 말을 활용해서 넣어야 하는데 turn은 무엇으로 변하다라고 하는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면 여기엔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 그냥 사과가 변하는 거니까 능동의 의미로 ing를 골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turning이라고 이렇게 4, 5번을 골라볼게요. 왜 접속사 though는 생략하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생략하지 않아야 그 의미가 더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서 써준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 sparrow flew into the room with its leg. 참새가요, 방으로 날아들어 왔는데요. 그런데 with 명사 분사겠죠. 그러면 다리 입장에서는 부러진 거겠죠.

자, 그럼 여기 2번이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부러진 거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동의 의미로 써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break라고 하는 동사와의 의미 관계를 봤을 때 수동이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이번엔 빈칸이 3개가 나와 있어요. 역시나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가보죠. exhausted. 기진맥진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That he soon fell asleep. 그는 곧 잠들었습니다.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 feeling이냐, felt이냐, being felt이냐인데 의미상 능동이겠죠.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feeling으로 후보를 좁혀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비행기는요, 출발합니다. 5시에 인천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건 arriving이냐, arrived이냐. 당연히 능동의 의미여야 합니다. 도착이 되는 게 아니라 도착하는 거죠. arrive는 애초에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rriving을 골라주고 그 뒤까지 볼게요. 그녀는 knew, 알고 있었습니다. What was in the box? 박스 안에 무엇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not looking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분사 구문을 부정을 할 때는 부정 표현인 not을 먼저 분사 앞에 써준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을 몇 번? 자연스럽게 1번으로 골라주면 되죠. 자, 이제 25번 문제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바로 어법상 옳은 문장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차분히 선택지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의미상 자연스러운지 형태가 어색하진 않은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A부터 한번 보죠. Although worn out, he didn't throw away his boots. 일단 이 부분이 애매한 것 같죠? 그럴 때는 주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츠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을 보죠. Although는 양보의 의미이기 때문에 접속사 생략 안 했다라고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주어를 생략했어요. 그 말은 주절의 주어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wear out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은 다 낡게 되다, 낡아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낡아버렸지만이라고 하면 의미가 어때요? 어색하죠?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걸까? 아마도 그의 부츠가 비록 다 낡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를 생략해버리니까 의미가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A는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했던 거예요. 아, 의미상 주어가 다르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게 A번이었고요. B로 한번 가볼게요. With Christmas approached. Approach는 다가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봤을 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지면서 거리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라는 말인데, 다가와지면서 우리말로 해석하기에도 좀 어색하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approached가 아니라 approaching이라고 하는 ing를 써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또 틀렸다. 이런 식으로 차분히 가는 겁니다. C 볼게요. Looking at each other, they burst into laughter. 뒷부분을 보면요.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막 웃은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 서로를 뭐한 거예요? 바라보면서.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ing로.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의 ing 형태로 썼을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라고 하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C를 맞다라고 고를 겁니다. D 한번 볼까요? Frankly speaking, 우리가 봤던 수거처럼 쓰이는 표현이죠. 솔직히 말해서란 말입니다. 이제 주절이 자연스러운지만 보면 돼요. I noticed every time you lied. 나는 알아챘어. 네가 거짓말을 했던 그런 모든 순간마다 나는 알아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너 거짓말 했던 거나다 알고 있었어.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했잖아. 너 거짓말한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나다 알아챘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 주절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D도 골라볼 거예요. 자, 마지막 E죠. The experiment. Experiment. 우리말로 하면 실험이라는 뜻이에요. The experiment went on costing more and more money.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앞부분이 주절인 거고요. 뒷부분, 커마 하면서 ing로 이어진 게 분사 구문입니다. 실험이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요. cost라고 하는 건 비용이 들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면서 뭐한 거야?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고 의미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CDE를 골라주면 되고 정답을 5번으로 골라주면 오늘의 문제가 다 풀린다. 어떤가요? 만만하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은 남아있는 주관식 문제 풀어오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험을 표현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공기템 무엇이었었나? 네, 원인과 결과였죠. 예, 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을 우리는 원인이라고 불렀고요.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난 일을 우린 결과라고 불렀습니다. 네, 배가 고팠어요. 밥을 먹었어요. 예, 따로따로의 일이지만 사실은 원인과 결과지요. 예,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밥을 먹었다. 네, 원인과 결과죠. 자, 오늘의 공기템은 바로 이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이어주느냐? 이어주는 게 뭔지는 알죠? 네, 바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공기템은 이어주는 말이에요. 자, 여기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 이게 원인이에요. 배가 고프다. 밥을 먹었다. 결과 밥을 먹었다죠? 배가 고파. 밥을 먹었어. 이래도 돼요? 이래도 되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주기 위해서 배가 고팠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 그래서가 필요하겠죠. 이 사이에 그래서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자, 이 하얀색 그래서. 이때에 이 하얀색 부분을 우리는 이어주는 말이라고 해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죠. 배가 고팠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요. 자, 이것이 거꾸로 될 때도 있어요. 밥을 먹었어. 왜냐하면 배가 고팠으니까. 그쵸? 결과가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자, 이때 왜냐하면도 이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떨어뜨렸네. 블록이 떨어져도 우리의 공부는 계속됩니다. 자, 여기 교과서 내용 학습 보겠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그림이 1, 2, 4, 3, 4죠. 1, 2, 3, 4. 이어주는 말, 그리고 원인과 결과 생각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우와, 지금 뭐야? 다리가 한 짝이 이렇게 들렸어. 그럴 정도로 바람이 센가? 오, 머리카락 보세요. 오, 나무들 보세요. 오, 이거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닌데 아주 센 바람이에요. 야, 여기 모자를 이렇게 잡았네. 모자가 휙 날아갈 것만 같아요. 아, 불싸. 진짜 날아갔네. 모자가 연못에 빠졌어요. 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어요. 너 모자 어디에 있어? 당연히 물어보시겠지. 그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연못에 있어요. 라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연못에? 왜? 라고. 그쵸?

왜? 라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이 친구는 그냥 어떤 원인으로 바람 때문에 연못에 모자가 떨어져서 그냥 집에 빈손으로 왔어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냐고요? 연못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맞게 대답한 것 같지만 잘 봐요. 모자 어디 있어? 연못에요. 맞게 대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연못에? 왜? 하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지민이가 잃어버린 물건은 뭘까요? 모자. 모자를 잃어버렸고요. 그림 1에서 4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서 기호를 써보래요. 지민이는 밖에 나갔다가 모자를 잃어버렸다. 맞지, 맞지. 지민이의 모자는 바람 때문에 날아가게 되었다. 이것도 맞지. 엄마는 잃어버린 모자를 다시 사주겠다고 하셨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되겠지? 예. 이거 아니에요. 엄마는 지민이가 모자를 주울 수 없었던 까닭을 이해하셨다. 아니지. 너 모자 어디에 있어? 연못에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런데 왜이 모자가 연못에 있는지 몰라. 그죠? 왜 얘가 빈손으로 집에 왔는지 까닭을 전혀 알지 못해. 이해 못해. 맞죠? 자, 이해하셨다? 아니요. 자, 그러면 정답은 알맞은 설명이니까 가와 나. 그림 4에서 엄마가 지민이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쵸? 연못에요. 왜요? 왜라니? 내가 물어볼 말이야. 왜 연못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지민이가 모자를 잃어버린 원인을 잘 설명하지 못해서 지민이가 모자를 잃어버렸던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거짓말한 건 아니야. 그죠? 그냥 지민이는 대답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한 것밖에 없어. 너 모자 어디 있니? 연못에요. 뭐가요? 뭐가 이상한 건데요?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가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엄마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관심이 별로 없어. 또는 엄마가 무엇을 궁금해하시는지 진짜 궁금해하는 그 일을 잘 짚어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예, 지금부터는 그러지 않기. 예. 자, 자신이 지민이라면 그림 4에서 엄마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자, 역할극을 해봅시다. 지민아, 너내새 모자 사줬는데 모자 어디 있어? 엄마, 제가 바깥에 나갔었는데 공원에 갔는데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그래서 모자가 벗겨졌어요. 그런데 하필 그 모자가 연못에 빠진 거 있죠? 그래서 건져오질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모자가 넓은 연못 한가운데 떨어져서 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아이고, 좀 조심하지. 이 정도 말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연못에 네가 들어가야지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예.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렇게 앞뒤 사정을 잘 얘기하시면 되겠죠? 원인과 결과에 맞게. 자, 이제 글로 표현된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그림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있죠? 지민이는 새 모자를 쓰고 친구들과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지민이가 연못 위 다리를 건널 때 그게 1번 그림이 되는 거죠. 바람이 이렇게 하고 세게 불었어요. 자,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어떻게 불었을까요? 바람이 살살 하고 세게 불었을까요? 바람이 쨍그랑 하고 세게 불었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바람에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가서 연못 한가운데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연못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모자를 줄수 없었어요. 결국 지민이는 모자 없이 집으로 돌아왔죠. 자, 우리 여기 원인과 결과를 한번 이 글을 속에서 찾아봅시다. 바람이 불었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모자가 날아갔네. 그쵸? 그런데 이 모자가 날아갔다는 이 결과는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쵸? 모자가 날아가서 그 결과 모자가 넓은 연못 한가운데 떨어져 버렸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결과이지만은 또 다른 일의

다른 결과의 원인도 돼요. 어? 모자가 넓은 여무 한가운데 떨어져서 그 결과 모자를 줍지 못했어. 그래서 빈손으로 집에 올 수밖에 없었어.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원인과 결과는 이어진다. 그런데 이 결과마저도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될수 있다. 그래서 다른 결과를 낳고 이 결과마저도 어떤 일의 원인이 되어 또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재밌지 않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바람이 졸졸 세게 불었다. 자, 세게 불었다. 이게 또 중요하죠? 그리고 바람이 불었어요. 자, 어떤 게 맞을까? 바람이 졸졸 불었네. 바람이 휑 불었네. 바람이 살랑 불었네. 바람이 사뿐 불었네. 바람이 쿵쿵 불었네. 자, 후보는 얘네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세게 불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맞을까? 살랑 불 이렇게 맞을까? 예, 2번이죠? 네, 그래서 바람이 휘 하고 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 날아갔습니다. 지민이에게 일어난 일을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한번 기호를 써볼게요. 바람이 불어 모자가 날아갔어. 새 모자를 쓰고 친구들과 공원으로 나들이 갔어. 나들이 갔다가 모자가 날아간 거죠? 그러면 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가 나와야 맞네. 그쵸? 모자가 넓은 연못 한가운데 떨어져서 줍지 못하고 집으로 왔어. 예, 다가 예,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 되겠죠? 나, 가, 다. 나, 가, 다. 내가 나가다. 예, 안 나가야지. 예, 나가다. 지민이에게 일어난 일을 원인과 결과로 나눌 때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어봅시다. 네, 우리의 그 공기템과도 연결이 된 거죠. 지난 시간 공기템, 원인과 결과. 이번에 이어주는 말까지 이제 나와야 됩니다. 원인 쭉 있고요. 결과 쭉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모자가 날아갔어. 그죠? 모자가 날아갔어. 그래서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네. 모자가 넓은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줍지 못하고 그냥 집에 온 거야. 이 말이죠. 자, 원인과 결과 사이에 그래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야 말이 되죠?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모자가 날아갔다고. 이렇게. 이게 바로 이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이어준다. 자, 니은네 결과가 된 일을 글가에서 한번 찾아 써볼게요. 여기 휘잉 예, 앞에서 우리가 찾았었죠? 그 바람에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가서 연못 한가운데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연못이 너무 넓어서 모자를 줄수 없었습니다. 자, 이 니은의 결과라고 했죠? 자, 이걸 잘 해석해 봅시다. 니은의 결과. 이 말은 니은 때문에 벌어진 일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즉, 니은이 이 부분이 원인이 되어야겠죠.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니은의 결과가 된 일을 여기서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연못이 너무 넓어서 모자를 줄수 없었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민이가 모자 없이 집으로 돌아온 결과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민이는 모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바로 뒤에 내용이 니은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가를 볼게요. 여기 가. 두 친구가 지상이와 나윤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람이 세게 불었어. 그래서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갔어. 지민이는 모자를 줍지 못했지. 왜냐하면 모자가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이야. 아주 말을 잘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파란색 글자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공기템. 이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가 이어주고 있어요. 무엇을?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고 있죠? 자, 바람이 세게 부은 그것이 까닭이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모자가 날아갔고요. 여기는 거꾸로 결과가 먼저 나옵니다. 지민이가 모자를 줍지 못했대.

왜냐하면 모자가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원인과 결과 또는 결과와 원인을 이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원인을 먼저 말한 뒤에 결과를 말했지요. 그럴 때는 그래서로 사용을 해서 연결해 주고요. 결과 먼저 말하고 뒤에 원인을 말했다면 그때에는 왜냐 하면을 넣어서 연결을 해주면 돼요. 무엇을? 원인과 결과 또는 결과와 원인을 말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어주는 말, 오늘의 공기템이 되겠습니다. 이어주는 말로 알맞은 것두 가지. 자, 그래서와 왜냐 하면 요두 가지 골라주면 되겠죠. 가에서 기역 니은의 원인과 결과 가운데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게요. 자, 여기 가 부분이죠? 여기서 기역 니은 볼게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 지민이 모자가 날아갔어. 자, 그러면 기역은 원인이 되는 것이고, 니은 모자가 날아갔다는 것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이어주는 말을 쓰세요. 자, 오늘의 공기템, 이어주는 말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왜냐하면 요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냐하면 뒤에 뭐뭐 때문이다가 같이 나오기도 하죠. 네. 결과를 먼저 말했어. 오, 결과가 먼저 나오네. 그 뒤에 원인은 나중에 말했어.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를 쓸까요? 왜냐하면을 쓸까요? 그럴 때에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밥을 많이 먹었어. 왜? 하고 물어보고 싶지. 이게 바로 왜예요. 왜냐하면 네가 물어보니까 얘기할게.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먼저 말하면 왜냐하면이 따라 붙어요. 지민이에게 일어난 일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할 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볼게요. 연못이 너무 넓어서 지민이는 모자를 줄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민이는 모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야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의 동그라미. 자, 왜냐하면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연못이 너무 넓어서 지민이는 모자를 줄수 없었어. 왜냐하면 지민이는 모자 없이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말이 하나도 안 맞죠? 예, 그럴 때 그래서를 사용하세요. 자, 여기 지민이와 엄마가 있습니다. 지민아, 너 아까 집에서 쓰고 나간 새 모자 보이질 않네? 응. 그랬더니 지민이가 공원에서 다리 위를 건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모자가 날아갔어요. 자, 바람이 세게 불어서 이게 원인이죠. 불어서 내 모자가 날아갔어요. 이게 결과지요. 이번에는 원인 결과를 제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자를 줍지 못했어요. 이게 결과지. 모자를 줄수 없었어. 왜? 이게 뒤에 원인이 오겠지. 그쵸?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모자가 넓은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와, 이렇게 진작 얘기를 하지. 여기, 지민아, 너 모자가 어디 있어? 연못에요.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나를 한번 봅시다. 원인 결과, 또 원인 결과. 계속 이어지고 있죠? 볼게요. 밤새 선풍기 틀고 잤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지. 자, 여기 뭔가가 아팠던, 이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림 가에서 지민이의 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볼까요? 새 모자를 잃어버린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날아간 모자를 줍지 못하는 원인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라는 이어주는 말을 사용해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했다. 여기 그런데가 있기는 있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런데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말은 아니죠.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은 설명은 가와 나.
요렇게 되죠. 그런 데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 왜냐 하면이 맞는 말이죠. 그림가에서 지민이의 말을 들은 엄마의 반응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왜 바람에 날아간 모자를 주울 수 없었다는 거야? 바람에 날아간 모자가 염원 한가운데 떨어져서 모자 줍지 못했다고? 알았어. 네, 이렇게 되겠죠? 아주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얘기했으니까 다 이해하시겠죠? 나의 원인과 결과로 미루어 보아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뭘까요? 자, 선풍기 틀고 잤어. 병원에 갔었어. 왜 그럴까? 선풍기 계속 들었더니 목이 따갑고 콧물이 흐르지 뭐야? 그래서 병원에 갔지. 이렇게 되겠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떠올려서요. 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써도 돼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만 잘 나타나면 되고요. 결과를 먼저 쓰고 원인 써도 정답으로 인정.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어.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는 비를 맞을 수밖에 없었지. 이럴 때는 이어주는 말, 그래서가 나오죠. 자, 거꾸로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나비 맞았어.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지? 왜냐하면 우산 가져오지 않았거든. 네. 누군가가 결과를 먼저 얘기해주면 왜? 하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왜냐 하면이야. 자, 왜냐하면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 여기 아주 예, 좋은 그림이 있네요. 지금 어른이 어린아이를 도와서 자전거를 잘탈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뭐 아빠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고 아빠라고 해봅시다. 아빠가 아들이 자전거 타는 걸 지금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후들후들후들 자전거가 흔들렸지만 지금은 쌩쌩 잘 달리고 있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와우, 아이스크림 맛있게 보이는데 지금 너무 많이 한꺼번에 먹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배탈이 난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빠가 내가 자전거 탈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를 잘탈수 있었다. 괜찮죠? 네,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결과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나는 자전거를 잘탈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가 자전거 탈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훈련시켜 주셨거든요. 이렇게. 나는 아이스크림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게 되었어요. 이렇게. 나 배가 아프게 되었어요. 왜? 왜냐하면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상황을 볼까요? 아유, 아주 보기만 해도, 예, 기분이 좋네. 여기, 저, 물뿌리개도 웃고 있어. 잘 보면 개구리지만 어쨌든 물뿌리개도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아주 예, 싱그러운 식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가꾸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빨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네요. 자, 이렇게 잘 가꾸었기 때문에 그 결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었죠. 자, 원인과 결과로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고요. 32번이에요. 인상 깊은 경험을 떠올려 일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 이름은 누구인지 써보래요. 있었던 일과 그 일이 일어난 까닭,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면 돼.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말하고 왜 일어났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모자 어딨어? 얌모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누구처럼 얘기하면 돼요? 가윤이처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가를 보고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 쓸게요. 아빠와 함께 이것 하는 연습을 열심히 한 덕분에 혼자서 자전거를 탈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 전, 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나에서 여자아이가 배탈이 났어요. 그 원인이 뭐였죠? 양손에 든 아이스크림이죠.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이지만 이걸 한꺼번에 먹게 되면 정말 배탈이 날 수가 있죠. 자, 배탈 날 원인은 배가 아프다.

여기다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쉽죠? 그냥, 어이, 정성껏 물 줬으니까 토마토가 익은 거지. 이게 아니라, 아,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를 우리가, 아,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게 그게 국어 능력이에요. 자, 나.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나는 공원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 자, 뭐라고 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모자가 날아갔기 때문이야. 힌트. 강력한 힌트. 그래서 모자 없이 집으로 갔다니까. 자, 여기 이어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모자를 잃어버렸어.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모자가 날아갔기 때문에 모자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앞에 부분이 뭐예요? 결과가 되겠죠. 그럼 뒷부분은 뭐예요? 뒷부분 때문이야 했으니까 이거는 원인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어주는 말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면 뒤에 때문이다 같이 나온다고 했죠. 사실 그 왜냐하면 없어도 돼요. 볼까요? 모자를 잃어버린 적 있어.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모자가 날아갔기 때문이거든. 왜냐하면 없어도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왜냐하면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내용. 내가 말을 할 때, 친구들에게 이렇게 경험한 것을 말로 할 때, 확인할 내용. 일이 일어난 순서에 맞게 말했나?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했나? 그래서 왜냐하면과 같은 말을 사용해서 말했나?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림 가해 상황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 누굴까요? 공원에서 모자 잃어버렸던 경험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하고 있어요. 공원에서 모자 잃어버렸던 경험을 시간의 흐름만 고려하고 원인과 결과는 드러나지 않게 말하고 있어요. 뭐뭐 때문이야? 라는 말 들어갔죠? 그래서 아주 잘 말했어.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고 있는 재우. 재우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의 원인과 결과에 알맞게 가해의 기억에 들어갈 이어주는 말 뭘까요? 왜냐하면 왜? 이것만 봐도 알지. 결과가 먼저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와서 그리고 때문이야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다음에 경험한 일을 시간 흐름에 따라 차례대로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자,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어. 모종이 뭐냐면 어린 식물이에요. 예, 시장에서 어린 식물 사왔다. 방울토마토를 수확해서 거둬들였다는 얘기죠. 가족과 함께 먹었다.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줬다. 빨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다. 자,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종을 사와야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모종을 잘 가꾸어 줘야 되죠. 가꾸어 준 것이 원인이 되어서 빨간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어요. 빨간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수확할 수 있었었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먹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를 경험한 일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시간의 흐름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예. 자, 나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모종 사왔어. 잘 가꿨어. 빨간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어. 그걸 수확해서 가족과 함께 먹었어. 이 내용이죠? 이걸 참고로 해서 38번 문제에서 정리한 일을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글로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나의 내용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잘 보세요. 순서에 맞아야 되고요. 일이 일어난 순서,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야 되고요. 요거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과 같은 말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어. 정성껏 가꿨더니 빨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어.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수확해 가족과 함께 먹었지. 공기문입니다. 뒤에 이어질 내용 뭘까요? 무조건 달려야 했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빨리빨리 집에 가야 돼. 무조건 달려야 돼. 왜냐하면 나 빼고 방울토마토 식구들 다 먹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방랑 후반부를 이야기했고요. 귀향 후에 벌이는 구혼자 사륙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타협도 통할 수가 없고 다만 죽음으로 갚아야 될 이 구혼자들의 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페넬로페의 구혼자들이 물리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훼손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인간 가치의 파괴, 이것이 바로 이들의 악행의 본질이고 오디세이아는 시작부터 이 악행의 본질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혼자들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는 폴리페모스와의 비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 결과는 오디세우스의 사륙과 복수의 의미로 이어지게 되겠죠. 폴리페모스와 구혼자들 사이의 비교의 실마리는 바로 테미스라는 히라버 단어예요. 이 단어는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관습, 관행 또는 법도, 도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바 등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 단어는 인간 생활의 다양한 행동과 태도에서 발견이 돼요. 이 오디세이아에서 예를 들자면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손님 접대, 격식과 절차를 제대로 갖춘 제사, 신들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테미스가 잘 작동하는 좋은 예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테미스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가족, 타인, 그리고 신들과 맺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행위 전반의 윤리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기준이라고 보면 무방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 의미도 있겠죠. 그 반대 의미를 담은 형용사 아테미스토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히라버에서는요, 어떤 말의 의미를 부정할 때 접두어, 알파, 그 아가 많이 쓰입니다. 아톰 아시죠? 쪼개질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됩니다. 아타락스야,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아토포스, 토픽을 매길 수 없는 것, 즉 자리매김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아토피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 아테미스토스라는 형용사는요, 도리를 저버린, 사람의 탈을 쓰고 차마 할 수 없는 정도의 어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 시에서 이 단어는 모두 6번이 쓰이는데 그중 3번이 폴리페모스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 폴리페모스는 가족도 없고 타인과 신들을 무시하는 존재니까 도저히 테미스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우리가 폴리페모스를 인간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는 그가 바로 이렇게 테미스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혼자들에게도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아테미스토스라는 형용사의 나머지 세 번의 용례는 모두 구혼자들과 직결이 됩니다. 이제 폴리페모스와 구혼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이는지 비교하면서 살펴볼 차례예요. 오디세우스는 퀵클롭스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들에게 회의장과 테미스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짚어냅니다. 퀵클롭스들은 공동이라고 할 만한 어떤 조직이나 구성체도 알지 못합니다. 사회를 지탱해주는 어떤

근간이 테미스인데 이걸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족 이상의 사회 단위를 알지 못하고 각각의 가족들은 그마저도 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퀴클룹스들의 이 반사회적인 면모는 혼자서 지내는 폴리페모스에게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그가 단 한 번 다른 퀴클룹스들과 접촉을 하죠. 오디세우스에게 눈을 찔린 그가 괴성을 지르고 이에 다른 퀴클룹스들이 찾아오는 장면인데요. 이 방문의 동기는 도움 따위가 아닙니다. 그의 비명이 그들의 단잠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거든 자신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의 아비 포세이돈에게 고하라고 말하면서 훌쩍 떠나가 버립니다. 역설적이게도 폴리페모스는 그들을 친구들아 라고 불러보지만 친구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그들은 다시 잠자러 갈 생각만 하고 그에게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들은 서로를 상관하지도 않고 관계를 맺을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타카의 현재 상황 역시 퀴클롭스들의 섬과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권에서 텔레마코스가 이타카의 민회를 열 때 이것이 20년 만에 열리는 회의라고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이타카 사람들은 오디세우스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회의 없이 살아온 지 벌써 20년째입니다. 호메로스의 시에서 그려지는 인간은 회의가 없이는 다른 동료들과 다른 인간들과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삶과 회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그래서 맺는 겁니다. 따라서 이타카 사람들은 마치 퀴클롭스들처럼 파편화된 상태로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디세이아 2권에서 텔레마코스는 아테네 조언에 따라서 20년 만에 민회를 소집하죠. 그러나 이 민회의 진행은 구원자들에게 철저하게 가로막힙니다. 먼저 텔레마코스는 제우스와 테미스의 이름을 걸고 구원자들에게 신들의 진노를 두려워하시오라고 간청하지만 구원자들의 우두머리 안티노우스는 적반하장으로 잘못을 페넬로페에게 돌리면서 텔레마코스를 모욕합니다. 오디세우스에게 집안 관리를 위임받은 멘토르가 구원자들의 악행을 성토하자 다른 구원자 레오크리토스는 멘토르의 말을 중간에 가로막고 그를 저주하며 민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회의의 해산도 원래는 테미스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강제로 이 회의를 해산하고 있는 걸 보면 자기들이 테미스를 대체하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자들의 전횡 아래에서 이타카 사람들은 마치 퀴클롭스들과 같이 상호 연대 없이 개체화되고 파편화되고 고립되어 갑니다. 이 민회에서 이타카 사람들은 비록 텔레마코스의 연설에 일시적으로 동정심을 갖긴 하지만 결국은 방관자들로 남게 됩니다. 서로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 이타카인들의 모습은 눈먼 폴리페모스에게 아무 도움도 주려 하지 않았던 퀴클롭스들과 닮아 있어요. 테미스를 모르는 폴리페모스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나타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동굴 안에서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을 발견하자마자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낯선 녀석들아, 너희는 누구냐? 어디에서 이 물길을 타고 온 거냐? 이 질문을 받은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트로이아를 함락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히라빈들이라고 밝히죠. 이름만 제외한다면 이 장면은 이 시에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업적과 영웅으로서의 정체성 등을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한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폴리페모스는 그가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매료되어서 경청했을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도 그에게는 아무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폴리페모스에게 손님에 대한 합당한 대접, 즉 크세니아가 철저히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낯선 이를 친구로 바꾸어주는 이 크세니아는요, 타인과의 조화로운 상호관계를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는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폴리페모스에게는 크세니아보다 더 낯선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공 일행과 마주치자 그토록 견고한 호메로스 사회의 예법인 크세니아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립니다. 그가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묻는 장면으로 우리 한번 되돌아가 보죠. 너희는 누구냐? 어디에서 이 물길을 타고 온 거냐? 라고 난데없이 묻죠. 물론 모든 손님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는 모든 크세니아 장면에서 필수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문이 던져진 시점이에요. 주인은 반드시 먹고 마실 것을 먼저 충분히 대접한 후에야 손님의 정체를 물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튿날 오디세우스의 포도주를 받은 폴리페모스는 그의 이름을 재차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잊지도 않은 자라고 밝히죠. 어느 누구도 이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폴리페모스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오디세우스가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을 피해갈 수가 없죠. 오디세우스는 부모도 친구도 모두 자기를 잊지도 않은 자라고 부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폴리페모스 말고는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폴리페모스가 던진 그 질문의 의도죠. 그가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물은 것은 그를 다른 이들보다 나중에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접대 선물입니다. 보통의 경우 접대 선물은 주인의 아량을 기리는 상징이 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무사히 탈출하자 폴리페모스는 그에게 온갖 저주를 담은 또 다른 접대 선물을 건네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저주를 부탁하면서요. 이 반어적인 접대 선물은 그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폴리페모스는 손님 접대의 모든 절차를 전복하고 파괴해버립니다. 그는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손님들을 편안하게 해주기는커녕 손님들을 잡아먹고 손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조장하는 손님과 나그네의 신성한 권리는 그에게 조롱거리가 될 뿐이죠. 자, 그럼 이제는 구원자들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원자들 역시 타인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두머리 안티노우스는 오디세우스와의 첫 대면에서 그를 경멸적인 어조로 인칭대명사로만 지칭합니다. 오디세우스를 데려온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악명 높은 돼지치기 녀석, 너는 대체 어쩌자고 저자를 시내로 데려왔느냐? 다른 떠돌이들과 잔치나 망쳐놓는 성가신 비렁뱅이들로는 우리에게 아직 충분치가 않다는 거냐? 니놈은 그 녀석들만 여기로 모여들어 네 주인의 살림을 먹어치우는 게 마땅치 않아 저놈까지 이리로 불러들인 게냐? 이 거짓골을 하고 있는 오디세우스는 그의 눈에는 그저 저자, 저놈 따위일 뿐 존중받아야 될 동료 인간이 아닙니다. 안티노우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구원자들에게도 주인공은 시종일관 익명의 존재로 남을 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구원자들을 향한 화살을 겨누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 구원자들은 그를 반복해서 뜨내기, 도둑놈, 흉악한 짓에 능통한 떠돌이, 돼지의 짐짝 등으로만 부릅니다. 구원자들은 예언자 테오클리메노스의 정체 역시 알려들지 않습니다. 정신나간 나그네, 그리고 또 다른 녀석으로 지칭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자가 구원자들의 임박한 파멸을 예언하는 순간에서조차 그들은 이 테오클리메노스가 예언자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테오, 신, 그리고 클리메노스, 듣는 사람이라는 두 뜻이 합쳐져서 신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폴리페모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원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사악한 크세니아, 사악한 손님 접대로 이어집니다. 이 시에서 이타카의 모습은 이들이 크세니아의 관습을 기괴하게 전복시키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권입니다.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가 이타카의 궁전을 찾아와서 떠나기까지 약 200행 정도가 넘게 흐르는 동안 구원자들은 자기들만의 향락에 몰두한 채 이 손님의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텔레마코스는 그를 대접하기 위해 애쓰지만 구원자들이 벌이는 소란을 피하기 위해 구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죠. 크세니아의 격식에서 손님을 문간에서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변장한 아테네가 떠나가자 구원자 에우리마코스는 그 나그네가 자신들을 오히려 기다려줬어야 했다면서 궤변을 펼칩니다. 주인은 지체 없이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고 앉을 자리를 제공한 다음 먹고 마실 것을 대접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자들은 자기들이 앉을 자리와 먹고 마실 것들, 그리고 여흥에만 관심을 쏟을 뿐이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크세니아는 낯선 이를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옛 친구 멘테스를 완전히 낯선 이로 만들고 만 셈입니다. 호메로스는 시의 후반부에서 구원자들의 이 나쁜 크세니아에 대한 그림을 완성시켜버립니다. 손님이 자기 집에서 폭력을 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주인의 치욕입니다. 만일 주인이 손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신이 없을 경우 주인은 남에게 부탁해서라도 그 손님의 안전을 지키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세니아는 때로는 아군과 적군의 선명한 구분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일리아스가 좋은 예죠. 집안 대대로 내려온 크세니아 관계를 확인을 하자 디오메데스와 글라우코스는 서로를 겨누던 창을 내려놓고 우위를 다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구원자들은 이 존중받아야 될 관습을 고의로 파괴하죠. 손님을 환대해야 하는 언어는 이들에 의해서 학대와 모욕의 언어로 변질됩니다. 급기야 이 폭력의 언어들은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주인은 손님의 안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18권에 이로스와 오디세우스의 대결 장면에서 구원자들은 손님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리고 이를 유쾌한 오락으로 즐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들은 오디세우스에게 직접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요. 여기서 무기로 사용된 도구들은 원래는 손님에게 만족과 안락함을 줘야 하는 가구와 음식물들입니다. 이처럼 구원자들과 폴리페모스는 크세니아의 세부 하나하나를 모욕적으로 전복시킨다는 점에서 서로 매우 가까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자들의 죄상을 밝히면서 이들과 폴리페모스가 보이는 반사회적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노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영어의 측면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어가 쉬워지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 사자와 생쥐의 바로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읽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책은 이렇게 읽을만 해야 됩니다. 재밌게 끝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결말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헷갈리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매우 많이 쓰는데 아 이게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Suddenly, the lion placed the mouse on his back. Hold on tight to my mane, he instructed. And then they were racing through the jungle. The mouse held on tightly, his eyes squeezed shut. The lion arrived at the grassy plain and gave a mighty roar. The animals looked up in fear. Meet my friend the mouse, said the lion. He helped me escape the hunter's trap. The weak really can help the strong. And from that day on, the lion and the mouse were best friends. Little friends may prove to be great friends.
0: The Lion and the Mouse.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과연 이 사자와 생쥐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는 그 결말이 맞을지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Suddenly the lion placed the mouse on his back. 갑자기 the lion, 사자는 placed. place라는 것은 장소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죠. 근데 바로 뒤에 d가 붙어 있으니까 이 d죠. 과거형. 이게 동사도 되네. 즉 어딘가에다가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았다, 두었다. 사자는 두었습니다. 쥐를 여기에 쥐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손에 쥐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On his back. 등에다가 태운 것이죠. 이렇게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hold on tight to my mane, he instructed. hold on tight이라는 것은 꽉 잡아. 라는 것이죠. 사자가 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쥐는 어디 있다고요? 이 머릿속으로 이 동화나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사자가 있는데 지금 바로 이제 방금 어디에서 빠져나왔어요? 덫에서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이 누구 덕분에 빠져나왔습니까? 쥐. 쥐 덕분에 빠져나왔죠. 그러면 쥐를 이제 감사 인사를 이제 방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쥐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쥐를 자신의 등에 태우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태우기만 하면은 픽 떨어지니까 hold on tight, 꽉 잡아 to my mane, 나의 갈기라고 하죠. 갈기는 뭐냐면 사자의 목덜미에 난 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숫사자에게만 있죠. 암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 주변에 저는 이 착한 사람 눈에만 갈기가 보이는데 저는 실제로 갈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갈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 갈기를 꽉 잡아. He instructed. 그가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Instruct라는 것은 지시하다. 요청하는 것이죠. 명령을 했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y were racing through the jungle. 그리고 그들은 숲속을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달렸습니다. 맞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쥐는 사자 등에 이 갈기를 잡고 사자 등에 타고 있는 중이에요. The mouse held on tightly. His eyes squeezed shut. 이라고 돼 있죠. 쥐는 held on tightly. 꽉 잡았습니다. 맞죠? 꽉 잡았어요. 그의 눈은 어떻게 되었냐면 꽉 감은 채로. 맞죠? squeeze라는 것은 짜다. 꽉 누르다. 주로 우리가 squeeze라는 것은 무언가를 꽉 액체 같은 것을 짜내다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눈을 짜내는 게 아니잖아요. 꽉, 즉 눈을 질끈 감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꽉 닫힌 채로 이렇게 질끈 꽉 누르면서 맞죠? 그러면서 이 갈기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정말 헷갈리기도 하고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많이 헷갈렸을 거고 중학생은 시험 문제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이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타이트라고 하면 꽉 쥔, 뭔가 꽉 잡고 있는 어떤 상태, 꽉 끼는 상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형용사거든요. 근데 ly가 붙으면 바로 꽉이라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어떤 단어에다가 ly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닌 경우를 또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좀 다른 측면으로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입니다. 헷갈리는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진짜 헷갈립니다. 그런데 보고 나면은 정리가 된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히 이렇게 오류로 만들어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fast, hard, high 요세 가지를 예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e is a fast runner. 그는 달리기 잘 달리는 사람이 되겠죠. runner이라고 하면 달리기 선수나 혹은 달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a fast가 붙었죠. 빨리 달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그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다. 여기서 fast는 바로 뒤에 있는 runner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아, fast가 빨리 달리는 빠른이라는 단어이니까 ly를 붙이면 빠르게가 되겠지, 부사가 되겠지. 그래서 the lion ran fastly 이런 거는 없습니다. fastly는 없고요. 형용사와 부사가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the lion ran fast라고 해야 돼요. 그냥 the lion ran fast. fastly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형용사와 부사가 똑같은 형태다, 똑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쓰면 돼요. 이런 것이죠. 그런데 ly를 붙여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fastly를 보면 왠지 있을 것 같은 그런 단어여서 많은 친구들이 fastly를 쓴다니까요. 됐죠?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fast 하나 했죠? 두 번째, hard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을 쳤는데, this test is hard. 오늘 시험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 시험은 어렵다. 맞죠? hard라는 것은 저기 앞에 있는 테스트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험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hard도 마찬가지입니다. hard도 형용사에서 부사가 되려면 그냥 hard를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려운이라는 의미였고요. 여기서는 she studies hard. 제가 she라고 한다면 she. 아, 내일 시험이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죠. 열심히. 여기 있는 hard는 바로 앞에 있는 study를 수식해주는 hard. 즉, 부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있었던 fast와는 다르게 hard는 ly를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 다른 단어예요. I can hardly se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hardly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고요. 여기서 어려운이나 혹은 열심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hardly라는 것은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거의 볼 수가 없다. 열심히라든가 어려운 이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혹은 hard는 또 단단한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거의 볼 수가 없다. 거의 뭐뭐할 수 없다라는 게 hardly입니다. 완전 다르죠. 그래서 단순히 형태만 보고 hard는 무엇이고, ly가 붙어야지 부사고,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지금 써져 있지만, 헷갈리기 마련이거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떨 때는 예문을 하나하나씩 외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있는 예문, 얼마나 짧고 좋습니까? 맞죠? This test is hard. 아, 어려운이네. 그 다음에, she studies hard. 아, 열심히네. I can hardly see. 아, 내가 어렵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거의 볼 수가 없네. 맞죠?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외워두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팍팍팍 제대로 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은 바로 여기 있는 high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 mountain is very high. 산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high는 높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높은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니까 저 산은 매우 높다라는 거. 그럼 여기 있는 high는 무엇을 수식해 줍니까? 저기 앞에 있는 mountain, 산을 수식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거. 여기서 high는 뭐라고요? high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fly, flew를 수식해 줍니다. fly의 과거형이죠. 새는 높게 날았다가 됩니다. 높게, 높은 날았다가 아니라 높게 날았다. 새는 날았다. 근데 어떻게 날았는데? 높게 날았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high는 이거 그러면 높게 날았다. 바로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하이면은 ly 붙어야 되지 않나? 아닙니다. 하이도 형용사와 부사가 동일합니다. 형태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있는 ly를 붙인 또 표현이 있어요. 하이에 ly를 붙일 수가 있다니까요. 심지어 부사가 돼요. 그런데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의미가 뭐냐면 she is highly respected. 이 뭐냐면 높게라기보다는 매우라는 의미가

0: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매우 존경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인데 무조건 ly를 붙여서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예외적인 것들. 그런데 우리가 단어를 알고 보니까 fast나 hard나 high 같은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 단어들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예외들이 아주 많이 쓰는 것들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좀 제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uddenly, the lion placed the mouse on his back. Hold on tight to my mane, he instructed. And then they were racing through the jungle. The mouse held on tightly. His eyes squeezed shut.
0: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The lion arrived at the grassy plain and gave a mighty roar. 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자는 arrived at. 어딘가에 도착했습니다. 풀이 있는 풀로 덮인 초원, 즉, 풀로 덮인 평원이죠. 초원에 도착했습니다. And gave a mighty roar. 그리고 주었습니다. 아주 힘찬 으르렁을 주었습니다. 즉, 으르렁 하면 아주 힘차게 으르렁거리며 소리 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The animals looked up in fear. 사자가 여기서 막 으르렁거리니까 또 다른 동물들이 어땠냐면 looked up 이렇게 올려다가 보았습니다. 올려다 봤죠. 어떻게? 뭐 안에서 겁에 질려서 오, 저 사자 또왜 저래? Meet my friend the mouse, said the lion. 근데 사자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친구인 이 쥐를 만나보거라. 이 손에 딱 얹어뒀겠죠. 혹은 목에 딱 얹어뒀겠죠. 등에요. 그러면서 나의 친구인 쥐를 만나봐라 라는 것이죠. He helped me escape the hunter's trap. 그는 나를 도와주었다.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쥐가 되겠죠. 그는 나를 도와주었다. me는 사자가 될 것이고요. 뭘 하는 걸 도와줬는가? escape. escape은 탈출하다. 그는 나를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무엇을 탈출했습니까? The hunter's trap. 이 사냥꾼의 덫에서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 쥐가 도와주었다. The weak really can help the strong. 이 연약한 혹은 작은 혹은 이 연약한 생명체도 강한 자들을 도울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And from that day on,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날로부터, The lion and the mouse were best friends. 아, 이렇게 되었군요. 사자와 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Little friends may prove to be great friends. 그래서 작은 친구들도 뭔가 연약하거나 뭔가 몸집이 작다던가 이런 작은 친구들도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prove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증명하다라고 많이들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뭐뭐로 드러나다, 뭐뭐로 밝혀지다, 어찌되었든 똑같은 의미예요. 뭐뭐로 밝혀지는 거나 뭐뭐로 증명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말을 조금 더 쉽게 바꾸면은 뭐뭐로 드러나다, 결국 뭐뭐로 밝혀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작은 친구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멋진 친구들이 될수 있다고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내용 자체도 매우 탄탄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읽을만 하죠? 이 읽을만 하다는 느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듣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lion arrived at the grassy plain and gave a mighty roar. The animals looked up in fear. Meet my friend the mouse, said the lion. He helped me escape the hunter's trap. The weak really can help the strong. And from that day on, the lion and the mouse were best friends. Little friends may prove to be great friend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Place, place. Suddenly, the lion placed the mouse on his back. Instruct, instruct. Hold on tight to my mane, he instructed. Mane, mane. The lion's mane shone in the sunlight. Squeeze,

0: squeeze. The mouse held on tightly, his eyes squeezed shut. Escape. Escape. He helped me escape the hunter's trap. Prove. Prove. Little friends may prove to be great friend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on이라는 것인데, on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아시죠? 어딘가 위에 있는이 바로 딱 떠오르죠. 하지만 그 기본적인 개념, 이 위에 있는 개념이 어딘가에 접촉해 있는이라는 것이거든요. 뭔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어딘가에 닿여있는, 닿고 있는,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또 다른 의미도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This book is on the desk. 어떤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책상 위에 있어요. 말 그대로 책상 위에 얹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책상에 있다, 어딘가에 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on이라는 것은 뭐뭐 위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My birthday is on March 15th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의 생일은 3월 15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달력을, 3월 달력을 한번 꺼내보세요. 아무 3월 달력을 머릿속에 상상으로 꺼내보시고요. 그거를 이렇게 책상에 쭉 펼쳐두시고 나의 생일이라는 점을 어디에 올립니까? 바로 3월 15일에다가 탁 올려보세요.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나 책이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라 내 생일이라는 동그란 점이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달력이 쭉 펼쳐져 있으면 3월 달력이요. 3월 15일에다가 탁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날을 의미할 때는 on을 쓴답니다. 그래서 의미는 날짜나 요일, 어디어디에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 From now on, I'll try my best.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on이라는 것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 그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쭉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거기까지 계속 접촉해서 이런 의미예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제가 예를 들자면 여기에 적혀있죠. I'll try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 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끊기지 않고 어딘가에 계속 붙어있다라는 거죠. 맞죠? on도 똑같고 여기는 on도 똑같고 어딘가에 딱 붙어있다라는 거죠.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중간에 가다 끊기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때부터 쭉 on이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다 같은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물어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잘 떠올려 보면서 단원평가 2회 문제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단원평가 2회 문제 선생님과 하나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가야 되겠죠? 우리 교재 96쪽에 있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분수에 대한 정의 잘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되죠. 자, 분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냥 나눈 것 중에 하나, 어떤 부분, 이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똑같이 나눈 것 중에 일부. 자, 이게 여러분들 분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는 똑같이 나누어져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보면요. 똑같이 나누어진 것에는 동그라미,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은 것에는 세모표를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1번은 보자마자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여러분들 크기가 다르죠? 똑같이 나눠지지 않았네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 세모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를 보면, 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이 나누어졌지. 자, 그런데 우리 두 번째는 대충 보면, 뭔가 이 모양이 달라 보여서 이거 서로 다르게 나눈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 이두 개는요, 보라색과 이 하늘색을 살펴보면, 이 보라색을 이 선을 중심으로 뒤집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똑같이 겹치게 됩니다. 즉, 이 도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로 여러분들 똑같이 나누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따라서 우리 두 번째에도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체를요, 똑같이. 선생님,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냥 나누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마지막 미션 줬을 때도, 자, 계속 강조했어요. 똑같이 나눈 것 중에 몇 개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많이 써줬더라고요. 자, 정답 얼마였어요? 그렇죠. 8분의 5였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문제는 똑같이 이번엔 9로 나눈 거래요. 자, 9로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분수의 분모가 무엇이 될까요? 몇 개로 나누었냐니까 9가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6만큼 색칠한대요. 아, 그러면 우리가 색칠해야 되는 분수는 무엇이다? 9분의 6이다. 자, 9개로 나눈 것 중, 똑같이 나눈 것 중에 자, 몇 개를 색칠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6개를 색칠해 주면 되겠죠. 자, 6개 색칠하는 거는 본인 마음이니까. 자, 본인 마음에 맞게 6개를 알맞게 잘 색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3번 문제. 6분의 4를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자, 6분의 4입니다. 6분의 4. 자,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말하자면 전체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요. 자, 그거를 몇 개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분모를 보면 6개로 나눈 거잖아요. 아, 그럼 6개로 똑같이 나눈 걸 먼저 찾아봐야 되겠다. 자, 그럼 6개로 똑같이 나눈 거. 자, 일단 여러분들, 1번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누었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때때, 틀리겠죠. 자, 분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요, 똑같이. 자, 그런데 우리 1번은 여러분들, 이것과 이것들의 크기 여러분들 딱 봐도 어때요? 똑같지가 않죠. 자, 1번은, 노! 분수가 아니에요. 탈락. 자, 그러면은 우리 2번, 3번, 4번, 5번은, 크기는 같네요. 그럼 이건 분수가 될수 있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6분의 4니까 6조각으로 나눈 걸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2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오케이. 자, 2번은 되겠어요. 자, 3번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될것 같아요. 자, 근데 4번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로 나눈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후보에서 탈락. 자, 5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로 나누었네요. 자, 얘 역시 탈락. 자, 그럼 우리가 골라야 될 것은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

네. 자, 6분의 4라고 했잖아요. 자, 4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6개로 나눈 것 중에 4개라는 뜻이잖아요. 자, 6개로 나눈 것 중에 4개가 색칠되어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자, 3번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3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2번은 아쉽게 마지막에서 탈락했는데요. 우리 2번을 여러분들 분수로 고치면 무엇이 될까요? 맞아요. 6개 중에 2개 색칠되어 있으니까 2번은 6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그림을 보고 색칠한 부분과 색칠하지 않은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는 문제예요. 자, 우리 분수는 어떻게 똑같이 나누는 걸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전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몇 개로 일단 나누었는지 봅시다. 자, 똑같이 나눈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호라. 자, 몇 개로 나누었어요? 다섯 개로 똑같이 나누었네요. 자, 그러면 분모는 무엇이 된다? 그렇죠. 분모는 5가 된다.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이나 색칠하지 않은 부분 모두 분모는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아주 쉽죠. 색칠한 부분이 몇 개인지 찾아보면 되겠죠. 색칠한 부분 여러분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옳다구나. 자, 몇 개예요? 세 개. 자, 그럼 색칠한 부분은 여러분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5개로 나눈 것 중에 3개가 색칠했고, 색칠하지 않은 건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들 5분의 2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설명에 알맞은 분수를 우리 써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8분의 1, 오호. 자, 여기서 퀴즈. 자,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데, 분자가 이렇게 1인 분수들이 있어요. 뭐, 8분의 1,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자, 이런 분수를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정답은 단위 분수였죠. 자, 이렇게 단위 분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8분의 1이라고 하는 단위 분수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7개인 수가 얼마일까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큰 전체를 몇 개로 똑같이 나눈 것일까요? 그렇죠. 똑같이 8개로 나눈 것이겠죠. 자, 이렇게 8개로 나눈 것이 여러분들 몇개 있다? 7개 있다. 자, 그럼 7개를 색칠해 보아요. 자, 7개를 색칠하면 전체 8개로 나눈 것 중에 몇 개가 색칠된 거예요? 7개. 자, 그래서 우리 분수로 나타내면 8분의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6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이번에는 소수를 써보는 문제예요. 오호, 소수. 그쵸? 자, 0부터 1까지의 수직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0부터 1까지를 몇 개로 나누었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총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씩. 자,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1이죠? 자, 우리 이 10분의 1을 소수로 0.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 칸당 0.1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억에 들어갈 소수는 무엇일까요? 0.1 다음에는 그렇지요. 0.2지요. 자, 그럼 니은 볼게요. 0.7에서 한칸 갔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은 0.8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문제에 기역과 니은의 알맞은 소수 써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문제인데요. 자, 보니까 똑같이 나누었네요. 자, 똑같이 일단 몇 개로 나누었는지 찾아봅시다. 자, 몇 개로 나누었을까요?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호라, 전체를 몇 개로 나누었어요? 그렇죠, 10개로 나누었어요. 자, 10개 나눈 것 중에 색칠된 게몇 개? 3개. 그러면 전체 10개 중에 얼마? 3.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10분의 1은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0.1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10분의 3이면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여기가 3으로 바뀌면 여기도 3으로 바꿔줘서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 0.3이다. 자, 그래서 우리 7번 문제 정답 10분의 3, 0.3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큼 색칠해 볼 거예요. 1.6만큼. 자, 일단 우리 소수의 자연수 부분 있고요. 소수점 있고 그 소수점 아래 숫자 있습니다. 자, 1.6이라고 하는 것은 1만큼에 얼만큼을 더 더한 걸까요? 0.6만큼 더 더한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1만큼 쭉 색칠해 봅니다. 자, 1만큼 쭉 색칠해요. 자, 여기서 얼만큼 더 있는 거예요? 0.6만큼 더 있는 거죠. 자, 1부터 2까지 이 하나를 여러분들 10개로 나누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10분의 1인 거죠. 자, 10분의 1은 얼마? 소수로 나타내면 0.1이에요. 자, 이거 한 칸이 여러분들 0.1이란 소리니 0.6만큼 색칠하려면 6칸을 더 색칠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1.6만큼 색칠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9번 볼게요. 부분을 보고요. 전체가 될수 있는 도형을 모두 찾아서 기호를 쓸 거예요. 자, 우리 보니까 부분이 이렇게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부분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분수에서 여러분, 이 분모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전체를 몇 조각 냈느냐, 똑같이 몇 조각 냈느냐잖아요. 자, 그럼 4분의 1은 전체를 똑같이 몇 조각 낸 거예요? 맞아요. 네 조각 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네 조각으로 내지 않은 건 탈락. 자, 그럼 네 조각으로 나눈 게 어딨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조각으로 나눴군요. 나, 하나, 둘, 셋. 나, 탈락. 자, 다 볼게요. 다 하나, 둘, 셋, 넷. 오, 맞고요. 라, 하나, 둘, 셋, 넷. 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 아니면 다 아니면 라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모양을 볼까요? 자, 모양을 보면 우리 요러한 모양으로 여러분들 돼 있습니다. 자, 이 모양에 맞게 여러분들, 자, 모두 찾아서 기호를 쓰면 정답이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이 모양 여러분들, 이 모양에 맞게 4분의 1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곳에 여러분들 4분의 1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어디에 있나요? 자, 이 모양과 같은 전체가 될수 있는 것, 바로 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여러분들 무엇이 되냐면, 가와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0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길이가 같은 것끼리 선으로 이어볼 거예요. 8cm 2mm와 4cm 6mm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소수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소수로 표현을 하면 8cm 2mm예요. 자, 이걸 센티미터로 나타내고 소수로 표현하면, 자, 8만큼 일단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2mm입니다. 자, 소수점 찍어주고, 점 2가 되겠죠. 그래서 8.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cm, 6mm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cm하고 소수점 찍어주고, 6 해서 우리 8.2cm, 4.6cm. 자,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8.2랑 연결, 그 다음에 4.6이랑 연결하면 우리 10번 문제 정답은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1번 문제 볼 거예요. 자,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서요. 동그라미 안에, 자, 어느 쪽이 큰 건지 알맞은 것을 써 넣어 볼 건데요. 자, 우리 1번 볼게요. 11분의 9와 11분의 5가 있습니다. 자, 분모가 같군요. 자, 분모가 같을 때는 무엇을 비교해라? 분자를 비교해라. 자, 분자를 비교해서 분자의 숫자가 더큰 것이 더큰 분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비교할 건, 자, 똑같으니까 9와 5만 비교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9와 5 중에서 큰 숫자는 무엇? 9죠. 따라서 1번 문제는, 자, 왼쪽이 더 크다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2번 보겠습니다. 8분의 1과 4분의 1이 있습니다. 자, 단위 분수는 다르죠, 여러분들. 단위 분수는 분모의 크기가 작을수록 여러분들 더큰 분수였어요. 왜요? 피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8조각 낸것 중에 한 조각 먹는 거랑, 피자를 4조각 중에 한 조각 먹는 거랑, 어떤 게더 배부르다고요? 그렇죠. 4조각으로 나누고 하나 먹는 게 훨씬 더 배가 부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번 문제 정답은 4분의 1이 더 크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2번 문제 같이 해결해 볼 거예요.

점, 여러분들 얼마? 7. 그 다음에 센티미터. 이렇게 여러분들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해결해 볼 거예요. 색칠한 부분과 같은 수를 나타내는 칸에 색칠을 하는 문제예요. 자, 3.8입니다. 그러면 3.8과 관련된 걸 찾아보아야 되는데, 그 아래 한번 볼까요? 3과 0.8만큼인 수입니다. 자, 3에서 0.8만큼 더 갔대요. 그러면 3.8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우리 3과 0.8만큼의 수에다가 색칠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3.8은 여러분들, 우리 0.1로 생각해 볼까요? 0.1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3.8이 될까요? 그렇죠. 0.1이 38개, 38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내용 바로 아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색칠을 해주면 여러분들 13번 문제 정답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숫자들은 무엇인지, 어떤 숫자인지 볼까요? 자, 0.1이 83개인 수는 여러분 8.3이 되겠죠. 자, 0.1이 88개인 수는 8.8이 되겠고요. 자, 8과 0.3만큼의 수는 여러분 8에서 0.3만큼 더간 거니까 그렇죠. 8.3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네요. 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건이 단원에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자주 나오고 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면 분수의 크기를 잘못 비교한 것을 찾아서 기호를 써야 돼요. 아하! 분수 크기를 잘못 비교한 걸 찾아야 되는구나. 그럼 먼저 우리 기억부터 볼까요? 13분의 3과 13분의 5가 있습니다. 분모가 똑같네요. 자, 분모가 똑같으면 무엇끼리 비교해라? 분자끼리 비교해라. 자, 3과 5 중에서 더큰 숫자는 여러분들 5죠. 따라서 우리 기억은 우와, 잘 비교했네요. 그럼 우리 니은 볼까요? 7분의 1과 2분의 1입니다. 자, 이것은 단위 분수예요. 분자가 1인 분수이기 때문이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비교해요? 분모가 작을수록 더큰 분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작을수록 더큰 분수니까 7과 2 중에서 더 작은 숫자는 무엇입니까? 2가 더 작죠. 따라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해야 맞겠죠. 자, 잘못 비교한 거 일단 니은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볼까요? 12분의 1, 20분의 1. 여러분들 단위 분수에서는 그렇죠. 작은 것이 더 크니까 맞고요. 리을. 자, 똑같을 때는 여러분들 그렇죠. 분자가 더큰게더큰 분수다. 자, 그래서 리을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 비교한 거 14번 정답 니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가장 작은 수를 찾아서 세모 표시를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할수 있어요. 왜 난이도가 있냐면 분수와 소수가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하지만 분수에서 소수로 왔다 갔다 잘할 수 있죠? 자, 우리 10분의 9, 0.8, 0.1이 11개인 수가 있네요. 자, 소수가 두 개나 있으니까 우리 분수를 소수로 고쳐주도록 해요. 자, 우리 10분의 1을 무엇으로 고쳐줄 수 있었죠? 10분의 1을 0.1로 우리가 고칠 수 있었죠. 그러면 우리 이 10분의 9라고 하는 것은 소수로 고치면 얼마겠어요? 맞아요. 0.9가 되겠죠. 자, 그러면 0.9, 0.8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 뭐냐면 0.1이 11개인 수입니다. 자, 0.1이 9개면 0.9죠. 자, 11개면 맞습니다. 1.1이 되겠지요. 자, 왜냐면 10개일 때 1이니까 1에서 0.1만큼 더 갔으니까, 11개니까 1.1이 되겠네요. 그러면 1.1과 0.8과 0.9를 비교해야 되는데, 소수를 비교할 때는요, 자, 첫 번째, 자연수를 먼저 비교합니다. 0, 0, 1. 자, 1은 크니까, 0보다. 자, 일단 세 번째는 탈락. 자,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 건, 소수점 다음에 나오는 숫자를 비교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9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8이에요. 자, 9와 8 중에 작은 것은 8이 더 작죠? 자, 따라서 이세 가지 중에 가장 작은 수는 가운데 있는 0.8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술형 문제.

현재예요. 16번. 분모가 9인 분수 중에서요. 9분의 4보다 크고 9분의 7보다 작은 분수는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 쓰고 답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분모가 9인 분수 중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모가 9. 분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9분의 1일 수도 있겠고, 9분의 2일 수도 있겠고, 9분의 3일 수도 있겠고, 등등등등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 나왔습니다. 무엇이냐면, 9분의 4보다 크고, 9분의 7보다 작은 분수여야 돼요. 아, 이게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자, 9분의 4보다는 커야 되고, 9분의 7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분모가 같은 분수에서는 무엇끼리 비교해 줘야 돼요? 맞아요. 분자끼리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4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숫자를 찾아야 됩니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무엇이 있을까요? 4와 7 사이에 있는 건 5, 그리고 6이 있겠죠. 자, 그러면 9분의 4보다 크고 9분의 7보다 작은 수는 모두 몇 개가 될까요? 9분의 5, 9분의 6, 즉,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풀이 과정. 자, 9분의 4보다 크고 9분의 7보다 작은 문수. 자, 꼭 나와야 됩니다. 자, 9분의 5랑 9분의 6이 있다라고 하는 거꼭 풀이 과정에 나와야 되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몇개 있는 거 찾을 수 있어요? 두개 있다라고 정답까지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17번 문제 볼 거예요.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볼 겁니다. 자, 우리 이거는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죠. 자,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 제일 첫 번째 뭘 생각해라? 자연수를 먼저 생각해라. 자, 자연수를 생각하면 4, 4, 4. 아, 어쨌든 4점 얼마 그 안에서 있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건 무엇이에요?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들을 비교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는 1이고 여기는 8입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 1부터 1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자연수를 찾아주세요. 와 같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겠어요? 2, 3, 4, 5, 6, 7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몇 개인지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총몇 개? 그렇죠. 여섯 개다라고 해서 17번 문제 정답 여섯 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의 길이는요, 2cm, 9mm이고요. 집게의 길이는 31mm입니다. 길이가 더긴 물건의 길이는 몇 cm인지 소수로 나타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두 가지를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2cm, 9mm래요. 자, 클립은 우리가 구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클립은 2cm, 9mm니까 2cm 소수점 찍고 9mm 0.9 해서 클립은 2.9cm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집게의 길이는 여러분 31mm입니다. 자, 집게. 자, 우리 1mm 10개 있으면 1cm죠. 자, 그래서 31mm면 3cm 1mm입니다. 자, 표현하면 3.1cm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길이가 더긴 물건의 길이. 자, 우리 어떤 것이 더 긴가요? 2.9와 3.1 중에서는 3.1이 더 길죠. 자,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 보는 것이니까 3.1cm라고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19번 문제입니다. 철사 1m를 똑같이 10도막으로 나누었다라고 해요. 자, 1m를 똑같이 10도막으로 나누었어요. 아, 이거 분수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그중 준우가 3도막, 윤호가 5도막 사용했습니다. 자, 남은 철사는 이서가 모두 사용했대요. 자, 철사를 가장 적게 사용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몇 미터 사용했는지 소수로 나타내 볼게요. 자, 1m를 똑같이 10도막 냈습니다. 자, 10도막 냈으면, 자, 10분의 1인 거죠. 자, 그런데 준우는 3도막이니까 10분의 3. 윤호는 10분의 5만큼 썼어요.
자, 그럼 남은 건 얼마일까요? 10분의 2만큼이겠지요. 자, 근데 1m를 여러분들 이렇게 썼대요. 자, 그럼 이걸 소수로 고치면 0.3m, 0.5m, 0.2m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누가 가장 적게 사용했나요? 그쵸. 0.2m를 사용한 남운철사 쓴 이서겠죠. 자, 그래서 우리 19번 문제의 정답 뭐예요? 그렇죠. 2서가 되겠고요. 자, 이걸 소수로 나타내 보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몇 미터 사용했어요? 10분의 2미터 사용했으니까 소수로 고치면 0.2다. 그래서 2서가 0.2미터만큼 사용했습니다라고 적어주면 우리 19번 문제도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서술형 문제인데요. 4장의 수카드 중 2장을 골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소수를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풀이 과정 쓰고 답 구해 볼게요. 자, 2, 5, 6, 9가 있습니다. 자, 네모점 세모 형태래요. 그러니까 두 개를 쓴다는 이야기겠네요. 자, 두 개를 쓰는데, 자, 5.9보다는 커야 된대요. 자, 5.9보다는 커야 되니까 우리 자연수 부분을 생각해 볼까요? 그럼 5보다 큰 숫자가 나와야 되겠네요. 자, 5보다 큰 숫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건 6과 9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6.3모가 되던지 아니면 9.3모가 되어야 될 텐데 보면 0.1이 63개인 수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0.1이 63개인 수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0.1이 63개인 수는 우리가 소수로 표현하면 6.3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수 부분이 9인 것은 탈락하겠죠. 자, 탈락입니다. 그러면 6점 얼마 중에 6.3보다 작아야 되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카드 중에 세모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은 그렇죠.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 네모점 세모인 소수 중에서 5.9보다 커야 되니까 6 또는 9가 돼야 되는데, 자, 우리 0.1이 63개인 건 6.3이니까 이것보다 작으려면, 자, 우리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2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숫자는 6.2다. 자, 이렇게 우리 구할 수 있다라고 20번 문제, 서술형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해 보았어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마지막 최종 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수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 현수는 0.1km, 0.9km, 0.4km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찾으려고 한대요. 자, 현수가 고른 가장 짧은 거리는 몇 km인지, 자, 우리 친구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수학 6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과학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4단원, 첫 번째 중단원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강의에서 우리 광합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부터는요, 이 광합성과 관련된 필수 탐구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와 관련된 수행평가 탐구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신 실전 문제 1번부터 12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필수 탐구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실 5단원의 특성이 뭐냐면요, 이 5단원은 사실 내용적으로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단원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공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단원에 비해서 뭐 원리가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광합성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 광합성을 확인하는 실험이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 탐구 활동이 나올 때마다 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이 실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인지 이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도 딱 실험 보자마자 아, 이 실험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구나라고 찾아내는 좀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되셨다면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필수 탐구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탐구의 목적은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광합성의 결과 생성된 물질, 즉 광합성 산물이 무엇인지 이두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디지털 센서를 가지고 측정하는 실험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그런 건데요. 한번 과정을 한번 볼게요. 투명 밀폐 용기 안에 시금치잎 네다섯 장을 겹치지 않게 펼쳐서 넣습니다. 이 시금치잎 또 무슨 색이죠? 초록색이에요. 왜일까요? 맞아요. 엽록체가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즉, 광합성을 할수 있는 식물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산화탄소 센서, 그리고 산소 센서를 투명 밀폐 용기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마트 기기의 프로그램과 연결을 해요. 그리고 측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입니다. 빛을 비춰주면서 이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10분 동안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산소 센서와 이산화탄소 센서에서 측정된 농도 값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표시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이 시금치잎은 광합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기체들의 농도에 뭔가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 변화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빨간색 선은 이산화탄소의 농도예요.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농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 선은 산소 농도예요.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수치를 아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경향성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시금치잎이 빛을 받았더니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고 산소의 농도는 증가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렇죠. 광합성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그 결과 산소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실험에서 알수 있는 사실이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빛을 비춰줬더니 이산화탄소 농도는 감소했습니다. 왜요? 맞아요.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산소 농도는 증가했습니다. 왜죠? 광합성의 결과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지는 광합성 산물은 산소라는 것을 이 실험에서 알수 있습니다. 물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이산화탄소에다가 물도 있지만, 그리고 광합성 산물에도 포도당도 있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산소가 발생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험의 목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실험은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광합성 산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답을 내리셔야죠. 필요했던 물질 뭐였다? 이산화탄소였다. 그리고 그 결과 생성되는 물질 뭐였다? 산소기체였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실험을 딱 정리를 하고 나면 항상 이 실험의 목적,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두 번째 탐구 또 한번 볼게요. 탐구 앞으로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탐구의 제목을 봤더니 이번에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알아내고 싶고, 그리고 또 광합성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산물에 대해서 알아내고 싶대요. 자, 이 실험도 역시나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지금 두 가지인 겁니다. 자,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검정말을 넣었습니다. 자, 검정말. 얘도 초록색이죠? 수중에 사는 식물이에요. 즉, 광합성을 할수 있는 식물입니다. 자, 얘를 넣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한 3시간 정도 놓아둔 후 잎을 떼어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과정에서는요,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이 검정말을 넣고 물중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굳이 이 에탄올에 넣어서 얘를 좀 오랫동안 물중탕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에탄올에 넣으면요, 이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색소, 즉, 엽록소가 녹아가지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엽록소를 제거함으로써 색깔을 좀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색깔을 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다음 과정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이오딘, 아이오디나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칼륨은 왜 떨어뜨리는지 우리 친구들 아셔야겠죠? 자,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이 용액은요,
녹말과 만나면 색깔이 청남색으로 변하면서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의 유무를 알려주는 지시약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아, 색깔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탈색을 하는구나. 이 과정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 가 과정과 나 과정 해봤더니 정리를 해보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잎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관찰한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동글동글한 어떤 구조가 보여요. 이것이 바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라고 하는 기관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탈색시킨 다음에 염색을 시킨 결과인데요. 색깔을 보니까 어떤가요? 약간의 초록색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청남색으로 변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염록체가 청남색으로 변했다. 염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엽록체에서 녹말이 저장되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따라서 아, 그렇다면은 광합성이 일어나서 이렇게 산물을 저장하는 장소가 바로 엽록체였구나. 이두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세포 안은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엽록체에서 이 광합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양분을 녹말 형태로 저장한다. 이두 가지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광합성은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장소를 알아냈고요. 그리고 빛을 받은 검정말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녹말을 저장했으므로 청남색으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실험으로 돌아와서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알고자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디였나요? 맞습니다. 엽록체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지는 산물에는요. 물론 산소도 있고 그리고 포도당도 있고 하지만 이 실험에서 알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바로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하는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험으로부터 알수 있는 사실까지 딱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우리 수행평가 탐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은요, 바로 방금 선생님과 함께 정리했던 첫 번째 실험입니다. 바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그리고 광합성 결과 생성된 광합성 산물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죠. 자, 이렇게 식은땀잎을 넣고 산소 센서와 이산화탄소 센서를 넣고 빛을 비춰줬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농도가 줄어들고요. 광합성 결과 산소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산소 농도는 증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뭐다? 네. 물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이거 말고도 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어야 돼요. 바로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광합성 결과 생성된 물질은요, 산소 농도가 증가했으므로 산소가 발생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칸을 채우고요. 자, 그렇다면, 네,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말, 우리 이산화탄소, 그리고 산소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게요. 이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점 감소했어요. 왜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했기 때문에 농도가 감소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광합성을 하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증가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X가 되겠고요. 그리고 4번,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겠죠.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도 못하고요. 산소를 발생시키지도 못할 겁니다. 따라서 실험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정답은 OXXX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이 실험에서 기체의 농도 변화를 더 빠르게 일어나기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의 농도 변화를 더 빠르게 일어난다. 자, 이것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감소할 것인데 더 빨리 감소하고 산소 기체는 증가할 것인데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광합성

상황을 더 활발하게 일으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바꾸어서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합성이 더잘 일어나는 조건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기역. 삶은 시금치잎. 자, 삶아버리면요. 시금치잎도 식물이자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가 파괴되면서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기억은 틀렸고요. 자, LED 전등을 여러 개 설치한다라는 것은 빛의 세기를 더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광합성이 더 활발할 수 있는 요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빛을 주기적으로 끄고 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빛을 잘 공급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요, 더 높여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광합성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반대로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밀폐용기 내부의 온도를 적정 수준까지 높여준다. 자, 우리 광합성의 활발한 정도는 온도와도 연관이 있었죠? 온도를 따뜻하게 올려줄수록 광합성 일반적으로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미음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신 실전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광합성 과정을 나타내 놓고 이렇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물질로 알맞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거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점수 가져가라 하고 선생님이 서비스로 주는 거니까 요 정도는 우리 친구들 그냥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합성 내용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광합성 식입니다. 자, 한번 채워볼게요. 광합성은 무엇과 무엇을 원료로 했죠? 맞아요. 이산화 탄소와 물을 원료로 했어요. 그 다음에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양분과 산소를 발생시키는 과정이었는데요. 이 양분, 처음에 만들어지는 양분의 형태는 바로 가장 간단한 구조의 당인 포도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바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역은 이산화탄소, 니은은 포도당인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이렇게 광합성 식 정도는 바로 찾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좀더 심하게 물어보는 문제들, 요 내용까지 우리 친구들은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빛은 광합성의 에너지원이다.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겠죠? 자, 그리고 기역은 이산화탄소 기체였어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바로 잎의 표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니은은요, 우리 포도당이었는데요. 포도당은 생성되고 나서 녹말 형태로 바뀌어서,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잠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은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어 잎까지 운반되어서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산소는 이 BTB용액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변화시킨다. 이거는 어떨까요? 자, 우리 BTB용액. 실험에서 많이 등장하는 지시약이죠. BTB 용액은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알려주는 지시약이었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이 용액이 산성이 되면서 노란색으로 변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점점 초록색, 그리고 염기성이 되면은 파란색으로 점점 변했어요. 이렇게 색깔 변화를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이 농도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라고 하는 이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식물의 세포를 확대하여 관찰한 모습인데요. 자, 이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우리 A를 보니까요, 지금 식물 세포 안에 동글동글한 초록색 알갱이로 보입니다. 자, 이 알갱이가 바로 누구였죠? 맞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엽록체였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은요, 바꾸어서 말하면 엽록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 A는 엽록체입니다. 그리고 이 엽록체 안에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엽록체와 엽록소 구분하셔야 된다 했죠? 엽록소가 바로 초록색을 비는 색소의 이름이고요. 여기서 빛을 흡수하여 광합성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디귿, 이 엽록체가 적게 들어있는 세포일수록 광합성이 활발할까요?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자체가 엽록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엽록체가 많을수록 더 활발해지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세포의 구조를 쓰래요. 한번 설명을 읽어볼까요? 자,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난다. 자, 광합성이 일어난대요. 자, 그리고 식물 세포 안에 있으면서 초록색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식물의 잎을

구성하고 있는 식물 세포 속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로 식물 잎에 들어있고, 그리고 초록색을 띠면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바로 방금 봤었던 엽록체라고 대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엽록체입니다. 네, 요런 거 정도는 바로 딱 찾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5번 넘어갈게요. 파란색 비티비용에게 날숨을 불어넣어서 노란색으로 만든 다음, 그리고 이렇게 장치하고 나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색깔 변화를 관찰했다고 해요. 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실험이죠. 자, 다시 한번 비티비용에게 색깔을 정리해 볼게요. 자, BTB 용액은요, 용액의 산성도를 색깔로 알려주는 지시약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으면 산성을 띠면서 노란색이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색깔이 초록색이 됐다가 더 적어지면은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색깔 변화로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양을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고 한번 이 실험을 살펴볼게요. 자, 날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 날숨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면서 노란색으로 변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A에는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마개를 닫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당연히 그대로 노란색으로 남아있겠죠. 자, 그런데 B는요, 검정말을 넣었습니다. 광합성을 할수 있는 이 식물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빛을 받았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광합성 할때 무엇을 재료로 사용하죠? 이산화탄소 기체요. 따라서 용액 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의 양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했다가 파란색까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B는 초록색에서 파란색까지 변할 것이다. 자, 그럼 C는 어떨까요? C 속에도 검정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 포일로 감쌌어요. 비데너즈를 차단했네요.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이산화탄소를 소모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노란색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인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도 더 분석을 해볼게요. 자, 시험관 C에서는요, 산소의 농도가 증가한다. 자, 광합성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광합성 결과로 만들어지는 산소 농도가 증가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산소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틀린 설명이고요.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기체가 무엇인지 알수 있다. 자, 이 실험은요, 광합성의 결과로서 생성되는 기체가 산소다라는 거를 이 실험을 통해서는 알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실험은 뭘 알기 위해서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목적의 실험인 겁니다. 그래서 A와 B를 비교해 보면요. 아, 정말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정말로 색깔이 변했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 B와 C를 비교해 봄으로써 아, 정말 광합성을 하려면은 빛 에너지가 필요하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결과물로서 생성되는 기체는 알수 없는 실험인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보기 보시면요. A, B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 이용된다. 그리고 B와 C를 비교했을 때 정말 빛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가리를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실험 안에서도 무엇과 무엇끼리 비교를 했을 때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A와 B를 비교했을 때 알아낼 수 있는 사실과 B와 C를 비교했을 때 알아낼 수 있는 사실 따로따로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볼게요.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광합성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지금 보기 속에 들어있는데요. 뭐 어떤 물질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물질을 생성해내는지,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합성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세 가지 정리해서 우리 그래프로까지 표현을 했었거든요. 뭐였냐면은 온도, 그리고 빛의 세기,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요소에 의해서 광합성 양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틀린 설명이고요. 2번, 광합성은 식물 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물어보고 있네요. 엽록체 맞습니다. 3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최초의 양분은요, 가장 작은 단위

당의 형태, 바로 포도당이었습니다. 먼저 포도당으로 만든 다음에 염록재에 저장을 할 때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저장했던 것이죠. 4번, 화학성으로 생성된 산소는 모두 다 식물의 호흡에 사용이 될까요? 자, 광합성 결과 산소 생성됩니다. 자, 그래서 식물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배우겠지만 식물의 호흡에 사용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스스로 호흡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산소 어떻게 돼요? 기공으로 뱉어내서 다른 생물들도 숨쉴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로운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모두라는 글자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됩니다. 5번, 광합성에 필요한 물은요, 잎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어 물관을 타고 잎까지 전달이 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 5번도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봤고, 선생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한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요거 딱 보는 순간, ABCD 물질 정도는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광합성 식, 그냥 눈 감고도 쓰듯이, 요런 그림 속에서도 그냥 바로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A부터 볼게요. 자, 뭔가 뿌리부터 흡수되어 물관을 따라 올라오는 거.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A는 바로 물입니다. 그쵸? 그리고 B는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에어, 따라서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흡수했더니 양분이 생성되었네요. 처음 생성되는 양분의 형태, 포도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산소 기체를 발생시켜서 기공으로 일부를, 배출해내게 됩니다. 따라서 D는 산소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에 해당하는 물질로 옳은 것,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그냥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런 식으로 좀더 심화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는 물입니다. 잎에 기공을 통해 들어왔나요? 아니죠. 그림만 봐도 우리 물관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알수 있죠? 뿌리를 통해 흡수되어 물관을 통해 잎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2번, B는 이산화탄소는 물관을 통해서 뿌리에서 잎까지 이동한다. 자, 이것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기공을 통해 들어온다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3번, C는 엿당으로 바뀌어서 염록체에 저장된다. 자, 우리 포도당은요, 녹말 형태로 저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틀린 설명입니다. 4번, C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과 반응하여 청람색을 나타낸다. 자, 이 용액이랑 반응해서 청람색을 나타내는 양분은 누구였냐면, 바로 녹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당 자체랑은 반응해서 색깔을 변화시키지 않고요. 반드시 이 녹말 형태와 반응해서 청람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도당, 얘가 바뀌어서 녹말이 되는 건데 왜 얘는 안 변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녹말과 반응한다라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D의 일부, 산소죠. 산소의 일부는 식물이 스스로 호흡하는 데 사용이 되므로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잎을 이용한 광합성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를 보니까 잎의 일부분을 이렇게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동안 놓아뒀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부분은 햇빛을 잘 받겠지만, 이 알루미늄 포일을 감싼 부분은 햇빛을 받지 못해요. 그럼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빛을 받지 못했으니까, 광합성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구나. 나머지 부분은 광합성이 일어나는 부분이구나라고 먼저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잎을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을 해서 탈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색깔 변화를 잘 보기 위해 이렇게 탈색을 했고, 아이오딘 아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자, 이 용액은 어떤 지시약이라고 했죠? 맞아요. 녹말의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지시약이라고 했어요. 녹말을 만나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 네, 청람색으로 변한다라는 사실까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일단 가 부분, 이가 부분에 알루미늄 포일을 이제 감싼 부분에 이 과정이 왜 일어났느냐?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루미늄 포일로 감쌌을 때빛 에너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이거는 이산화탄소의 필요 여부보다는 빛 에너지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0: 대한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필요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은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하나는 공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실험이 세팅이 돼야겠죠. 자, 니은 나는 염록체 속의 염록소를 빼내서 탈색시키는 과정이 맞고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요. 가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가인 부분은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녹말을 생성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청람색으로 색깔이 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리지 않은 이 광합성이 일어난 부분이 청람색으로 변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있는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그렇다면 위 실험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이 실험의 목적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수 있어요. 첫 번째,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 에너지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두 번째로, 광합성 결과 어떠한 양분이 생성된다? 맞아요. 녹말이라는 양분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이 1번과 2번 중에서 이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밀폐된 유리종에 촛불만 넣으면 금방 꺼집니다. 왜요? 산소를 이제 연소를 하면서 모두 소모했기 때문에 금방 꺼져요. 그런데 식물과 함께 넣고 햇빛을 비추게 되면 촛불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라는 기체를 방출해내기 때문에 이 촛불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는 더 오랫동안 탈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기체는 바로 산소 기체가 되겠습니다. 네, 산소 기체는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와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1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으니까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서 13번 문제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종합 영어. 자, 오늘은 250강 금요일 순서입니다. 자, 금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어휘 공부를 함께 하는 날인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이제 동물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등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동물 두 번째 순서로 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가급적이면 좀 동물들을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중등 과정에서 뭐 그 동물들이 다 등장하진 않기 때문에 중등 과정에서 등장하는 동물 어휘들은 제가 두 강으로 이렇게 좀 압축을 좀 해봤습니다. 자, 공부하실 순서는 어떠할까요? 자, 우리가 필요한 단어들 먼저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공부한

내용들을 퀴즈로 점검을 한번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 배우셨던 단어와 문장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단어는 동사입니다. hatch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어떻습니까? 익숙하신 학생들도 일부 있을 것 같지만, 자, 중학생들에게는 익숙치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중등용 단어입니다. 동사이고요. 자, 영영사전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새, insect 어때요? 이것도 동물이네요, 여러분들. 자, 중등용 단어가 되겠습니다. insect는 곤충이죠. 자, 그 다음에 fish는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tc라는 기타 등등의 뜻이라고 했죠. 자, 이거 라틴어기 때문에 자, 참고하시고 약자로 etc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새나 곤충, 물고기, 기타 등등의 그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는 것인데요. 어디에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out of an egg 이렇게 돼 있어요. 알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다. 아, 그런 의미군요. 혹은 to be born. 자, be born. 이라고 하면 태어나다의 뜻이죠. 자, 뭐 함으로써? by plus ing는 100%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옴으로써, 어디에 알의 바깥으로 나옴으로써 태어나는 것을 해치라고 한다. 자, 우리말로는 조금 한자어긴 하지만 뭐라고 하나요? 부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자동사로는 부화하다. 그 다음에 타동사로는 뭐뭐를 부화시키다라고 하는 자타동사의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hatch라고 하는 단어, 중등용 단어니까 꼭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의미까지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예문을 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해 보셔야겠죠. The fema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emale은 사람의 경우에는 여성이지만 동물을 지칭할 때는 암컷의 뜻도 있다라고 이미 여러분께 자, 의미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죠. 자, 기존의 예전에 자, 어휘 수업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암컷이 어떻게 돼요? Must find 찾아야만 됩니다. 뭘 찾아야 되죠? A warm pl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뜻한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요? 자, 알을 갖다가 부화시키기 위한 따뜻한 장소.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알을 낳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장소를. 이렇게 해도 괜찮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to hatch her eggs 라고 하는 요 말뭉치는 여러분들이 MA로 보시던, MD로 보시던, 이거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 hatch.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두 번째 단어로 갈 텐데요. 자, 이것도 동물과 관련이 있는 단어죠. 동물의 이름은 아니지만, 자, feather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발음은 feather 이렇게 되죠. 자, feather는 뭘까요? 여러 개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자, 많은 부드럽고 가벼운 것들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드럽고 가벼운 것들 중 하나라는, 자, 요 해석이 Feather의 의미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드럽고 강한 것을 또 뒤에서 앞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처리. 자, 그런데 뭘 덮고 있죠? 아, 이거는 조류네요, 조류. 그죠? 예, 그래서 bird's body가 되겠어요. 그래서 조류의 몸통을 덮고 있는 부드럽고 가벼운 것들 중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거 뭐라 그러죠? 자, 깃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자, feather라고 하는 단어도, 자,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렸으니까, 자, 이번 주말 동안, 자, 필요하신 분들은 암기를 좀잘 해두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feather도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rrow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rrow라고 하는 단어도 중등용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화살의 의미가 있죠. 자, 화살의 의미가 있고요. 자, 화살이 어떻게 됩니까? was made. 만들어져 있습니다. 뭘로 만들어져 있죠? 바로 eagle's feather.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독수리 깃털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단어가 바로 이제, 자, of가 되는데요.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정말로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한국말로 의, 이렇게 외우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of는

전치사 중에서도 거의 만능 전치사에 속하는 아이고요. 때로는 재료를 나타낼 때도 우리가 of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be made 다음에 of를 쓰면 뭐뭐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앞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저희가 간단하게 했는데 하나만 좀 살펴보면 consist라고 하는 단어 우리 앞쪽에서 봤거든요. 이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동사로만 쓰거든요. 근데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뒤에 전치사를 of를 써요, 우리가. 자, 요런 식으로 재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여러 개가 있으나 of와 결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결합 관계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요 말뭉치 전체를 한 단어처럼 암기해 두셔야 글도 쓰고 읽고, 자, 또 듣고 할때이 언어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자유자재로 구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말뭉치로 좀 외워두실 것을 여러분께 좀 강조를 좀 드려보고요. 마찬가지로 be made of도 그런 관점에서 재료의 의미로 전치사 of를 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 이해를 좀,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뭉치 전체를.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예문, 그 화살이 독수리의 깃털로 만들어져 있어요라고 하는 내용 전달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갈게요. 3번에 lizard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lizard라고 하는 단어는 동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 요거는 특히 동물 중에서도 뭐죠, 여러분들? reptile 이렇게 되어 있네요. reptile은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죠. 우리가 지금 제가 암기를 여러분께 요청하는 자 제시된 단어는 아니었지만 제시된 단어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파충류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렙타일을 제가 언급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다시 보니까 좀 반가우셨기를 바라고요. 자, 이것은 렙타일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충류가 어떤 파충류예요? 거북이 설명할 때도 나왔던 단어고요. turtle. 자, four legs. 다리가 네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어때요? long body and ta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긴 몸과 그다음에 테일은 꼬리죠. 꼬리까지도 가지고 있는 파충류의 하나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다리도 네 개고. 자, 이것은 도마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izard라고 하는 단어. 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뭐그 국내 여행도 물론 많이 하시지만 이제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가시거나 했을 때 특히나 동남아시아 쪽만 여러분들이 많이 가셔도 리자드는 굉장히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예문으로 가볼게요. 자, visitors can also see. 방문객들이 또한 볼수 있습니다. 뭘볼수 있죠? Marine iguanas 이렇게 되어 있네요. Marine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해양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다 이구아나를 방문객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바다 이구아나가 뭐예요? 컴마의 기능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명사 다음에 컴마가 나오고 또 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자, 바로 동격일 가능성이 있죠. 자, Mr. Kim, 컴마. 자,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자, 미국 대통령인 Mr. Kim.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컴마가 동격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점도 이번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근데 이 바다 이구아나가 바로 뭐예요? 유일한 리저드, 도마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 뒤에 또 대절로, 이렇게 관계대명사절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수식이 되고 있죠? 어떤 리저드예요? can swim, 수영을 할수 있어요. 어디에서? in the ocean. 에서 ocean은 이제 바다니까요. 바다에서 수영을 할수 있는 유일한 도마뱀인 marine iguanas를 방문객들이 또한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3번의 lizard까지 자, 정리를 해봤고요.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자, 그 단어는 뜻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단어니까 한번 주목해서 잘 한번 설명을 들어봐 주세요. Cows. 자, cows는 이제 암소들이죠. bulls라고 하면 수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cows or bulls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암수를 가리지 않고 소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S가 붙어 있잖아요. 오, cattle이라고 해서 요 뒤에는 cattle이 단수고 뒤에 S가 붙어서 cattle가 복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cattle 자체가 cows or bulls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들이 어때요? 암수를 가리지 않는 이 소들이 are kept. 자, 뭐 keep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지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니까 보관하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뭐 보관으로 해석하면 딱딱하긴 하죠. 유지가 되는 아이들인데 어디에서? 바로 on a farm 이렇게 되겠습니다. farm은 농장이고요. 그 다음에 ranch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ranch라고 하는 단어는 목장의 뜻입니다. 이것도 중등용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ranch라고 하는 단어도 필요하시면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다시 한번 무엇입니까? 목장이나 농장에서 유지가 되는 자, 그런 아이들이 되겠어요. 소들이 되는데 자, 그 목적은 뭡니까? 당연하죠. 자, 우유나 혹은 meat. meat는 여러분들 고기를 말하죠. 자, 고기나 우유를 얻기 위해서 농장이나 목장에서 유지가 되고 사육이 되는 자, 그런 소들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소떼의 뜻이에요. 소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cattle은 항상 여러분들이 복수로 취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cattle 마무리 짓고요.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aves, 나뭇잎이죠? 자, 그래서 나뭇잎인데, 무엇의 나뭇잎입니까? 자, 바로 certain trees가 되겠어요. certain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정한, 뭐 확실한의 뜻도 있지만, 특정한의 뜻도 있죠. 두 가지 뜻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정한 나무의 이파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F로 이렇게 끝나는 단어는 복수를 만들 때 이거를 V로 바꾸고 뒤에다가 ES를 붙이는 이런 법칙도 있죠. 자, 혹시라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특정한 나무에, 자, 그런 이파리들이, 어떻다? are. poison은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ous가 붙었으니까, 이건 형용사형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겠죠. 독성이 있어요. 자, 누구에게? to cattle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떼에게 자, 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번째 캐틀의 예문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마지막 옥토퍼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토퍼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까지 저희가 강의를 쭉 진행해 오면서 사실은 두세 차례 정도 다루었던 단어예요. 자,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반복적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옥토퍼스는 sea animal이고요. 자, 바닷동물인데 어때요? has a soft body.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어요. 관계대명사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 eight long arms. 자,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죠. 자, 팔이 8개 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이 8개 달린 거뭐 낙지 문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어를 보통 옥토퍼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징어는 참고로 팔이 몇개 달렸죠? 자, 부드러운 몸 갖고 있는 건 맞는데요. 10개 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징어를 갖다가 딱 샀는데, 다리가 9개다가 누가 뜯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그 옥토퍼스 했으니까 또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아유, 그러면 당연히 그 친척도 해야죠. 그래서, 자, 알쓸 연관 어휘로 여러분께, 스퀴드라고 하는 단어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오징어를 우리가 스퀴드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커틀피쉬라고도 합니다. 자, 뭐,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드라마가, 이제, TV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자, 아시죠, 여러분들? 뭐, 낙지게임이었나요? 네, 뭐 그런 게 아마 있었죠.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제목도 요 단어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스퀴드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옥토퍼스가 뛰어난 아이사이트,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they are deaf. 자, 그들은 귀가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예문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 문어는 귀가 먹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로 갈게요. cattle 뭘까요? 소떼. 옥토퍼스 문어. feather 깃털. Lizard,

0: The female must find a warm place to hatch her eggs. Feather. Feather. The arrow was made of an eagle's feather. Lizard. Lizard. Visitors can also see marine iguanas, the only lizard that can swim in the ocean. Cattle. Cattle. The leaves of certain trees are poisonous to cattle. Octopus. Octopus. The octopus has excellent eyesight, but they are deaf.
1: 자, 오늘 또 즐거운 동물, 그죠? 네, 이야기. 자, 어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단어들 중에서도 필요한 단어들 있으시면, 자, 복습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복습에서 여러분들 키워드 아주 오랜만에 반복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Past five days. 지난 5일 동안 외웠던 단어들을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단어.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장기 기억이 될 수 있고 오랫동안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둘 수 있으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4차 산업혁명 이후 사라지는 일자리 약 510만 개.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는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의 역습이 시작된다. 로봇 대 인간.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은 무엇일까?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인가? AI 시대, 인간의 경쟁력.

더욱이 우리의 미래는요, 과거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에는 이제껏 없었던 도구와 기술이 미래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죠.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미래를 알수 없지만 미래에 분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건, 어디에서 살건, 무엇을 하더라도 알수 없는 미래지만 분명한 것,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과거와 달리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 공식 은퇴 연령이 60세죠. 이 60세인 은퇴 연령은 평균 수명 몇 살을 가정한 거냐면요. 야, 한 85세, 80대 정도를 가정하고 사회에서 60살까지 직장을 갖고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20년 내지 25년 정도를 사회가 연금이나 각종 복지 시스템으로 부양하도록 설계가 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 자릿수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세 시대 살게 된다면은요, 60살에 은퇴해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예를 들면 보험을 20년, 25년 정도 지급하려고 준비했던 거지 40년, 50년 모든 사람들에게 연금을 줄수 있을 거라고 준비하고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60살에 은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됩니다. 더욱이 지금 40대, 50대인 세대가 한 100세 시대를 살게 된다고 하면요, 지금 중고생들 정도는 더 삽니다. 아마 110살 근처를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중고생들이 115세를 살게 된다면요, 몇 살까지 일을 하다 은퇴해야 될까요? 저는 대부분 80대 정도까지는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주 5일 8시간씩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서도 보았듯이 이제 꼭한 자리에 모여서 정시에 일제히 작업을 하는 이런 문화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비대면으로 일을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 될 거예요. 즉, 앞으로 미래 세대는 주 4일, 주 3일 하루에 반나절, 하지만 한 80대 중반까지 일을 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미래 세대는요, 직업을 몇 개쯤 가져야 될까요? 20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80대 중반까지 직업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면 직업 유지 기간이 약 60년 됩니다. 60년을 일하자면은 하나의 직업 가지고 될까요? 60년을 일하자면 직업이 몇 개쯤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한세 개쯤 필요할 겁니다. 라는 답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 20년씩 세번 하면 60년이 나오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조금 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미래에 세상의 변화가 점점 더 빨라질 텐데, 하나의 직업을 20년씩 유지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 10년씩밖에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미래에는 5개, 6개의 직업은 가져야 되겠네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 고등학생 정도 생각을 하면요. 이 친구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직업교육을 받고 20대 중반쯤 세상에 나왔을 때첫 번째 갖는 직업은 아마 한 10년 할수 있을 겁니다. 10년 뒤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옛날에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사님이 변한다 그랬는데, 그 시절에는요, 터널 굴착기도 없었고, 포크레인도 없었고, 다이너마이트도 없었는데, 10년이면 강사님이 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런 엄청난 기술이 발달하니까 10년에 강사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거 절반의 기간에, 혹은 그 반의 기간에 세상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을 하나 꼽아볼까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니까 인공지능 개발하는 직업이 무척 인기 높습니다. 빅데이터 사회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직업이 무척 또 인기가 높죠. 뭐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모바일 플랫폼의 시대니까 모바일 플랫폼 개발하는 사람 인기가 높아요. 또뭐 여러 종류의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져

커서 몸값이 엄청 올라갔죠. 모바일 게임 개발자. 초등학생들한테 가장 선망하는 직업을 물어보면 유튜버가 1위로 나옵니다. 자,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직업, 유망 직업 꼽아봤는데요. 이게 10년 전에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꼽은 5개 정도의 직업은요, 다 모바일, 스마트폰 이후에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직업이니까는 10년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직업들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10년 뒤에 가장 인기 있을 직업은 지금 생각해도 우리가 모르는 직업이 10년 뒤에 인기 직업이란 얘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 지금 유망하다라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그러면 10년 뒤에는 사양산업, 비인기 직업, 혹은 아예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어 있을 직업들이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고등학생 정도를 대상으로 직업관을 생각해 본다면은 길어야 20대 중반부터 한 10년 정도 직업을 갖는 겁니다. 10년 뒤엔 세상이 완전히 바뀌니까 자신의 직업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예 다른 분야로 진출을 하거나 직업을 갈아타야만 되는 현실이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두 번째 직업을 가졌다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직업을 유지하는 기간은 첫 번째 직업이 10년이었다라고 하면은 10년보다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 9년쯤 지나서 또 두 번째 직업의 수명이 다해서 세 번째 직업을 찾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직업을 유지하는 기간은 두 번째 직업 9년보다 길어질 수 없습니다. 1년씩 줄어들진 모르지만 앞으로 19, 8, 7, 6, 5, 예, 계속 우리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직업을 찾고 가져야 되는데 그 유지기간은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거의 모든 사람들이 10개 가까운 직업을 자기 생애 동안 바꿔가면서 가져야 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거의 비행기 조종석에는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조종석의 자리가 5개, 6개씩 있었습니다. 통신사, 항법사, 기관사, 기장, 부기장. 하지만 하늘에서 일하는 가장 전문 직군 중에 하나였었지만 지금 비행기 성능은 더 강력해졌고 더 편리해졌고 더 안전해졌지만 조종석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크게 줄었죠. 기장과 부기장. 사실 이 두 사람이 하는 일도 대부분 자동항법 장치, 오토파일럿 장치에 맡겨놓고 사람은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계를 조립하는 일은 사람보다 로봇이 잘하는 분야로 넘어갔죠. 한때 세상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이렇게 고용하던 회사가 중국의 폭스콘, 대만계 회사가 그랬습니다. 한 100만 명 넘게 고용을 했는데 이 폭스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거의 그땅 몇 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든 노동자만큼의 수십만 대의 조립 로봇이 투입돼 있는 거죠. 생산성은 옛날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요새는 기계가 조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도 작성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모든 경기 결과를 올림픽 뉴스봇이라고 하는 뉴스 로봇이 기사로 처리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끝나면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환 교수팀이 만든 프로야구 뉴스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은요, 0.5초 만에 경기 결과를 기사로 만들어내는데 기자도 일반 독자도 이게 사람이 썼는지 로봇이 썼는지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완벽한 기사를 만들어냅니다. 신속함과 정확함에서 인간을 이미 능가한 거죠. 요새 어떤 식당에 가면요, 사장님이 번역기를 돌려서 메뉴판을 만든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 번역기에 이 오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 인터넷 유머 짤방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다니는데요, 보면 아주 무척 흥미롭습니다. 6회 이런 게 식스 타임즈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요, 메뉴판에 동태찌개는 다이나믹 스튜 이렇게 막 번역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도 자동으로 자막이 붙어요. 요새 그래서 미드, 영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즐기는

하는데 가끔 자동 번역이 흥미로운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I could not save my wife. 아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번역, 이렇게 번역해야 될 문장을 사전에 있는 1번 뜻을 다 가져와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내를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save의 2번 뜻 대신 1번 뜻을 가져와서 이런 실수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요새 어떤 인터넷 유머 중에 하나가 뷔페 식당에서 자동 번역 메뉴를 찍어온 게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매생이 전복죽, 겨울철 별미죠. 이 매생이 전복죽을 자동 번역기를 돌린 메뉴를 걸어놨는데 Every life is ruined. 모든 인생이 뒤집어졌다. 매생이 전복. 아주 심오한 번역을 한것 같지만 무척 또 유머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요, 이게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아주 흥미로운 현실인데요. 자, 번역기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번역의 결과가 믿을만 할 텐데, 자동 번역에 우리가 이거를 의존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강력하고 편리한 기계의 결과를 점점 더 의존합니다. 그런데 그 의존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조건 의존합니다. 매생이 전복죽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야, 이런 건 에브리 라이프 즈 루인드, 이런 심오한 뜻이 있는 메뉴구나, 그냥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평소에 자동 번역의 결과를 잘 쓰면서도 이건 좀 이상한데 아무래도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라고 선택적으로 의존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기계의 번역의 결과 혹은 강력하고 똑똑한 기계가 우리한테 알려준 결과를 믿을 때가 있고 혹은 의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간의 격차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간의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편리한 번역 기술의 세계는 우리한테 편리함을 예고합니다. 저는 유럽에 출장 다니거나 할때 아주 편리한 이 구글 렌즈 서비스를 쓰는데요. 낯선 글자를 만났을 때 스마트폰 꽃 검색을 하듯이 사진을 찍으면 그냥 영어로 바꿔줍니다. 유럽의 모든 알파벳 언어를 다 바꿔줘요. 뭐 헝가리어건, 체코슬로바키어건, 이탈리아어건. 저는 영어밖에 읽을 줄 모르는데. 이게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앱을 소개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 정말 좋은 세상이야. 내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안 해도 미래의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좋은 세상이 왔어. 게다가, 인간의 영어 실력은 수험생 빼고는 앞으로 점점 하락할 텐데, 기계 번역의 정확도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테니, 걱정이 없네. 정말로 편리한 세상이구나. 라고 아주 흐뭇해 하십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자리였는데, 강의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 부모님 따라서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를 특기로 알고 있어서 미래에 동시 통역사가 되는 꿈을 키워왔는데, 이렇게 점점 더 편리하고 강력한 번역 서비스가 나오면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직업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수심에 차서 질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편리함, 안락함을 약속한 좋은 기술이지만 누군가에겐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새 병원에 가면은요, 환자가 의사한테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을 말하지 않아도 의사가 처방전을 내릴 때, 아, 이 환자가 무슨 약을 먹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바로 의약품 안심 서비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 덕분에 그런데요. 이게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투약받는 모든 투약 기록이 통합 관리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제가 무슨 호르몬제 먹고 있어요, 제가 무슨 당뇨약 먹고 있어요라고 하는 걸 말하지 않아도 의사가 똑같은 약을 처방하려고 하면은 경고가 뜹니다. 의사한테. 아, 이거 이미 이 환자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처방하면 사고 납니다. 안 됩니다. 또 약품이니까 같이 처방하면 안 되는 약들이 있죠. 같이 처방하면 안 되는 약을 모르고 동시 처방했을 때도 경고가 뜹니다. 약으로 인한 사고를 엄청나게 줄여준 정말로 편리한 인도적 서비스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병원에서는 이걸 아예 자동화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면 로봇이 조제를 해요. 조제한 약을 로봇이 병실에 있는 환자에게까지 갖다 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00만 건을 조제했는데 투약 실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알파고 나던 해 2016년도에 경기도 약사회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약사회 회장님이 저한테 강의를 부탁하시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주문을 하셨어요. 아, 선생님, 우리 약사회 회원님들이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해하십니다. 강의 중에 희망의 메시지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특별한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럴만하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약사의 세계를 알아보았더니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약학대학 입학 자격시험, PET 시험이라는 걸 봐서 약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전에 2년 동안 자연계 대학에서 물리화학, 생물과 같은 기초학문을 배우고 4년제 약학대학으로 다시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제도, 또 2022학년도부터는 다시 6년제 약대로 바뀌지만, 그런데 이 PET 시험 경쟁률이 해가 갈수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진로 전담 선생님들 연수 자리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 요새 학생들이 왜 그렇게 약대 원서를 많이 써달라 그러는 건가요? 왜 그렇게 선호합니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예상했던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요새 대부분의 직업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평생 자격증 선호합니다. 또한 선생님은 수명이 점점 길어질 테니까, 예, 그렇게 건강과 수명에 관련된 직업이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럴만하죠. 그런데 한 선생님이 농담처럼 저한테 툭 던지고 가셨어요. 애들이 왜 그렇게 요새 약대 가려고 하냐고요. 그거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인생에서 약사와 같은 안정된 직업은 정말로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인생에서 성공적이고 유망했던 직업이 자녀들의 미래에도 좋은 직업이 될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살던 세대와 미래 세대가 살 세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90년대 말에도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중반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돼가지고 전국이 빠르게 정보화의 물결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 관공서마다 다 이런 구호가 붙어 있었어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그리고 그 당시에 미래가 21세기가 어떨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인터넷을 몇 년 써봤더니 야, 21세기는 정보화 세상이야. 인터넷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고 그런 것들이 미래에 가장 유망한 직업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벤처 붐도 일어났었죠. 그때 인기 있었던 자격증과 직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무척 인기였었습니다. 전문가급, 1급, 2급 여러 레벨의 자격시험이 있었어요. 제 주변의 동료들도 그걸 따고 얼마나 저한테 자랑했는지 몰라요. 야, 이게 앞으로 직업을 옮기는데 정말로 필수적이고 아주 요긴한 자격증이야. 하지만 저한테 자랑하는 용도로밖에 별로 못 써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가 돼서 정보를 잘 찾는 능력은 무척 중요해졌지만 컴퓨터건 원장님만 정보 검색 능력이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니까 야후가 만들어지고 구글이 만들어지고 네이버가 만들어지면서 정보 검색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해지고 강력해졌습니다. 정말로 필요하고 요긴해 보이면 사실은 저는 그게 가장 먼저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는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컴퓨터를 사면 모든 사람이 쓸 수밖에 없는 도구를 거기에 끼워서 팔았습니다. 예, 운영체제라는 것이 그렇고요. 운영체제를 판매한 다음에는 어떤 걸 팝니까? 사무실마다 빌 게이츠가 조사해 봅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0: 봤더니 사무실마다 하자 수 없는 사무실은 아무 데도 없어요. 아, 사무실에서는 문서를 깨끗하게 알아보기 좋게 정리해야 되는구나. 워드 프로세서가 만들어집니다. 사무실마다 조사해 봤더니 장부 정리 안 하는 사무실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 부기 자격증이 반드시 필수였었죠. 옛날에 취업할 때. 엑셀 프로그램, 경리 회계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무척 유망한 직업 준비였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올커니 하고 파워포인트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워드 프로세서, 엑셀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죠. 사실 이거는 컴퓨터 사면은 거의 묶음으로 공짜처럼 제공이 되죠. 구글 닥스 같은 건 아예 공짜고. 한때 타자 자격증, 부기 자격증, 디자이너. 한때 가장 유망한 직업을 얻는 방법이었지만 제일 먼저 자동화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유망한 직업이 미래에 가장 사실은 빨리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의 커다란 변화입니다. 첫째,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진다. 그리고 우리 급격하게 저출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197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명이 태어났지만 2021년도에는 25만 명이 태어납니다. 4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출생인구. 한국의 인구사회 구조는 역삼각형으로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니까 지금 안정적인 직업은 미래에 사실은 가장 불안한 직업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끝없는 변화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수용한 상태에서 우리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겁니다.
1: 로봇,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시대. 미래의 일자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도구와 기술. AI가 지배하는 미래 사회는 더 이상 과거의 지식으로 예측할 수 없다.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미래의 일자리는 바로 그 답을 찾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사라지는 일자리 약 510만 개.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는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의 역습이 시작된다. 로봇 대 인간.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은 무엇일까?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인가? AI 시대, 인간의 경쟁력.

우리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퀴즈대회에 나갑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에서 2011년도에 아주 유명한 퀴즈쇼, 제퍼디쇼라고 하는 퀴즈 프로그램에 인공지능이 출전을 했습니다. IBM이 만든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인데 지금까지 제퍼디에서 출연한 사람들 중에 가장 승률이 높은 사람, 가장 상금을 많이 딴 사람들과 왓슨이 대국을 벌였습니다. 승자는 왓슨이었습니다. 퀴즈에서 누구보다 어떤 인간보다도 정확하게 빠르게 답변하는 능력으로 우승하고 상금을 가져갔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2016년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라고 하는 데서 개발한 장학퀴즈용 인공지능 엑소브레인이 장학퀴즈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2016년도 장학퀴즈 상반기 하반기 왕중왕전 우승자, 2016학년도 수능 만점 받은 학생, 대학생, 그리고 당시 카이스트 다니던 대학원생, 즉 우리나라에서 퀴즈를 제일 잘 푸는 사람 4명과 장학퀴즈에서 한국어 인공지능이 대결을 했지만 승자가 엑소브레인이었습니다. 이 얘기는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 퀴즈처럼 사람이 기계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미래에 어떤 능력을 가져야지 직업을 유지하고 찾아내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흥미로운 실험, 연구가 있었는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지식의 보고라고 불렸던 사전이 있었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에요. 가장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아주 엄밀한 방법으로 검증을 해서 만드는 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전이 등장했습니다.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이죠. 최신 용어도 분량에 제한 없이 마음껏 실리고요. 종이 사전이 할 수 없는 다양한 효과를 내죠. 멀티미디어로 동영상과 사진과 웹페이지 바로 연결시켜주는 정말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가서 첨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무료로 서비스됩니다. 예, 갈수록 위키피디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사전이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과 위키피디아와. 사전은 정확해야지 좋은 사전입니다. 두 사전의 정확도를 학술적인 방법으로 검증해보는 실험이 진행됩니다. 2005년도 12월 네이처호에서, 영국의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서 두 사전의 정확도를 학술적인 방법으로 조사해봅니다. 과학 분야의 서술을 샘플링해가지고 정확도를 전문가들이 검증한 거예요. 브리테니커는 노벨상 수상자 100여 명 정도가 지필과 감수에 참여하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만드는 정확한 전문성 있는 사전입니다. 위키피디아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연구 실험이 진행되면 당연히 정확도는 브리테니커의 월등한 승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두 사전의 정확도 차이가 없는 걸로 조사가 돼요. 네 곳씩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고 각각

약 120여 개씩의 사소한 오류가 발견돼가지고 네이처지 2005년도 12월호는 그 논문을 발표합니다. 두 사전의 정확도 차이가 없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변화가 그 다음에 생겨납니다. 네이처지 2005년도 12호로 논문이 공개된 그날 밤부터 그 변화가 생겨납니다. 위키피디아의 오류라고 지적된 부분들은 그날 밤부터 빠르게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수정되는 거죠. 자, 종이 사전인 브리테니커 사전은 이걸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 다 편집해서 개정판을 내야 되죠? 걸리는 시간은 보통 20년입니다. 짧게 단축하면 15년 걸린다고 합니다. 브리트니커 사전은 이 사건을 계기로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더 이상 종이 사전을 발행하지 않겠다. 그동안 브리트니커는 위키피디아 같은 걸 보면서 그것도 사전이냐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이렇게 평가절하해 왔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브리테니커도 위키피디아처럼 100%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브리테니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종이가 아닌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됩니다. 자,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왜 직업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하는가를 알려주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요, 누가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밥벌이 할 걱정 없이 한 20년, 30년 한문만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서당이나 무슨 서원 같은 데서 한문만 한 20, 30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지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노동을 해야 되고 밥벌이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은 감히 그런 지경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가르치는 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그 지식은 수명이 어땠겠어요? 당연히 몇백 년 갔었던 거죠. 예,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는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양에서는 누가 지식인이었느냐? 중세 때라고 치면요. 라틴어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틴어가 고대 이탈리아의 언어이긴 하지만은 현대 이탈리아는 쓰지 않아서 이거는 죽어버린 언어입니다. 그런데 종교에 관련된 서적들, 학술에 관련된 서적들은 다 라틴어로 만들어졌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한문이 지식인들의 언어로 기능했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모든 대학과 수도원과 교회 이전의 성당 뭐 이런 데서 라틴어로 교육하고 라틴어로 책을 쓰고 가르쳤습니다. 즉 유럽의 학술 언어가 라틴어였습니다. 자, 라틴어로 만들어지는 지식 어땠을까요? 극소수였었죠. 그러니까 동양 3국에서 한문을 알 수 있었던 사람들, 유럽에서 라틴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만들어진 지식의 총량이 많을 수가 없었고 한번 만들어진 지식은 수명이 유효기간이 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더 이상 한문과 라틴어를 지식의 언어로 쓰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지식의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고 생산하고 유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지식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75세 방망래 할머니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예, 옛날 같았으면 우리 동네에 있는 아주 재미난 할머니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방망래 할머니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방망래 할머니는 사실은 자신의 그 노하우, 노년의 이 활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유명해지기도 하고 무슨 수익 같은 것도 막대하게 얻고 그랬을 겁니다.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과거에는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극소수, 일부였었으니까 만들어진 지식의 총량이

많지가 않았고 이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유지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화 세상에서는 누구나 지식을 생산하고 검증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지식의 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는요. 지금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유효기간이 짧아지게 되고 새로운 지식이 등장한다는 얘기고 이걸 직업과 기술에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기술이 빨리빨리 낡아버리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은 우리 어떤 법칙이 지배하냐면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걸 우리 알고 계실 겁니다. 약 24개월마다 반도체의 처리 능력이 두 배로 증가한다. 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지수적 상승을 하다 보면요. 지능 폭발을 하게 되고 점점 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광폭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때 필요하고 중요한 걸 알고 있어도 그것의 유효기간은 아주 일시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50, 6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냐면은 한국에서는 어떤 대학을 나와서 어떤 자격증을 따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평생 자기 직업을 잘 유지하는 게 그게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과거의 기억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지식의 생산이 더뎠을 때는, 직업의 변화 속도가 더뎠을 때는 쓸모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생산되는 미래에는 이것이 의미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망한 직업이 미래에 가장 불안하게 된다는 이유는 끝없이 지식과 새로운 서비스와 정보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빠르게 무너지고 유효기간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 사실은 OECD 국가를 상대로 PISA라고 하는 국제 학력 평가를 하게 되면은 과학이나 수학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학력 그래프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요. 성인들이 됐을 때는 학습 능력이 사실은 OECD 어느 나라 국가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문해력이 아주 낮다.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은 없지만 문해력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들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실은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런 때 배운 옛날 지식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새로 생겨난 지식을 빨리 정확하게 판별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문해력인데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과거에 아무리 빛나는 졸업장과 인기 높은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자기의 직업을 찾는데 혹은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유용하지 않게 됩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한국 교육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의 80, 90%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 쓸모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유발 하라리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교육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늘 변화하면서 살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변화가 점점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변화에 적응하는 것, 이것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은 보고처럼 배를 부풀리거나 카멜레온처럼 피부색을 바꿔서 적응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걸 배움을 통해서 적응을 하는데,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사실은 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얘기를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이야기를 했죠. 엘빈 토플러도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인데 사실 엘빈 토플러가 미래가 정보화 사회라는 걸
가장 정확한

알고 지속적으로 예측해온 미래학자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학습할 줄 모르고 의도적으로 망각할 줄 모르고 다시 재학습할 줄 모르는 사람이 21세기의 문맹이다. 자, 재학습, 의도적 망각. 왜?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는 과거에 배웠던 것들을 사실은 덮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망각하는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보다 사실은 평생 학습이 중요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를 말해주는 하나의 역설적인 문답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레딧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게시판 사이트 같은 거예요. 커뮤니티 서비스. 여기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만약에 1950년대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60년 뒤인 오늘날쯤으로 이동해 올 수 있다면, 시간 여행을 해올 수 있다면은 현대인들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람들이 답변을 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눈길을 끈 답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머니 속에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다닌다. 예, 바로 스마트폰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주로 고양이 사진을 보는 데 쓰고 모르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는 데 쓰더라. 자, 이게 레딧의 문답에서 사람들을 무릎을 치게 한 문답이었습니다. 과거 한 50년, 60년 전쯤 인류 지식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나 그 방법을 알고 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종의 저는 절대반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엄청난 권력이나 부를 남들보다 빠르게 혹은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의 반지와 같은 도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사회에서 극소수의 혜택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절대 반지를 다 갖고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50년 전 사람이 와서 예, 지금 세상을 봤더니 그 절대 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절대 반지답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 자,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비대면 상황이 되니까 개인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혼자서도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무슨 혼자라고 하는 사람이 힘이 세거나 IQ가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런 인터넷이나 정보와 기술을 활용해서 스스로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절대반지 사용법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코로나19의 특별한 상황이 지나가도 저는 지속될 미래의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정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절대반지를 절대반지답게 쓰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는 걸까요? 아니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늘리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두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적 호기심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호기심만 있으면요. 손안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덕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후들이 어떻게 덕후가 됐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기술을 갖고 있어서 아니면 많이 배워서? 아니요. 덕후의 가장 공통된 특질은 그것에 대해서 남과 다른 아주 진정한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 찾아간 겁니다. 호기심이었죠. 근데 호기심만으로 모든 게 다 준비되진 않아요. 호기심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 판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호기심을 갖는 정보가, 내가 관심 가질 만한 정보가 저한테 찾아옵니다.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더욱 그렇죠. 맞춤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면은 내가 흥미를 가진 것 계속 나타나고요. 만약에 가짜뉴스 영상을 한번 봤다 그러면 비슷한 게 계속 뜹니다. 이런 정보 기술 알고리즘 세상에서는요, 그 호기심의 방향타를 그런 기술 기업과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환경이 많아요.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의 실제 목적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행복한 정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유지하는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 사회의 핵심 능력이 두 가지. 첫째, 호기심. 그리고 둘째는 그 호기심의 방향타를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정보 판별 능력. 이게 믿을 만한 건지, 나한테 유용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줄 아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호기심 덕분에 답이 없는 질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문명을 이루고 살수 있었고, 답이 없는 상황에서 끝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델피의 신탁, 아테네 신전에서 소크라테스가 제일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라고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현명하다는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질문했다가 결국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그 지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안다는 점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설파합니다. 인류 최초의 장면에 아담과 이브가 성소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인류 최초의 장면에 나타난 인간 여성은 판도라입니다. 종교와 신화,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체계적인 이야기, 거기에 첫 인간이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호기심을 참지 못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처럼 답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이 호기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스스로 답 없는 문제를 즐길 줄 알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끝없이 탐구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뉴턴이 호기심을 기반으로 지식을 만들어낸 방법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뉴턴이 사과 떨어진 걸 보면서 왜 중력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뛰어난 관찰력과 그것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는 무게가 있으니까 떨어진다. 그렇지, 무게 있는 건다 떨어진다. 그런데 무게 있는 게다 떨어지는가? 아니야. 저 달과 별도 무게가 있는데 저것은 왜 떨어지지 않지? 무게가 있는데 떨어진다? 무게가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다. 바로 호기심은 내가 깊이 관심 갖고 있는 문제에서 서로 충돌하는 지식이 생겨났을 때, 무게 있는데 떨어진다? 무게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충돌 지점을 만났을 때 호기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이렇게 자동화와 알고리즘의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사람이 해오던 안정적인 일들이 점점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바로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답이 있는 문제는 결국 기계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호기심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호기심은 바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충돌 지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끝없는 호기심의 원천이 될 것이고, 그것은 미래에 우리의 일자리들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기억과 학습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시대. 로봇과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질문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인류 최고의 기술. 우리가 키워야 할 미래의 경쟁력은 질문할 수 있는 힘,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사라지는 일자리 약 510만 개.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는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의 역습이 시작된다. 로봇 대 인간.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은 무엇일까?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인가? AI 시대, 인간의 경쟁력.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만 해도 세계적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증상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할 거 별로 없다. 특별히 아시아에서 위험하지 유럽과 미국에서는 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마스크 별로 효과가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충제, 클로로퀸이라고 하는 게 무척 효과가 높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 일부 국가는 집단 면역이 해법일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몇년 우리가 알고 앓게 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도 사실은 지금 발생한 일은 모른다. 미래는 도저히 알수 없다.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방법들이 사실 다 틀릴 수 있다. 누구도 확실한 처방법이 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백신이 개발되면은 퇴치할 줄 알았지만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그리고 백신 맞은 이후에도 새로운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게 됐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해결되고 나면 미래는 다시 예측 가능해질까요? 아니요. 디지털 세상의 본질은, 지식 정보 사회의 본질은 어떠한 지식과 노하우도 미래를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는 절대로 예측할 수도, 준비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알려준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생존을 위한 변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대동강 철교가 공습에 의해서 폭파돼가지고 대동강 이북에 있었던 주민들이 대동강 철교, 부서진 철교를 넘어서 남하하는, 즉 피난길을 떠나는 사진입니다. 피난길을 떠날 때 어떤 짐을 꾸리고 가야지 가장 생존 확률이 높아질까요? 네, 맨몸으로 갈 수도 없으니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답변은 먹어야 살죠. 물과 식량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와요. 그런데 물과 식량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게 피난길입니까? 어떤 미지의 위험, 알지 못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게 바로 피난길입니다. 바로 이렇게 무너진 철교 위를 건너야 되는 상황도 직면하게 됩니다. 쌀과 물주머니를 지고 피난길을 저런 다리를 넘어간다. 예, 별로 생존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한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 환경이죠. 물과 식량이 피난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답변은요, 예, 역시 현금이 최고입니다. 금붙이요. 환금성 높은 물질을 갖고 휴대하고 가야 됩니다. 라는 답변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난리통에 두둑한 현금을 갖고 가는 거는요, 어쩌면 그 주인을 제일 먼저 희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물과 식량도 현금 따발도 금붙이도 생존 확률을 높여주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수 없는 미지의 미래에 그럼 무엇이 통용될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는 알수 없는데 어떤 걸 가지고 가야지 미래에 생존 확률이 높아질까? 사람마다 환경과 가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답변은 다를 수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도난과 약탈이 불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소중해도 빼앗겨 버리면 금붙이처럼 안 되는 거죠. 도난과 약탈이 불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두 번째, 분실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어야 됩니다. 예, 아무리 소중해도 모파상의 목걸이처럼 그걸 잃어버리면 자기 인생이 저당 잡혀 버리는, 인생이 꼬여 버리는 거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일회용이 아닌 것이어야 됩니다. 쓰면 쓸수록

그 효용 가치가 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운 어떤 능력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를 스스로 추구하고 찾아가는 게 사실은 저는 미래의 직업을 향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생존의 역사는 사실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공룡들이나 지구상의 큰 생명체들은 여러 차례의 멸종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을 해서 공룡이 멸종하기도 했고, 인류가 등장한 이후에도 사실은 몇 차례의 대멸종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껏 존재한 모든 생명체들의 99.9%는 멸종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생존한 0.1%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인류는 400만 년 전부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등장을 통해서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약 20만 년 전에 등장한 걸로 조사되는데, 여러 차례 유인원들, 인류속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다양한 유인원들은 살아남지 못했고요. 호모속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은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 크로마뇽인이라고 부르는 현생 인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가장 근래까지 함께 생존했었던 호모속은 네안데르탈린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그 유해가 발견된 인류예요. 자,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몸집도 더 다부졌고요. 더 근육형이었고 두뇌의 용량도 더 많았습니다. 불을 비롯해서 간단한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죠. 그런데 현생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왜더 강력한 신체적 능력과 더큰 두뇌 용량을 가졌던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가 함께 공존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일부 섞여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의 질문입니다. 약하고 보잘것없으며 수많은 호모속 중에 하나에 불과했었던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서 지구 생태계의 최종 승자가 될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게 바로 유발 하라리가 전 세계 지식인들을 매혹시킨 그 질문입니다. 사실 현생 인류가 빙하기도 거쳐왔습니다. 근데 빙하기 때를 생각해 보면요. 빙하기 때 같이 생존했었던 생물체들이 지금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매머드입니다. 매머드는 빙하기 때 인류와 같이 살았어요. 빙하기가 끝나고 지금 간빙기인데. 빙하기 때 같이 인류와 생존했었던 매머드는 멸종했고,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특징이 한 종을 멸종하게 만들고 어떤 종은 생존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중요한 미래를 향한 답변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머드는 자신의 생존 능력을 어디에 보유하겠습니까? 유전자죠. DNA에 자신의 생존 능력이 없으면 그 종은 멸종하는 겁니다. 달라진 환경에서.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 다 그럽니다. 그러한데 인간의 생존 능력을 DNA에 담아두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우리가 전수받은 유전자에는 머리 빛깔과 피부 빛깔, 키와 몸무게 이런 기본적인 외적 형태가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

우리한테 전달될 따름이지 생존 능력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를 공유한 형제자매 생존 능력 완전히 달라집니다. 쌍둥이 유전자가 같지만 생존 능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 생존할 수 있었느냐? 지구 생태계의 최종 승자가 될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달리 유전자에 가장 적게 의존하는 생존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유전자에 적게 의존하는 대신 인류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생존 능력을 만들어 갑니다. 즉,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우리는 백지 상태의 뇌에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를 경험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생존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과 경험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다른 DNA와 달리 전수가 가능합니다. 전수가 가능하고 학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류는 단기간에 가장 많은 양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해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갖게 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존하는 생물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지능이 높은 종도 아니다. 바로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류가 살아남은 이 변화의 적응 능력은 바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가 예측할 수 없이 더큰 폭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유연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변화 적응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필요한 핵심적인 과제가 세 가지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과 소통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식은요, 답이 정해져 있는 지식은 아주 손쉽게 기계에 의존할 수 있고 아웃소싱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할수 없는 능력인 공감과 소통 능력, 이것이 미래에 가장 핵심적이 되는 역량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과거에는 우리 컴퓨터처럼 똑똑한 사람, 정확하게 기억하고 빨리 호출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능력은 컴퓨터에 의해서 가장 쉽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기계와 지나치게 소통을 많이 하고 기계에 의존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감정적 신호 를 읽어내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공감과 소통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미래의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으로 이끌 수 있는 무지의 자각,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지금 절대 반지와 같은 지적 도구를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세상이죠. 얼마든지 쉽게 스스로 지식의 습득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식의 접근이 쉬워지는 만큼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정보 판별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무엇이냐면요. 변화 적응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누구든지 변화에 적응하고 싶지만 실제로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남들과 달리 빨리 가지 못해도 지금 당장 성과가 내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는 자기만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

남들이 좋다고 그러는 거, 유망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유연성이 중요한 이유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을 때래야 자기중심적인, 자기주도적인 탐색과 발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 자기주도적인 호기심 개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 자존감과 유연성, 이런 것들의 근원은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찰하기가 바로 그런 능력을 길러준다고 생각합니다. 16세기의 영국의 사상가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서는 충만한 사람을 만들고, 회의는 준비된 사람을 만들고,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정보화 세상이 되면서 정보를 주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는 또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가만히 있으면서도 혹은 딴 일을 하면서도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만 거기에 활자 매체를 통한 자기주도적인 읽기와 사고하는 능력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은 항상 동영상 플레이되는 속도에 따라서 그거를 시청하는 사람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라고 하면 드라마라고 하면 그 드라마와 영화 감독이 시청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편집되고 제작되고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즉, 동영상의 플레이 속도는 보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화 감독, 드라마 감독이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책 읽기라고 하는 행위, 독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읽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빨리 읽기도 하고 줄을 치기도 하고 덮어버릴 수도 있는 상당히 자기주도적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주도적 경험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성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정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쉽게 접근 가능하게 될때 정보를 빨리 찾고 정보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정보를 어떻게 자기 주도적으로 새로운 호기심을 향한 디딤판으로 삼아낼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는 성찰하는 능력이 필요로 하는데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인 정보 이용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희소해지면 그것이 가치가 커집니다. 저는 이렇게 활자 매체를 통한 읽기 능력과 훈련이 희소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유연성과 변화 적응 능력을 길러주는데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알수 없는 변화의 시기. 점점 더그 변화가 가속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실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결코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들이 허물어지는 거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찰스 디킨스가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1859년에 펴냈습니다. 런던과 파리를 배경으로 프랑스 혁명기의 이야기를 실어낸 소설입니다. 두 도시 이야기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최고의 시절이었고, 또한 최악의 시절입니다. 지혜의 시기였고, 또한 어리석음의 시기였다. 희망의 봄이었고, 또한 절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0: 모두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또한 그 반대쪽으로 가고 있기도 했다. 찰스 디킨스가 이 두 도시 이야기 첫머리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누구에게는 최고의 시기,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래 자체가 최악이냐 혹은 최선이냐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가장 좋은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안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알려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요.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수익을 내고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점점 더 변화가 급격해지고 잦아지는 세상은 우리에게 기존의 것들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미래의 기회가 끊임없이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일자리는 점점 쇠퇴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를 보는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과거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라지는 일자리는 우리 눈에 계속해서 충격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이것이 많이 나타나서 그렇지 과거 1000년 전, 500년 전, 그리고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도 일자리는 끊임없이 계속 변해왔고 사라져왔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자리는 사라진 일자리보다 더 많이 생겨나는 거죠. 생겨난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변화와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서 호기심 기반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찰스 디킨스가 두 도시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미래는 점점 더 큰 변화가 찾아오겠지만 그걸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시기를 만들 사람도 있고 혹은 최악의 시기를 맞을 사람도 있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력, 이것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받아들여야지만 미래를 행복하게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1: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나? 더 강한 신체와 더 큰 두뇌를 가진 네안데르탈인. 그들은 왜 멸종하고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았을까? 어떠한 변화에도 대처하는 인간의 유연성과 적응 능력.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가속화될 미래에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사라지는 일자리 약 510만 개.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는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의 역습이 시작된다. 로봇 대 인간.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은 무엇일까?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인가? AI 시대, 인간의 경쟁력.

오랫동안 장수 프로그램인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엔 다양한 종류의 생활 속 달인들이 나옵니다. 감동적인데요. 이분들이 미래에 친화적인 직업을 갖고 있진 않아요. 뭐 인공지능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오지도 않고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달인들이 보여주는 그 삶의 지혜와 직업의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의 직업을 찾아가야 되는가?

국가에 대해서 중요한 걸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한 분들이죠. 그런데 한 분야에 오래 종사했다고 달인이 되진 않아요. 또 달인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 일을 사랑하면서 하시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다 달인들이 되진 않아요. 무엇이 달인들을 다른 직업인들과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특징일까요? 아, 제가 이 달인들의 세계를 관찰하게 되면서 무척 흥미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생활의 달인들은요, 처음부터 그 직업이 정말로 하고 싶어서 그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우연하게 발을 디디고 시작하게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이 그렇죠. 하지만 그분들은 달인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달인이 될수 있었을까요? 달인들의 공통점이 저는 이분들은 생산성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달인들이 어떤 주문을 받았을 때 작업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못합니다. 너무 이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부하는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아, 이거 해본 적 없는데 이거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흥미로우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정성 들여서 작업을 하죠. 재료비 아끼는 달인을 전본 적이 없어요. 그 달인들이 만들어내는 그 수선하는 제품이나 고쳐낸 물건들 부가가치가 사실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값을 받기 어렵지만은 끊임없이 달인들은 그런 과제에 도전을 하고 가게와 집까지도 완전 실험실처럼 만들어 놓는 상황이 있어요. 달인들은 저는 그런 점에서 생산성 개념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잣대입니다, 생산성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혹은 어떤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설정한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사실, 달인과 같은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소박한 생활 속에서 그 자기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물론 달인들의 기술이 무척 뛰어납니다. 그런데 달인들이 가진 그 기술은 사실 결과적으로 그 일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얻게 된 저는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인들이 가장 큰 특징, 생산성 개념이 없다라는 말은요. 달인들은 외부의 동기가 아닌 내면의 동기로 움직이는 분들이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업과 직업, 일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하는 잣대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달인들이 흥미를 느끼는 일은요, 자기가 목표로 설정한 기준 혹은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것에서 무언가 스스로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깨닫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외부의 보상과 평가에 무관하게 그걸 추구하는 분들이 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달인과 같은 태도를 지니게 되면은 저는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훌륭한 직업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면의 동기를 찾는 거죠. 제가 방문하는 카센터, 자동차 경정비 센터가 있어요. 20여 년 자동차 경정비 센터 한 곳을 다녔고, 그 경정비 센터의 사장님은 기술이 좋으신 분이에요. 기능장입니다. 자동차 경정비 기능장. 그래서, 안심하고 오랫동안, 차를 맡기고 있는데, 몇해 전부터는 이분이 가게 문을 닫아놓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가게 문이 열려있는 날 가서 사장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카센터 닫아놓는 날이
많아서 지난번에 헛걸음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미안하다 그러시면서 아 사실은 내가 요새 직업을 하나 더 갖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요새 자동차 경정비만으로는 이게 영업이 안 돼. 운영이 안 돼. 자동차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났지만 자동차가 요새 고장이 잘안 나네. 고장이 나도 카센터로 오는 경우 많지 않고 그 본사 서비스센터로 가서 통째 갈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 자동차 기능장 기계를 잘 다루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비 시트팀에 가서 24시간 교대로 일을 하는 일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네. 그러시는 거. 아, 그렇구나. 자, 이거 무척 흥미로운 미래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공업고등학교를 다니시고 자동차 기술을 배워서 그 분야에서 최고 기능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카센터를 열고 잘 영업을 해왔지만 기술이 발달하니까 자동차가 더 늘어났는데 자동차 경정비 업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 고장이 안 납니다. 아예 지금 부품 수가 줄어들어서 전기차 세상이 되고 있죠. 저는 바로 미래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미래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요? 예, 카센터 사장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이걸 어디에 쓸수 있을까 확장 가능성을 생각해 보다가 예,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일을 하시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초에 또 한번 그 사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차를 고치러 가서 이번에 또 무언가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아니 사장님 그뭘 열심히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맞아 시험 공부야라고 하면서 이 보일러실 일이 생각보다 힘들고 무겁네. 내가 60대인데 이 일을 하기가 좀 힘에 부쳐요. 그러면서 이 보일러실에서 관찰해 봤더니 옆에 전기 기술자들이 전기실에서 일을 하는데 전기실에서는 이게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70대에도 자격증만 있으면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네라고 하면서 전기 기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60대이신데 이 카세타 사장님이 작년에 필기 시험을 합격했고 올해 실기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이분은 자동차 정비의 달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자동차가 많아졌지만 자동차 경정비 기술이 쓸모 없어질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데 이거는 우리 누구에게나 닥칠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떤 길을 모색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다음 스텝을 찾아가는 거죠. 보일러실에 가보는 거고, 보일러실에 간 다음에야 비로소 거기 가기 전엔 알지 못했던 아, 전기 기술자의 세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전기 기술자의 세계에 60대 나이에 또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바로 우리가 미래의 직업을 찾는 길이 이분 카센터 사장님과 유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우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는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한그 바탕으로 다음 상황이 벌어질 때한 계단 더 발을 디딜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풍경이 새로 보이게 되는 거죠. 마치 보일러실에 간 다음에 전기 기술자의 세계를 알게 된 것처럼요. 우리가 생존의 위기를 수시로 만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본다라고 하면은 누때나 영양떼가 사자를 만났을 때 혼비백산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표물을 계속 추적하고 사냥을 해야지 중간에 목표물을 바꿔버린다든지 쫓아가던 목표물이 무리 중간으로 숨어버린다든지 하면은 사자 입장에선 사냥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 누나 영양 뭐 이런 피해 동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집단에서 가장 한눈 팔고 있는 딴짓하고 있는 개체 하나가 희생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무사히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바람의 일자리의 경쟁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로봇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로봇 편, 사람 편 나눠서 1대 혈전을 벌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직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로봇의 영향이, 새로운 기술의 영향이 진행되느냐? 최신 기술을 가장 잘 받아들인 사람. 최신 도구와 지식을 잘 받아들여서 그 변화를 학습한 사람과 변화에 대해서 새로 배우기를 거부한 사람들 간의 경쟁입니다. 미래 신기술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가장 현명하게 그런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느냐? 변화는 불가피하며 이 변화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밖에 없을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잘 배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달을 하지만 내가 가진 지금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찾아갈 수 있느냐? 저는 바로 달인의 자세가 이것을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요, 달리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내면의 기준과 가치를 기반으로 직업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면의 동기, 이것만큼 이 불확실성 시대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샹테쥐페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하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나무와 연장을 주고 부하들을 독려해서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보다는 바다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품게 해라. 예, 무척 아름다운 말이죠. 선박 제조 기술과 유행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신 기술을 열심히 이게 중요하니까 배워라라고 해봐야 미래에는 예, 그것은 변화할 기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가장 좋은 배를 만들고 가장 뛰어난 항해술을 만듭니까? 구체적인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다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품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가장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최고의 기술과 아름다운 배를 만들게 하는 비결입니다. 바로 내면의 동기를 찾는 법.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내면의 동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내면의 동기를 찾는 법은 자기만의 추구, 자기만의 생각을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내면의 동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창의성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역할은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기계한테 맡기고 답이 없는 문제, 즉 창의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추구하는 창의성이 최고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엔 창의적 인재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면 성공할 줄 알지만요, 사실은 창의적인 것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요, 창의적인 것 중에 1%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아이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 어떤 것들의 창의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성공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창의적이었다라고 포장할 따름이에요. 성공한 모든 것들에서 창의적인 요소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틀리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창의적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한눈으로 흘려버릴 수 있어야지. 즉, 달인들이 외부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었던 데서 달인이 될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창의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인데 창의성에 대해서 저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알려준 게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신 그

스스로 가장 창의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요. 창의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걸 알려줬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이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점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연결이요? 창의성은 기존에 있는 점을 단지 연결하는 것일 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제품들도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매끄럽게 해석하고 연결해내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애플 컴퓨터가 1984년도에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어내서 이게 뭐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컴퓨터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왜요? 여기에서부터 오늘날과 같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림을 통해서 아이콘으로 누르면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방법이 적용됐고 결국 윈도우 시스템으로 확대되면서 오늘날 컴퓨터의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컴퓨터 암호와 같은 프로그램 언어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만 극소수 프로그래머들만 컴퓨터를 쓸수 있었지만 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덕분에 우리는 누구나 다 컴퓨터를 쓸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컴퓨터의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를 연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의 출발은 어디냐? 스티브 잡스가 미국의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알토 컴퓨터라고 하는 데서 활용되고 있었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림 기반 사용자 환경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것을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로 상업화해낸 것이 애플의 성공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스마트폰 세상을 열어젖힌 아이폰의 등장. 이것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발표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소개한 것은 MP3 플레이어, 전화기, 인터넷 연결기. 이세 가지 기능들을 아주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도구를 내놓은 것들입니다. 그 당시 있었던 스마트폰에 다 구현되고 있었던 기능이죠. 전화기, 음악 재생기, 인터넷 연결. 다 되고 있었지만 아이폰은 이 연결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매끄럽게 터치식으로 구현해냈다는 것이, 즉 있었던 점들을 새롭게 연결한 것에 불과한 거였었죠.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파블로 피카소, 20세기의 거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지만 뛰어난 예술가는 아예 훔쳐버린다. 스티브 잡스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있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세상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을 얼마나 매끄럽게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가. 그거를 드러난 흔적이 남게 베끼면 좋은 예술가이지만 그게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 알수 없게 완벽하게 가져와서 자기 것화해 버리면 훔쳐 버리면 이것은 뛰어난 예술가가 된다. 바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과 매킨토시 같은 혁신적인 기기를 통해서 발굴해낸 것이 저는 바로 이러한 창의성의 아주 현실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창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외부의 영향보다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계속 잘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매킨토시가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자 애플에서 밀려났다가 몇년 뒤에 애플이 다시 어려워지자 97년도에 복귀합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광고 캠페인이었습니다. 어떤 광고 캠페인이었냐면요. 다르게 생각하라. Think different. 오늘날 애플의 상징이 되다시피 한그 광고 시리즈였었어요. 어떤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광고를 했냐면요. 넬슨 만델라, 아인슈타인, 찰스 다윈,

0: 토마스 에디슨, 존 레논과 오노 요코, 제인 구달, 무하마드 알리, 마하트마 간디. 가장 창의적인 생각과 시도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 창의적인 시도로 세상을 바꾸었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기는커녕 엉뚱한 사람들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 광고 캠페인을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제시했던 문장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기 미친 사람들이 있다. 부적응자, 반항아, 문제아들. 우리 사회의 틀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 사물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 그들은 현주에 안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을 인용하거나 부정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처음에 가졌던 그 남다른 생각, 창의적인 시도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무관하게 끝까지 추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세상에서 성공과 인정을 기대하는 행위는 외부의 평가를 지나치게 많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미래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변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시대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평가를 받아들여도 결국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하지 않는 그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내가 발을 디딘 그 지점을 기반으로 다음 지점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남들이 무엇이라 하던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끝없이 구현할 수 있는 고집과 힘을 가져야만 된다. 그것이 미래에 가장 유용한 변화를 우리가 알수 없는 예측 불가능성의 시대에 가장 유용성이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1: 한 분야에 도통한 달인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오랜 시간 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내면의 동기. 창의적이라 평가받는 이들 역시 내면의 동기로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했다.

0: 어? 근데 왜 깡충깡충 뛴 거야?
1: 꿈에서 불이 났는데 뜨거운 연기가 바닥에 막 깔리는 거야. 그래서 깡충깡충 뛰면서 피했지.
0: 에휴, 꿈은 반대라더니. 불이 나면 연기는 바닥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거야.
1: 뭐?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고?
0: 그래. 너 불이 난 건물에서 겨우 탈출한 코맹맹 탐정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코가 막혀서 맹맹한 소리를 내는 코맹맹.
0: 아,
1: 기억 안 나.
0: 아이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거냐?
1: 근데 코맹맹 탐정은 코를 안 푸나?
0: 에휴, 괜찮아. 언젠간 기억나겠지. 그럼 이 누나가 코맹맹 탐정 이야기 다시 해줄게.
1: 와, 우리 누나 완전 짱!